0: 아직 이란의 명령에 따라 봉쇄되고 개방될 것이라면서 당신들이 패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이란은 계속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인도네시아 연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 따르면 지진의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페리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건물 한 개동에서 시작된 불은 나머지 세 개동으로 번지면서 모두 전소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9,440억 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 1부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면서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앞으로의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장 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두 명이 추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시작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상권에 최대 50mm로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최대 3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갓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토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은 제81주년 광복절. 거리에는 태극기가 나부끼고 우리 마음도 각별해집니다. 공동주택이 많아서 집 앞에 태극기 나는 건 어렵지만 베란다에 태극기를 붙였다 이런 덱도 있고요. 개인 블로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태극기를 올렸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그날은 아침부터 찌는 듯이 더웠다는데 오늘은 곳에 따라 비 소식도 있습니다. 비 소식 반갑습니다.
1: 그러네요, 정말. 지금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가 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비가 좀 더 넓은 지역에 골고루 많이 내려서 저수율을 높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 오늘 정부 기념식도 있어서 여성시대 중간에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0: 해마다 이맘때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 계속해서 열심히 찾아오자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또 독립운동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희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지도자급이 아니었던 운동가들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고 돈 번 것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내주고 그러면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서 그 공로와 뜻을 기리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네요.
1: 올해가 광복 81주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는 분들은 적지만 기록과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더 찾아내야죠.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반듯하게 꾸려가는 작업 우리가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스글로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IBK 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와 함께합니다.
4: 자,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벌써 태극기를 걸고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이따가 비 소식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어머, 비가 오면 태극기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되잖아요. 찾아보니까 태극기는 훼손될 정도의 심한 비바람 아니면 오후 6시쯤까지 달아주시는 게 좋대요.
3: 네.
4: 일시적으로 비바람이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잠시 들여놨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다는 게 좋답니다.
3: 광복절 아침입니다. 오늘 기쁜 날이니까 태극기는 깃봉 아래 바로 아래에 높이 달아서 걸어주시고요. 또 잠시 후 3, 4부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광복절 기념식 현장도 잠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 일중 씨는 혹시 외국인 친구 있어요?
3: 아, 아쉽게도 없습니다.
4: 네. 예. 만약에 일중 씨한테

0: 외국인 친구가 있다.
1: 네.
0: 근데 그 친구가 생애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1: 야, 한국을 방문했다.
0: 네.
1: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곳, 뭐 맛있는 음식 알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래도 저는 그 광화문 경복궁. 자, 거니면서 이게 우리 예전에 왕들이 살았던 거닐었던 곳이야. 어떤 느낌인지 한번 걸어보자고. 그리고는 삼겹살집에 갈 것 같은데.
0: 아, 삼겹살.
1: 예, 삼겹살 네. 한 쌈을 쫙 이렇게 쌈장 발라갖고 파무침 네.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0: 쌈장,
1: 고추랑 이제 마늘까지도 해가지고 야, 요 한국의 맛. 한 쌈을 그냥 아 해서 입에다 탁 넣어주면 야 여기 얼마나 맛있는지 예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네요.
0: 외국 사람들이 제일 놀래는 게 식탁에 예. 가위가 올라오는 거래요.
1: 아 그럴 수 있어요.
0: 고기도 싹둑싹둑 파무침도 너무 길면 중간에 싹둑 자르고
1: 얼마 편리한데 에, 그렇죠. 가위 없으면 어떻게 해.
0: 그럼요.
1: 예. 네. 자 우리 당당 여러분 어떠신가요?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 꼭 먹여주고 싶은 우리 음식,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또는 맛으로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0: 저는 물론 이제 그 외국인 친구가 서울 사는 사람한테는 이제 서울 쪽에서 연락을 할 테고 사는 동네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고장에 어떤 유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아름다운 절도 있고 그 절은 또 산에 있기 마련이니까 우리 동네 산이야. 오. 한번 올라가 보자.
1: 예.
0: 그것도 괜찮고. 서울은 정말 좋은 게 사대문 안에 궁터가 뭐 다 있으니까.
1: 맞아요.
0: 예. 거기를 구경만 해도 뭐 하루가 꼭 부족하거든요.
1: 맞습니다. 네. 아, 구경할 곳 많죠. 네. 우리나라. 자,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 또 주말 아침에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주셔도 되고요. 참여번호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또는 사진 첨부는 100원이 더 들어요. 스마트폰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요. 와 오늘 김치볶음밥에다가
0: 좋네.
1: 네 유자차까지
0: 오 좋아요.
1: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딱 어울린다.
1: 김치볶음밥도 네.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든든하다. 너무 좋네요. 예.
0: 아이 뭐 설사 쿠폰을 못 받더라도
1: 네.
0: 오늘 메뉴는 김치볶음밥 이럴 수도 있죠 엄마들이.
1: 맞아요.
0: 예.
1: 아 카페에서도 요새 김치볶음밥에 떡볶이를
0: 그렇군요.
1: 많이 판다고 하네요.
0: 네.
1: 역시 K푸드다.
0: 야 1458님 좀 보세요. 호호호 꼭 생방 같아요. 호. 어머,
1: 티 났어요. 티났어요. 현재 시간 9시 19분 맞아?
0: 초까지 아니, 얘기하세요. 초.
1: 13분이구나.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0: 제가 얘기할까요? 아 13분 53초 아니 59초 14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1: 어때요? 이러니까 진짜 생방 같죠?
0: 생방이에요.
1: 진짜 생방이에요. 예,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광복절 첫 사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의 이용호님이십니다. 조물애기들은 흑염소처럼 까맣게 탔고 벼락골 복숭아밭에서 서리하던 나는 융성한 복숭아 잔털에 입술이 부어오른 탓에 범인으로 잡혀 홍역을 치르던 그해 막바지 여름 태백산맥 산골 오지 대혼의 오두막에서 우연히 보낸 하룻밤. 그날의 기억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와이보다 시원하고 짜릿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대호는 읍내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학했다. 대호네 할아버지와 우리 집안 간 의형제의 인연이 있어서 나는 동생과 함께 그해 여름 한날을 대호네 집에서 보냈다. 소독차보다 더 뿌연 먼지를 뿜어내며 달린 버스는 해가 뉘엿뉘엿 저녁을 모을 즈음 신림리 산골에 우리를 부어놓았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큰 산을 세 개나 넘어야 대운의 집이었다. 손정든도 없이 무서움에 멱살 잡힌 동생과 나는 대호 뒷공무니만 바라보며 숲길로 접어들었다. 어둠을 삼킨 계곡에는 짐승들 울음이 곡소리처럼 날아다녔고 마철루 같은 산이 하늘을 가려 정글에 갇힌 표류자 같았다. 희미한 달빛을 가로등 삼아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한참이나 걸었는데 삶은 감자 몇 개로 겨우 달래놓은 배꼽시계가 요동치고 있을 무렵

첫 번째 큰 산을 넘어 대혼의 할아버지 댁에 겨우 도착했다. 대혼의 집은 여기서 다시 바위산을 두 개 더 넘어야 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는 호롱불을 쥐어주며 서둘러 산을 넘어가라고 재촉하셨다. 할아버지 댁은 내일 오기로 하고 숨을 헐떡이며 바위산을 넘어 대혼의 집에 도착했을 땐 별이 청포도처럼 총총히 매달린 밤이었다. 마당 앞 숲에선 계곡물 소리가 목탁처럼 들려왔고 나직하게 들어선 대혼의 집은 심산유곡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유해 부호 같았다. 유난히 키가 큰 대호 부모님들은 우리를 얼싸 안으며 객지에서 돌아온 자식 대하듯 반가워하셨다. 대호 아래로 대만이를 비롯해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배고픈 우리를 위해 아이 둘은 촉히 들어앉을 고무대야 가득히 옥수수를 삶아오셨다. 우리는 허겁지겁 그 많은 옥수수를 배가 터지도록 씹고 대롱에 남은 단물까지 빨아먹었는데 태어나서 한꺼번에 옥수수를 그리 많이 먹어본 건 처음이었다. 골이 깊어서인지 갈수록 냉기가 올라왔고 늦여름 우리는 군불을 거나하게 지핀 황토 구들방에서 단잠에 빠졌다. 서서히 등이 뜨거워져 잠에서 깼다가 천장이 이마까지 마중 나온 것을 보고 집이 무너진다며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다음 날 햇살의 모습을 드러낸 대혼의 집은 그대로가 민속문화재였다. 붉게 녹슨 함석지붕 아래 볏짚을 비벼넣은 흙벽이 기울고 무너질 듯 서서 마치 미니어처같이 꾸며져 있었고 작은 계곡을 정원처럼 독차지한 마당 앞뒤엔 하늘을 가린 바위산이 노송을 이고 서서 겸재에 진경산수화를 걸어놓은 듯 신비감을 자아냈다. 아침부터 대호를 따라 계곡에 들어갔다. 발목을 자르는 듯한 냉기가 가득했고 돌멩이를 들추니 엄지발가락만한 가재들이 탄산수 방울처럼 우러러 기어나오는 게 신기했다. 두 양동이 가득 잡아 튀김을 해먹었는데 요리대가 따로 없어 아궁이 숯불을 꺼내놓고 그 위에 가마솥 뚜껑을 덮어 기름에 튀겨냈다. 나중엔 거기에 나물도 무치고 온갖 채소도 볶았다. 바삭한 가재튀김은 주전부리로 손색이 없는 최고의 음식이었고 우리는 튀긴 가재를 싸들고 오전 내내 계곡 탐방에 나섰다. 하류로 조금 내려오니 오두막집 선어채가 있었다. 모두 대원의 일가 친척이라고 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집마다 긴 줄이 쳐져 있었는데 물건을 보내거나 줄을 흔들어 신호를 나누는 수단이라고 했다. 그저 신기한 광경의 연속이었다. 계곡 합류점에서 반대편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대혼의 할아버지 댁이 나왔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 할아버지는 뒤쪽 비탈 딸기밭을 활짝 열어주셨다. 햇살이 논이는 비탈에는 자연산 토종 딸기가 지천이었다. 우리는 오아시스를 만난 듯 입술이 뻘겋게 물들도록 정신없이 따먹었는데 내 생에 그렇게 많은 딸기는 처음 보았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다람쥐 낚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양짓뜬 바위에 유독 다람쥐들이 많았는데 대나무 끝에 매단 투명한 나일론줄 고리를 다람쥐 목 뒤에 몰래 끼워넣는 방법이었다. 나는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다람쥐가 속일리 만무하다고 장담했지만 거짓말처럼 다람쥐는 투명줄을 보지 못하고 속속 걸려들었다. 손주들을 위해 손수 다람쥐를 잡아주시던 할아버지의 인자하신 모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날 대만이의 눈에는 커다란 종기가 돋았다. 할아버지는 부엌 기둥에 수추로 눈을 크게 그리고는 종기가 난 눈 한복판에 손가락만한 대못을 박으셨다. 아, 그리고 거짓말같이 눈에 난 종기가 이틀 만에 말끔히 나왔다고 나중에 대호가 전해주었다. 이후에 나도 우리 집 부엌 기둥에 크레파스로 큰 눈을 그려놓고 여동생의 눈병을 고쳐주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아마 수추로 그리질 않아서 부정탄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날 오후 계곡을 따라 돌아오면서 우리는 물뱀과 형형색색의 새,
이름 모를 벌레들까지 한편의 자연 다큐를 보고 왔다. 그리고 대혼의 부모님을 따라 깊은 산속 솔밭에 가서 송이 울타리를 쳤다. 나는 귀한 송이가 많이 나서 대혼애가 돈을 많이 벌길 바랐다.

0: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 여름이 벌써 50여 번이나 지났다. 올해도 그의 여름처럼 무더운데 대원의 할아버지는 아마 하늘나라에 가셨을 것이고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실 수도 있을 텐데 중년을 넘긴 대호도 어엿한 어른으로 어디선가 이 여름을 같이 견디고 있을 것이다. 부디 대원의 가족이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행여나 대호가 그해 여름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에서 유학하며 지냈던 기억을 회상한다면 한껏 반가울 것이고 기별이 닿는다면 더없이 좋겠다.
1: 와 진짜 우리는 뭐 한편의 단편 영화를 본 것 같이 정말. 그냥 네? 아주 야. 표현력이 이분이 기가 막히시네.
0: 이용호님 그러시죠? 네. 정말 그해 여름에 그 대원의 집 앞마당 계곡 그 산속을 함께 누빈 것 같아요.
1: 그러게 야. 별이 청포도처럼 총총히 매달린 밤.
0: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1: 그러게
0: 그냥 쏟아지는
1: 쏟아지는 그, 별이겠죠.
0: 예, 밤하늘의 별이라고 했는데 청포도처럼 쫙 달려있다. 야. 얼마나 큼직하게 보였으면 그죠?
1: 예.
0: 예.
1: 아니 뭐 불이라고는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호롱을 이렇게 하면서 어여 빨리 넘어가라고 산 두 개 더 네. 넘어가야 되니까.
0: 와, 상상도 할 수 없어.
1: 진짜 우리로서는 정말.
0: 우리는 단지를 1단지 2단지를 지나 저기가 3단지 우리 집이야. 야 산 하나 두 개를 넘어 세 번째.
1: 어른들은 또 영어로 된 아파트 이름이라 외우기도 힘들어.
0: 맞아요.
1: 기억도 못해. 4197님 이것이 사실인가요? 와 가보고 싶은 동네입니다. 어쩜 이리도 잘 쓰셨을까요? 원시시대 하나하나가 사실이라니 부럽습니다. 이분은 편지를 들으면서 원시시대 생각했나 봐요.
0: 아, 진짜 그 산골이 우리 대원의 식구분들의 집성촌이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리고 아마 각 거기에 집마다 이렇게 끈도 연결해놔가지고 신호를
1: 서로
0: 주고받고
1: 물건을 주고받고
0: 야 신기합니다.
1: 세상에 그렇군요.
0: 아 진짜 뭐 앞서 저희가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네. 소개하고 싶은 곳.
1: 네.
0: 아니 진짜 그 태백산맥 산골에 있는 대호신의 할아버지 동네도
1: 아 좋을 것 같죠.
0: 우리 소중한
1: 네. 네.
0: 진짜 문화유산 같은 곳이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이런 네. 곳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진짜 부럽네요.
1: 그리고 그때 어르신들이 살던 그 시절을 우리가 한번 재현해 볼 수는 그럴 수 있을까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0: 네. 저도 가재를 개울가나 냇가에서 본 게 어렸을 때 빼고는 진짜
1: 그렇죠.
0: 없는 것 같아요.
1: 엄지발톱만은 가재가 뭐 이렇게 탄산수처럼 이렇게 뽀글뽀글 다 올라와서 그걸 야. 튀겨서 정말 아
0: 랍스터지 랍스터.
1: 그게 랍스터지 진짜. 네.
0: 예.
1: 아 정말 내 친구의 고향집. 네.
0: 어린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 기분인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아요. 상큼하고 진짜.
0: 맞습니다. 예, 요 느낌 그대로 한번 음악으로도 연결해 볼까요? 이장우의 청춘 예찬.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 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 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광복절 연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 지리산, 제주산지에는 최대 200mm, 그 밖의 남부지역은 100mm 안팎, 중부지역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연휴 시작이라 정체가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분기점에서 청주 사이 45km 구간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에서 서해대교까지 33km 구간 어렵습니다. 남해선 순천 방향 창원 2터널 일대는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9: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10: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 아침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지금 상암 쪽은 좀 하늘이 흐려요. 흐린데 네. 남양주 쪽에선 또 소름

0: 소나기가 엄청 내리고 있다고 문자 주셨네요. 3386님, 소나기가 내리는 남양주에서 포천 방향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들 많네요. 여름에 마지막 연휴를 가느라 가다 서고 가다 서고 반복하는 듯합니다. 오가는 길 비조심, 길조심, 연휴 다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맞아요. 오늘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네. 아마 오늘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교통정보도 들어보니까 진짜 막히는 곳 많다고 하니까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전국 각지에 당당히 통신원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든든해요. 실시간 교통정보 또 광복절을 맞아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멋진 곳 그곳의 맛 또 우리 동네 자랑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들고 미니는 무료예요.
1: 소개되신 분들께는 김치볶음밥과 거기에 유자차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또 신청곡도 환영해요.
0: 네.
1: 네.
0: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부산광역시의 한지혜님. 8월 14일 밤 친구 은주, 경희 그리고 저 지혜 이렇게 3시 김해공항에서 다낭으로 떠납니다.
1: 오.
0: 이번 여행은 저희에게 특별합니다. 지난 1년은 은주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은주 남편이 암으로 서울에서 치료받아야 했고 은주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경희와 저는 은주를 위해 집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친구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은주 남편은 올 4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작년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얼마 후 은주가 저희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지난 1년 동안 너희 덕에 내가 남편 옆에 있을 수 있었어. 고맙다. 우리 여행 한번 가자. 이번엔 내가 다 쏠게. 이렇게 시작된 게 이번 다낭 여행입니다. 올해 얘기군요.
1: 네네,
0: 작년이 올해. 아니라. 네.
1: 어젯밤에 지금 다낭으로 떠나신
0: 그러신 거죠.
1: 네.
0: 그렇게 시작된 게 이번 다낭 여행입니다. 경희에게도 이번 여행은 특별합니다. 경희는 신혼여행 이후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가는 해외여행이라 뭐 가방도 새로 사고 수영복도 사고 여행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여행 가는 날에도 퇴근하자마자 김해공항으로 달려와 밤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귀한 여행에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1: 왜요? 왜요?
0: 비행기 예약을 제가 했거든요. 14일 밤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15일 새벽 1시 10분 다낭 도착. 도착하셨죠, 이제?
1: 네.
0: 돌아오는 비행기는 16일 00시 45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서 금방 오네. 숙소 잡고 맛집 예약하고 마사지도 120분짜리로 예약하고 시장에서 뭘 살지까지 신나게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항공권을 다시 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1: 이거 어떡하지?
0: 돌아오는 시간이 00시 45분? 00시 45분? 그제야 알았습니다. 16일 밤에 다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아니라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자정 지나서 타는 비행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16일 종일 놀고 16일 밤에 타는 비행기라 생각했던 거죠. 16일까지 노니까 우리가
1: 예.
0: 빨간 날이니까.
1: 그러면 17일
0: 새벽에 이제 예. 온다 생각하신 거지.
1: 0시 45분으로 했어야 되는데.
0: 네. 다낭 도착은 15일 새벽 1시 10분. 다낭 출발은 16일 0시 45분. 계산해보니 저희가 다낭에 머무는 시간은 23시간 35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경희는 23년 만에 가는 해외여행을 친구 잘못 만나서 23시간 35분짜리 여행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1: 야.
0: 은주 생각을 하니 더더 미안했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어 고맙다며 여행을 통째로 선물했는데 제가 그 소중한 여행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바로 항공사에 전화했습니다.

0: 다음 비행기에 딱 두 자리가 남았고 한 사람당 추가 요금 50만 원씩.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그냥 더 있다 와. 추가되는 돈은 내가 낼게. 나는 먼저 갈게. 그런데 친구들이 망설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1: 야, 너 없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노? 그래, 그냥 같이 가자. 괜찮다.
0: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미안하면서 울컥했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 괜찮아. 인생 원래 스펙타클한 법이지. 이래야 기억에 남지.
0: 하면서 저를 달래주고는
1: 됐다. 우리 다낭에서 잠도 자지 말고 미친 듯이 놀아보자.
0: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비행기 예약은 정말 잘 못했지만 친구는 정말 잘 만났구나. 은주야, 친구니까 당연히 한 일을 고맙다 해주고 이렇게 큰 여행까지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는 내가 걱정 내려놓고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희야, 23년 만에 가는 해외여행이라고 가방도 사고 수영복도 사고 그래 설레며 준비했는데 내가 그 여행을 23시간 35분짜리로 만들어버려서 진짜 미안하다. 너희들이 해준 너 없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노? 그 한마디를 나는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은주야, 경희야,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보석 같은 내 친구들이야. 그래, 23시간 35분이면 어떠냐? 우리 잠은 부산에 와서 자자. 옷도 네 벌 챙겨갈 거야.
1: 네 벌씩
0: 중간중간 옷 갈아입고 사진도 왕창 찍어서 23시간 35분을 3박 4일처럼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셋이 할머니가 돼서도 야야, 기억나나? 우리가 다낭에 23시간 35분 있다 왔잖아 하면서 배를 잡고 울자, 웃자, 웃자. 어쩌면 이번 여행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오래 기억되는 해외여행이 될지도 모르겠다. 은주야, 경희야, 진짜로 미안타. 그리고 고맙고 사랑한데. 그리고 다음 여행 비행기 예약은 제발 나한테 시키지 마라. 사고 제대로 친 친구 지혜가.
1: 아니, 갑자기 우리 지혜님이 당황하니까 이제 사투리가 되기 시작하네요.
0: 예, 예. 야.
1: 아, 이럴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에 도착하신 거예요.
0: 새벽에 하신 거지. 한시 몇 분에
1: 도착하셨는데 이제 오늘 하루 지내고 16일 날, 그러니까 오늘 밤 새벽에 또 다시 오시는
0: 거야.
1: 아유, 이거 뭐 비행기 티켓 예약하신 분이 그랬겠죠. 아니, 이분들은 사업차 다녀오시나.
0: 그렇지?
1: 이거를
0: 그냥 야, 뭐 무슨, 진짜.
1: 예.
0: 야.
1: 아유, 다낭을 당일치기 느낌으로 다녀오시네요.
0: 야, 아깝지만 참 친구들의 그 너 네. 없이는 아무것도 아이,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1: 그렇죠.
0: 그래, 막 네. 두고두고 이런 여행이 추억에 남는 기라.
1: 그렇죠,
0: 뭐 이러시면서
1: 그렇죠. 누가 다낭을 이렇게 당일치기로 다녀오겠어?
0: 있을 수가 없는 여행이잖아. 우리가 그거를 만든 거 아니야.
1: 평생 못 잊어, 평생 못 잊어. 네. 아니 진짜 우리 당당이 한지혜님이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여행 떠나기 전에 저희에게 이 편지를 깜짝 이벤트로 남기고
0: 아,
1: 떠나셨다고
0: 그러셨구나.
1: 합니다.
0: 그래서 작년 얘기를 쓰셨나? 저는 그랬던 거죠. 읽으면서.
1: 네, 네. 맞아요. 이제 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셨을 테니까.
0: 그렇지.
1: 지금 어떻게 베트남에서 다들 같이 듣고 계신가? 미니를 통해서요. 예. 은주 씨, 경희 씨.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0: 알차게 보내셔야 돼요.
1: 알차게 보내시고.
0: 예. 지혜 씨가 너무너무 미안하대요.
1: 네. 네. 그 마음 또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생일 때마다 모여서 파티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보내주셨네.
1: 아유, 정말 베스트 프렌드시구나. 세상에. 세 분이서.
0: 아이고야, 참말로.
1: 예, 정말 3박 4일 가신 것처럼 인증샷을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찍어오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1: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다낭여행. 잠은 부산에 와서 푹 자자.
0: 그러네요.
1: 예. 멋지십니다. 아, 저희 벌써 광고 들을 시간이에요?
0: 네.
1: 오, 그래요? 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좀만 기다려주세요, 광고주님들. 예, 저기서 대기하고 계시네.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조혜숙님이세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올해 첫 시험이었다. 시험날 아침 시험장인 인근 대학교에 조금 일찍 들어섰다. 현관 앞에서부터 신분증과 수험표를 확인하고 들여보내는데 한능검 시험 보러 왔다고 하니까 웬일인지 나에게는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들어가라고 한다. 교실을 확인하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누군가 허겁지겁 나를 부른다. 감독관인 줄 알고 그냥 들여보낼 뻔했다며 뒤늦게 신분 확인을 하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어린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 뿐이었다. 내 나이 올해 70이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합격. 7순에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1호로 작년 가을에 정했던 목표다.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작년 가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병원에 수술 입원을 하게 되었다. 수술 후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지니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방송인 서경석 씨가 한국사 시험을 4번 만에 만점 받고 재능 기부 강의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조금 있던 터라 별 생각 없이 강의를 보기 시작했다. 요즘 청년들에게 이 인증서가 필수 스펙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성도 없지만 50세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이후로 딱 20년 만이다. 이번엔 어떤 목적도 없이 순수하게 공부 그 자체를 즐겨보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슬로건은 시간은 지금뿐이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살자이다. 오늘을 잘 살면 과거가 된 어제도 미래인 내일도 온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정작 그런 내가 지난 몇 달을 순전히 과거 속에 파묻혀 살았다. 반나체의 구석기인이 돼 강가를 거닐기도 하고 신석기 시대에 와서는 농사도 지었다. 청동기와 고조선 시대에도 아득히 살아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700년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때로는 고구려인이 때로는 백제와 신라인이 돼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그 와중에 발해와 가야도 넘나들었다. 기세로만 보면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할 법도 한데 가장 나약하고 작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통일 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까지 왔다. 고려 480여 년의 역사 또한 녹록지 않았다. 우리는 조선 500년은 잘 알아도 고려 500년은 잘 알지 못한다. 이번에 공부해보니 고려는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고도 끈질기게 견뎌낸 위대한 나라였다. 조선 500년도 매한가지였다. 전기에는 외세의 침입이 없었지만 중기에 들어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이르러 삼전도의 굴욕까지 겪었다. 조선 말에 이르러서는 서구 열강의 이권 다툼 속에서 결국 한일 합병이라는 비극을 맞았다. 이 모든 역사, 말 그대로 한국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학창시절 시험용으로 외우던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50년 만에 다시 접한 한국사 공부에는 낯섦과 낯익음이 교차했다. 생면부지의 초면인 내용도 많았다. 하지만 몰랐던 우리 역사를 단면으로나마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어느 강사의 역사 공부는 앞서간 사람들을 만나는 인문학이다 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참으로 맞는 말이었다. 공부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분명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배웠던 사건과 인물들이건만 그때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나이를 먹어서일까?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역사는 몇몇 걸출한 영웅의 노력과 희생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암흑의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위인들만 기억하곤 한다.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은 앞서간 위인들과 더불어 이름 없이 살다간 수많은 암흑의님들의 땀과 희생 위에 세워진 터전인 것이다. 이번 공부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파트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였다. 현대와 가깝고 흘려들은 이야기도 많았지만 이름도 비슷한 단체들과 수많은 인물들을 일일이 외워야 해서 가장 어려웠다. 이 부분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절대평가인 1급 합격 점수를 얻는 데는 이 부분을 내려놓아도 무리가 없을 듯 했다. 그러나 엄혹한 시대를 견뎌낸 투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분들의 후손으로서 적어도 그 행적의 실마리라도 알아두는 게 도리 같았다. 역사를 공부하며 나도 모르게 꽤 애국자가 된 기분이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문의 전 재산을 바치고 형제 모두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으며 수많은 이들이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니 나는 그동안 항일운동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학창시절 시험용으로 5등은 자해 하고 시작하는 독립선언문 전문을 별 감흥 없이 앵무새처럼 외웠던 기억이 난다. 천안 독립기념관도 그저 수많은 관광지 중 하나로 무미건조하게 둘러보고 지나쳤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분들께 참으로 염치 없는 행동이었다. 교과서나 매스컴에서 연례 행사처럼 거론되는 몇몇 이름들을 그저 스쳐보냈던 나였다. 비록 이번에 심도 깊은 학문적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부분이 새롭게 그리고 무겁게 다가왔다. 그분들의 희생을 내가 너무나 모르고 살았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이라는 자격증이 목표였지만 공부를 해나갈수록 나의 목표는 바뀌어갔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삶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변해갔다. 예년과 조금 다르게 올해 3.1절을 보냈고 이제 광복절이다. 한국 광복군이 중국 충칭에서 국내 진공작전까지 세웠으나 일본이 예상보다 일찍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의 손으로 직접 독립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독립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찌 그 말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요즘 읽고 있는 지방 일간지에 우리 고장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라는 기사가 가끔 올라온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내용을 요새는 정독하곤 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날아가 그때 그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였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본다. 올해 3.1절이 묵직한 울림으로 지났듯 8.15 광복절 역시 내 생에 처음으로 가장 특별하고 무게감 있게 보내고 있다.
0: 와, 정말
1: 진짜 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0: 네, 대단한 도전이셨고
1: 예.
0: 네. 20년 만에 또 어떤 시험에 도전하신 거잖아요.
1: 네. 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그것도 1급
0: 야.
1: 또 합격을 하셨습니다. 70세
0: 네.
1: 나이에
0: 네.
1: 대단한 선배님이세요 정말.
0: 각별하게 다가오시겠다. 진짜 3.1절 8.15 광복절 다
1: 예. 진짜 아, 그 전에 그냥 그 학창 시절에는 시험용으로 달달 외우는
0: 그렇죠 맞아
1: 뭐와 인물 중요 인물 외우고 그냥
0: 네.
1: 이랬다면 이제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촤 하나 이렇게 예, 실처럼 연결해서
0: 네, 맞아.
1: 아 정말 근대사 그리고 그 전에 일제 강점기에 그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에 시험용으로 외우기만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0: 맞아.
1: 예 그렇게 접근하면.
0: 예.
1: 아 근데 이제는 그러질 않으셨네요.
0: 서경석 씨가 막강한 영향을 끼쳤네요.
1: 네네.
0: 0622님 서경석님의 며느리 옥 좋아해 아직도.
1: 어,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0: 기억하고 계시네. 예. 외우는 방법 암기법.
1: 근데 며느리 옥저아해가 뭐였죠? 옥저가 그죠?
0: 옥저 나라.
1: 민며느리제였나?
0: 네.
1: 아 예.
0: 민며느리.
1: 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기억 난다. 아 며느리 옥저아해. 옥저는 민며느리제. 네. 예. 아 그랬었죠.
0: 못 살아.
1: 아 참. 정말 멋지십니다. 예. 우리 조혜숙님.
0: 네.
1: 역사 공부는 앞서간 사람들을 만나는 인문학이다. 라는 어느 강사의 말씀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유 아까부터 대기하고 있었던
0: 네.
1: 우리 광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3: 에어컨
4: 에어렉스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네, 오늘 1, 2부의 사연 소개 대신 이용호님께는 굿데이 꾸러미, 그리고 한지혜님과 조혜숙님께는 해피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5: 자, 광복절 아침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또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멋과 맛 문자 미니로 나누고 있습니다.
4: 9883님, 저는 외국인 친구가 생기면 마포 돼지 양념 숯불갈비집 데려가고 싶어요. 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먹고 있는 맛집이거든요.
5: 야, 돼지갈비 맛있죠.
4: 마포 돼지 양념 숯불갈비집. 이 숯불이 중요한 거예요.
5: 맞아요. 그 돼지갈비 쌈. 아, 갈비도 맛있죠.
4: 네. 예.
5: 그리고 6663님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우리 집 떡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떡, 백일떡, 동지에 먹는 팥떡 등 우리 조상님의 지혜가 담긴 의미 있는 떡. 다양한 절기떡을 알려주면서 건강하고 맛난 떡인지 얼마나 그런 건지 맛보게 해주고 싶어요.
4: 네, 그래요.
5: 좋습니다.
4: 가래떡도 좋고 송편도 좋고 무지개떡도 좋죠.
5: 다음 달이면 송편 많이 먹어요.
4: 아유, 줄줄이 나와요. 전 떡을 좋아하니까.
5: 예.
4: 네.
5: 그 쫀득쫀득한 그 식감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갖가지 다양한 것들 재료들이 정말 많죠. 김태규님은요, 한강이요, 한강.
4: 아, 독특하시다.
5: 네, 한강에서 먹는 라면도 알려주고요, 젠슨황도 먹었다는 치맥도 알려줘야죠.
4: 오호.
5: 맞아, 이제 치맥도 우리의 또 하나의 K컬처, K푸드가 됐죠.
4: 밤에 한강도 좋겠죠.
5: 요즘에 진짜 한강 나가면 와, 그 노을 질 때 하늘이 핑크빛 하늘에 그냥 한강을 따라 촥 이렇게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
4: 강아지 데리고 가끔 산책하시는가?
5: 네네네. 그 덕분에 가서 보는데요.
4: 네, 자전거 타기도 좋죠.
5: 예, 그래서 많이들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0: 7853님, 저는 실제로 외국인 친구에게 서대문 형무소를 제일 먼저 소개해줬어요. 아름답다기보단 아픈 상처가 있는 곳, 역사가 있는 곳, 그리고 라면하고 김밥 먹으러 갔어요. 우선은 K분식부터 시작했죠.
1: 네.
0: 좋습니다.
1: 좀 더 긴 얘기 저희 3, 4부에 나누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은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곡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로 불리는 곡물 대금을 사비로 복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전에는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번영을 확대하고 양국을 하나로 묶는 탁월한 국민 간의 유대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여전히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광복절 축하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7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안보와 번영을 향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동맹 관계를 일궈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0: 본부장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 본부장이 어제 청와대로부터 면직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와 쿠팡 문제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실무 협상 책임자가 전격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음 주 이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방송 뉴스맥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하루 전에 이 채널에 출연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인 고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치들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이란 항구로 어떤 것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속적인 봉쇄와 결합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시작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상권에 최대 50mm로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최대 3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3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의 대가로 기업 측은 어떤 효과를 얻게 될까요? 얼마 전 국내 한 필기구 업체가 경영난 속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여서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긴 건데요. 평소 이 회사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돌고 돌아 기업의 힘이 되는 모습.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옛말을 실감케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울산 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토요일 아침 3부 양희은입니다.
1: 김일중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아침 오늘은 제81주년 광복절 아침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 문자 미니로 나누고 있습니다.
0: 네, 문자는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K볶음밥, 네, 김치볶음밥과 유자차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여성시대 3, 4부는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니베라, 데이펙, 음주우엔 팀앱대리,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롯데건설, 유성물산교역,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음식물 처리기 휴렉, 안터지는 맥스부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복대학교.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잘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네,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곳곳에 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어서 더 기쁜 마음으로 광복절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4: 광복절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를 한다 할 때 소개해주고 싶은 우리나라의 멋과 맛,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알려주세요.
3: 소개도 해드리죠. 3595님, 저는 외국인 친구에게 야채가 골고루 들어가고 한우 고명으로 얹고 코리안 잼이라고 하는 고추장 한 스푼 올려진 비빔밥을 소개하고 싶어요.
4: 아하.
3: 비빔밥에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서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한국의 맛 비빔밥 강추합니다.
4: 네, 하셨어요, 고추장을 진짜. 코리안 잼이라고 하셨구나.
3: 안 들어가면 섭섭하죠.
4: 안 들어가면 섭섭하죠.
3: 거기에 참기름도 이렇게 살짝 둘러가지고.
4: 참기름 들어가야죠.
3: 네. 또 저 달걀 후라이 하나 이렇게.
4: 아예 들어가야죠. 네. 네.
3: 김가루 뿌려요.
4: 네.
3: 예.
4: 박정술님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에 철도 차량 객차를 수출하는 회사에 근무했는데 기술 이전 관련으로 콩고에서 온 직원 4명을 문경에서 만나서 안동 가서 구경하고 안동 찜닭을 대접했는데 맛있다고 잘 먹었고 경주 등등을 안내한 기억이 나네요.
3: 야.
4: 2주 동안 주말마다 여행 가이드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 지금 콩고에서 잘 지내고 있겠죠? 그러셨어. 네.
3: 아, 콩고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안동 찜닭으로 대접을 해줘요.
4: 좋다, 좋다.
3: 그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한 그
4: 네.
3: 양념. 그냥 먹어도 맛있고 거기다 이제 밥도 싹싹 비벼가지고요.
4: 네. 뭐
3: 당면 이렇게. 해가지고.
4: 당면이 들어가야지, 당면.
3: 아, 찜닭도 맛있죠.
4: 맛있죠.
3: 예. 네. 3902님, 제 동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시집을 왔는데요. 전주 경기전 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4: 아, 네.
3: 우리나라 역사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어요.
4: 경기전 건너편에 또 무슨 영화에서 나왔던 성당이 있고 경기전 안에 들어가면 아주 고즈넉하고 좋아요.
3: 그래요?
4: 네. 태조의 초상화가 있죠.
3: 아, 네. 이성계의 초상화가. 전주에, 그죠?
4: 전주의 경기전.
3: 네네네네.
4: 네.
3: 그래서
4: 그 뭐랄까 완산구에 있어요. 전주 완산구 그 유명한 성당도 거기 있어요. 저희는 가봤죠.
3: 그거 아니에요. 저 박신양과 전도연 주연의 약속.
4: 예. 그런가 하여튼
3: 이 여자를 네. 만났고 저는 쓰레기입니다 막 그 성당에서 무릎 꿇고 그래서, 막 했던 거.
4: 그래 그 성당이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3: 예.
4: 자 그리고 2000번 찐 청취자예요. 순국 선열 광복절 조국에 몸바친 선열에 숙연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제주 모슬포항 부근 할망식당 한상차림 가성비 최고 푸짐하네요. 가파도 가서 애기 해바리도 보고요. 애기 해바리? 애기 해바리가 뭘까요?
3: 그러니까요.
4: 지금 제주는 비가 오고 있어요.
3: 예예. 예. 아까 예보 나가는 거 보니까 제주 많이 올 것 같던데요.
4: 네.
3: 예.
4: 모슬포가 또 그게 유명해요. 그 방어.
3: 방어.
4: 방어 처리되면 모슬포 항으로 방어가 많이 들어오죠.
3: 네.
4: 그래 한국 저 서울에서는 얇게 얇게 방어회를 쓰는데 모슬포는 이게 너무 흔해서 그런지 그냥 김치 그 뭐지 무 쓱쓱 쓸듯이 그렇게 굵게
3: 네.
4: 두껍게 줘요. 깍두기처럼 두껍게 쓸어서 줘요.
3: 하긴 한국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섬 제주를 또 빼놓을 수 없죠.
4: 빼놓을 수 없죠. 석박지, 석박지처럼 쓸어서 줘요. 방어를.
3: 방어회를요.
4: 네. 아니 신기하다. 너무 두꺼워요 아줌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먹는다고.
3: 이야.
4: 그게 다른 점입니다.
3: 현지에서 먹어야 돼.
4: 네.
3: 3126님 광복절이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시던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4: 네.
3: 술 드셔도 좋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떠들어대도 좋으니 역사 앞에 당당했던 6.25 참전용사 전준석 씨 하늘에서 꼭 훈장 받아요. 여성시대 여러분께 언제 한번 아버지의 찬란한 역사 손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그래요. 그러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 우리가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죠.
3: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 우리가 진짜 꼭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죠.
4: 그렇죠.
3: 우리 참전 용사이신 우리 아버지의 진짜 역사 꼭 편지로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1881님 대한독립 만세. 외국인 친구가 생긴다면 코리안 피자 부침개 그리고 코리안 소세지 순대 돼지국밥을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3: 다 있다 다 있다. 진짜 피자 있죠. 우리 코리안 소세지가 순대군요. 맞네요.
4: 그렇죠.
3: 그러네.
4: 그렇죠.
3: 어떡하죠?
4: 왜
3: 계속 꼬르륵 소리가 지금 올라오고.
4: 괜찮아요.
3: 틀렸네. 우리 빈속으로 나왔는데. 김진숙님. 저는 감자 옹심이로 만든 그 메밀 옹심이. 그죠?
4: 네, 네. 메밀 옹심이 메밀 칼국수.
3: 메밀 옹심이 칼국수 먹여주고 싶어요. 옹심이 하나 입에 넣으면 저는 무지 행복하거든요.
4: 저도 행복하거든요.
3: 예예. 예, 네. 예. 그걸 심지어 감자로 만들었으니.
4: 그렇죠.
3: 쫄깃하니.
4: 네, 맛있죠. 네. 최고 맛있죠. 6873님. 전 남원에 살고 있으니 광안루요.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생긴다면 네. 좋죠. 남원의 광안루. 이몽룡과 성춘향. 네, 어린 사랑 이야기 들려줘야죠.
3: 알았어.
4: 야, 너 로미오와 줄리엣 아냐? 우리한테는 이몽룡과 성춘향이
3: 있지.
4: 있어.
3: 예.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맞아요. 남원은 추어탕이 또 유명하죠.
3: 아, 든든하니 좋죠.
4: 네, 온통 예. 길목이 다 추어탕이에요.
3: 걸쩍하니.
4: 네.
3: 예. 남원은 이제 추어탕.
4: 남원, 네, 그쪽으로는 전유성 선배가 사셨었죠. 근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제비 카페가 있었죠. 지리산 초입에.
3: 네. 우리 누님은 정말 전국 각지의 맛집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4: 아이 뭐 잘 알기는요. 예.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했어요.
3: 아 소개하는 또 프로를 하셨으니까.
4: 네, 몇 년 했어요. 근데 음식점에서 사 먹는 게 아니라 동네 할머니한테 이제 옹심이 만드는 거 뭐. 저 수제비 뜨는 거 이렇게 다 배우는 거죠. 할머니가 입으로 가르쳐 주시면 입맛 요리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천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3: 아 식당 가신 게 아니라.
4: 네 할머니는 이렇게 앉아서 자 이제 이렇게 섞어 비벼 덮어 뭐 볶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했었어요.
3: 그 마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처럼.
4: 맞아요.
3: 각 지역의 했었어요. 우리의 맛을 찾아서처럼.
4: 네 그렇게 했었어요.
3: 야 그 지역 어르신들께 오 야 그 굉장히 의미 있는 풀이었네요.
4: 그렇죠.
3: 예. 네. 자 이어서 8300님 제가 사는 곳은요 남양주 월문리 묘적사 계곡 정말 시원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계곡물에 수박 담궈놓고 발 담그면요 더위도 싹 가시죠. 임영웅의 순간을 영어처럼 신청을 합니다 해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신청곡까지 싹
4: 넘어가네요.
3: 네.
4: 아,
3: 남양주의 묘적사 계곡. 아, 일단 계곡 자체가 아 진짜 발만 담가도 그냥
4: 그렇다.
3: 차근하죠. 예. 자 계속해서 여러분 또 우리나라 자랑 맛과 멋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저희 준비했어요.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

0: 생방이라니. 안녕하세요. 저는 돼지국밥 식당에서 일한 지 20년째입니다. 처음에 외국인 손님들이 오, 노, 노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맛있게 드시면서 엄지척 해주세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교 손님에겐 추어탕을 드리는데 눈이 동그래지면서 What? What? 하면서 좋아해 주세요. 부산 그러면 역시 돼지국밥이죠.
1: 아, 그 뜨끈한 국물에 뽀얀 국물.
0: 네, 예, 맛있죠.
1: 각자 기호에 맞게 좀 빨갛게 풀어서 먹어도 되고.
0: 그렇죠.
1: 예, 아, 그 한 술 뜨면 진짜 그 깍두기에.
0: 시뻘건 깍두기.
1: 아, 2049님. 저는 89년 구소련 시절 소련으로 출장 갈 때 깻잎이랑 고추장을 챙겨갔어요. 그때 소련 보디가드가 제 고추장을 맛보더니 저 먹을 것까지 다 먹어서 없었더랬지요.
0: 어머나.
1: 야, 그때 당시 그 소련 보디가드도 고추장을 좋아하셨나 보네요. 어,
0: 달콤하니 매콤하니 맛있죠.
1: 그러니까.
0: 네. 3564님, 지난달에 외국 조카들이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왔었는데요. 한국 자체가 다 구경거리래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지하철 타는 거 전부 다 좋아했어요.
1: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그래도 밤에 다녀도 안전하고.
0: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죠.
1: 예, 서비스 너무 훌륭하고.
0: 네.
1: 예, 물론 그만큼 바쁘게 새벽까지 일하고 또 출근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0: 그렇죠.
1: 진짜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죠.
0: 그렇죠.
1: 예, 우리나라는.
0: 네.
1: 무인 가게도 많고.
0: 그래요. 요새 제법 늘고 있어요.
1: 네. 그런 것도 신기해요. 0918님, 우리나라 곳곳이 다 좋은데요. 제가 최근에 동해를 갔는데 바다도 이쁘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에 야시장까지 하루 종일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물회를 맛나게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0: 오호, 괜찮죠. 근데 야. 생선을 날것으로 먹을 수 있을까, 외국 사람들이?
1: 왜 스시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0: 스시랑은 또 다르죠.
1: 근데 물회 한번 드시면 또 거기에 약간 저
0: 세비체라고 있죠. 남미 쪽에 세비체라고 있어요.
1: 네.
0: 약간 레몬을 잔뜩 뿌려서 샐러드랑 같이 먹죠.
1: 예, 매콤한 듯 이제 국물 이렇게 거기다 저는 소면 같은 걸 이렇게 조금씩.
0: 아우 맛있죠.
1: 소면이
0: 들어가면 맛있죠.
1: 시원한 그 물회, 아 맛있다.
0: 네.
1: 8333님, 저는 제 고향인 군산에 있는 고군산도를
0: 아 좋아요 네,
1: 소개하고 싶어요. 어, 네. 고군산도?
0: 네, 고군산도. 네,
1: 예,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곳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0: 아이고 섬들은 또 얼마나 많게요.
1: 네,
0: 그죠?
1: 아 그곳이 고향이시군요. 내 고향 자랑이 최고지.
0: 그렇지.
1: 예.
0: 2193님, 안양이요. 삼성산 절경이 멋지고 절도 많아요. 예술공원과 발만 담가도 시원한 삼막천은 여름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하죠. 음식은 구절판이요. 색도 예쁘지만 정성이 보이는 음식. 호불호 없이 처음 오는 외국인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최고다 구절판.
1: 어,
0: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1: 네네.
0: 얇게 얇게 채쳐서 고기, 달걀 흰자, 달걀 노른자, 목이버섯인지 석이버섯, 석이버섯이다.
1: 네.
0: 그다음에 또 오이채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표고버섯 다 들어가고 가운데는 얇게 부친 밀전병에 쌈을 싸먹는 거죠.
1: 아, 지금 눈앞에 펼쳐졌어. 지금 구절판이 이야 기가 막힙니다.
0: 좋아요, 좋아.
1: 네, 일단 진짜 구절판 이런 건 눈으로 색으로 한번 딱 먹는 요리인 것 같아요.
0: 잡채도 좋죠. 뭐 다 섞어서 먹는 잡채.
1: 일단 뷔페는 가면 잡채는 전 꼭 먹어요.
0: 그래.
1: 어우 잡채. 자 지금부터는 제 81주년 네,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연결을 해볼 텐데요. 잠시 뒤에 이제 대통령 경축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정말 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 자리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지금 저희는 이제 텔레비전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동시에.
1: 네.
0: 네.
1: 자, 이제 세종문화회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것만 비롯하였다. 광복을 노래한 어느 시인의 말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의 회복을 꿈꾸며 자신을 희생한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이 계셨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의 시대였지만 절망에 가로막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내일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태어난 곳도 살아온 길도 각양각색이었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신분과 계층의 차이도 좌와 우도 따로 없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의 함성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에 계신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에 독립운동 기념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 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여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주권을 빼앗겼어도 독립의 열망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선열들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꿈을 키웠습니다. 무도한 독재의 군홧발 아래에서 국민 주권과 민주화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 IT 강국과 정보화라는 새로운 빛을 밝혀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군부 독재가 군림하던 나라에서 내란마저 물리친 모범적 민주국가로, 소총 한 자로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에서 세계가 믿고 의지하는 방산 강국으로, 선진 문화를 부러워하던 나라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으로, 지난 81년은 불가능을 하나씩 지우며 우리가 되찾은 빛을 더 크게 키워온 꿈과 희망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빛으로 미래를 비출 것인가? 그 굴곡진 현대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 마음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가며 누구든 어디서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우리의 선조들처럼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결실을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 고루 돌려드릴 것입니다.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나갈 때 우리의 담대한 비전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한 열정이 그 시대 청년들을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들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일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 국민들이 그간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시기 산업 역군들이 이뤄낸 눈부신 발전은 세계적 제조 경쟁력과 디지털 인프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라는 든든한 토양이 됐습니다. 주권자들이 앞장서 쟁취한 민주주의는 미래 성장의 최적 조건인 합리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무한한 창의와 도전이 꽃피는 기반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 걸려 이룩한 변화를 불과 몇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달성한 경험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국민적 역량으로 자라났습니다. 치열했던 과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비전에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공헌하고자 했던 독립투사들의 꿈과 오늘날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히던 야만의 시대였지만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일제의 폭거에 맞서 싸우면서도 동양의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질서가 나라를 집어삼켰던 그 순간에도 모든 국가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꿈꾸었습니다. 그 절박한 소망 위에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나라,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결코 경제 성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 안에서 벌어질 긴장과 분쟁의 대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기를 바랍니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입니다.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구축의 마중물이자 안정적 한반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 데 결코 걸맞지 않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넓혀왔고 미래 세대 간 교류의 기반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한일 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감내하고 계시는 오늘의 현실이 원대한 꿈과 희망을 품기에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물가가 삶을 짓누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화려한 구호도 먼 훗날 이뤄야 할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엄중한 현실을 함께 이겨내고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절박한 현실의 약속입니다. 위대한 선열들께서 증명하셨듯이 국민이 함께 품은 꿈은 그 크기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희망을 향한 공통된 의지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선열들께 물려받은 빛을 더 멀리, 더 밝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세계의 내일을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 가야 합니다.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 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원팀입니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입니다.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라는 열망은 모든 국민이 하나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성장의 좌절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광복, 불균형과 불평등의 격차를 넘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광복, 온 국토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균형의 광복, 전쟁과 대결의 위협을 완전히 걷어내는 평화의 광복을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이 전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뤄내겠습니다. 위대한 주권자의 지혜를 등불 삼아 우리 선열들이 그토록 바랬던 자유와 평등, 공존과 상생의 세계를 담대하게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기는 MBC 라디오 양희은
1: 김일중의
2: 여성시대.
1: 네, 8월 15일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81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전해드렸습니다.
0: 5325님은 김해에 사시는데 어제 동생들이랑 딸이랑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을 다녀가셨대요. 너무너무 처참한 그곳에서의 당시 생활상과 고문 현장을 보는 게 지금 내 삶에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기념비를 보는 순간 눈물이 절로 나왔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그분들께 감사하며 그 정신 잊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1: 정말 맞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오늘 계속 저희 그 얘기 나눴죠. 우리 외국인 친구에게 대한민국의 네.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9886님이요. 외국인에게 알리려면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하는 것 같다라고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0: 맞는 말씀입니다.
1: 네, 나부터 우리 아이부터 광복절의 감사함, 국경일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 역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많이 공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0: 네. 0722님, 광복절 아침 저는 오늘 태극기 걸라고 어제 엄마한테 부탁해서 사왔어요. 비가 올랑말랑하지만 일단 걸어둡니다. 엄마가 듣는 라디오에 자랑도 해봅니다. 그러셨어. 오!
1: 오, 사진도 함께 주셨어요.
0: 네.
1: 예. 아마 딱 들어가는 그 대문 입구에.
0: 네.
1: 차 걸어두셨네.
0: 네, 좋군요. 하늘은 흐리지만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1: 멋집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의 끝곡으로 0622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들으시고요.
0: 네,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경남 고성 박물관에 돌 하나가 전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유물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무슨 이유로 전시된 걸까요? 박물관 측 설명은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께서 작은 돌을 들고 박물관에 방문하셨습니다. 아이는 그 돌이 석기시대의 유물이라 믿고 기증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조금 뾰족한 평범한 돌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름다워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돌 하나가 특별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그 마음을 귀하게 바라본 시선 덕분에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4: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긴 암흑의 시간에도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식민지로부터 해방과 독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몰린 호남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차기 당권 레이스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에서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열고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오후 7시쯤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동에 배치된 미군 항공모함 링컨호가 이란 전쟁 발발 첫날부터 보급에 문제를 겪어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란이 전쟁 첫날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바레인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했고 주요 군수 보급 거점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링컨호의 배치가 길지 않았고 건강의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를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해서 주민 2명이 사망했다고 인도네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 대변인은 현지 시간 15일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까지 남성 1명과 여성 1명, 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고 자료가 집계되는 대로 최종 사상자 수와 건물 피해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앙 인근에 있는 플로레스 섬 나게케우 지역에서는 수백 명이 대피했고 일부 건물도 파손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 본부장이 어제 청와대로부터 면직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와 쿠팡 문제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실무 협상 책임자가 전격 교체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다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피격 사건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인 위험이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88.52로 전장 대비 1.67%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4로 1.42% 상승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시작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상권에 최대 80mm로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최대 3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3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6회 생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유성입니다.
2: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2: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육해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들 몇 가지만 전하고 시작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끝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부당재산을 환수해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예우 지원에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0시를 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을 이끌어왔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이거 제목 보자마자 뭔가 한미 우리 교섭에서 뭔가 큰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들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정부는 대미협상과 관련해서 문책성 인사는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거 이유 잘 모르시죠? 지금 막 나온 속보라서.
3: 그렇죠. 근데 대미 협상과 관련된 문책성 인사는 아니지만 문책성 인사는 맞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문책성 인사는 맞는
2: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3: 대미 무엇인지. 협상과 관련되지 않았을 뿐이지. 왜냐하면 자기 개인 사유로 만약 사퇴해서 의원 면직일 텐데 직권 면직이니까.
2: 그렇죠.
3: 문책성 인사는 맞는데 그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 그게 궁금하다고요.
3: 저도요.
4: 그러면 강성필 부대변인이 말씀하셔야죠. 네.
3: 국민의힘입니다.
2: 지금 사람 정보가 없으세요?
5: 인사와 관련된 거 방금 단독으로 나와서 또 이게 제대로 된 정보 아니면.
2: 맞습니다.
5: 네, 말씀하신 게.
2: 취재를 부지런히 해서 다음 주에 꼭 알려주세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 뒤면 마무리가 되고 새 지도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이 호남, 내일은 서울 경기 지역의 순회 경선 결과가 공개되는데, 이게 호남 지역에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투표율은 좀 예상보다 낮았어요.
5: 근데 지금 투표율이 낮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25년 8월 임시전당대회,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맞붙었던 그때 수치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2: 비슷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5: 비슷한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호남의 온라인 투표가 광주 전남이 37.63이고 전북이 35.2거든요. 그럼 대충 그냥 36%라고 잡고 그다음에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21.8%였어요. 그러면 온라인 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호남은 지난번 전대보다 15%가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온라인 투표보다 ARS 투표가 한 8%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51% 정도 됐어요, 호남이.
2: 아, 그러면 호남이 전통적으로 전당대회 때 당원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곳인가요?
5: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은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하지만 정청래, 박찬대 그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두 번 연임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지방 언론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전대와 비교를 해보면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는 15%가 상승을 했고, 또 전통적으로 호남의 당원들은 온라인보다 ARS 투표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지난번 전대 때 51%가 호남의 투표율이었으니까 이번에는 55% 정도는 넘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건 아니다.
2: 아, 그러니까
3: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으니까 이제 그런
5: 그렇죠.
3: 말이 나오는데,
5: 그냥
3: 지난 전달을 비교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이렇게 호남이 투표율이 낮냐 이런 건데.
2: 그래서 이게 각 후보에게 유불리로 따지면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3: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유불리를 딱히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전후에서 사실 호남같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경선이 치열할 거거든요. 그런 경선이 치열한 지역에는 당원들을 많이 모집해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당원들 증감이 생깁니다. 국민의힘도요.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한 110만 막 이랬거든요.
2: 맞아요.
3: 지금 계속 쭉쭉 빠지고 있어요.
2: 네네.
3: 지방선거 끝나면 자기가 지지하고 싶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했다가 더 이상 당비 안 내고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90만, 80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호남의 경우에도 아직 여기는 바로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당원들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생각보다 실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당원들 수보다 좀 더 부풀려서 잡혀진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감안하면은 이 정도 투표율이면 그냥 좀 통상적인 정도의 그런 투표율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역이랑 비슷하게 전당대회 후보자들 간의 유불리 딱히 따질 거 없이 그냥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6: 저도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보면 대구 경북의 투표율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뭐 상대적. 근데 지난 전 그 방금 말씀하셨던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대구가 1등이었어요. 투표율이 52%, 경북 47% 예. 2등이었습니다. 예. 늘 패턴이 이런데 그건 아마 유재하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당원들을 좀 쫙 모집해 가지고 막 이웃들 막 해서 그런 유인이 호남에 많죠. 왜냐하면 여긴 경선에서 이기면 당선이니까.
2: 맞아요.
6: 근데
2: 예.
6: 대구 경북은 공천 받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당원들을 모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당원들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이 투표율이 높은 거다. 제가 보기에.
2: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원 구성 비율이 지금 30%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 그리고 내일 수도권 경기의 결과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두 후보 차이에 김민석 후보와 누구죠?
4: 정청래.
2: 죄송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소년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두 후보 사이에 지금 격차가 1.48% 포인트 차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박빙이에요. 오늘 어떻게 예상하세요?
5: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런 말들이 돌더라고요. 뭐 도심은 정청래, 농촌은 김민석, 네. 뭐 호남은 김민석, 뭐 수도권은 정청래, 예.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호남과 이 수도권의 당원들의 이 지지 성향이 바뀐 거는 호남 같은 경우는 비교적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호남 반도체라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밀어주자라는 정서가 발동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인 좀 반감도 이번에 좀 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가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고 거기에 더해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어쨌든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좀 정청래 후보의 지지를 좀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자극을 할지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 수도권에서는 김민석 정청래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네. 호남에서는 저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지 않을까 이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투표율 투표율 투표율을 얘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호남에서의 10%는 이 수도권에서 5% 정도의 격차를 벌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과연 김민석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말로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 뭐 5% 이상 김민석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민희 후보 박선원 후보 뭐 한민수 후보 뭐 이런 분들은 좀 안정권에 있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를 친명 후보인 김용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친청 후보인 이성윤이 들어갈 것인가 마지막 남은 티켓 한 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 이런 흐름입니다.
2: 지금 제가 오늘 호남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쭤봤는데 최고위원의 추미애 지사 얘기까지 다 이 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갈까요? 네.
4: 아니요. 그래도 급해 좀.
2: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나오는 호남 지역의 이 결과 역시도 박빙으로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일 나오는 서울 경기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6: 빙일 것 같지가
2: 같지는 않고요.
6: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전남 광주는 김민석 후보 많이 앞설 거고 전북 같은 경우도 저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김민석 후보가 앞설이라고 봐요. 지금 호남의 정서를 뭐 정청래 후보가 뭐 지방선거 때 공을 들였다, 뭐 자주 갔다, 그다음에 공천한 정청래 후보가 공천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지역에서 당선이 예, 돼가지고 예. 조직을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반대 논리들이 있긴 하나 제가 보기에는 전남 광주는 특히 뭐 이분들은 우리가 민주당을 만들고 또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고 예. 국회의원들을 만들었다.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대통령 만들었다. 근데 왜 괴롭히고 흔드느냐 이 정서가 훨씬 강해요.
2: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네. 정도나 앞설까요?
6: 전 전남 광주 한 15% 정도.
2: 15% 차이 나는
6: 건가요? 네, 15%에서 10% 차이 정도 날 거라고 봅니다. 전남 광주 전북은 한 5%에서 10% 사이.
2: 그러면 만약에 많으면, 지금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 그에서는 조금 더 앞선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를 벌리게 되면. 뭐 그냥 이긴다고 김인석 후보가 이긴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표차 아닌가요? 15% 그렇죠. 포인트 정도면.
6: 그래서 오늘 완전히 저는 대세가 굳어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7: 전남하고 전북의 당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5: 전북이 조금 많습니다. 전북이 19만 정도 되고요.
7: 전북이 더 많아요? 네, 전남 제가, 광주보다? 네, 네.
5: 개개로 개별 3등분으로 따진다고 하면 전북이 더 많습니다.
2: 전북이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지역이다 뭐 이렇게 지금
7: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그 예. 비율을 여쭤본 거고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뭐 민주당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분의 1 정도 진행된 결과가 두 분 차이가 한 1.48%다. 그러면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냐. 이 정도로 두 분 차이가 없다면.
2: 그러니까요.
7: 그 생각도 예. 들고 또 이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 득표율이 생각보다 적어서 예. 선호 투표에 따른 뭐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 분들의 2순위에 따라 뭐 당락이 결정된다. 이것도 좀 이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작용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그래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까지 가지 않고 그냥 1차전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올 것,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것이다.
7: 그 뜻이 아니고 예. 송영길 후보를 찍은 분들이 2순위로 누굴 찍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2: 네.
7: 근데 그러기에는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 자체가 너무 적다고요. 거기서 가져올 2순위 표가 별로 없다. 뭐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부터 하나요?
2: 맞아요. 어제부터 하지 않았나요?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있는데
5: 계속해서 총합을 해서 누적을 하는 거죠.
2: 예, 그래서 네. 전당대회는 이제 권리당원 70%, 국민 여론 30%가 반영이 네. 되고 이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네, 무당층.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변수가 될 것인가. 아까 저기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호남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김인석 총리 후보가 네. 승산을 보일 것이다라는 건데 뭐 대부분은 지금 굉장히 박빙으로 보니까요.
5: 근데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국민 여론조사 30%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해서 걱정돼서 이제 오랫동안 조직국에서 일하셨던 당자분에게 여쭤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 조사는 권리당원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던 것이 지금까지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근데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그 누구도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설 것이다라는 것은 좀 나름대로 객관적인 좀 주장들이 있어요. 호남 반도체라든가 대통령 밀어주겠다. 근데 이제 그 수도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설 것이다라는 누구도 객관적인 근거는 사실 잘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의 이 핵심 당원들은 상당히 투표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이제 2라운드에서 대전과 같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 또 대전에서 뭐 구 같은 경우는 이 정청래 후보의 지지세가 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투표율은 뭐 50%였는데 거기는 70%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정청래 후보의 지역구인 마포 같은 경우도 당원이 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70%인 7천 명만 정청래 후보를 막 지지를 해버리면 이게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는 좀 득표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근거를 내세우더라고요.
2: 예,
5: 그건
2: 예.
5: 지켜볼 일이고 다만 제가 좀 다음에 우리 전당대회 할 때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번에 일정을 너무 잘못 짠 것 같아요.
2: 아 그러니까 이게 연설을 하기 전에
5: 그건 두 번째고 예. 1라운드 때는 뭐 조금 표가 적은 데서 시작을 하지만 2라운드 정도에는 호남을 집어넣었어야 됩니다.
2: 그러니까 이게 호남과 서울 경기를 묶을 게 그렇죠. 아니라 이게 호남을 좀 앞부분에 배치를 할 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 네. 예, 예. 그리고 3라운드에 서울 경기를 넣었었어야지 왜 그러냐면 당대표들이야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하지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너무 아쉬운 분들이 많아요. 뭐 임미애 후보라든지 서미아 후보라든지 뭐 여러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 임명 후보는 지금 그 최약체 후보로 지금 평가되고 있지만 너무나도 연설이라든지 활동하는 걸 보면은 예, 예. 정말 험지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를 2라운드에서 좀 반영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 결과를 두고 3라운드에서 뭔가 반전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3라운드에 몰려 있어 버리니까 어떤 표가 사표되는 방향 이런 거 가는 것 같아서 물론 친척 후보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쉬웠다.
2: 그 지역...

0: 정청래 후보가 이제 충청권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충청권에 좀 시작했다는 것부터 해서 조금 나중에 대전에서 끝나는 것도 조금 문제가
1: 있습니다. 근데 1-2라운드에서 연설하고 해서 조금씩 알려지니까 그 기간을 확보했으니까 무명 후보가 그래도 본인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을 늘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미리 호남같이 많은 데를 1라운드 예를 들어 해버리면 완전 뭐 예를 들어서 뭐 2라운드까지 1라운드 2라운드 두 번 연설 잘해 내서 3라운드에 팡 터지고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군소 후보 입장에서는
2: 그럼 뭐
0: 여러 가지 생각이
2: 보기에 따라서 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11일부터 13일까지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44%, 민주당 지지율은 41%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최대 위기다.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지표가 당원들의 이 마지막 선택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3: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정청래 후보 쪽에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이고 민주당 권리당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견제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나오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세인 상황에서는 그래도 정청래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호남 뭐 그 득표율 수도권 경기 득표율 말씀 나눴는데 저는 호남에서는 이번에 반도체 공장 신설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호남에 계신 권리당원들께서 이익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김민석 후보가
2: 유리할 것이다.
3: 얼마나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수도권 경기 수도권 민심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아까 그 마포에 뭐 정청래 후보 지역구가 있는 마포의 당원 1만 명이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기로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전체가 58만 명이 수도권 당원인데 그중에서 1만 명이 당원이라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다른 지역이랑 별달 큰 어떤 차이 없이 비슷하게 박빙세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까지 일어날 정도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우리 정부 성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당대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류재화 변호사의 시각과는 좀 달리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뒷받침을 잘할 수 있는 친명 결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이제 정반대로 해석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방선거 전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많이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리고 또 민주당 당원들의 상당수는 이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당이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고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시지도 캠페인도 모든 것들이 부족했다. 당이. 정청래 대표가 지휘하는 이 선거가 진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함이 아니라 본인의 전당대회 사전운동이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이제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당 그 과거 여당 때문이다. 전 지도부 여당 때문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것을 경고와 위기로는 다 받아들이죠. 근데 위기의 원인을 대통령이 아닌 정부 여당, 아니 저 여당의 잘못된 뒷받침, 부족한 입법 속도, 혹은 엉뚱한 의제 설정 이런 것 탓으로 돌린 분들은
2: 이번에 무조건 김민석 후보가
4: 그렇게 결집할 수도
2: 있죠.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모일 수도 있다.
0: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인기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야 이럴 때 힘 실어줘야 돼. 여기가 더 끝이 아닐 수도 있어.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니. 이런 반작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김영 후보가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그동안 당과 청와대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합당이라든지 뭐 그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언제 우리가 결정을 한 건지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도 대두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당이 대응을 못했다는 건 아무도 이견을 달지를 못해요. 제가 7월 2주차부터 8월 2주차까지 이 아젠다를 보니까 대통령에게 불리한 빨간색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들은 뭐 있기는 있지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 했기 때문이라는

0: 어떤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1: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친명계의 시각인 거고
2: 이건 친척계의 시각도 예,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좀 달리 볼 수 있는 거여서
1: 광고를 일단 듣고,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친척계의 시각
3: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4: 요즘 그렇죠 뭐.
3: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4: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3: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5: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4: 5.
5: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4: 2.
5: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4: 1.
5: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7: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6: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중부지역 곳곳에 소나기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춘천과 홍성, 대전에는 소나기가, 수원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연휴 시작이라 이동이 많은데요. 고속도로에서 모쪼록 사고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정체가 꽤 심합니다. 서울 양양선 미사에서 내촌까지 50km 구간 넘게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신갈분기점에서 봉평터널까지 66km 구간에서 밀립니다. 강릉까지 가는데 6시간 정도가 소요되겠고요. 경부고속도로는 기흥동탄에서 남사, 북천안에서 비룡분기점까지 모두 76km 구간 어렵게 이동하고 대전까지 4시간 넘게 걸리겠습니다. 최지연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1: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저희가 일부 말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지금 국면이 당원들의 선택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면서 친명 측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균형추를 맞춰주시겠다.
2: 아, 네. 예,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엔 정청래 후보를 밀자는 쪽으로 갈 것 같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당한테 있다. 대통령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 네.
2: 그럼 확실히 대통령 밀어줄 수 있는 김민석 후보를 밀자. 어.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2: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잘못했다?
2: 예, 지금 전당대회 하는 와중에 물론 티격태격 지금 싸우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그리고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문제 세제 개편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증세 개편안 이런 것들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지 당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당한테 뒤집어 씌운 다음에 심지어 지금 당대표도 아닌 정청래 후보한테 뒤집어 씌워서 김민석 후보를 밀어줘야 된다? 이건 너무 논리적 비약인 것 같습니다.
12: 아, 알겠습니다. 이건 반박 안 하시죠?
1: 반박하세요. 반박하세요.
12: 네. 아니 그... 방금 말씀하신 세제 문제나 뭐 보안사건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비판 요소를 삼는 것들이고 민주당 권리당원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뭐 혹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 비판 지지율.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은 아니 코어 지지층 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제 개편이나 그것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분들은 네. 왜 개혁을 선명하게 하지 않아?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개혁대로 왜 따르지 않는 거야? 왜 희미해? 그거잖아요.
13: 제가 말씀드린 코어 지지층은 네. 이미 정청래 후보를 찍으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로도 갈 수 있고 정청래 후보로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코어 지지층은 아니죠. 그분들은 대통령의 어떤 실체, 이 원인이라고 보고 정청래 후보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 대통령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원팀처럼 보이는 김민석 후보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라고
13: 이대로 갈 거라는 지지율 상승이 어려우니까
0: 제가 보니까 예. 우리 유재 변호사님이 친청을 가장한 반명이네요 그냥
1: 그거는 뭐
14: 돌리는
1: 예, 동의하시겠죠
13: 뭐 제가 친청을 가장한 친청은 아니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최고위원 얘기도 해보면 그래서 지금 당선권 커트라인이 5위 현재는 김용 후보인데 바로 뒤를 쫓아오고 있는 친정청래계 이성윤 후보와 3천여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0: 뭐 모르죠. 근데 결론은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할 때 이 캠프에서 이제 어쨌든 친청계에서는 이성윤 살려달라.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김용 살려달라. 완전히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이제 메시지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표 차이는 많이 안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원들은 그래도 김영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악재와 호재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관 관련해 가지고 뭐 지역 비서관에게 뭐 휴대폰을 던졌다느니 그다음에 뭐 여성 비서관에게 뭐 애칭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느니 이것은 이성윤 후보 측에서는 네가티브고 선거 개입이고 법적 조치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고 제가 이성윤 의원의 보좌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사실 무근이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당대회가 끝나도 전당대회와 별개로 저희 당에서 보좌진 갑질과 성 문제 관련해서는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판이 난다.
1: 뭐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반론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14: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1: 일방적으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누가 5위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친청과 친명이 이제 과반이 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수석 최고가 누가 되냐 그리고 또 최고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 차기 지도부의 운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 거잖아요.
14: 그 이제 1당 100 정도 되는 최민희 후보가 정말 수석 최고가 할 거냐. 되면 예. 예. 그 관심이 모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최민희 후보는 1등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제 생각입니다. 네네.
1: 지금 현재로는 1위예요?
14: 예, 지금 현재 1위인데 이미 2라운드 거치면서도 그 2위와의 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1: 1라운드 후보, 때
14: 예. 6이 넘었는데 6%포인트 넘었는데 지금 4도 안 될 거예요. 이게 호남 거치면서 많이 바뀔 느낌. 그래서 역으로 서미어 후보가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1등은 그렇게 되면 관성적으로 볼 때 박선원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럼 이제 최민희 후보가 분명히 들어오시긴 할 텐데 네. 최고위에서 그러면 좀 영향력은 그래도 아무래도 1위로 가는 것보다는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최고위를 취재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당대표다면 최민희 후보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0: 근데 이게 전당대 당대표 뽑을 때 집단 지도체제로 뽑은 건지 단일성을 뽑은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그 수석 최고위원 할 때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집단 지도체제를 잘 안 해요. 예. 근데 그때는 당대표하고 수석 최고위원하고 표 차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알력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으면은 사실상 당대표의 권위가 훨씬 세워지기 때문에 뭐 대놓고 뭐 면전에서 그렇게 뭐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 추가적으로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저는 뭐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뭐 혼자 갑자기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4년이나 남았는데 혼자 뭐 정부를 공격하듯이 각시는 건 못할 것이다. 그래 봅니다.
1: 그러니까 뭐 당정 일체로 국정 안정으로 갈 것이냐 끝까지 청와대랑 좀 각을 세우는 집권당이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는 건데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다 화합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12: 화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건 진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1: 네.
12: 그런데 뭐 분당이니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고요. 이제 야당일 때 뭐 이제 국민의당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나눠졌던 동교동계와 뭐 친문 세력의 대결 뭐 그런 거는 야당 시절에 그리고 총선 임박했을 때 뭐 그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그런 유인이 없어서
1: 알겠습니다.
12: 대통령 존재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 아까 말씀하셨던 최근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정청래 후보 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글을 올렸잖아요. 추지사는 왜 갑자기 전당대회에 참전을 하게 됐나?
12: 그건 제 해석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제 해석은 추미애 도지사는 어쨌든 다음 행보를 대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임기 종료일이 곧 대선일이기 대선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코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소위 말해서 네. 절대적 지지층이 팬덤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 생각에는 정청래 후보가 되든 안 되든 혹시 떨어지더라도 지지하던 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잡고 싶다.
1: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을 내 지지층으로
12: 만들고 싶죠.
1: 같이 가겠다. 그런 네. 보석이다.
12: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죠. 그리고 이번 타자다 나는 소위 말해서 정청래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1: 또 다른 타자. 시각이 있어요.
13: 저도 그 해석에 동일합니다. 이번에 친노 친문 진영 대 친명 진영의 대결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크게 그냥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노 친문 진영의 대표 선수격으로 정청래 후보가 나왔지만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청래라는 인물의 어떤 능력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이 저는 불러일으켜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친노 친문 진영을 대변할 사람이 사실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낙선하셨거나 지금 정치적 휴지기를 갖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가 저는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청래 후보가 어머니를 부르니까 이제 갑자기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와주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만약에 낙선한 다음에는 그 진영을 자기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일부분 저는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누구나 정치인이면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도지사 되신 지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바로 다음 대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최근에 추미애 지사께서 지금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의미로서 재정 위기 선언을 하셨는데 근데 막상 언론 보도 보니까 서울이 20.95, 부산이 16.26, 평균이 14.61인데 그런 거에 따지면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경기도가 12.86이면은 이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도에는 취득세가 뭐 주요 지방 소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얘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로 경기도의 재정을 잘 쓰자라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 이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 때려가지고 그 반대표 흡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지사께서 좀 정치적인 어떤 행위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14: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민주당 내부에서. 근데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2010년 되자마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결국 15년 후에 대통령 되셨거든요. 그런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방법 쓸 수 있겠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닙니까?
1: 네.
0: 그때는 전임이 민주당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14: 그 무슨 상관이에요? 재정 상태와 모라토리엄 선언과의 관계를 볼 때 지금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0: 그래도 이제 전임이 자당이냐 타당인가 좀 다 차이가 있다.
14: 그 얘기가 그러니까 아닌데.
1: 어쨌든 이게 팩트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어쨌든 이런 문제를 불거지게 해서 그것으로 그 힘을 동력 받아서
14: 큰 성공 사례예요.
1: 대권 행보를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100%죠. 분석들을 똑같이 해주고 계신데. 자 전당대회 국면에서 후보들이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날선 발언들을 이어갔는데 거의 유일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주제가 있긴 합니다. 바로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인데 김민석 정청래 후보 모두 대전제는 잘못됐거나 조작을 해서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 이 주장입니다. 이게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이거는 여당에서 이견 없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14: 네, 그렇게 네. 보입니다.
13: 이게 참 저는 한심스러운 게 결국 이렇게 그 여당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그리고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지 저는 참 의문이에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사실 국민들 대다수는 이거는 피해자나 국민들 억울한 사람들 더 억울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여론조사상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소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있는 동안 자기 재판을 지운다? 그런 시도조차 한다? 이런 거에서 국민 여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에 한해서는 민주당의 뭐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 단합해서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지 참 유감스러워요.
0: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전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받으면 유죄가 될 거라고 한다 뭐 이런 전제가 저희 민주당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보안사건 얘기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최영중 그 시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왜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침묵하죠? 이게 검찰판 이게 장용기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잘못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 반려한 게 누굽니까? 검찰입니다. 그러면서 왜 반려했어요? 이게 무슨 별건 수사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어린 학생에 대해서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1년치 통신영장 보는 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가지고 공격하고 이게 대통령이 공소취소하기 위해서라고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래 봅니다.
12: 좀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소취소는 원래 있는 제도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에. 그런데 예. 1심에서만 할 수 있어요. 2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공소취소는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1: 네.
12: 뭐 국회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공소 제기를 한 검사가 본인이 법원에다가 취소한다고 서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국회가 추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혹시라도 이 법적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특검법에다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걸 넣어서 검사가 하던 사건을 특검이 가지고 와 가지고 특검이 취소를 하게 한다거나 혹은 1심 사건이 아닌데 2심으로 3심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 취소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1: 네.
12: 법을 만들어야 돼요. 네.
13: 특검법을 만들어야
12: 돼요. 네. 특검법에 그런 조항들을 막 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거예요.
1: 그럴 가능성은 없다.
12: 네, 그건 저는 뭐 민주당이 뭐 할지 안 할지 제가 뭐 예언할 수는 없지만 예, 예.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예, 예. 예,
12: 그런 방식으로 가면
1: 사실은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네.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불가능하니 더 이상 논란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1년에 이런 민주당에서의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봤을 때 그렇게 몰고 가고 있지 않냐 최종 목적지가 거기지 않냐 대통령 공소 취소지 않냐 지금 이런 시각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14: 물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요. 여기다가 대고 공소 취소는 안 됩니다. 강수영 변호사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그러죠.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법도 바꿨고 공소 취소 특검법도 추진하려고 했었던 전례가 있으니 언론에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수영 변호사 같은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진 후보가 맞아요. 이건 공소 취소 안 되고 이거 하면 우리 망합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니 한다고 해야죠. 뭐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잘못됐다면, 조작됐다면,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결국 한 분은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할 거냐? 전당대 이후에도 이걸 정말 자기 말처럼 진짜로 할 거냐? 그 부분은 강수영 변호사 말씀이 맞는 거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용문이 열릴 텐데 진짜로 할 분이 있냐 없냐? 그거는 제 마음 속에 있단 말입니다.
1: 그 마음을 열어봐 주세요. 누구면 할 수
14: 있어요? 김민석 후보가 되면 할 것 같아요.
13: 할 것 같아요.
0: 저는 김민석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저는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안 할 것이다.
14: 오.
0: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그 검사를 응징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게 유죄로 확정되면 나중에 다 알아서 풀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마음이 없고 김민석 후보도 나름 다음에 스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당대표직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공소취소 지금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봤습니까? 근데 김민석 후보가 됐든 정청래 후보가 됐든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14: 그럼 이재명 대통령 어떡하죠?
0: 제대로 임기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대로 재판 받으면 다 제대로 풀릴 일입니다.
1: 이게 그렇네.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논란에
13: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김태우 의원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가 나오면.

0: 면서 개헌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김태우 의원이 자신이 먼저 분권형 개헌을 언급을 했더니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김태우 의원이 전했어요. 자, 이때부터 그래서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내각 개헌제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각제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일련의 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1: 사실은 이게 초점이 대통령이 이제 야당의 중요한 정치인들과 회동을 했다. 골프라는 운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개헌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네. 자, 그럼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하는 그런 시그널을 줬는데 내용이 분권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개헌을 한다고 하면 그럼 연임 개헌? 뭐 이렇게 이제 간다는 얘기죠. 네. 대통령의 전제 현직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한 여러 가지 논란들 뭐 연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 관련한 뭐 면책 규정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잖아요. 이걸 다시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르는 것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이 권력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갖고 계시면 그 전에 있는 방해물 같은 그런 얘기들 입장 표명 이걸 확실히 하실 필요는 있겠다.
0: 그럼 지금
1: 생각합니다.
0: 방해물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1: 나는 절대로 연임 안 한다. 할 수도 없겠지만 그걸 정말로 육성으로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본인이. 그다음에 이제 뭐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공소취소나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0: SNS에 이제 직접 남긴 메시지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가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취임 뒤에 자신의 임기 단축에 대한 언급을 처음을 한 거예요. 자신의 임기를 줄일 가능성에 네. 대해서도 열어뒀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까지 줄여가면서 이만큼 개헌에 대해서 예. 얘기하셨다는 거는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대통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장의 민주당 인사들부터 대권을 준비하는 분들부터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연임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걱정되는 게 대통령이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저는 연임 안 하겠습니다. 개헌에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만 듣고 과연 국민의힘이 과거의 모습처럼 지금까지 모습처럼 연임의 그 개헌에 동의를 할 것인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5.18 그 정신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고 또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도 저는 사실 개헌을 할 수 있을까가 지금 두려운 상황에서 저는 내각제로 바꾼다 뭐 권력구조까지 바꾸는 이런 개헌은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먼저 꺼내신 얘기도 아니고 김태우 의원이 먼저 꺼낸 얘기이기 때문에 뭐 혹여라도 이걸 두고 대통령이 뭐 연임을 준비한다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0: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원론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인데 김태우 의원과 했던 얘기를 김태우 의원이 밖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논란이 불거지니까 내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할게 이런 차원에서 SNS를 썼다고 생각을
2: 했어요.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 근데 그 SNS가 좀 세잖아요.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포함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한 개헌에 대한 굉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상당히 진정성에 담겼다고 봅니다. 네.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가 제7공화국으로 이행할 때가 되긴 됐어요. 그런 점에서 국민적 논의도 많이 무르익었고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감수할 용의가 있으면서 개헌을 하고 싶으시다면 일곱 글자면 되는 거예요. 연임하지 않겠다. 이 일곱 글자만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도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불안과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0: 근데 잠깐 고기 넘어가기에 앞서서 네. 실제로 임기 단축은 가능한 거예요?
4: 임기 단축 가능합니다. 임기 그래. 단축 가능한데 예. 임기 연장은 안 돼요.
0: 예, 그렇죠. 그러면 예. 내가 1년을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임기를 단축하고 그다음에 연임하겠다.
3: 그렇죠.
0: 요거를
3: 2028년에 총선과 그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자. 대선까지.
0: 에이, 그러니까요.
3: 아니죠. 그 2028년에 총선과 대선 같이 치르자. 그 전에 개헌하자. 이렇게 될 건데 2028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 그게 연임이니까.
0: 명쾌해진다라는 연임. 말씀인 거고. 예,
4: 아니, 근데요. 예. 지금 헌법 개정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이 일단 국민들에게 알려지잖아요. 먼저. 여기 지금 가장 큰 뭐 연임 자꾸 말씀하시지만 그걸 하려면 임기 연장과 중임에 관한 사항은 당해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헌법 네.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걸 개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0: 근데 그 개헌을 하려면 근데 네? 개헌을 하려면 어, 뭘 할 수도 있다.
3: 사퇴할 수도 있어요.
2: 아니,
3: 아, 대통령이 아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유상범 국민의원의 얘기이기도 한데 아니, 아니, 대통령이 우리... 사퇴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를 할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뭐. 20초가 남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개헌을 하려고 하면 네. 200석 국회의원 200석이 돼야 되니
4: 그러니까요.
0: 이미 이제 그거를 못 넘어갈 것 아니냐.
3: 그거는 모르죠. 구조적 다수를 만들면 국민의힘에서 임기 단축이라는 것이 하나의 미끼로 작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몇이 그걸 물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게 이제
0: 아, 그럼 자당 의원들을 지금 못 믿겠다는 거군요.
3: 자당 의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번에 김민석 후보
2: 국민의힘 안에서 그 먼저 해결하셔야겠네. 아, 그래.
1: 먼저 연임 규정이 있어도 아, 예. 당선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2: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1: 당선이 돼야 연임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리고 네, 지금 개헌을 보니 네, 총선 전에 두 번 하자는 겁니까?
0: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육해상 개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강수영, 류재화, 윤희석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 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오늘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면서 적극적인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결실을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딸 주애를 대동하고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서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의 친선협조 관계의 근본 초석이라면서 숭고한 이념과 전투적인 우위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위대한 친선 단결은 굳건히 계승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서 광복 8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올라섰다면서 우리 국가들은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번영을 확대하고 양국을 하나로 묶는 탁월한 국민 간의 유대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할 수 있음이 여전히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광복절 축하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7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안보와 번영을 향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동맹 관계를 일궈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복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전에는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 판단 기구는 불치병을 앓는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조력 사망 법안의 모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시작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상권에 최대 50mm가 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최대 3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2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7: MBC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예,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손석희 12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조금 특별하게 단편선 순간들의 독립이라는 곡으로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그때 올해 앨범상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곡이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도 뛰어나고 의미도 담고 있고 그런 곡이네요. 독립이란 곡으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을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최고의 보컬리스트라는 주제로 새 선곡위원회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손석희 12시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의 확장판을 지금부터 시작하죠. 오늘 역시 박종영, 김학선, 김윤하 저희 손석희의 12시의 선곡위원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다른 주제로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보컬리스트라는 주제로 각자가 좋아하는 목소리와 그 목소리가 담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저도 역시 오늘 세 분의 선곡위원들과 함께 같은 질문에 답을 해볼 예정이고요.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토요일 방송은 음악이 위주로 된 코너인 만큼 저작권 문제 때문에 라디오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 방송을 놓치셨다면 음악을 제외한 부분을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박종영, 김학선, 김윤하 선곡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세 분이 합창하듯이 잘 맞춰서
3: 호흡이 맞네요.
4: 괜찮았네요 오늘. 네.
1: 일단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4: 네.
1: 뭐 저한테도 이제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꼽으란 건 좀 가혹한 주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전설적인 보컬 가운데 하루에 두세 명만 꼽을 수 있겠는가. 네. 더더군다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짧아서 다른 분보다 두 곡밖에 안 나가는데. 그 진짜 고민됐습니다.
4: 네.
1: 아마 저의 평소에 지금까지의 성향으로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선곡위원들을 포함해서 보나마나 뭐 레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를 꼽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4: 드디어.
3: 난 저희한테 약간 양보하신 줄 알았는데 나름의 뭐, 전략이셨네요. 예, 예.
1: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근데 사실 뭐 늘 저의 원픽은 로버트 플랜트 한 사람이긴 합니다. 레제플린의. 그런데 오늘은 기본으로 그냥 원천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저의 최초의 팝이었던 그 곡의 보컬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팝 음악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좀 들은 편인데 그때 이제 방송반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가 손으로 잡아봤던 LP 앨범 카펜터스의 앨범이었습니다.
4: 네.
1: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오빠 리처드 카펜터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죠. 동생 카렌 카펜터. 카렌의 목소리를 뭐 저는 목소리만 놓고 보자면
4: 네.
1: 최고의 보컬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4: 근데 저도 이거 보고 뺏겼다는 생각했습니다.
1: 아, 그러세요?
4: 제가 또 약간 팝 담당이기도 하고 저에게도 뭔가 궁극의
3: 아니
4: 팝
3: 담당이
4: 보컬?
3: 많아요. 흑인 음악도 맞아. 담당하고 팝도 담당하고
5: K-POP 담당하고
3: K-POP 담당하고
4: 여기서 락 다 하시잖아요.
5: 예. 락은 하나로 퉁치고 아니
1: 그만 싸우시고요.
4: 예. 네.
1: 그럼 너무 좀 쉽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성, 호흡, 발성 이건 사실 누구도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범접하기
4: 맞아요.
1: 어려운 목소리죠. 우선 그 목소리
4: 네,
1: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목소리 뭐랄까 완전 독보적인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뭐랄까 그 잔소리하는 어머니도 아니고 까칠한 작은 누나도 아니고
4: 네.
1: 대드는 여동생은 더더욱 아니고 마치 뭐랄까 큰 누님이나 아니면 이모의 목소리
4: 네.
1: 이 목소리를 대체할 다른 어떤 목소리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흡. 예. 그러니까 뭐 결국 버식증으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아주 그 몸매는 가냘팠는데 그 몸매에서 나오는 긴 호흡 이거 뭐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호흡이 긴 게 아니라 길게 호흡을 가져가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 호흡 안에서 강약이 다 있고 그런 걸 쭉 들어보면 왜 이 카렌 카펜터가 최고의 보컬리스트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곡도 많이 리메이크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오리지널 곡들도 뭐 훌륭한 곡들이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이 사실 오늘 들려드릴 두 곡은 크게 히트한 곡들은 아니에요.
3: 그쵸. 좀 신선하더라고요.
4: 네. 네.
1: 오빠인 리처드 카펜터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만든 곡이긴 한데 Goodbye to Love입니다. 1972년에 나온 곡. 이 곡에서도 뭐 카렌의 아주 그 매우 긴 그리고 안정적인 호흡 발성 이게 뭐 빛을 발합니다.
4: 네.
1: 특히 이 곡은 그 후반부의 기타 연주가 코러스하고 같이 나옵니다. 이 구성도 좀 특이하긴 한데 네. 기타는 퍼즈 기타 그러니까 그 일렉 기타에 아주 거친 소리를 내는 기법. 이 기타 소리가 코러스하고 카렌의 부드러움 이런 것과 대조되면서 클라이맥스로 끌고 가죠. 사실 제가 이제 카펜터스 곡 중에서 제일 아끼는 곡이기도 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이 곡이 끝나고 나면 아,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일단 듣겠습니다.
4: 네.
1: 카펜터스의 Goodbye to Love입니다.

0: 예, 카펜터즈의 Goodbye to Love 들었습니다. 1972년 노래니까 뭐 54년 된 곡이네요.
1: 아, 예. 네.
0: 카렌 카펜터의 목소리는 뭐 지금 들어도 진짜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청산 유수.
3: 전 기교를 예. 안 부려서 너무 좋습니다.
0: 아. 기교도 없고 힘도 안 들어가고.
1: 네. 네.
2: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아바의 노래를 들으면 언제나 기분이 밝아지는데
1: 네. 네.
2: 카펜터스의 이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약간 슬퍼지지 않나요? 그 비극적인 결말 네.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0: 그래요? 약간. 네.
1: 저는 저도
0: 음색 자체가 사실 좀, 네.
1: 좀 그렇죠. 약간 좀 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좀 노스텔지한 예. 부분이 확실히 있고
2: 뭔가 어두운 슬픔이 아니라 청아한 슬픔 같은 그런 느낌.
0: 어, 역시 음악 평론가들의 표현은
2: 아, 겨우 이 정도 같고.
1: 아니 아까 전에 그 이모 그게 더 좋았습니다.
0: 네, 그
2: 이모 이게 더 낫습니다.
1: 아, 그 좋아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아, 그럼 제가 약간 또 우쭐해져서 제가 장담한 대로.
1: 네.
0: 카펜터스를 더 듣고 싶다고 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지금 제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은데.
1: 아, 네.
0: 한 곡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곡은 이건 정말 정말 히트하지 않은 네, 곡이죠.
2: 정말 안 유명합니다. 네. 네. 하지만 정말 좋은 곡이에요.
0: 예. 제 생각엔 카렌의 보컬을 가장 잘 나타낸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곡이 One More Time이라는 곡입니다. 그리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말씀드린데 원곡도 카펜터스의 곡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서머 브리즈를 소개해드렸는데 70년대 미국의 남성 듀오 Seals and Crofts의 곡입니다.
1: 네.
0: 그 사람들의 곡으로도 별로 이 곡은 히트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갔다가 이 노래 했을까? 리메이크를 했을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카렌이 부르고 싶어 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길고도 안정된 호흡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1: 네.
0: 한 호흡 안에서 발성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점점 크게 혹은 점점 작게의 창법을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보컬의 어떤 완성된 교과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곡에서 눈여겨볼 점들은 악기들이 굉장히 매우 절제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카렌의 목소리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악기들은 굉장히 좀 뒤로 물러나 있어요. 맨 앞에 피아노가 아주 수줍게 시작을 해서 1절 내내 이제 배음처럼 피아노가 깔리면 거의 2절이 다 돼서 베이스가 조금씩 뭐랄까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1: 네.
0: 그 이후에 드럼도 거의 베이스

0: 마무리된 다음에 오보에 스트링 다른 악기들이 한꺼번에 뭐랄까 그동안에 쭉 참아왔던 숨을 짧게 내뱉는 아 이거 정말 참느라고 혼났네 이런 느낌이 정도로
1: 지금 깔리는 소리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살짝 들으실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그죠?
0: 그런 곡으로 이제 저 느낌으로 곡을 마무리하는데 들어보시죠 그 가사에 처음에 나오지만 미국 루이지애나 배튼 루즈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전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건 아까 그 박종용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곡이기도 해요. 그 시간이 한 번쯤 더 왔으면 좋겠다. 이걸 읊조리는 카렌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카펜터즈의 One More Time입니다.

0: 카펜터스 원 모어 타임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네.
2: 저 네. 결정했습니다.
1: 뭘요?
2: 이 곡이 알던 곡이긴 한데 오랜만이니까 너무 좋고요. 네. 제 플레이리스트에 올리는 걸로.
1: 오늘도
2: 아, 이게 약간 너무 생색인가요?
3: 생색 아니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0: 지금 박정영 의원은 저한테 네. 그러니까 너 영광으로 알아라 뭐 이런.
2: 아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고 있던 너무 좋은 노래를 이거 저는 당분간 제 네. 플레이리스트에 꽤 자주 들을 것 같아요. 예.
1: 그리고 뭔가 고맙습니다. 정서가 약간 늦여름 이런 느낌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 요즘이 예. 또 조금 선선해지기도 해서 그 감성에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0: 안녕하세요. 비뇨약과 전문의 배양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약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춘천과 홍성 역시 약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서울 양양선 강일에서 내촌 사이 5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봉평터널 사이로 65km 구간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문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현풍 구간 사고로 인해 어렵고 반대 창원 쪽은 남여주에서 현풍 분기점으로 25km 구간에서 밀립니다. 12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데는 5시간 30분이 예상됩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5: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예, 손석희 12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0: 이분은 김학선 위원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1: 네.
0: 누굴까요?
1: 제가 이게 두 곡을 골라야 되잖아요.
2: 네.
1: 한 명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명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이 가수는 먼저 딱 게
3: 지금 가수가 고민 하나?
1: 네, 고민 하나.
2: 아, 진짜요?
1: 네.
3: 의외네.
2: 그러니까 의외죠.
1: 왜죠?
3: 아, 네. 하여튼 네. 뭐 나름의 생각입니다.
2: 네. 저도 나름의 생각.
1: 그래서 제가 고른 첫 번째 가수는 에바 캐시디.
0: 아, 예.
1: 에바 캐시디의 필즈 오브 골드.
0: 예.
1: 스팅의 곡이죠.
2: 네.
0: 이게 커버. 아, 원래 스팅의 곡이죠.
1: 네, 맞습니다. 예. 이 에바 캐시디는 지금은 이제 사망을 한 가수고 생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맞아요. 거의 무명 가수였는데 오히려 예. 사후에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음반들이 막 재발매되고 그러고 있는데 생전에는 33살, 그러니까 63년생이어서 96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0: 예.
1: 그때 막 흑색종인가 이게 피부암으로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사후에 뭔가 이전에 발표했던 앨범들을 이렇게 추려서 송버드라는 컴필레이션 앨범을 이렇게
0: 예.
1: 주변에서 발매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크게 히트를 못하다가 한 2, 3년 뒤에 영국 BBC 방송을 통해서 이게 조금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0: 근데 이 곡이 거기 실려 있는
1: 네,
0: 곡이죠.
1: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사실 남의 노래 부르는 가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남의 노래 부르는 가수들
2: 우선 안 좋아하는 얘기부터 네, 시작하네요.
1: 그러니까 그래도 이걸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0: 남의 노래 많이 부른 카펜터스를 별로 좋아하지 아니요, 않는다.
1: 아니요, 본인의 오리지널 성도 많으니까.
2: 네.
1: 근데 에바 캐시디는 거의 히트곡 대부분이
3: 남의 노래죠.
1: 네, 남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에 지금 너무 많고
0: 아,
1: 그런 오디션
0: 예.
1: 프로그램이 그리고 그게 정말 생산성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0: 예. 예. 아니 그 열심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1: 뭐
0: 이렇게
1: 대중음악의 예. 이 씬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산성 있는 방송은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우리 박정용 의원은 굉장히 애청자고 매니아거든요.
3: 오디션 프로그램 지금 자꾸 예. 저를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1: 오디션 거의 매니아여서 네. 그런데 그런 저마저 약간 설득시킨 그런 목소리라고 좀 생각을 해서
0: 예.
1: 그리고 제가 이 필즈 오브 골드와 어텀 리브스 두 곡을 놓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곡을 갖고 왔는데 이 목소리를 들으면 아, 그 목소리의 공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0: 예.
1: 게 너무 좋고 그리고
0: 이 목소리를 위해서는 필즈 오브 골드가 훨씬 낫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안 좋아하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2: 언제까지?
1: 과한 애드립과 과한 바이브레이션 이런 걸 정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0: 아, 그 저랑 같습니다.
1: 네. 근데 예. 이 에바 캐시디는 그런 게 없이 정말 깨끗하게
3: 담백하죠.
1: 네, 담백하게 노래를 네. 하는데 그 목소리에 정말 그대로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 곡을 듣고 한동안 정말 좀 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전혀 어떤 고민 없이 네, 이 아티스트의 앨범을 골랐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원곡 가수가 스팅이잖아요. 근데 스팅도 이 노래 듣고서 정말 감탄을 했다고 해요.
0: 아, 나보다 낫다.
1: 네, 나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예. 얘기하면서 정말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법과 같은 매력이 있다.
0: 예, 예.
1: 이 정도로 좀 표현을 했으니까 이 노래의 진가가 그리고 에바 캐시디의 목소리가 가진 진가가 정말 너무 예. 잘 담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그 스팅?
1: 네.
0: 예. 뭐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좀 있습니다.
1: 어떨 때 그렇죠.
0: 옛날 생각.
1: 아, 그 공연 보시고
3: 몇 번 얘기하셨어요.
1: 마음에 오래 담아두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3: 네,
0: 네. 많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Shape of My Heart 끝까지 안 부르고 내려갔던 그
1: 이 노래는 불렀나요?
0: 예?
1: 이 노래는 불렀나요?
0: 이 노래는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예.
1: 근데 저는 예? 스팅 저도 스팅 버전보다 오히려 이 버전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0: 예, 예.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1: 예.
0: 방송도 이 노래가 더 많이 나와요.
3: 많이 나오죠.
1: 어떠세요, 박경영 의원은?
3: 그러니까 그거는 짧게 그 제가 오디오를 되게 좋아하는 오디오 매니아잖아요.
0: 예.
3: 전국에 있는 오디오 매니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 뭐 열 곡 꼽으면 이 곡이 꼽힐 정도예요.
0: 그러니까
3: 용산에 2층에 전자센터에 가면
0: 예.
3: 청음을 하게 되면 가장 이 음악이 오디오가 돋보이는 노래를 이렇게 틀잖아요.
0: 예.
3: 이 곡이 진짜 에바 캐시디 이 앨범이 정말 어딜 가나 어떤 오디샵에 가도 이 노래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1: 근데 청음할 때 각각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네. 가장 좀 잘 돋보이는 뭐 그런 목적으로 에바 캐시디 노래를
3: 그쵸?
1: 듣는 네. 거죠.
3: 그러니까 네. 그만큼 좋은 녹음이고 좋은 목소리다 보니까 이 곡이 그렇게 많이 선호됐던 것 같아요.
2: 스팅 원곡은 제가 듣겠습니다. 예, 제가 즐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외면받는 것 같아서. 예예.
0: 들어보겠습니다. 에바 캐시디의 Fields of Gold입니다.

0: 에바 캐스티의 Fields of Gold. 스팅의 원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뭐 에바 캐스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아, 너무 스팅 지금.
3: 스팅 지켜. 제가 혼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왜 혼자 지켜? 훨씬 많은 분들이 지키고 있는데.
3: 아, 여기 안에선 지금 저밖에 없잖아요. 네. 네.
2: 그리고 이 앨범은 다른 곡

0: 곡들도 정말 너무 너무 좋고요. 네. 앨범 전체를 들어보면 앞서 학선 씨가 얘기했듯이 정말 작은 클럽에서 녹음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가끔씩 놀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기술로 어떻게 녹음을 했길래 이렇게 목소리가 잘 담기고 그 공간의 공기 같은 게 그냥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네.
1: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왜 그 원곡 듣다가 이렇게 네. 리메이크한 곡을 들으면 아, 그래도 원곡이 낫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0: 네. 대부분 하는데
1: 또 실제로 그렇고.
2: 맞습니다.
1: 근데 이 곡은 아닌데요.
2: 그러니까요. 저는 네. 사실 그래 저도 그런 편인데 원곡을 이기는. 네,
0: 그리고
2: 없다.
0: 이 곡만 네. 아니라 에바 캐시디가 부른 많은 곡들이 맞아요. 원곡보다 네. 더 좋아요.
2: 저는 어텀 예. 리브스도 가장 제가 네. 좀 그 수많은 버전 중에 가장 자주 듣는 버전이기도 하고
1: 그렇군요.
2: 네, 오버 더 레인보우도 뭐
0: 오버 더 레인보우도 정말 좋고, 좋죠.
2: 네, 정말 좋은 노래들이 네. 앨범에 많습니다.
1: 오버 더 레인보우는 뭐 제임스 테일러 버전이 제일 나.
3: 나오나
2: 네,
3: 했다.
2: 네. 네. 네. 에바 캐시디가 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따라갈 네. 수 없는 버전이 제임스 테일러 버전이긴 합니다.
2: 네. 네.
3: 오늘은 안 나오나 했거든요. 제임스 테일러 이름이.
0: 저는 뭐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3: 네.
1: 다음 곡은 누구일까요?
2: 네. 다음 곡도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선택을 했는데
0: 이 곡은 저 약간 뺏겼어요.
2: 아 그래요?
0: 다음 주에 꼽으려고 했던 아티스트.
2: 정말 생각 못 하겠었는데 안토니 앤더 존슨스의 You Are My Sister라는 예. 곡입니다. 이 안소니 해거티 리더가 안소니 해거티라는 보컬리스트인데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아노니 해거티로 이름을 바꿔서
1: 뭐 비슷하게 바꿨네요.
2: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그 이유가 이 안토니 해거티가 트랜스젠더거든요.
1: 아,
2: 그래서
1: 예.
2: 정체성을 여성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바꾸고 약간 음악 스타일도 한동안 좀 바꿔서 전자음악 같은 것도 하고 했었는데
1: 예.
2: 이 You Are My Sister가 들어있는 앨범 I Am A Bird Now 이 앨범은 정말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실내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2: 챔버팝 뭐 실내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05년에 앨범이 나왔는데 제가 정말 그 해에 듣고 정말 가장 많이 듣고 이 곡을 뽑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2000년대에 가장 많이 들은 앨범 같아요. 이 앨범 자체가. 근데 곡 자체도 너무 좋지만 이 목소리가 야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정말 이게 고급스러운데 이게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 약간 기름진 느낌이 있거든요.
1: 예, 지금 살짝 들리는 목소리가 딱 그 소리예요.
2: 네, 정말 그런데 고급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들으면 흑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거의 중성적인 느낌의 목소리가 예. 저한테는 너무나 깊이 와닿아서 너무 많이 들었고
1: 예.
2: 그다음에 앨범 곡 자체도 너무 좋아서 앨범은 제가 2000년대 나온 앨범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앨범 가장
1: 그렇군요.
2: 아낀 앨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곡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제목이 You Are My Sister잖아요.
1: 예.
2: 근데 이 곡이 원래 실제로 이 안토니 해거티가 여동생을 위해서 좀 쓴 곡이라고 해요.
1: 예.
2: 그래서 그렇게 만든 곡이긴 한데 이 곡을 보이 조지와 함께 불렀습니다.
1: 보이 조지도
2: 맞습니다.
1: 여성스러운 남성이니까.
2: 네, 네, 그리고 1980년대 성소수자로 계속해서
1: 예, 예.
2: 활동을
1: 네.
2: 해와서 근데 그런 좀 사연이 있는 노래에 보이 조지가 이 노래에 이렇게 좀 참여를 한 게 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1: 예.
2: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을 앨범에서 가장 좀 많이 아끼는 그렇죠. 곡이기도 합니다.
1: 원래 보이 조지가 이 사람의 그 우상이었다면서요?
2: 맞습니다.
0: 근데 네.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아노니가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학창 시절에 뭐 말도 못할 어떤 나름의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때 자기의 우상이었던 보이 조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데뷔를 해서 이 영상이 있어요. 네. 같이 노래를
2: 맞아요. 같이 한
3: 네.
2: 노래
0: 자기의 우상과 만나서 어쨌든 뭐 자기 여동생을 위한 제목이지만
1: 예.
0: You Are My Sister라고 딱 건네는 그
1: 아.
0: 영상이 나올 네. 때 주는 그 감동이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1: 예.
2: 그리고 보이 조지는 사실 1980년대 그렇게 성소수자로 활동하면서 보이 조지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1: 그랬겠죠.
2: 예. 80년대 특히 더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통해서 이런 노래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자, 에바 캐시디와는 또 다른
3: 네.
1: 매력을 가진 보컬리스트 아노니와 그의 우상 보이 조지가 함께 부른 안소니 앤드 존슨스의 You Are My Sister를 듣겠습니다.

0: You Are My Sister, 안토니 앤드 존슨스의 곡으로 들었습니다. 네. 아,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의 우상이기도 했던 보이 조지가 함께 불렀죠.
1: 네.
0: 보이 조지도 뭐 80년대는 뭐 대단했습니다.
2: 맞습니다. 네. 컬처 클럽.
3: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사석에서 했었나? 제가 처음 산 앨범이 네. 태어나서 컬처 클럽의 칼라마인 바이 넘버스.
1: 뭐,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3: 얘기 안 했네.
2: 근데 왜 그 네. 앨범을 사셨어요?
3: 아, 근데 그때는 그게 제일 인기였고요. 아.
0: 예.
3: 그때 뭐 저는 보이 조지가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런 건 당연히 몰랐는데
0: 예.
3: 너무 뭐 최고의 아티스트였으니까 저한테도 약간 우상이었네요.
1: 아, 네.
3: 만나보고 싶습니다.
0: 다음번에는 왜 그 다음번도 물론 이제 이렇게 가겠지만 네. 제일 좋아하는 보컬리스트로 가겠지만 그 다음 주제를 한번 제안해 볼까요?
2: 네.
0: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산 레코드.
1: 아.
3: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예. 저는 그 레코드가 또 제 인생의 레코드는 아니거든요.
1: 네. 아, 제일 처음 산 걸로 하면 되잖아요.
3: 추억인 거네요.
1: 네, 추억. 그렇죠. 그러니까 추억 얘기.
0: 다른 말로 하면 잘못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1: 아, 보이조지님 진짜 아닌데, 서운합니다.
2: 그러니까.
3: 네. 그때는 이제 어쨌든 아,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0: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길이 갔다는 건 나름대로 그 그쵸. 의미가 있겠죠.
1: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있죠. 좋아요.
2: 네, 좀 그 기억을 하고 있어서.
1: 저도요.
2: 네.
3: 괜한 얘기네요.
0: 주제 일단 한번 제가 또 기여를 네. 한 것이고.
1: 네. 네.
2: 근데
1: 네.
2: 제가 이

0: 곡을 이렇게 이 앨범을 아까 뭐 신뢰악이다, 뭐 챔버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라이브 얘기할 때 라이브 이게 주제로 얘기할 때 한번 꼭 보고 싶은 공연 뭐 이런 걸 하면 저는 이 안토니의 공연을 너무나 그쵸.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큰 공연장이 아니고 그냥 음향이 좋은
1: 예.
0: 작은
1: 홀 같은 네,
0: 홀 같은 데서 이걸 보고 있으면 너무 황홀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1: 그때 보이조지까지 딱 게스트로 나오면
0: 네.
1: 바랄 게 없는데
0: 한국에서는 그럼 못 보겠네요. 네. 네,
2: 한국에서는 불가능.
0: 네,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고.
2: 그리고 진짜 이 김학서님이 안토니 앤더 존슨스를 좋아한 게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예. 저희가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20년 전에 이 앨범이 나왔을 때 저희 같이 웹진을 하고 있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아마 올해 최고의 앨범
0: 맞아요.
2: 뭐 이런 리스트업을 하면서 그때도 예. 뭐 극찬의 극찬을 하면서
0: 네, 1위로 뽑았죠.
2: 맞아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0: 완전 소중 안토니라고 계속해서
2: 아,
0: 제가
1: 완소 안토니 네,
0: 완전 소중 맞아요. 안토니라고 계속 그렇게 부르고 아, 다녔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애정을
3: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0: 네.
3: 취향이 다 다르고
0: 네.
3: 좋아하는 목소리가 물론 다를 수밖에 없죠.
2: 네.
3: 근데 이제 이 안토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김학선 위원만큼 저렇게까지 좋아 뭐 때문에 좋아하지?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0: 네,
3: 거예요.
0: 있을 겁니다.
2: 네.
0: 그래서 제가 크게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3: 네.
0: 들어봐. 죽여줘. 거의 이 정도로만 네.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한참 블로그를 열심히 할 때여서
2: 네.
0: 그래도 꽤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오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도 글로 또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더 편해서
3: 예. 네,
0: 글로 많이 좀 소개를 해서
2: 평론가라고 나와서 앉았는데 네. 들어봐
0: 죽여줘
2: 네. 근데 끝내준다
0: 이거보다 직관적인 칭찬이 네. 없죠.
3: 아니, 뭐 이해는 그렇죠. 합니다. 이해하는데 네. 이제 네. 뭔가 이 설득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0: 근데 그 설득을 거의 목소리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3: 예.
0: 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고 내가 지금까지 팝 음악을 들어오면서 가장 충격받은 우아한 목소리다.
3: 아, 그래요.
0: 거의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2: 그리고 전 한편으로는 뭐 아까 트랜스젠더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 아티스트의 배경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 목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 어떤 앞 품이라든지 뭐 고뇌
0: 그렇죠.
2: 이런 것들이
1: 평론가네요 이게
2: 좀 더 네. 깊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해요. 아마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저는 계실 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네.
3: 그게 지금 설명하신 게 들어봐 죽여줘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2: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어주세요.
0: 들어봐 주세요.
2: 네.
0: 죽여줍니다.
3: 예. 자 이제 그 김학선 의원의 선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1시 5분부터 3부에서는 박정영 위원의 최고의 보컬리스트 곡들을 만나보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 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0: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부당 축적 재산 환수 등을 꺼내들면서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지난 6월 공포된 친일 재산 귀속법을 언급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서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여하겠다면서 국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몰린 호남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차기 당권 레이스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에서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를 열고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오후 7시쯤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피격 사건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인 위험이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88.52로 전장 대비 1.67%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4로 1.42% 상승했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미군 항공모함 링컨호가 이란 전쟁 발발 첫날부터 보급에 문제를 겪어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란이 전쟁 첫날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바레인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했고 주요 군수 보급 거점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링컨호의 배치가 길지 않았고 건강에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명소인 내셔널몰의 2차 대전 기념비가 낙서로 뒤덮여서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내셔널몰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국가 기념물의 일부인 애틀랜틱 아치 옆에 분수 안과 주변에 흰 비누 거품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아치 아래에는 붉은색으로 깨끗한 손, 더러운 돈이라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의 아름다운 2차 세계대전 기념비가 방금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당했다면서 2차 대전에서 목숨을 바친 미국의 영웅들에게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0: 오늘은 오늘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의 시작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상도에 최대 50mm가 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최대 3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3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5도입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LPS은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의 확장판. 오늘 박정용, 김학선, 김윤하 선거위원과 함께 나의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부 김학선 의원까지 끝났고 3부 박정용 의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보컬리스트 누굴까요?
4: 네, 진짜 죽여주는 보컬이고요.
5: 아유, 다들
6: 인정합니다 이건.
4: 네, 스티브 페리. 아, 전희의 보컬리스트로 예. 유명한 스티브 페리고, 이 보컬리스트는 저는 고민이 뭐 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딱 이 주제 나왔을 때
6: 박정용의 박정용의 에바 캐시디 같은.
4: 아, 박정 왜 에바 캐시디를 여기 비교하나요?
6: 아니 그냥 네.
4: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물론 이제 보컬리스트 어떤 보컬이 좋은 보컬이냐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이게 너무 많겠지만 예. 일단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선곡을 다 보면 막 절창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다 아니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저는 특히 연부라는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손 DJ님이 좋아하시는
5: 그렇죠.
4: 밥 딜런을 사실 네. 저는 최고의 보컬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는데, 그러니까 작곡가의 의도, 그다음에 그 곡의 정서를 잘 전달하는 보컬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티브 페리만큼은 그냥 테크닉, 음색, 성량, 음의 어떤 보컬의 밀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실은 저한테는 네. 원탑.
5: 예. 아직 전주를 듣는데 이미
4: 두근두근 되죠.
5: 두근두근해.
6: 전주 들으면 뮤직비디오 생각이 나서.
5: 저도요.
6: 막 이거 뮤직비디오 꼭 보시기 바랍니다.
5: 정말.
4: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왜 꼭 보라 그러면 정말 1983년에 이게 나왔던 뮤직비디오고 그 당시 나름 MTV가 이제 인기를 끌 때고 전이가 유명한 그룹이어서 예. 굉장히 화려하게 뮤직비디오를 만들 만도 한데요. 한번 보시면 야 이거 한 20만 원 정도면 만들 것 같은 뮤직비디오예요.
5: 그 원테이크잖아요 거의. 네,
4: 거의 원테이크고
3: 네. 스티브 페리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
5: 지금 맞아요.
4: 그래서 어떤 창구의 창고 앞에서
5: 맞아.
4: 한 4분 정도의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야 정말 이렇게 끝낸다고 할 정도로 정말 조악하고 엉성한 뮤직비디오가 딱 끝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밈처럼 또 그렇죠. 이게 활용이 맞아요. 돼서 네. 이게 진정한 1980년대 락의 정신이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계속 찾아봐서 조회수가 한 1.7억 정도가 돼요. 이 뮤직비디오가. 예. 그래서 네.
3: 그거를 네. 뭐 뮤직비디오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4: 어려울 정도죠.
3: 예, 그냥 쭉 걸어오는 걸 앞에서 찍은 게 다더라고요.
6: 그런데 예. 전이가 이때쯤 해도 이제 스타로 다 발돋움 하고 있을 때는 예. 이걸 한다고 이걸 시키니까 한다고 약간 그런 의문이
4: 근데 지금 저희가 곡 제목을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5: 아까 살짝 손지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Separate Ways.
4: 네. Separate Ways라는 곡이고 네. 83년에 발표한 곡이고 나름 인기를 끌었던
5: 그럼요.
4: 거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이거는
6: 제가 가장 곡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곡입니다.
5: 저도 네. 가장 좋아합니다.
4: 그러니까 스티브 페리의 사실은 솔로 앨범들 전 이후의 곡들도 보컬 자체로는 너무 좋은 곡이 많은데 잠깐 고민을 했는데 윤아 씨 얘기한 것처럼 저의 마음을 두근두근 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사랑인 이 곡을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네. 지금 뮤직비디오를 잠깐 보고 있는데
5: 네.
3: 아, 참 뭐랄까
4: 저도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냈지?
6: 몰래 카메라 네. 수준 아닌가요? 이건 정말?
4: 네. 네, 재밌습니다. 하여튼 꼭
5: 맞아요.
4: 한번
5: 꼭,
4: 보세요.
5: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 80년대 특유의 약간 그 날것의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아마 예. 요즘 젊은이들이 더 재밌어하는 것 같기도
4: 근데
5: 해요.
4: 이 음악 자체는 지금 들어도 너무
5: 세련됐죠.
4: 세련되고 너무 네. 완성도가 있고
5: 맞아요.
4: 지금 들어도 막 이 전주가 나오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잖아요.
3: 지금 그 음악에 대한 그 많은 찬사와
4: 괜히 보라 그랬나?
6: 계속 비디오를 보고
3: 있네요. 제가 보고 있는 이 뮤직비디오는 너무 괴리가 커서
4: 너무 갭이 크죠.
3: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저는 그 몇 년 전에 그 옛날에 CBS 메인 앵커였던 댄 레더가 앵커 은퇴 후에 이제 그 토크쇼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유명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티브 페리였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근데 그 얼굴은 그대로 거의 남아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요즘 전이가 요즘도 하나요?
6: 네, 요즘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스티브 페리 대신에 필리핀에서 예. 전이의 카피 밴드를 했던 보컬리스트를 새로 뽑아서
3: 아 그래요?
5: 저희 네. 그때 한번 얘기 나눴었나요?
6: 그죠? 아, 그때 맞아, 방송 맞아. 안
4: 나갈 때
3: 예, 그 방송이 안 나갔고
5: 아, 그랬구나.
6: 네, 그런데 목소리가 거의 모창 가수 수준이어서 예. 스티브 페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아. 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3: 얼굴은 뭐 여전히 메시를 닮았나요?
6: 이 스티브 페리 We Are The World 영상 보면 예. 댓글에 온통 뭐 예를 들면 2분 9초 메시가 노래를 왜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나이 든 모습 보니까 메시 얼굴이 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네. 아. 젊을 때는 약간
3: 예. 아니 그 새로 뽑은 필리핀 그 친구는 필리핀 친구는 전혀 아니겠죠.
6: 전혀 안 닮았어요.
4: 아 전혀 안 닮았는데 그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전성기 때 스티브 페리 거의 했겠지. 비슷하게 해서요. 예. 멀리서 보잖아요. 스테디움 멀리서 보면 오 스티브 페리가 아직도 이렇게 노래를 잘해라고 예.
5: 목소리는
4: 네,
5: 있으니까
4: 착각할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3: 저는 오늘 그 새로 뽑은 필리핀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 마저 드네요.
6: 나중에 한번 정말 네. 오프닝 곡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3: 예 들을까요?
5: 네.
3: 예 조니의

0: 그룹 조니의 Separate Ways를 들었습니다. 네. 뭐 스티브 페리의 보컬은 그 악기들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밀리지 않는.
1: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보통 네. 고음이 올라가면 네. 목소리가 얇아지거나 약간 가성처럼 바뀌잖아요. 네. 근데 스티브 페리는 그걸 뭐랄까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잖아요. 네. 단단한 그 보컬의 맞아요. 밀도가 그대로 가니까 예. 선지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그냥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그러게. 그대로 전달.
2: 폭주 기관차처럼 네. 그냥 예. 척척 올라.
3: 위 아더 월드 그 수많은 가수 중에 아. 스티프레가 한 10초도 노래를 안 하거든요.
1: 진짜 짧은데. 네.

0: 이상하다.
1: 임팩트가 정말 와, 이, 그 목소리가 들어올 때 예. 뭔가 야 정말 좀 공기가 바뀐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0: 보컬리스트의 힘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기를 공연장의 공기를
2: 바꾸는
0: 예. 대단합니다.
3: 네.
0: 새로 들어온 그 친구도 이 정도로 잘한단 말이죠.
1: 네, 잘합니다.
2: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이렇게 너무 좋아했던 스티브 페리의 그 마음이 그 필리핀 그 가수가 보컬 잘하는 걸 딱 예. 보고 나서는 약간 혼란이 왔어요. 아, 그냥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는
3: 다
2: 건가?
3: 하는 거구나.
2: 그래서 정말 한동안 약간
1: 제가 그래서 요즘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건데 본조비나 이렇게 데프레파드 같은 밴드들 지금 보컬리스트가 좀 노쇠해서 목소리 안 나오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약간 명예 멤버처럼 물러나고 새로운 그런 거의 비슷한 스타일의 보컬을 불러서 같이 그냥 무대는 같이 서는 거죠.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게 그분들이 이제 노래가 안 되는 걸 보고 있으면 약간 뭔가 좀 안쓰럽고 좀 안타까운
2: 노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라이브를 하는 거에 대한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0: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보컬리스트는 누구로 소개하시겠습니까?
2: 네, 두 번째는 국내 한국 가수로.
0: 아, 그렇습니다.
3: 네.
2: 고민을 좀 요건 좀 고민을 했는데 김건모.
0: 아, 예.
2: 가져왔고요. 저한테는 한국 최고의 보컬리스트 그러면 뭐 김나 박이 막 이렇게 꼽잖아요. 아, 아시나요? 김나 박이.
3: 들어보셨나요?
1: 또 줄임말 쓰시네요.
2: 네. 아, 이건 줄임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1: 그래요?
0: 뭐 아무튼 누구니까 네,
2: 김범수.
0: 아, 예.
2: 나얼. 박효신, 이수
3: 네네.
2: 이렇게 이제 꼽는데
0: 뭐 조금 제가 이견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2: 네, 근데 이건 뭐 대충 아 고음과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 면에서 가장 뛰어난 예. 가수들을 꼽는데 저는 항상 왜 여기에 김건모가 안 꼽히지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었고요. 아 뭐 근데 이미 상업적으로는 뭐 가장 성공한
1: 그렇죠
2: 가수죠. 예. 그 3집 잘못된 만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30만
1: 장.
3: 그럼요.
1: 네. 팔렸습니다.
0: 아, 대단하네요. 우리 시장에서 330만 장이.
1: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리어카에서 파는 뭐 길보드 테이프 있었잖아요.
0: 예, 예.
1: 그 당시에 그냥 얘기 속설로는 그 리어카 테이프가 앨범 판매량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한 600만 장이 팔린 거예요.
2: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인구가 한 4천만, 4,500만 정도 네. 되니까
0: 예.
2: 10분의 1이 아니라 한 8명 중에 한 명이
1: 거의 한 가정에
2: 한 가정에 하나씩은
1: 젊음 있는 가정마다 한 장.
2: 저도 네. 지금도 이걸 잊지 못하는 게 그 당시에 어쨌든 저는 레코드 가게 단골이니까 정말 레코드 가게 사장님의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CD를 네. 옆에 한 몇백 장을 쌓아놓고 계속 옆에 앉아서 흐뭇한 표정으로 계속 팔고 계세요.
3: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엄청난 성공을 했던 가수고
0: 예.
2: 히트곡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집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2집 핑계 3집 잘못된 만남
0: 예.
2: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창완 씨 그 프로듀서랑 이제 네. 좀 결발하면서 독립하기 시작했고 4집 때 스피드
1: 있었죠.
2: 5집이 사랑이 떠나가네.
0: 진짜 다 명곡들이네요.
2: 다 명곡이고요. 네. 다 성공했던 곡이고 1999년에 이제 6집 이후부터는 음악적 평가는 좀 높아졌는데
0: 예.
2: 상업적으로는 실패했고요. 그리고 2004년에 9집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2005년 10집의 그 서울의 달이라는 곡이 네. 굉장히 명곡이고
0: 예.
2: 요 9집 10집이 그 음악적으로는 평가가 제일 높아요.
0: 아.
2: 가장 완성도 높은 앨범이고 가장 흑인 음악 을 가장 아주 잘 표현한 앨범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높은 예, 앨범.
3: 네.
0: 10집 이후에는 안 나왔나요?
1: 아니요. 그
2: 뒤에도 나왔죠. 그 뒤에도 앨범이 예. 나왔고 어쨌든 최근에는 본인의 그 특유한 캐릭터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설수 같은 것도 좀 있고 예, 해서 예. 음악적인 평가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0: 예, 예.
2: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0: 이 곡은 I Feel Good
2: 네.
0: 예.
2: 그 10집에 사실은 아주 인기가 있는 대표곡은 아닌데요. 요 곡을 고른 이유는 야, 한국에서 이런 리드미컬한 흑인 음악을 이렇게 잘할 수 있나? 그리고 예. 혹시라도 이 음악을 이 곡을 잘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정말 꼭 들어보시라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예.
1: 제가 최현 씨와 함께 가장 좀 한편으로 아쉬워하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최현 씨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김건모 씨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0: 예.
1: 이 두 분이 뭔가 제대로 된 블랙뮤직 음반을 한 장 딱 냈으면 소울 음반 같은 거 하나 냈으면
2: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프로듀서를 만나서 정말 진짜 찐 블랙뮤직을 냈었으면 아 너무 좋았겠다.
3: 남았겠다.
2: 명반으로 남았을 텐데 네.
0: 한 오래전에 한 7, 8년쯤 됐나요? 그 전에 제가 그 라디오를 듣다가 김건모 씨가 초대 손님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진행자가 이제 그 질문하다가 나이가 좀 이렇게 들면서 목소리가 좀 바뀐 것이 없느냐. 아,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간 그 두꺼워진

0: 깊이 있는 목소리. 예, 그러니까 반경이 오히려 더 넓어진 네. 그런 목소리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어디서 다른 데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김건모 씨가 이렇게 공연에 올라서면 처음에 한두 곡 정도를 한쪽만 보고 노래한대요. 관객석을.
2: 네.
0: 그러면 그 보고 하는 쪽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팬들이 네. 모였으니까.
1: 네.
0: 그럼 안 보고 외면당한 쪽은 속상할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두세 곡을 계속 그렇게 하면 아니 난 이쪽을 왜 안 보는 거야 도대체 나도 팬인데
1: 네.
0: 그때쯤 이쪽을 본대요. 그럼 뭐 엄청나게 열광을 하는 거죠.
1: 밀당의 고수시네요.
0: 네, 들어볼까요? 예, I Feel Good 김건모 씨의 노래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

0: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소나기와 비가 내리는 곳은 인천과 북춘천, 대전과 홍성, 여수와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남부지역 곳곳에 확대가 되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 시간당 70mm의 강한 비가 퍼붓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오전보다 정체가 짧아졌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선 미사에서 내촌까지 가는데 41km 구간이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 분기점,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당진 분기점 구간 어렵습니다. 청주 영덕선은 사고입니다. 영덕 방향 수리티 터널 일대 사고 여파로 막혀 있습니다. 최시안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경북 기업이 잘 되는 경북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
1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5.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토요일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이제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김윤하 선곡위원회 시간이 됐습니다.
2: 네.
1: 자, 첫 번째 주자는 누가 되는 거죠?
2: 네. 처음에 이제 최고의 보컬리스트 얘기를 했을 때
1: 예.
2: 제가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아, 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1: 예.
2: 떠올려봤어요. 그 대상이 바로 로린 힐이었습니다.
1: 예.
2: 아마 최근에는 그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디안젤로 그리고 로버트 플렉 그 추모 공연을 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아마 무대를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1: 예.
2: 싶은데요. 저한테는 어렸을 때 좀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흑인이 될 수 없잖아요. 저는
1: 예.
2: 아시아의 작은 소녀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로린 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세계 다양한 인종 중에 흑인 목소리를 타 인종이 따라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발성적인 부분이나 예. 성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흑인 음악 특유의 그 소울풀함이 있는데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1: 예.
2: 하지만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상상으로 내가 하루만 살고 죽을 수 있으면 로린 힐의 목소리를 가져서
3: 이야, 진짜? 약간 과한
2: 아니, 아니야 진짜로 저이 얘기를 했던 친구가 증거가 있습니다.
4: 그래서 상상을 한다는 게 놀랍네요.
2: 제가 정말 네. N이에요. MBTI가. 그래서
1: 로린 힐이 들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2: 그런가? 그래서 24시간 동안 녹음만 하고 죽겠다. 그 정도로 제가 이 목소리를 너무 아꼈었어요.
1: 예.
2: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린 힐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했었어요.
3: 저는 스티브 페리 너무 좋아하지만 스티브 페리의 목소리로 하루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2: 아, 저 또 저한 또 선긋이네. 아,
3: 근데 약간 뭔가 어떤 느낌인지는 뭐
2: 예.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아꼈던 보컬리스트고
1: 예.
2: 그리고 아마 뭐 푸지스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로도 많이 아시겠지만 솔로로 활동을 했던 그 더 미스 에듀케이션 오브 로린 힐이라는
1: 예.
2: 이 앨범이 사실은 지금 날이 갈수록
1: 솔로 정규 앨범이었죠.
2: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4: 그렇죠.
2: 지금 솔로 정규 앨범으로 남아서
4: 진짜 30년이 다 돼가네요.
2: 그러니까요.
3: 30년 동안 앨범을 안 내고 있어요. 지금.
2: 이게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설이 되고 있는
1: 예.
2: 인물이기도 하고 덕분에 아마 또 최근에 그 명반 리스트 같은 거 체크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 사과 뮤직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1: 예.
2: 그 이제 역대 베스트 앨범 뭐 이런 리스트에서 24년 그러니까 가장 거의 뭐 최근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이 미스 에듀케이션 오브 로린 힐을 1위로 뽑아버렸어요.
1: 아 1위로?
2: 네. 네. 그래서 좀 논란이 될 정도로
3: 약간 논란이 됐죠.
2: 맞아요.
4: 저는 그것도
1: 희귀성의 승리 아니었을까요?
4: 아니요. 요즘 이제 분위기를 반영을 한 겁니다.
2: 맞습니다. 좀 이제
4: 뮤직과
2: 그렇죠.
4: 여성 뮤지션,
2: 아티스트들
4: 예. 유색인종 뭐 이런
2: 맞아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앨범이 발표됐던 그 90년대보다도 요즘 오면 올수록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음악과 목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1: 예.
2: 준비한 곡은 엑스팩터라고 하는 곡인데 이제
1: 네.
2: 두합이 제일 유명하긴 할 거예요. 빌보드 차트에서도 성적이 좋았고 근데 이 곡 역시도 시간이 갈수록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후배 뮤지션들 중에 뭐 드레이크나 카디비 같은 아티스트들이 따로 이 곡을 샘플링해서 2010년대 뭐 후반 정도에
1: 예.
2: 사용을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1: 이 곡은 로린 힐이 직접 만든 곡이죠?
2: 네네네.
1: 예.
2: 작업 함께 하고요. 아, 이제 곡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그러니까 언제 낸대요, 앨범?
2: 말은 항상 하는데요. 나올 기미가.
1: 예. 예.
2: 그렇습니다.
1: 뭐 아니에요. 듣겠습니다.
2: 아,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신데요?
1: 아니 됐습니다.
2: 또 손 그으시려고
1: 예.
2: 하는 건 아니시죠?
4: 강사님이 함부로 영혼 빌려서 녹음하면 되는데.
1: 네. 네. 바로 들어도 될까요?
2: 좋습니다.
1: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로린 힐 엑스팩터를 듣겠습니다.

0: 로린 힐의 엑스팩터 잘 들었습니다.
1: 네.
0: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1: 네.
0: 그 흑인 여성 가수들의 목소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1: 네.
0: 로린 힐은 글쎄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아주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1: 아, 어떤 기존의 여성 네, 다른 흑인 훌륭한 음악 뮤지션들과?
0: 아, 네네네. 어떤 점이 그렇게 김윤아 위원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까?
1: 아까 노래 들으면서 박정용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예.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멋이 있어요.
0: 아.
1: 사실 로린 힐은 힙합 뮤지션으로도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이 앨범에서도 노래와 랩을 동시에 합니다.
0: 예.
1: 예전에 그룹 활동 때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나 소울풀하게 멋지고 아름답고 큰 무대를 보여주는 소울 뮤지션들이 많았지만
0: 예.
1: 로린 힐은 확실히 예전에 그런 어떤 소울 아티스트들 여성 아티스트들이 특히 갖춰져 있던 그런 틀과 전혀 상관없이
0: 아.
1: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로
0: 예.
1: 자신의 음악을 깊이 있는 목소리로 들려줬거든요.
2: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레사 프랭클린, 뭐 엘라 피츠제럴드 이렇게 흑인 보컬리 여성 보컬리스트로 유명한 그런 보컬리스트와 좀 다른 건
1: 네.
2: 리듬감 같은.
1: 아, 그렇죠.
2: R&B 가수고 소울 가수인데도 힙합의
0: 예.
2: 어떤 그
1: 맞아요.
2: 정말 리듬 자체가 보컬을 할 때 반박자 땡겼다, 늦췄다, 땡겼다 그걸 정말 고관해서 그냥 막 근데 그 리듬감을 느끼게 되면. 아 이게 다르다라고
1: 맞아요.
2: 느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로린 힐이 시스터 액트 2에도 나왔어요. 혹시 영화 보신 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불량 학생 역할로 나와서
0: 예.
1: 중간에 Joyful Joyful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이제
0: 예.
1: 어떤 소울의 클래식 같은 곡이잖아요.
0: 예.
1: 이 노래는 또 기가 막히게 그 원래 감성대로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도 충분히 가지고
2: 있죠.
1: 있지만 네.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해야 할까요?
0: 예.
1: 그 새로운 길이 어린 흑인 목소리를 가지고 싶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멋지게
0: 예.
1: 다가왔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아, 그 김윤아 의원이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경우를 또 처음 보네요.
1: 매주 아, 갱신하는 것 같아요. 네.
3: 전 매주 보는 것 같은데.
1: 제가 얘기할 때
0: 진짜
1: 때만...
0: 지금 말씀대로 매주 갱신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갈지 한쪽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0: 박정용 위원처럼 김윤아 위원도 두 번째 곡은 우리나라 가수의 곡으로 선정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예.
1: 좀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또 앞에 제가 좀 뜨겁게 소개한 목소리와는 다르게 여기는
0: 예.
1: 좀 쿨하고 차갑게 들으실 수 있는 목소리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0: 예.
1: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원선 씨의 목소리를 준비했고요. 대표곡으로 롤러코스터의 어느 하루라는 곡을 가져왔거든요.
0: 예.
1: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저는 일부에서 손디제이님이 카펜터스 노래 가져오시면서도 이렇게
0: 예.
1: 안 유명한 노래를 가져오셨잖아요.
0: 예.
1: 사실 이 곡도 유명하진 않아요. 이게 그 일상다반사라는 이 집에 있는데 그게 타이틀곡이 아마 힘을 내오 미스터 김이고
0: 예.
1: 아니면 뭐 시작할 때 있는 너에게 보낸 노래 뭐 이런 것도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곡은 뒤에서 두 번째 정도
0: 예.
1: 있는 곡이고 아까 소개해 주신 카펜터스 곡처럼 최소한의 악기를 사용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제 드럼 소리랑 뭐 작은 키보드 소리 정도만
0: 예.
1: 그리고 조금씩 띵 띵 나오는 뭐 기타 소리 정도. 그리고 재미있는 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어 놨어요.
0: 소리를?
1: 네.
0: 예, 예.
1: 그래서 왼쪽은 반주만 오른쪽은 목소리만 나와요.
0: 아, 그 옛날에 스테레오가 처음 나왔을 때 했던
3: 네.
0: 약간 촌스러운
1: 맞아요, 맞아요.
0: 녹음 방법 중에 하나인데
1: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이
0: 예, 예.
1: 그래서 이 앨범에 있는 세련된 곡들과는 좀 다르게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녹음 방식과 곡의 전개 방식이 조원선
0: 예.
1: 씨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좀 도회적이면서도 메말랐다고 해야 할까요?
0: 예.
1: 이런 감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0: 어느 하루?
1: 네, 네. 어느 하루라는 네. 곡이고요. 저는 이 도회적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막 세련되고 뭔가 막 뭔가 좀 화려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지만 전 도시를 생각하면 서울 출신인데요, 제가
0: 예.
1: 좀 삭막해요.
0: 뭐 하긴 그렇죠.
1: 네, 그리고 예. 좀 외롭다? 는 느낌이 저는 훨씬 많이 드는데
0: 예.
1: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원선 씨가 그 감성을 전 세계 누구보다 잘 내는 보컬리스트라고
0: 아,
1: 생각해요. 특히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0: 예, 예.
1: 그래서 역시 어린 마음에 조원선 씨 목소리를 처음 들으면서
0: 뭐 또 하루를 살아도 조원선의 목소리
1: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네요.
2: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
1: 아니야. 그건 정말 로린일밖에 없고요. 네. 조은서 씨의 목소리는 그렇게 들으면서 아 이렇게 뭔가 도시에서 동떨어져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예. 위안을 많이 받았던 아, 기억이 뭐 나기도 합니다.
0: 이 얘기 설명 듣고 나니까 갑자기 서울 거리를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설명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제가 네. 이제 공연 기획기를 하잖아요. 네. 재결성을 바라는 정말 가장 아, 많은 1등. 사람들이 거의 1, 2등 순위가
1: 맞아요.
2: 롤러코스터의 재결성을 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산 씨 같은 경우도 건강이 안 좋아서 활동을 안 하다가
1: 잠깐 안 했었죠.
2: 이제 최근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재작년이었나요? 그 페스티벌에서 한 무대에서는 이상순 씨가 서고
1: 어,
2: 또 다른 타임에는 조원선 씨가 딱 섰어요. 예.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막 기대했죠. 이거 뭔가 할 거다 했는데 뭔가 같이 해서 롤러코스터 옛날 노래들을 이제 불러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로 좀 한번 재결성을 하라 하는데 저도 좀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예. 이상순 씨 기타도 조원선 씨 목소리랑 너무 비슷해요.
1: 맞아요.
3: 이렇게 막 화려하게 속주 이런 걸 하지 않는데 정말 곡의 분위기에 딱 맞는 그런 기타 플레이를 들려줘서 지금 왼쪽에서 들리는 기타 소리입니다.
1: 맞아요.
0: 아 지금 이 소리?
1: 예 네. 왼쪽에. 네.
3: 이분들이 녹음을 홈레코딩으로 했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막 시도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예. 시도를 담은 곡이 또 이 곡이기도 합니다.
0: 흔히 뭐 애시드 재즈라고
1: 맞아요.
0: 말하긴 하죠. 이, 네. 이 밴드 음악을
1: 당시에 네. 그렇게 뭐 애시드 재즈, 애시드 팝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고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전 일본 쪽에서 나오는 반응 같은 것도 많이 체크하는데 예. 한국 대중음악을 요즘에 안 이제 새로운 밴드 가운데서 가장 모던한 한국 가요의 시작을 이 롤러코스터 앨범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나름 자리를 잡고 있는 작품입니다.
0: 예, 롤러코스터의 어느 하루 지금쯤 서울에 어느 거리를 걷고 계시다면 더 와닿을 수도 있는 그런 곡일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0: 예, 해피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 이게 또 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롤러코스터의 어느 하루가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됐네요.
1: 네.
0: 그거 이렇게 나눠서 녹음한 걸 들으니까
1: 네.
0: 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목소리에 집중하고 싶으면 한쪽을 이렇게 그 빼면
1: 네.
0: 목소리만 나오고
1: 그러니까요.
0: 한쪽 빼면 또 기타 소리만
1: 네.
0: 나오고 편한데요.
1: 듣기 전에 하, 네. 목소리만 듣고 싶으시면 요 오른쪽만 들어보시라고 얘기할 네. 걸 깜빡했습니다.
0: 예.
1: 네.
0: 하여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 네.
0: 오늘 나온 사람들이 뭐 꽤 많습니다. 카렌 카펜터, 에바 캐시디, 아노니, 스티브 페리, 김건모, 로린 힐, 조원성까지
2: 모아놓으니까 진짜 신선하네요.
1: 다양하네요. 정말
0: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잖아요.
1: 너무 네. 좋아요.
0: 네. 다음 주엔 또 어떤 목소리가 우리 선곡위원들을 사로잡았는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목소리는 뭐랄까 스티브 페리처럼 압도적인 힘으로 기억에 남기도 하고 어떤 목소리는 아주 조용한데도 오래 귓가에 남고 결국 최고의 보컬리스트라는 것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 네.
0: 내가 어떤 목소리를 좋아하는지 어떤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그게 각자의 답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이 또 광복절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은 날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정용, 김학선, 김윤하 선곡위원 세 분 다음 주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예, 주중에 선곡 열심히 해주십시오.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결재권자로서 네. 부탁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예.
3: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5: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도시 종합뉴스입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부당 축적 재산을 환수해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오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마주앉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각별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포상 확대 등을 약속한 이 대통령은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산 환수를 꺼내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6: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5: 이 대통령은 포용적 평화공존을 이뤄가겠다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당사자인 남북이 마주앉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6: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5: 한일 관계를 두고는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성장 거점 확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4: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 번영을 확대하고 양국을 하나로 뭉댄 탁월한 국민 간 유대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할 수 있음이 여전히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광복절 축하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7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안보와 번영을 향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동맹 관계를 일궈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복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전에는 매년 8월 15일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9년간 지속돼온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440억 원에 달하는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유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 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어제 자정을 앞두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언론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후

0: 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파기환 송신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받고 주가 상승 역시 반영해 둘 사이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겁니다. 지급 시점이 늦어진다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대법원이 파기한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2024년 4월 16일입니다. 재상고심에선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 텃밭이자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몰린 호남의 투표 결과에 따라 차기 당권 레이스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에서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를 열고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오후 7시쯤 공개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 본부장이 어제 청와대로부터 면직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와 쿠팡 문제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실무 협상 책임자가 전격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다며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강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18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강대는 오늘 통합 로그인 계정 정보에 대해 신원 미상의 외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학번 혹은 사번,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뉴욕주 나소 카운티 연설에서 우리가 그곳을 봉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15일 X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력과 시에 굴복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해협은 오직 이란의 명령에 따라 봉쇄되고 개방될 것이라며 당신들이 패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황된 망상에 빠져있는 한 이란은 계속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영내 파트너국들의 공중해상 수중공격 드론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사상 첫 다국적 공격 드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영역 다국적 공격 드론 부대인 펠컨 스트라이크 TF를 창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라권과 경남권으로 비가 확대되고 밤에는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북, 중북부에는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2시 종합뉴스 마칩니다.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직장인 350명에게 물었습니다. 상사에게 가장 고마울 때는 언제인가요? 3위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칭찬을 해줄 때, 2위는 생일이나 휴가를 챙겨줄 때, 그리고 1위는 바로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줄 때.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겠다. 이 말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죠.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헤아려 주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81주년 광복절 손트라 시작합니다.

0: 송소희의 아름다운 나라로 8월 15일 토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쉬는 분들에게는 연휴 첫날인데요. 연휴의 설렘과 동시에 광복절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토요일은 명곡으로 가득 채우는 손트라 차트쇼로 달립니다. 차트쇼 시동 거는 동안 잠깐 광고 듣고 올 테니 어디 가지 마세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소중한 신청곡 정성스레 엮어봅니다. 손트라 차트쇼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8월 15일 손트라 차트쇼 스타트! 22부터 시작해봅니다. 9275님께서 제가 신청한 노래도 들려주세요. 단골손님 소개로 라디오 듣게 되었고 문자 보내는 법도 배워서 신청곡 보냈는데 제가 못 들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옛날 노래라서 안 되나요?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아, 그럴 리가요. 뭐 옛날 노래든 최신 노래든 저희는 모든 환영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 노래를 보내드렸을 때 안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 매일매일 앞으로 함께 해주세요. 22 바다가 육지라면 조미미의 노래입니다. 19위로 갑니다. 5447님께서 15일 토요일은 71살 된 남편 동창들과 부부 동반으로 강당골로 백숙 먹으러 간답니다. 신청곡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 같이 듣고 싶네요. 강당골이 어딘가 했더니 충남 아산에 있는 계곡이네요. 계곡에서 백숙 먹는 거 다들 가고 싶지 않나요?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그리고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

있는 손트라 차트 쇼. 우리 2315님께서 청주에 있는 아들과 아울렛 쇼핑하면서 이틀 동안 휴가 즐겁게 보내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손비나의 땡큐 신청할게요. 수고하세요. 아, 이 땡큐 아드님한테 보내는 땡큐일까요? 손비나의 땡큐가 18위에 올랐네요. 다음은 17위입니다. 3025님께서 박혜신의 화끈하게 신나게 신청합니다. 아, 이러면 화끈하게 신나게 노래까지 보내드려야 되겠죠. 손비나의 땡큐 보내드리고 박혜신의 화끈하게 신나게 듣고 오시죠.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기에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

0: ppm이 넘으면 오존 경보, 0.5 ppm이 넘으면 오존 중대 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광복절 연휴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모레까지 지리산과 제주산지에는 최대 200mm, 남부지역은 50에서 150mm 정도가 예상되고 중부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에 야외 활동이 많으실 텐데요.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아직 많이 밀립니다. 서울 양양선, 덕수산패에서 서종,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구간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 사고입니다. 화성휴게소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2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구간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뼉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또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3385님께서 부산이에요. 이번 휴가에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엄마와 장사해요. 엄마 건강이 안 좋으세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시장이 덥네요.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이혜리 자갈치 아침에. 아, 또 이렇게 지금 몸이 좀 편찮으신 어머니와 함께 그래도 힘이 되려고 일하시는 모습 그래도 보기 너무 따뜻합니다. 아마 옆에서 따님이 아니면 아드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다 보면 뭐라 그럴까, 절로 힘이 나서 금방 또 회복하시지 않을까요? 16위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 다음은 15위입니다. 4719님께서 저는 인천 아지매입니다. 직장 다니는데 무릎 수술하고 병간에서 쉬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네요. 힘내라고 민수연 진도 아지매의 노래 들려주세요. 아, 무릎 수술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실 텐데 조금만 잘 버티시고 그리고 재활까지도 잘 해서 금방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힘내라고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 민수연의 진도 아지매.

졸음은 좋고 흥 채워주는 손트라 차트 쇼 이제 14위입니다. 2799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서 일할 수 있게 환희가 부른 고맙소 신청합니다. 아, 새싹이시네요. 처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환희씨 손트라 언제 나오냐라는 얘기했었는데 살짝 말씀드리자면 우리 손트라 섭외팀에서 환희씨와 좀 접촉 중에 있거든요. 곧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조항조의 고맙소. 오늘은 환희가 부릅니다.

함께 듣고 싶은 손트라 차트쇼 13위입니다. 우리 1320님께서 집 근처 농산물 도매시장이 2시에 파장이라 옥수수 사러 왔어요. 이 찜통 더위에도 더위가 무슨 대수냐 하며 다들 열심히 일하시네요. 옥수구 맛있게 먹을게요. 신청곡 안성훈의 사랑해요. 우리 클럽하우스 옥수수 편에서 옥수구가 옥수수의 방언이라고 소개했었죠. 맞습니다. 예. 그 우리가 옥수수 클럽하우스 편 하고 마침 옥수수 먹을 기회가 있어서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다 먹었는데도 그거 있죠. 알이 없는데도 계속 쭉쭉 빨아먹는 거 거기서 약간 단물이 나오거든요. 다들 아시죠? 다 해봤을 거예요. 13위 안성훈의 사랑해요가 차지했네.

요. 12위는 176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홍자 빠라삐리뽀 신청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안성훈의 사랑해요 먼저 보내드리고 홍자의 빠라삐리뽀 듣고 올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9: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0: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1: 나왔어.
10: 우리 남편 도드람.
1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9: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신이 난다 신이 나 손트라 차트쇼 이제 11위까지 왔습니다. 3765님께서 찬바람이 언제쯤 불어올지 시원하고 청량한 바람이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이진관의 오늘처럼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진관의 오늘처럼 마지막으로 듣고 2부 끝곡으로 듣고 3부에서도 우리 손트라 차트쇼 이어집니다. 뉴스까지 듣고 만나요. 어디 가지 마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0: 여러분의 울산 누나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을 향해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딸 주애를 대동하고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 협조 관계의 근본 초석이라며 숭고한 이념과 전투적 우위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위대한 친선 단결은 굳건히 계승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광복 8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올라섰다며 우리 국가들은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나라를 빼앗긴 암흑의 시간에도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식민지로부터 해방과 독립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라권과 경남권으로 비가 확대되고 밤에는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북, 중북부에는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종래입니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 귀향 상영회에서 일본 관객들은 우리와 함께 울고 또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엔의 권고에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리고 기록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억하는 시민의 힘이 외면하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떤

0: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흥과 열정의 트로트 테마파크죠. 손트라 차트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위 발표합니다. 1207님께서 태진 오라버니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다현 칭찬고래 청해요. 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듣고 싶어요.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아, 무더위에 고생이 많다니요. 저는 뭐 스튜디오 안에서 시원하게 있는데 늘 제가 죄송스럽고 문자 올 때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좋은 음악과 재밌는 컨텐츠로 좀 더위 잊게 해드릴게요. 10위 김다현의 칭찬고래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9위입니다. 9797님께서 저 원래 찬물로 샤워 못하는디 오늘은 찬물로 샤워했어요. 음에 시원한 거 후끈후끈 바깥 열기에 찬물 샤워도 할 만하네요.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 정동원 뱃놀이 신청합니다. 저는 근데 찬물로 샤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따뜻한 게 가장 좋고 근데 약간 땀 흘리고 났을 때는 찬물로 샤워하는 게 너무 시원해요. 예, 근데 이걸 이게 그 가슴이 좀 놀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늘 찬물로 샤워할 때는 바로 찬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심장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문지르면서 예, 등목으로 하면 시원하죠. 예, 등목으로 하면 시원한데 이게 그냥 들어가 버리는 저 그래서 냉탕 들어가는 거 어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 군대 생각이 나네. 우리 김다연의 칭찬고래 먼저 듣고요. 정동원의 뱃놀이 두 곡 띄워드릴게요.

그래도 춤추게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8위로 갑니다. 0462님께서 더워서 꼼짝하지 않고 라디오 친구 삼아 듣고 있어요. 이 노래 듣고 힘나게 2,000원 밥 한번 먹자 꼭 듣고 싶어요. 아, 제가 뭐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그냥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우선 8위 2,000원 밥 한번 먹자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0657님께서 남편이 어제 회사 식당 점심 후식으로 나온 옥수수를 오다 주었다 느낌으로 가져다 줬는데 간식으로 먹으면서 손트라 들어요. 나이 드니 점점 귀여워지는 남편, 노후 보험 드는 거겠죠? 주현미 짝사랑 신청합니다. 아, 그런 게 있나요? 노후 보험을 이제 뒤늦게 남편분이 되게 잘하려고 나 좀 챙겨줘 이러면서 아, 나중을 위한 친절이라고. 아, 근데 이런 게 좀 더 심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참 안 해주다가 그냥 한번 잘해주면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몽글몽글해지고 우리 남편 왜 이러지? 뭐 좋은 일 있나? 아니면 반대로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2,000원에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주현미의 짝사랑 듣고 올게요.

차린 트롯 한상 손트라 차트쇼 이어서 6위까지 왔습니다. 2197님께서 제가 있는 곳은 너무 더워서 서울 가고 있네요. 열차 안에서 바깥 구경하며 손트라 들어요. 오랜만에 서울 가니 좋아요. 신청곡 장민호의 서울 가 살자 부탁해요. 아, 서울 가는 길이 되게 발걸음이 가벼운 듯 합니다. 우리 장민호의 서울가 살자 듣고 우리 4부에서 돌아올게요.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이번 연휴가 3일이다 보니 평소 토요일과 다르게

0: 오늘 오후에도 나들이 떠나는 차량들로 고속도로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현재 57km가 꽉 막혀 있는데요. 원주부터 새마을, 대관령부터 대관령 5터널 구간 가장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도 50km 정체인데 입장부터 천안호두휴게소, 남청주부터 비룡분기점 구간 가장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3터널 부근은 현재 2차로에 장애물 철재류가 떨어져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논산 쪽, 특히 서논산부터 논산분기점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손트라 가족들의 취향 100% 반영 손트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6698님께서 지금 아픈 딸을 위해 마음 쓰고 있는 내 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신청곡 보내봅니다. 인생의 열쇠. 아, 우리 6698님의 손녀분이 좀 아프신가 봐요. 아, 그러면 뭐 따님도 물론,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도 물론 지금 6698님도 진짜 뭐 밥도 안 들어가고 너무 여러모로 힘드시겠어요. 아, 그래도 또 이렇게 하루에 인생의 열쇠 보내주셨는데, 오이에 오르면서 가사처럼 정말 모든 일들 술술 잘 풀리길, 그리고 회복 얼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갑니다. 4위 소개할게요. 9693님께서 트로트 외길 5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음악은 잘 모릅니다. 신청곡 태진아 당신의 눈물 보내주세요. 뭐 다른 곡은 몰라도 요새 뭐 신곡들 뭐 계속 여기 손트라 차트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음악 배운다 생각하면서 쭉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누가 작곡했는지 참 좋은 노래입니다. 하루의 인생의 열쇠. 네, 제가 작곡을 했고요. 우리 태진아의 당신의 눈물, 김수찬의 목소리로 띄워드릴게요.

감동과 울림이 있는 손트라 차트쇼 이번 주 3위입니다. 9534님께서 손태진님 트로트 라디오 우연히 들었는데 목소리가 좋네요. 미모는 어떨런지 궁금도 하네요. 처음인데 노래 신청합니다. 주병선의 들꽃. 미모는 어떨런지 궁금하시다. 우리 유튜브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치시면 우리 주중에는 또 생방송으로 보면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뭐 그때 판단해 주시겠어요? 3위 주병선의 들꽃이 올랐습니다. 다음 차트쇼 2위 8901님께서 손태진님 주말에 잘 듣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의 송리산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합니다. 옥수수 삶아서 팔고 있는데 그래도 불 앞은 뜨겁네요. 제 애창곡 이성우의 진또배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더위가 가도 이렇게 앞에 불 앞은 당연히 뜨겁죠. 우리 애창곡인 이성우의 진또배기 포함해서 그 전에 주병선의 들꽃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3: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화절 시구 우시구 들어간다. 어쭈얼 시구라 들어간다.
4: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각설이들이 동량을 하면서 부르는 각설이 타령입니다.
3: 전야 총각은 전자 처마가 달썩고 우령자.
4: 밀고 당기는 흥정이 있고 덤 하나 속에 정이 쌓이는 전통시장의 시끌벅적함이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5: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 연휴의 첫날이자 광복절인 오늘 과연 어떤 곡이 1위를 차지했을지요. 손트라 차트쇼 1위는 바로 홍지윤의 울 엄마. 우리 8770님께서 80대신 엄마가 친구들하고 에어로빅 수영하고 청계천 놀다 온다며 웃으시네요. 그런 모습 보니 제가 힘이 나요. 세 분이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너무 이쁘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사시는 게 정말 좋아요. 홍지윤 울 엄마 신청해요. 아, 여든 나이에 친구들과 이렇게 옷 맞춰 입고 뭐 나들이 다닌다. 와, 근데 너무 멋지고 근사합니다. 우리 8770님의 어머니 그리고 친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신청해 주신 홍지윤의 울 엄마 같이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 내일 2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4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나라를 빼앗긴 암흑의 시간에도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식민지로부터 해방과 독립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에는 매년 8월 15일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이번에는 주변국 반발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고이즈미 방위상과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고위 간부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해안에서 현지 시간 오늘 오전 6시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AFP 통신은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이 최소 2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2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이 첫 지진 발생 후 2분 만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면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플로레스 섬 주요 도시 거리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대피하고 일부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이 SNS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 본부장이 어제 청와대로부터 면직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와 쿠팡 문제 등 대미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상 책임자가 전격 교체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산업부는 구체적 배경은 알 수 없다며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 오후부터 전라와 경남으로 비가 확대되고 밤에는 충청남부와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중북부에는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6.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0: 며칠 여행도 떠나고 가까운 데 나들이나 데이트도 하고 광복절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실까요? 어딜 가나 외국인 관광객이 가득한 걸 보면 김구 선생이 백범 일지에 쓴 문구가 떠오르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리고 선생의 어록엔 이것도 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이번 주말엔 가족, 친구, 연인과 천국을 만들어 볼까요?
1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얼마 전에 SNS에서 왜 네. 국중박 분장놀이 참가작들이 화제가 됐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 중에서 그 반가사유상 네. 분장 보셨어요?
0: SNS에서 동영상 봤는데 네. 얼굴은 평온해 보이는데 발이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죠?
1: 그렇죠. 셀프 회전이니까 이제 동동동동동 굴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돌아야 되잖아요.
0: 네, 근데 분장을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1: 너무 잘했어요, 진짜. 예, 예. 근데 또 사람 심리가 이런 게 화제가 되면 진짜 반가사유상이랑 얼마나 똑같나 궁금해서 한번 네. 또 검색이란 걸 해보게 되잖아요.
0: 맞아요. 그러면서 또 유물에 대한 공부가 저절로 되기도 하고요.
1: 그렇죠. 예. 찾아보다 보면 정보들이 계속 덧입혀지니까. 사실 뭐 그게 뭐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져가는 게 세월의 이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역사도 그런 게 자꾸 찾아보고 들여다봐야 기억할 수 있는 거니까.
0: 그러네요.
1: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좀 우리가 네. 네. 복기? 이런 그렇죠.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오늘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도 뭐 어떤 날이다 정도만 알지 파고들었으면 깊이 공부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끔씩 조금 생소한 이름일지라도 우리의 광복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부터도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좀 디테일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네. 그러면 첫 곡 듣는 사이에 우리 광복절 서로 검색해보고 네. 각자 찾은 거 공유하기 어떨까요?
1: 모처럼 좋은 생각. 청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예. 롤러코스터.

0: 8월 15일 광복절 토요일 첫 곡으로 청하의 롤러코스터 들으셨는데요.
1: 네.
0: 이 제작진이 알려주셨어요. 청하 씨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시네요.
1: 아, 김용근 선생이라고 네. 하십니다. 김용근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네. 항일운동에 나선 인물이라고.
0: 와, 저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 그럼요. 네. 이게 목숨을 건 투쟁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학생 시절부터 독립 의지를 드러냈고 비밀 조직 활동으로 옥고까지 치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와, 진짜 청하 씨 되게 자부심 가져도
0: 진짜
1: 되겠다.
0: 진짜 멋진 집안이네요. 그죠?
1: 진짜. 예. 지금 노래 나가는 사이에 예. 찾아봤어요.
0: 어.
1: 광복절 관련. 저는 또 책 좋아하고 나불나불 네. 좋아하니까 역사 동화책 네 권을 누가 추천해 주셨네요.
0: 오.
1: 사할린 아리랑, 백호 사냥, 딜쿠샤에 초대합니다. 마사코의 질문. 광복절 역사 도서를 추천해 주셨어요.
0: 오, 그래요.
1: 네. 와.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찾아보시면서
0: 저 같은 사람들도 사야겠네요.
1: 아이와 함께 또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행보와 또 역사의 네. 어떤 이야기들을 뭐 어렵지 않게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그렇게 아이와 얘기 나누는 시간 중요할 것 같아요.
0: 이게 45년 8월 15일 당시에는 아직도 일본인 경찰관들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쁨을 제대로 표현 못했대요. 그 다음날 8월 16일부터 조금씩 길거리에 기쁨이 퍼졌다고 하네요.
1: 이런 어떤 네. 것들이 오늘 이야기라고 생각해보잖아요.
0: 네.
1: 그런 그 무게감이 훨씬 더 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맞죠. 맞죠.
1: 맞아요.
0: 자, 오늘은 글쓰기 공부도 될 것 같은 시간이죠. 지라시 라떼 101장 하는 날입니다.
1: 네. 자, 이번 주는 이세준 씨와 함께합니다. 이세준 씨 3부에 모실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션은 노노노.
6: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7: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시죠.
6: 네, 방송 중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입니다. 방송 중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 있거든요. 부킹 사연 게시판 클릭하셔서 사연 예약하시면 돼요.
7: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 주인공 보십니다. 3050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쪽으로 오실까요?
8: 안녕하세요. 주말에 농구 모임 있습니다.
7: 아, 네.
8: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길 가다가 농구하는 사람들 있으면 즉석에서 껴달라고 할 정도로 농구를 좋아합니다.
7: 그 정도면 잘하시기도 하나 보다.
8: 아, 그 잘합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농구장 빌려서 농구하는데 땀 한 번 쫙 흘리고 나면 그게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모임 회원들 덩크슛 길만 걸읍시다. 파이팅. 천식이 형 나중에 농구업 하나시죠.
7: 이야, 아니 길거리 농구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8: 그러니까요.
7: 쓱 무심하게 지나가다가 한번 껴주시죠.
8: 네, 들어오세요.
7: 와,
8: 남자답게 한 게임.
7: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정값이 농구가 좀 되는 분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거지.
8: 그러니까 진짜
7: 자신감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거
8: 저희 아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학원을 주일 일요일마다 다닙니다.
7: 진짜. 네. 그래도 농구에 한번 이렇게 미쳐볼 때가 있잖아요.
8: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꼭 한번 옵니다.
7: 그 에너지는 그렇게라도 써야 돼요.
8: 맞아요.
7: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에너지 날고. 네. 뛰고 이러는데 안 쓰면. 네. 큰일 나. 엄마 아빠가 다 감당해야 돼.
8: 그럼요. 네, 다음은 9825님이 자유를 찾으셨다고요.
9: 안녕하세요. 초중고 딸딸딸 세자매 키우는 엄마예요. 네. 이번에 특별하고 거창한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했는데요. 바로 아이들끼리 청주 외가댁 다녀오기.
8: 우와.
7: 아이들끼리요? 와.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방학 때면 외갓집에 가서 한 달씩 놀았잖아요. 요즘은 방학 때 공부하느라 더 바빠요. 애들이 더 바빠. 맞아. 짧지만 1박 2일간 아이들끼리 추억도 쌓고 자립심을 키워주고 싶어요. 사실 제 속마음은 아이들 없는 동안 밥순이에서 탈출해서 혼자 영화 보고 밥 먹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요. 얘들아,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천천히 올라와. 재밌게 놀면서 엄마는 영화 한 편 때리고 맛있는 거 먹을게.
8: 좋으시겠다.
7: 강하게 키우시네. 네. 초중고 딸딸딸. 아, 누군가 리더가 되면 또 이렇게 외할머니 댁에 딸들끼리 갈 수 있지.
8: 그리고 고등학생 딸이면 충분히. 맞아. 리드해서
7: 충분히 갈 수 있어요.
8: 갔다 올 수 있습니다.
7: 맞아요, 맞아요.
8: 예.
7: 아, 근데 사연자분 이 꿀 같은 휴가 어떻게 누리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8: 그죠.
7: 자, 9825님이 신청하신 자우림의 일탈 들을까요?
8: 네.

0: 네, 정선의 무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에는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4425님이 보내주셨어요.
2: 예예, 이제 나는 저 참깨 농사를 줘요. 이제 저 참깨 잎이 누렇게 변하면은 그 이제 수확철이 된 거지.
1: 네. 네.
2: 그러면 이제 참깨 줄기를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거꾸로 세워놓으면 참깨가 이제 마르거든. 그럼 이제 미운 사람 생각을 하면서 막 사정없이 탈탈탈 되면 이제 참깨가 거기서 후두둑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려라 참깨 이거야. 아이 말은
1: 뭐 쓸데없이 어디다 보고 죽을죽으라고 있어. 뭐, 나 와서 일이야.
2: 아이 참. 그럼 이제 나는 갑니다. 아 생각할 수 없겠네. 예, 힘내라고 사연 좀 읽어줘요.
0: 예.
1: 어, 이제 작업자족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개그를. 예. 예. 혼자 개그를 일단 씨를 뿌리고 예. 수확하시고.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게 제일 만족도가 크신 분이에요. 개그를 네. 자극자족 하시는 분들이.
0: 네. 선생님 네. 근데 그 열려야 참깨는 알리바바 40인이 도전 그거 아닌가요?
1: 그렇죠.
0: 예.
1: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죠.
0: 예.
1: 본인이 행복하면 된 거죠.
0: 아 그렇습니다. 근데
1: 참깨 농사도 진짜 일이 많아가지고 예. 아, 참 번거롭더라고요. 예. 참깨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게 참기름이든 깨든
0: 예.
1: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그냥 뿌리고 칠하고 이렇게 부어서 먹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 안에 정말 너무 많은 손길이
0: 있어요. 참기름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1: 저도요. 네. 저는 참기름 반 들기름 반 해가지고 생선도 구워 먹고 네. 그리고 뭐 나물 같은 것도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참기름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0: 우리 사사이원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1: 네.
0: 힘내시고요. 네.
1: 자 우리 농부님들 모두 파이팅!
0: 파이팅!
1: 네. 이번에는 2797님 사연 주셨어요. 가족들하고 네. 같이 놀러 가신대요.
0: 소개해 주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설치기사이자 30대 과장입니다.
0: 네네.
3: 아, 옥상이나 실외기실에 달궈진 배관을 용접하고요. 또 30kg 이상의 실외기를 직접 날라서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0: 네.
3: 땀이 막 비오듯 흘러서 고되죠. 고된데 또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0: 아...
3: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요. 그 생각으로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0: 네.
3: 이 사연 나올 때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길 바랍니다.
0: 아, 최고 아빠입니다, 진짜.
1: 난 진짜 감동한 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놀이공원 가는 약속에 대해서 이거를 숙제나 의무라고 생각하지. 막 축제처럼 막 그 생각으로 참고 버티고 있어. 이렇게 기대하고 있기가 드물거든요.
0: 그러니까
1: 몸이 일단 피곤하니까.
0: 어, 그 너무
1: 어, 근데 이 아빠는 진짜 이걸 막 기대하고 있다는 이 표현이 너무 달콤하다.
0: 네. 그 마음이 너무 이쁘네요.
1: 그죠? 너무 다정한 아빠야.
0: 네.
1: 이런 아빠는 아이들의 맷집이 돼요. 아이들이 이 아빠의 아빠와 지낸 한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나중에 커갈수록 얼마나 네. 힘이 될 거냐.
0: 그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고스란히 바르게 성장.
1: 맞아요. 예. 그 시간을 배우는 거죠. 자 다음은 1230님이 어머 이분은 또 왜 오랜만에 설레실까?
4: 아 예 안녕하세요 천식형 선윤아. 저는 친한 누나랑 밥을 먹기로 했는데요.
1: 네.
4: 아, 누나가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주겠대요. 참고로 제가 아담하고 귀여운 분을 좋아하는데 제 이상형과 비슷할 거라고 해서 벌써 떨려요. 아, 잘 돼서 나중에 사랑극장 사연 쓸 수 있길 바랍니다. 파이팅!
1: 아담하고 귀여운 분, 그 약간 보호 본능이 있으신 분이구나. 아담하고 귀엽다. 그 우리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아, 근데 새롭게 그럼 두근거리는 사랑이 시작되는겨?
4: 그렇죠. 될 수 있죠. 충분히.
1: 근데 소개팅 진짜 나가기 전에 딱 이 느낌 너무 탄산 가득 찼을 때 하고 네. 따는 그 느낌 아니에요?
4: 터지기 그 전.
1: 청량감 최고.
4: 네.
1: 아 기대가 저희도 되네요.
4: 그렇습니다. 아 일단 웃음 편지 들으셨겠지만 가죽 바지는 참으시길 바랍니다.
1: 만약에 처음 가지고 나가시고 입고 나가신다면 네. 손선풍기 꼭 챙기시고요.
4: 그렇죠. 긁지 마시고요. 네. 예.
1: 아 가려워.
4: 하지 마세요. 자 1230님 신청곡 있습니다.
1: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을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이번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 6시부터 전남 여수, 구례 등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밤 12시 자정부터는 경남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맞아 특히 계곡이나 저지대에서 캠핑을 하고 계신다면 밤사이 침수 피해 없도록 실시간으로 날씨를 잘 살피셔야겠고요. 연휴 내내 비가 오다가 급히 화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다시 찾아와서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 부근 2차로 사고 확인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정산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북킹산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예약산의 주인공 6063님입니다. 바로 모실게요.
2: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손님이 많이 없네요. 근데 혹시 몰라서 또 여행도 못 가고요. 그냥 가게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치킨 맛있거든요. 네. 많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은 못 가지만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3: 아, 근데 이 치킨의 이 마성의 치킨 맛을 아셔야 될 텐데.
1: 그렇죠.
3: 이게 동네에서 좀 단골 손님들도 많이 계실 거고.
1: 네. 네.
3: 그러니까 어떤 행사 같은 거 좀 하셔가지고 이 맛을 제발. 왜냐면 이렇게 저희 집 치킨 정말 맛있거든요라는 그 단 한 줄의 문장에 사장님의 모든 자신감과 노하우가 막 다 담겨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1: 맞아요. 근데 진짜 요즘 요식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손님이 없어요 요즘.
3: 그래서 저는 집에서 요새 음식 안 해요.
1: 네. 배달.
3: 네. 오. 잘 나왔어요. 잘 배달 했어요, 잘 돼 있어요. 네, 이건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1: 예. 네.
3: 아. 어쨌든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아껴야 될 분들은 아끼시고.
1: 오늘 주말이니까 손님 많이 찾아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3: 네. 진짜요. 네. 아, 치킨 땡긴다. 난 치킨 위에다 마늘 소스 빡 뿌려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1: 좋죠. 네. 네. 주말이니까 뭐 맥주 한 잔 하셔도 되죠?
3: 아니요. 노알코올.
1: 아, 알겠습니다. 예,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라시 부킹. 자,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
3: 꺼내야 했냐.
1: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아,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3: 6063님이 신청하신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좀 이 노래 듣는 순간만이라도 행복하게 여행을 만끽하시길.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저희는 함께 할게요.

0: 주간베스트
1: 기억나요 기억나
2: 웃음이 묻어날 편지 주간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람만 소개합니다.
3: 사연이 나간 뒤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베스트 발표할까요?
3: 8월 4일 화요일에 소개됐습니다. 광주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4: 운전면허증 이렇게 못 따.
3: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 네,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신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어요.
3: 이게 이제 오래전에 운전면허 딸 때 있었던 일인데 네. 아 문천식 씨가 남편 연기를 정말 맛깔나게 열연으로 승화시켜주셨어요.
2: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 응원을 해야죠. 네.
3: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 그냥 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애드립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로. 그냥 진짜 개그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
2: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3: 개그에 무슨 네. 로맨스를 이렇게 가득 담아.
2: 잘하니까.
3: 어우, 영혼 1도 없이. 자, 여러분 과연 제가 헛소리를 하는 건지 예. 여러분이 판독해 주시죠. 그렇죠. 사연 감아요. 좋아요.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선희 씨, 천식 씨. 안녕하세요.
2: 어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예. 30년도 더 된 그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운전면허증 취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운전면허증을 따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사왔죠. 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꺼낸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저보고도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4: 싸게 싸게 면허 따갖고 싸게 싸게 운전하란께 면허는 못 따냐. 뭐더 있단가 당신. 싸게 싸게 도전해 보란께. 응, 따불어. 답답하네 진짜. 아 시작하라고.
3: 그래서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 넓은 공터에 가서 남편과 운전 연습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뭐 학원에서 강습받고 시험도 학원에서 본다고 하는데 아유 30년 전엔 안 그랬어요. 아는 사람한테 배워서 시험 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4: 브레이크에 발 올리란 게 어? 브레이크
3: 여기?
4: 그것은 악셀이잖아. 악셀 브레이크를 말 아 핸드브레이크도 내려야지.
3: 핸드브레이크 어딨어 그게?
4: 핸드 옆에 있잖아. 브레이크 어? 말고 핸드브레이크.
3: 아우 좀 조용히 해봐. 나는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아무 생각 안 나.
4: 헷갈리는 게 따로 있지. 뭐냐.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그러고 급하게 밟으면 둘 다 죽어버려.
3: 아니 당신이 밟으라 그랬잖아.
4: 시동. 나한테 대꾸할 생각하지 말고 시동에 신경 쓰란 게. 악셀 밟으라고 악셀. 시바 어디 가는 겨? 음이 나무 들여받으러 환장한 겨? 브레이크! 아, 급정거리인데 왜 하는디? 세 번에 나눠서 밟으라고 꾹꾹꾹.
3: 아니.
4: 환장한다 나.
3: 아니 진짜 그게 아니고.
4: 뭘 잘했다고 우냐? 아 시동 꺼졌잖아.
3: 아니 물론 제가 유난히 남들보다 운전이 둔했을 순 있어요. 그래도 이걸 이렇게까지 구박할 일이냐고.
4: 처음부터 한 게 아니잖아.
3: 시끄러! 그날 저는 펑펑 울었고. 남편은 멘탈 교육이랍시고 갑자기 막 사족보행을 하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4: 자, 나를 따라 돌면서 위치한 게 나는 할 수 있다.
3: 이렇게까지 해야 돼?
4: 해야 돼.
3: 나는 할 수 있다.
4: 크게 외쳐야지.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버렸다.
3: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4: 나는 만점을 받을 것이다.
3: 나는 만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거 사족보행을 왜 하는 건데?
4: 사족보행이 뭐예요? 곰에서 차가난 운동 아니여. 그러니까 곰의 정신으로다가 멘탈을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여. 자,
3: 뭐야?
4: 네 발로 걸으면서 다시 또? 나는 할 수 있다.
3: 그렇게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고 드디어 시험날 아침 남편은 일이 있어 함께 가지 못한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4: 배에 힘 꽉 주고이. 눈 똑바로 뜨고이. 그저 배운 대로 하면 된다는 게 알았지?
3: 알았어.
4: 당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게. 아이고.
3: 그렇게 나보다 더 긴장하며 출근했던 남편. 하지만 남편의 그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 떨어지고 말았죠.
4: 아, 어찌됐단가?
3: 떨어졌어.
4: 뭐시여? 떨어져버렸시야? 아가 그러고 교육을 시켰는데 떨어져버렸어.
3: 아니 그게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 바닥에 구멍이 나있더라고. 아, 내 땅바닥이 보여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거기다가 등받이가 막 젖혀진 상태로 세워지질 않았어. 막 눕다시피 했어. 핸들은 또 뭐하래 뭐해. 막 뻑뻑해가지고 안 여보세요.

0: 이게 그렇게까지 소리 지를 일인가요? 아니 그날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앉혀두고 말을 했죠.
1: 안 가봐.
0: 아 왜?
1: 우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요.
0: 아니야 나는 포기하고 싶어.
1: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이. 다시 하는 것이요.
0: 아니.
1: 자 멘탈 교육부터 다시 한 단계.
0: 자 일어나. 그거 하기 싫어.
1: 자 여보, 잔소리 하들 말고 사적보행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0: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또다시 운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도전 날 남편은 회사에 월차를 내고까지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1: 나가 같이 가.
0: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1: 앞장서 시잘때기는 소리 말고 오직 내 말만 듣는 거예요.
0: 아니 당신은 시험차에 타지도 못하는데 뭘 당신 말을 들어.
1: 나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믿으라고.
0: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운전대를 꽉 잡고 베개까지 등에 댄 채 출발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죠. 마침내 저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저 멀리서 어디선가 낯익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출발 출발 천천히 긴장 풀고.
0: 네 남편이었어요. 시험장은 도심 한가운데 있었고 근처에 아파트 상가 큰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소음도 있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시험장과 울타리 사이에는 꽤 거리가 있어서 웬만한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희한하게 남편의 하이톤 목소리가 정확히 제 귀에 꽂히는 거예요.
1: 내리막길 함께 천천히 발 떼지 말고 천천히 속도 줄이랄게.
0: 너무 창피해요. 옆에 타고 계시던 시험관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2: 누구세요?
0: 남편.
1: 아니야 너 오른쪽으로 왔단 게 살짝 왼쪽으로. 아니랄게 아니라고. 살짝 앞으로 빼물어. 아니 앞으로 빼라.
0: 그래 너도 힘들겠지.
1: 빼물어.
0: 지도 지치겠지. 이게 보통 일이야 이게. 정신 사나워. 저는 생각했어요. 나 저 진짜 남편도 목소리만 안 들려도 100점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남편은 마치 스피드 스케이팅 코치처럼 제 차와 함께 트랙을 돌며 팔까지 휘둘러가며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어요.
1: 돌라고 그게 돌아오는 발대지 말란 게
0: 죽겠어.
1: 지금까지 셌다가 떼라고.
0: 죄송합니다.
1: 아니라고 지금이 아니라는 게 돌아 완전히 돌라.
0: 돌겠다
1: 진짜. 나 돌아오면 크게 돌아오라 크게.
0: 어디까지 하나 보자.
1: 어깨살에 맞춰가지고 좌측 돌아오라.
0: 너무 싫다.
2: 누구세요?
0: 너무 싫어.
2: 저분 누구세요? 왜 이렇게 소리 질러?
0: 죄송해요 진짜. 예. 죄송해요. 정지선에 가까워졌을 때 혼자 3-2-1까지 세고 출발할 때도 혼자 1-2-3-4 세고 결국 남편의 목은 점점 쉬어가는 거예요.
1: 진짜요 진짜 S가 아니고 진짜란 게.
0: 저 미쳤나 봐 진짜. 그렇게 제 정신을 오히려 혼미하게 만들었던 제 남편. 제 시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3: 합격입니다.
0: 남편은 제 합격 통보를 듣고 펑펑 울더라고요.
1: 나는 당신이 진짜 떨어질 줄 알았던 게 아따가 참말로.
0: 진짜 되다. 남편은 다 자기 덕분에 합격한 거라고 하는데 진짜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할게요. 저 남편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요. 시험 볼 때 각자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그 파이팅 외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우리 남편처럼 방해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한테 떠밀려서 운전면허 딴 덕분에 뭐 지금 30년째 운전 잘하고 댕깁니다.
1: 내 덕에 붙었시야. 우리 앞에서 옛날에 내 덕에 붙었시야.
0: 떠벌떠벌. 떠벌떠벌떠벌이. 지금 면허 시험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시절의 이야기죠. 남편한테 이제 와서 한마디 할게요.
2: 네네.
0: 여보 우기지 마. 나 당신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 이거 순전히 내 실력으로 딴 거야. 어디가 사랑이에요?
2: 저 울컥했어요. 마지막 울잖아 남편분이 진짜 너무
0: 자기만족 아니야?
2: 그 찐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형님들? 나만 느낀 거야?
0: 목 쉬었겠다 진짜 그날. 열연이다
2: 말씀이 좀 많으시긴 하네 남편분이.
0: 진짜 오스카 수상감입니다. 네. 진짜 우리 문자 많이 받았죠 그때. 네. 아따 천식씨 사투리 어벌나게 잘해보네. 빼불어 돌아불어 해서 아이스크림 완전 아이스커피 뿜었단 게요.
2: 뿜으셨군요.
0: 4744님 보내주셨어요.
2: 5160님은 1995년 2월하고도 5일 저는 사연 속 남편 역할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주셨네요. 지금도 아빠. 아버지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1: 풀어 출발 스탑

0: 아이고 그러셨군요.
1: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진짜 이런 것도 다 추억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0: 그렇죠.
1: 6519님. 아 저도 남편이 운전 가르쳐줬는데 무조건 앞차만 쫓아가라 그래가지고 의도치 않게 마트를 간 적 있어.
0: 아 너무 쫓아가셨군요.
1: 네. 앞차가 마트를 갔구나. 네. 그래도 앞차가 부산 안 간 게 어디야.
0: 천만다행이네요. 네.
1: 저는 진짜 앞차 따라서 부산 갈 뻔했잖아요. 그 강남에서 왜 이렇게 빠지면 부산 가는 데 있잖아요.
0: 있어요.
1: 나 빠졌다.
0: 경부 초입. 예. 아 빠지셨구나.
1: 앞차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 옆에 탄 내 친구가 그러더라. 네. 언니는 진짜 나쁜 사람 만나면 큰일 나겠다. 앞차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니.
0: 아이고.
1: 근데 이 운전 연수는 진짜로 남편분이 해주면 안 되는 건 맞나 봐요. 국룰인가 봐요.
0: 그렇죠. 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1: 아, 근데 오늘 그 아버님의 샤우팅이 네. 꽤 저녁까지 제 머릿속에서 재생이 될 것 같아요.
0: 자, 사연 나가씨가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특이평가 퀴즈.
1: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특기평가 퀴즈 문제 주시죠.
0: 사연자는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남편의 열정 넘치는 강습을 받았죠. 결국 사연자가 따낸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1: 1번 운전면허, 2번 원동기 면허, 3번 한국사 1급.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입니다.
1: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브레이브걸스의 노래입니다. 네. 운전만 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0: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2: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 TBX.
6: 네, 주간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사연자가 딴 자격증 정답은요?
7: 1번 운전면허였습니다.
6: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7: 자, 이은하 씨의 노래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저희 3부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3: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의 투표 결과가 오늘 저녁 공개됩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호남의 투표 결과에 따라 차기 당권 경쟁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가 46.01%로 정청래 후보 44.53%를 1.48%포인트 앞선 가운데 송영길 후보가 9.47%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0: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딸 주애를 대동하고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 협조 관계의 근본 초석이라며 숭고한 이념과 전투적 우위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위대한 친선 단결은 굳건히 계승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평양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겠다며 만든 상징물로 김 위원장의 광복절 해방탑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광복 8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 본부장이 어제 청와대로부터 면직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 오후부터 전라와 경남으로 비가 확대되고 밤에는 충청남부와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중북부에는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종래입니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 귀향 상영회에서 일본 관객들은 우리와 함께 울고 또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엔의 권고에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리고 기록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억하는 시민의 힘이 외면하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울산 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쇼.
1: 정선임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그럴까요? 네. 자, 오늘 3, 4부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이죠.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는 날입니다.
1: 그래서 마음의 결을 좀 차분히 가져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2: 비서.
1: 비서요?
2: 얼굴 빗고.
1: 아, 이렇게 머리 빗고.
2: 네, 마음도 빗고. 아, 알겠습니다.
1: 정선임 씨 예뻐지실 거예요?
2: 네. 다 빗어요. 마음 좀 빗어요, 진짜 오늘.
1: 저는
2: 참빗으로 빗어라.
1: 정갈한 사람이에요.
2: 마음에 이가 있다, 이가 있어.
1: 너무하네, 진짜. 자, 오늘 백일장 함께하실 분, 토요일 주말 이 시간대 딱 어울린 분이죠. 바쁘시지만 시간 내주신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함께할게요.
2: 자, 우리 이세준 씨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백일장 소개도 해드리고 또 추억담 함께 나눌 겁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3: 기성장에 나이클 타임.
4: 키가 크고 싶다면
5: 기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9: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8: 지라시
10: 라떼 백일장.
9: 요즘 사람 성향을 또 다양하게 나누는 유형이 있는데요. 네. 뭐 불안하다, 불안형, 회피형 등 있는데 이 형님은 딱 봐도 안정형입니다.
8: 맞아.
9: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정형 게스트 이세준 씨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이세준입니다.
8: 불멍 같은 남자.
9: 네.
8: 보고 있으면 진짜 안정적인 네. 어떤 평안함이 네. 깃들어요. 제 불티.
9: 어 개인기도 하셨어. 아 그러잖아 이세준 30주년 콘서트 성원이에 잘 마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8: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네. 피곤한 느낌이 들었구나. 다 뭔가 네. 불태운 느낌?
11: 맞아요.
9: 지난주에.
11: 뭐 앞으로도 뭐 공연이 많이 남아 있긴 한데 네. 올해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8: 네.
11: 음반 낸 거랑 공연한 거랑.
9: 네.
11: 그러고 나니까 좀 홀가분하기도 하고 조금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조금 아프기도 했고.
8: 아, 맞아. 긴장 풀리면 네. 몸살 기운도 있고.
11: 약간 살짝 알았어요. 살짝.
8: 근데 좀 기분 좋은 그런
11: 그렇죠.
8: 마음 그러니까 그런 통증 아니에요?
11: 뭔가 이렇게
8: 태우고 난 뒤에 통증.
11: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약간 감기 기운 비슷한 그런 느낌 있어요. 기분 좋은
8: 진짜 감기
11: 느낌.
8: 아니었을까요?
9: 그럴 수도 있어요.
8: 도통 모르겠네.
9: 아 근데 이수준 씨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30년 정도 가수생활 하려라 이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11: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신인 때 인터뷰할 때 뭐 꿈이 뭐예요 가수로서 네. 그러면 아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가수가 아니고 10년 20년 예, 오랫동안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9: 진짜
11: 소박했지.
8: 10년 20년 귀엽다.
11: 예,
8: 지금 몇십 년
9: 대형 가수가 되셨습니다.
11: 그때만 해도 10년 20년만 할 수 있어도 더 이상 원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8: 반백년이 코앞이다 지금.
11: 네. 저 이번에 그 1,000명했어요. 제 인생 음악 인생의 반이 끝났다고.
9: 1,000명.
11: 아니 1,000명이 오신 게 아니고 네. 제가
9: 아 사람들에게 1,000명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형님.
11: 1,000명 좀 들어왔어요. 100명 이상 1,000명이야.
9: 괜한 무식함을 뽐냈네요. 죄송합니다.
8: 아니. 이거는 무식하고 유식하고 상관이 없어. 천식 씨가 급했을 뿐이야.
9: 네.
8: 왜냐면 콘서트 얘기가 나온 다음에
11: 오해할 만했습니다.
8: 이세준 씨가 잘못했어요.
11: 죄송합니다.
8: 나 지금 웬만하면 이 사람 편 안 들어주는데 당신이 잘못했어.
9: 아, 제가 세상에 1,000명 했다 이런 걸 잘 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11: 그러니까 예. 전 이제 전반전 딱 끝난 겁니다.
9: 네.
11: 내년부터 후반전 시작인데 앞으로의 30년은 그동안의 30년보다 훨씬 더 좀 넓은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그런 가수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천명을 하였다.
9: 아 멋있다.
8: 예, 그래요. 잘못했어. 왜 콘서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천명했다고 그래. 들뜨게. 우리

0: 오늘 함께할 네. 백일장
1: 가야죠.
0: 네. 참여 방법을 일단 또 알려드리고 들어갈게요. 네.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떠오르는 여러분의 추억이나 또 에피소드를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각각의 연기로 일으켜드립니다.
1: 네, 소개되시면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 드리고요. 장원이 되시면 외식 상품권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녹용 홍삼 세트 제법 한 걸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제법 네. 천명의 자극 받은 거야 지금?
1: 그렇죠. 네, 뭐라도 얹어야
0: 제법 네. 들어간 거예요 지금?
1: 예, 예, 예.
0: 긴장하겠어. 자, 지라시 홈페이지에 라떼 백일장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여기로 글 남겨주시면 돼요.
1: 자, 그럼 지라시 라떼 백일장 이번 주제죠. 여름밤.
0: 자, 먼저 여름밤에 얽힌 백일장 사연 맛보기로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1121님. 나는 시골 과수원집 딸이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즈음이면 자두가 빨갛게 익었고 동네 친구들을 불러 함께 자두를 따곤 했다. 자두나무에는 쇠기도 많아 한번 쏘이면 초등학교 때 맞았던 불주사처럼 얼마나 따끔하고 아팠는지 모른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자두를 따고 나면 저녁에는 원두막에 모여 007빵 같은 게임을 하며 마을이 떠나가라 웃고 떠들었다. 지금도 자두를 볼 때면 친구들과 깔깔거리던 그 여름밤이 참 그립다. 영자야, 혜수가, 미수가, 영수가 다들 잘 지내고 있니? 아, 그때로 딱 한 번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보고 싶어.
1: 영자, 혜숙이, 미숙이, 영숙이.
0: 그러니까.
2: 예.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동네마다 다 모여 살아.
1: 아니, 다른 분들이에요, 형님.
0: 혜숙 언니도 있고, 미숙 언니도 있어. 예. 영자 언니도 있고.
2: 다 있어, 영숙이도
0: 영숙 언니도. 그렇죠. 네. 숙자매들.
1: 숙자매들. 정겨운 이름이네요.
2: 아, 저도. 진짜. 매년 자두 이제 과수원 하시는 분 지인이 계셔서 네. 자두를 한 상자씩 늘 보내주세요 여름에.
0: 자두 맛있지.
2: 정말 자두가 그 천두복숭아만 굉장히 큰
0: 왕자두구나.
2: 자두.
0: 왕자두구나.
2: 예, 예. 네. 그래서 집에서 적당히 하루 이틀 정도 후숙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0: 그렇죠. 자두랑 아. 복숭아는 후숙이 생명이죠.
2: 어, 맞아. 그렇죠. 후숙 진짜
0: 그리고
2: 중요해.
0: 그리고 복숭아와 달리 자두는 새콤한 강도가 좀 세잖아요.
2: 세죠.
0: 딱 물었을 때 침고요. 네. 그게 있어요. 맞아. 정말.
2: 그 껍질을 그냥 무자비하게 씹어버릴 때.
0: 그렇죠.
2: 찌직. 뛰어나오는 새콤함이.
0: 어릴 때 진짜 그게 자두 과일 같은 거 막 10개 20개 막 짝으로 관으로 먹는 그런 식성을 뽐내잖아요. 이 과일 대왕들은. 저도 예.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 지금 혈당 때문에 조심. 많이 못 때려넣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한 관씩 먹었다 포도를. 입술이 네. 퍼리지도록.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랑 먹으니 얼마나 그게 진짜 맛있죠. 소중한 추억이고 꿀맛이었겠어요.
2: 네. 어렸을 때는 왜 과일들 자두도 심지어 껍질을 다 벗겨 먹었었거든요. 그 신 게 싫어가지고.
0: 아 진짜? 난 더 그 신 것 때문에 먹었는데.
2: 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조숙했구나.
1: 그 신맛이 약간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0: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 어렸을 때 싫었는데 지금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워 그때 버렸던 것들이.
0: 아, 그럼 좀 있으면 또 다시 못 먹게 돼요, 신 거.
2: 그래?
0: 아니 보니까 그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2: 아~
0: 저희 어머님 좀 끝까지 신 거를 유지하시는 스타일인데 네. 한 70 정도부터는 신 걸 못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2: 아, 놓기 싫은데.
1: 이거 신 거 뭐 약간 떫은 맛 탄닌이라고 그러나요?
0: 네. 맞아, 떫은 네, 맛도.
1: 이런 거 다양한 맛이 또 있잖아요.
0: 예전에 우리 홍삼, 인삼 너무 싫어했잖아요.
2: 예, 네. 아니 그게. 나이를 먹으면서 쓴맛을 느끼는 기능이 퇴화를 한대요.
1: 아 진짜?
2: 네, 그래가지고 쓴지 모르고 그 나머지 맛들이 느껴지니까 어렸을 땐 써서 못 먹었던 걸 나이 먹고서는 먹게 된다 하더라고.
0: 얘기가 길어질수록 불쾌하네요. 짜증나.
2: 늙은 거야.
0: 짜증나 진짜.
2: 나 요즘 홍삼 입에 달고 살아. 설탕 대신에 시럽 대신에 홍삼 넣는다고.
1: 정선희 씨가 한때 집쟁이로 활동하셨는데.
0: 나 집쟁이였어요.
1: 요즘 이세윤 씨가.
0: 집쟁인데 간수치 올라가가지고 네. 지금 끊었지.
1: 과유불급이에요.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0: 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드시면 간수치 올라가요.
1: 그렇습니다.
0: 짜증나 또 간수치를 끊었어 얘기가.
1: 자, 다음 거 갈게요. 저 다음 여름밤
0: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1: 갈 텐데요. 하나 더 갈까요?
0: 네.
1: 아, 2797님. 때는 2000년대 초반 대학 시절. 당시 내가 짝사랑하던 여학생 그리고 친구 몇 명과 여름 밤바다로 놀러 갔다가 근처에 있는 폐가에 공포 체험을 가게 됐다. 무서운 걸 질색했지만 짝사랑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2: 아우 귀신이 어디 있냐?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
1: 큰 소리를 치며 호기롭게 손전등을 들고 맨 앞에 섰다. 그런데 폐가 안으로 들어선 순간 갑자기 천장에서 쿵! 소리와 함께 축축한 검은 덩어리 내 얼굴 위로 떨어졌고 순간 나는 귀신의 손인 줄 알고 가느다란 소리로
0: 엄마!
1: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다. 얼마나 놀랐는지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까지 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들이 나를 폐가 밖으로 들고 나온 뒤였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젖은 나무 조각과 먼지 덩어리. 짝사랑녀에게 남성미 좀 보여주려다가

0: 내 담력도 첫사랑도 그날 밤 장렬하게 전사했다.
1: 그렇게 소녀 같을 수가 없었다 비명이.
0: 아이고 어떡해.
2: 제가 공연하다가 좀 업되면 네. 소리 질러 하는데 그게 함성이 커야 되는데 소리 질러. 아 이렇게 될까 봐 제가 조심
1: 미성이라
2: 조심해야 돼요.
0: 아 경호 형이랑 또 다른 턴이네요.
2: 어 경호 으아!
0: 의외로 고영 또
1: 세게 미워할 거야. 여기는 약간 통년주인데 지금.
2: 예. 예.
0: 아 웃기다 웃기다.
1: 자 오늘 추천곡 한 곡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101장 사연들 소개할 텐데 네. 어떤 노래 가져오셨어요?
2: 오늘은 아 원래 해바라기 선배님들 노래인데 제가 어떤 드라마 OST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1: 아, 이 노래 너무 네. 이세준 씨 버전 좋아요.
0: 그러니까요.
2: 아, 그래요? 네, 이세준의 진짜? 행복을 주는 사람.
0: 아.
1: 행복이 정말 곱게 오는 느낌이야.
0: 그렇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2: 오롯이 받아주십시오.
1: 네. 네. 이세준 씨 버전으로 듣죠. 행복을 주는 사람.

0: 네, 지라시 라떼백일장 여름밤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천 연숙에서 보내신 이진실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목, 그해 여름, 별바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우리 과 MT 장소는 전북 무주에 있는 덕유산이었다. 놀러갈 생각이 한껏 들떠있던 그때 과 동기 A가 말했다.
2: 야 얘들아, 내 고향이 거창이잖아. 전날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덕유산으로 넘어갈래? MT 전야제 하자.
1: 그렇게 A는 MT 전날 먼저 거창 집에 가 있었고 우리가 도착하면 마중을 나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거창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A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2: 얘들아, 여기야 여기!
3: 어머, 이게 뭐야?

0: 나 경운기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 네. 근데 설마 우리 이거 타고 가는 거야?
1: 맞아. 우리 집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 경운기로 가면 돼. 야, 얼른 타.
2: TV에서나 보던 경운기를 실제로 타본다는 생각에 마냥 신이 났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0: 진짜 내가 아직도 멀었다.
1: 아, 조금만 더 가면 돼.
2: 그 조금만이 왜 그리도 길던지 덜컹거리는 시골길을 달리며 나는 그저 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랐다. A의 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시골에 있었고 한참을 달려 드디어 도착. A가 여자들이 묵을 방을 보여줬다.
1: 자, 여기가 너희들이 자는 방. 넓지?
0: 어머, 이게 뭐야? 벽에 벌레가 붙었어.
1: 아, 그 벌레 아니야. 누에고치야. 우리 엄마가 너희 도시에서 왔으니까 이런 거 처음 볼 거라면서 일부러 안 떼고 놔두셨대.
2: 덕분에 누에고치도 처음 만져봤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마냥 마당 한쪽에 있던 푸세식 화장실. 지붕만 있고 벽과 문이 없었다. 대신 가느다란 나무를 엮은 울타리가 달팽이 집처럼 빙 둘러져 있었다.
1: 아, 여기 화장실인데 원래 휴지도 없었다. 널 들어온다고 내 동생이 특별히 읍내 나가서 사온 거야.
2: 응?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대체 어떻게?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만큼 신기하고 재밌었던 20살의 여름이었다. 그렇게 동기 A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우린 MT 장소인 덕유산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어느새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린 텐트를 친 뒤 빗소리를 반찬 삼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옹기종기 모여 젓가락을 부딪혀가며 먹던 그 라면 맛. 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밤 10시쯤이었을까?
1: 얘들아, 다들 나와봐 빨리!
0: 어머, 왜 또 뭔데?
2: A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하늘을 바라본 순간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까만 밤하늘을 빈틈없이 수놓은 많은 별들. 그야말로 별바다였다. 마치 누군가 까만 도화지 위에 여러 색의 물감을 묻혀 점을 찍어놓은 것만 같았다.
0: 와, 저게 은하수인가 봐.
2: 그 후로도 여행을 다니며 여러 곳의 밤하늘을 봤지만 그날 덕유산에서 보았던 것만큼 찬란한 별바다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20살의 여름밤, 경운기의 덜컹거림, 낯선 시골집의 누에고치, 빗소리를 들으며 먹었던 라면과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기억 위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덕유산의 별바다. 나는 지금도 가끔 밤하늘을 볼 때마다 그날의 20살 여름밤으로 돌아간다.
3: 오와
0: 진짜 막
4: 와
3: 지금 덕유산 네. 그 은하수 별 바다가 된 하늘을 찍어주신 분
4: 네네.
3: 그 블로그마다 이렇게 다 캡처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와
4: 나는 진짜 이거 멋있다.
3: 무슨 컴퓨터 배경화면인 줄
4: 그죠
0: 그러게
3: 와, 이게 와. 이렇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요.
4: 야,
3: 여기 놀러 가서 사진 찍으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럽다. 이게 야, 지금 다들 모여가지고 막 그림자 만들어서
0: 가봐야겠다, 진짜.
3: 여기 어디냐?
0: 사진을 또 워낙 잘 찍으시기도 했는데
3: 아니 덕유산에 어떤 플레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4: 그렇죠. 예, 예. 지금도 저렇게 잘 보일래나? 그럼 가야 되는데 그죠?
0: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보이진 않겠죠? 네. 날씨가
4: 그렇죠. 맑은 날.
0: 예, 네. 맑은 날.
3: 아, 진짜 멋있다. 무슨 오로라 보러 핀란드 갈 필요가 없네.
0: 필요가 없네.
3: 여기 와. 진짜 이렇게 글을 쓰실 때 회화적인 터치를 하신 분이 계세요.
4: 그러니까
3: 이분이 글이 정말 다 보여지는 느낌이고 이미지가 머릿속으로 펼쳐져요.
0: 그림을 볼 때 가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림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글은 진짜 보이는 글이죠.
4: 그림. 반대로.
3: 네. 특별한 화려한 기교를 쓰시지 않았는데도 이것도 재주신 것 같아. 너무 잘 봤습니다.
4: 진짜
0: 네, 잘 봤습니다.
3: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작품 또 만나볼 텐데 애덤
4: 네.
3: 리바인의 노래입니다. 아, 이 틈이 영화로 또 이 또 한 장면을 연출하고 생각하게 되네요.
0: I cry.
4: 그런 노래
3: 뭐예요 지금?
0: 뒤에 이런 게 나와.
3: 죄송한데 꽹가리.
4: 꽹가리가 아니라.
0: I saw I'm crying.
3: 안 돼.
4: 응애가 아니잖아 정선혜 씨.
3: 응애 버전인데 애덤 리바인의 Lost Stars.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야, 뭐 먹을래?
4: 해장국?
3: 오, 좋지! 이 근처에!
4: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3: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4: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3: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 사고도 오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부산 쪽으로 북천안 부근 대형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힌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1, 2, 3차로가 모두 막히는 바람에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광명역 부근 사고 여파로 역시 2, 3, 4차로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체가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제 저녁이 곧 돼가는데요. 지금도 외곽으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논산 철안고속도로 남풍세부터 차량터널, 남공주와 연모 나들목 일대 정체 심합니다. 박소영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번 백일장 주제입니다. 여름밤으로 온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0: 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경기 시흥에서 안경옥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한여름밤의 꿀잠. 며칠 전 휴대폰에 묵혀뒀던 편의점 3,000원 쿠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과 편의점으로 향했죠.
1: 자기야, 날도 더운데 우리 오랜만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할까?
2: 아우 좋지. 마침 할인 행사한다. 6캔에 9,900원이래. 우리 저기 3,000원 쿠폰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 쓰면 6,900원이다.
1: 아 좋았어. 시원한 걸로 집어 빨리.
2: 자기도 그동안 쌓인 육아 스트레스 풀어야지. 오늘이야.
0: 그렇게 맥주를 사들고 집에 돌아와 서둘러 아기를 재웠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깰까봐 거실 불도 끄고 살금살금 움직였죠. 어두컴컴한 식탁에 앉아 정수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한 채 남편과 마주보고 있으니 우리 모습이 우스워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2: 저기 뭐 만들어 먹으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걸로 안주하자.
0: 급하게 준비한 우리 안주는 작은 참치캔 하나와 김.
1: 이제 맥주 꺼낸다. 내가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동실에 떠났어.
2: 와 자기 천재. 조용히 가져와 봐.
0: 냉동실에서 따온 차가운 맥주캔을 따는데 그날따라 천둥소리처럼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다행히도 아기는 깨지 않고 잘 자고 있었고.
2: 그래 이 맛이야.
1: 조용히 해. 아기 깨.
2: 아미안.
0: 별것 아닌 안주에 맥주 한 잔이었지만 육아에 지친 우리 부부에겐 그 시간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처럼 단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1: 지금 몇 시야?
2: 아이고 새벽 2시가 다 됐네. 아 이제 자야겠다.
1: 그래.
0: 그리고 다음 날은 금요일.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아기보다 먼저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라 출근할 필요도 없고 저도 피곤하겠거니 싶어 일부러 깨우지 않았는데요.
1: 자기야 아직도 자는 거야? 자기야 해 떴어. 아침은 먹고 자야지. 자기야 12시가 넘었네. 배 안 고파?
0: 그렇게 남편은 내리 17시간을 자더라고요. 몰래 마신 맥주 한 잔으로 시작해 남편의 17시간의 꿀잠으로 끝나버린 우리 부부의 여름밤.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 아닌 시간이었지만 육아에 지친 저희 부부에겐 그날의 맥주 한 잔과 소곤소곤 나눴던 이야기가 무더운 여름밤에 찾아온 작은 휴가였습니다.
3: 소중하다. 네. 정말 소중한 찰나다. 찰나.
2: 제가 평생을 살면서 네. 맥주를 가장 맛있게 먹었던 시기가 애들 아기들 어렸을 때.
4: 재우고.
0: 맞아요.
2: 저희는 번갈아 가면서 했거든요. 항상. 네. 그걸 이렇게 먹고 있으면 와이프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네. 맥주 마시고 있는 저를 보면서 네. 육아 스트레스에는 맥주지 하고 터치하고
4: 그렇지
2: 그랬어요.
4: 근학으로 가는 거지 네. 진짜. 근데 사실 뭐가 많이 허락이 돼 있는 상황보다 너무 할 수 없는 결핍이 막 가득한 그 상황에 그쵸. 하나가 뚫리잖아. 그게 그렇게 달아요.
2: 그 우리
4: 사람이
2: 우리네 인생의 결핍이 그렇게 중요해요.
0: 그러니까 네. 한 목이 말라 봐야 돼.
2: 채워주는 게 결핍부터 시작인 거예요.
4: 맞아. 그쵸. 냉장고에 그냥 수두룩 빽빽 맥주 쌓아놓고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먹을 수 있어봐. 그게 그렇게 달겠냐고.
2: 쳐다도
0: 그래,
2: 안
0: 그럴 리가 없죠.
4: 그러니까 네. 아 어쨌든 너무 소중한 한 장면인 게 저희에게도 왜냐하면 요즘은 네. 부부가 아이들 재우고 함께 맥주 마시는 장면이 예쁘게 안 나와요 TV에. 네. 그 이혼 상담이나 무슨 싸우는 부부 얘기들.
0: 아 너무 그런 것만 나와.
4: 그러니까 계속 맞아. 음주를 하면서 다투고 서로 찔러대는 장면만 계속 우리가 시청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 피로도가 너무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그거를 확 소독을 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아 그래 맞아. 부부가 이런 식으로 맥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잖아.
2: 예예 예. 디톡스 해주셨어요. 그래, 사연을.
4: 맞아. 너무 감사해요.
0: 만약에 TV에 이세준 씨가 형수님이랑 사이좋게 애들 재우고 맥주 마시는 모습이 나오면 네. 많이들 안 볼래나요?
4: 안 보지.
2: 재미는 진짜 없겠다.
4: 도파민이 자극이 안 돼.
0: 그냥, 그래요?
4: 참 좋은 장면이구나. 그리고 다른 데서 뭐 하지? 그러다 다운 데서 네가 뭐라 하냐? 도파민! 이런 거 보지.
2: 정말 낭비지.
4: 진짜 너무 근데 네. 슬프다 그게.
0: 그렇죠.
4: 이 이율 배반적인 우리의 선택이.
0: 너무 독한 것에 절여져 있는 것 같아 우리가.
2: 저는 이제 가끔 저희 아내는 술을 전혀 못하는데 네. 제가 밤에 12시에 네. 방송 끝나고 집에 갔는데 무알콜 맥주가
4: 아 맞아 요새 제법 잘 나와요.
2: 네, 따진 상태에서 한 3

0: 3일 정도 마신 게 이렇게 식탁이나 네. 싱크대에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날은 제 아내가 좀 고된 하루를 보낸 날인 거야. 아.
1: 진짜?
2: 네. 근데 무알콜 맥주 3분의 1이에요?
0: 그 정도, 그게 한 개요.
1: 그거 우리 눈에 넣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아, 영수 너무 귀여우시다.
1: 월급 사
0: 그런 날은 네. 이제 다음 날 제가 아침부터 아이 주로 네. 이제 요인이 다 아이들이니까 아,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치. 애들을 살짝 좀 잡죠.
1: 오, 세상에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무공의 부부가 다 있나?
2: 센스 있는 남편이다 진짜.
1: 그래 장사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저 부부를 일상으로 나한테도 컨텐츠를 만들면
2: 샘나서 안 보겠다.
1: 짜증. 성우 더빙도 힘들어. 무알콜 맥주 3분의 1이 비워져 있다.
2: 세준은 오늘도 아내를 챙긴다.
1: 고단한 하루였나 보다.
0: 니들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2: 재미 들은 게 없네.
0: 미워할 거야.
1: 교육용 컨텐츠로 씁시다.
2: 그러게 EBS용이네요. 아,
1: 네. 자, Summer Nights라는 노래 네.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다음 작품 만나볼게요.

0: 네, 지라시 라떼 101장 여름밤을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 볼 텐데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안정민 님이 보내주셨네요.
1: 제목, 삼촌의 은밀한 비밀. 몇 해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날이었죠. 큰애 삼촌의 칠순을 축하해드리기 위해 시골 큰애 삼촌 댁에 외가의 식구들이 총출동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복적복적 잔치는 즐거웠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고 잠잘방은 부족했던 거죠.
2: 자자 다들 걱정하지 마라. 텐트가 있잖아. 텐트 마당도 넓은데 텐트 치고 자면 되지 뭐. 자 여기 어때? 그늘도 있고 말이야. 땅도 평평하니 딱 좋은데.
1: 그렇게 마당 한가운데 큼지막한 텐트 하나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다 치고 나자 큰애 숙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어요.
3: 아 근데 있잖아, 밤에 잘 때 텐트 문 그거 꼭, 응? 꽉 닫고 자야 돼.
4: 예? 왜, 왜요 왜 숙모?
3: 아니 그 여기 마당에 가끔씩 그 하는 그 뱀이 다녀.
4: 에? 아유
3: 뱀이.
4: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3: 무서워.
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1: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마당에 떨어진 새끼줄도 뱀 같고 나뭇가지도 뱀 같고 벌써 텐트 안에 뭔가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텐트에서는 저와 사촌동생 그리고 작은 외삼촌이 함께 자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작은 외삼촌이 제일 어른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5: 삼촌 텐트에서 자면 덥잖아요. 그냥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주무세요. 저랑 천식이가 여기서 잘게요.
2: 아니야 아니야 됐어. 나는 텐트에서 잘 거야.
5: 아유 아니에요. 방에서 편하게 주무세요.
2: 아유 아니래도. 난 오늘 꼭 여기 텐트에서 잘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나 먼저 들어간다.
1: 이상할 정도로 완강했던 작은 외삼촌. 결국 사촌동생 천식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저와 작은 외삼촌 단 둘이 텐트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뱀 조심해라 하던 큰애 숙모의 말이 자꾸만 떠올라서 도무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2: 야 너 왜 안 자?
4: 아 안 주무셨어요? 아 그냥 잠이 좀 안 와서요.
2: 얼른 자. 피곤할 텐데. 혹시 더워서 그러냐? 삼촌이 부채질이라도 해줄까?
4: 아유 아니에요. 삼촌 먼저 주무세요.
2: 아 난 괜찮아. 너부터 잘. 얼른 눈 감고.
1: 이상했습니다. 아 외삼촌이 유난히 제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한참을 뒤척거리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고 얼마나 잤을까요?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데 갑자기 손끝에 뭐가 닿습니다.
4: 응? 아 뭐 이 뭐야? 부들부들 뱀? 하면서 봐. 뱀이면 미끌미끌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털?
1: 순간 잠이 확 깼고 너무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일단 이걸 밖으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그 털을 움켜쥐고는
4: 나가!
1: 냅다 텐트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런데 던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게 뭐였지? 궁금해진 거예요. 조심히 텐트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구석에 떨어져 있던 시커먼 물체의 정체를 밝혔죠. 그것은 바로 가발. 아, 쎄한 느낌 들어가지고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작은 외삼촌을 바라봤는데요. 외삼촌은 꼬마 동자승 같은 머리로 세상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더운 여름날 답답한 가발은 얼른 벗고 싶은데 조카한테는 들키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아 웃음이 나오다가도 한편으론 마음이 짠해져 삼촌 머리맡에 가발을 살며시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2: 깨기 전에 얼른 써야겠다.
1: 뭐 저는 이미 눈을 떴지만 외삼촌의 비밀을 지켜드리려고 자는 척 꼼짝도 하지 않았죠. 뱀보다 더 놀랐고 알고 나니 조금은 짠했던 작은 외삼촌의 비밀이 숨어있는 잊지 못할 여름밤 추억이었네요. 예전에 어른들이 언제 어느 세월에 뱀 대가리에 털 날 때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0: 했었죠.
1: 네, 뱀 머리에 털 난 줄.
5: 아니 근데 진짜 뭐 뱀 나온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다 뱀처럼 보이잖아요.
1: 완전.
0: 맞아요.
1: 새끼줄도 완전 동화 뭐 이런 그쵸, 나뭇가지도 보이고. 다 뱀처럼 보이죠.
5: 그 밤에 우리 군대 갔을 때 그 네. 밤에 불침몽 같은 거 설 때 저기 뭔가 이렇게 저쪽에서 뭔가 저거 사람 아닌가 싶으면 아, 다 사람.
6: 맞아, 의심하면 다 의심한 거야.
5: 나무도 모두 다 사람으로 보이거든.
3: 맞아, 맞아.
5: 어휴, 뱀이 우글우글 했겠네. 얼마나
3: 아닌 거 무서워서. 알면서도 그게 환상이 보여요, 이렇게. 네.
5: 내 뇌가 그걸 그렇게 만들더라고.
3: 그쵸. 그래서 왜 공포 영화 볼 때 그렇게 발목 잡는 애들이 있었잖아. 막 이렇게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하고 잠.
6: 맞아.
3: 뭐 이러면서.
6: 전설의 고향 볼 때.
3: 그게 이미 예열이 된 거야, 내 뇌 안에서. 속을 준비가 된 거지.
6: 아이고.
3: 그러나 뱀보다 더 짠했던.
5: 혼란. 예전에 나 이거 갑자기 생각나. 그 어떤 상가집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가집에 갔는데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오랜만에 모인 거예요.
6: 네네.
5: 반갑게 있다가 저는 이제 일이 있어서.

0: 잠깐 좀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왔는데 네. 그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거야. 그 안에서. 근데 누구누구가 어떤 할아버지를 때렸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미쳤나. 상가에서 싸움이 난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어르신을 때렸어.
1: 그렇죠.
0: 근데 알고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맞은 애가 씩씩대고 있는데 네. 아까 인사했던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에요. 네. 걔를 딱 쳤는데 걔가 뒤로 넘어지면서
2: 맞다.
0: 가발이 훌러덩 벗겨진 거야.
3: 아이고야.
2: 그 연세가 더 들어 보이는.
0: 그 순간 그 때린 사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2: 미안하지.
0: 그리고 그거를 멀리서 봤던 사람들은 예. 그냥 할아버지를 그치. 그렇게 오해를 하고.
3: 저런 전
2: 날라간 뒤를 봤으니까.
0: 둘째 그 녀석은 상갓집에 와서 할아버지를 폭행한 아주
2: 해륜이 됐네.
0: 해륜이 되어 있어요. 네.
2: 그 잘못했어. 그거는 안경 쓴 사람이랑 가발 쓴 사람 때리면 안 돼. 네,
3: 그쵸.
2: 진짜고. 그리고 요즘은 되게 잘 나왔는데 이때 이제 예전 이 추억을 공유해 주셨잖아요. 예. 요즘은 가발이
0: 안 떨어지죠.
2: 네. 너무 좋아요.
3: 그럼요. 아 이덕화 선생님 봐요. 진짜 같잖아요.
2: 그 이덕화 네. 선생님이 쓰신 것뿐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가발 회사 사장님이라고 우리 왜 지라시 부산 공개 네. 방송할 때 오셨는데
3: 나오셨죠.
2: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막 얘기하시다가 똑딱이를 똑똑똑 떼시는데 전혀 다른 분이 나오신 거.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분이 모델이어야 된대요. 그래야 잘 팔린대 불티나니까.
3: 그러니까.
2: 감쪽 같아요.
0: 진짜 많은 분들에게 진짜 희망을 준 거죠.
2: 그죠. 네. 다행이지 뭐.
0: 노벨상 드려야 된다.
2: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이었다면 이분도 그렇게 안 놀랐을 수도 있어.
0: 제 친구도 그럼 폐륜이 되지 않았겠죠.
2: 맞아. 수백 번 맞아도 안 떨어지는.
0: 머리끝에 이렇게 잡아다.
3: 아니야.
2: 나 지금 그런 신기술 나오지 않을까?
3: 안 싸울 생각 들어야지.
2: 아 미안합니다.
0: 네, 그러네.
2: 네, 그렇네.
3: 그 생각하세요.
0: 그 생각을 못 했네.
2: 그게 힘드니까 안 싸우고 살기가.
3: 예, 네, 자로 광고 들으시고요. 네. 듣는 사이에 어떤 작품에 장원을 들지 우리 이수준 씨 의견 좀 들어볼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7: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6: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8: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9: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오늘 전남 광주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앞다투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픈 다리 덕에 대한민국이 똑바로 걸을 수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깔아놓은 인터넷 덕에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며 김대중 대통령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남 고흥 출신 호남의 아들 송영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정 후보를 겨냥해 호남 사위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연설에 나선 김민석 후보는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3년 감옥을 살았다면서 광주는 제 영혼이고 자부심이라며 전남은 제 모태고 전북 익산은 제 거처이자 제 노후를 마무리할 제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 광복절인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복납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딸 주애를 대동하고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 협조 관계의 근본 초석이라며 숭고한 이념과 전투적 우위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위대한 친선 단결은 굳건히 계승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 오후부터 전라와 경남으로 비가 확대되고 밤에는 충청 남부와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중북부에는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이어지지만 늦은 오후 중부는 잠시 약해지고 남부는 모레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4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며칠 여행도 떠나고 가까운 데 나들이나 데이트도 하고 광복절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실까요? 어딜 가나 외국인 관광객이 가득한 걸 보면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쓴 문구가 떠오르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리고 선생의 어록엔 이것도 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이번 주말엔 가족, 친구, 연인과 천국을 만들어 볼까요?
1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8월 15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결과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텐데요. 현재까지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1.48%포인트 초박빙차로 앞서는 상황이죠. 전체 권리당원의 약 33%가 있는 민주당 텃밭 호남 당심은 어느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광복 81주년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두 번째로 맞는 광복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한 재산 환수 의지를 밝히며 평화와 미래도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성장과 청년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다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의 사실상 동원령도 내린 듯한데요.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6: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윤영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십니까.
6: 네. 민주당 전남대 순회 경선, 오늘은 최대 승부처 호남권입니다. 전남 광주에 이어서 지금은 전북 익산에서 합동연설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텃밭에다가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있는 곳인 만큼 현장 분위기가 더 뜨거울 것 같은데, 성치훈 부대변인 분위기 좀 알려주십시오.
7: 뭐 호남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이 사실상 승부처죠. 물론 내일 수도권이 더 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뭐 특정 후보가 뭐 많이 우위에 선다 뭐 이런 결과들이 안 나올 걸로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호남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그 격차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의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열기는 사실 투표가 다 끝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2012년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도 안 들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문제의식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러지는 마지막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호남에서는 우리 당은 뭐 아무리 그래도 호남 없이도 안 되고 호남만으로도 안 됩니다만, 호남의 유권자들은 늘 전략적 투표를 보였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곧 나올 거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호남에서는 격차가 좀 벌어질 거다. 어느 후보로든 그렇게 보여집니다.
6: 격차가 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대부분은 김민석 후보 쪽에서 좀 들어주시는 것 같긴 한데 뒤에서 이제 네. 두 분의 예상도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새 당대표 후보의 오늘 연설 내용을 보면 일제히 양무 호남 시무국가, 이게 이제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썼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호남의 곡창지대 여기 뺏기면 완전히 다 잃는 거야 뭐 이런 얘기였는데,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저마다 호남과의 인연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송영길 후보는 지방선거를 이겼다 하는 건 분식회계라면서 오늘도 정청래 후보를 직격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난 의리만큼은 의리의리하다라면서 간접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또 사실상 공격을 한 거죠. 여기에 김민석 후보는 완벽한 당정일치로 호남이 선도하는 K-황금 시대를 열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김윤영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볼까요?
8: 오늘이 그나마 연설회 중에서 가장 순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후보들 기준으로 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호남의 유권자들이 많고 전략적 투표를 하시는 당원분들이 많으니까 후보들이 아마 의도적으로 본인들 대표 연설을 통해서는 좀 최대한 자제하는 느낌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연설은 보니까 불을 뿜으시더라고요. 사실상 팀끼리 사람 역할 분담까지 한 것 같은, 뭐 제가 그거는 관계자가 민주당이랑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약간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닌가. 대표들끼리는 최대한 자제하고 대신에 최고위원들끼리는 거의 난타전 수준으로 또 맞붙는 거 봐서는 약간의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6: 김윤영 부대의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성치훈 부대? 약간 역할 분담한 거예요?
7: 사실 뭐 친청계 쪽은 그렇게 좀 해왔죠. 최고위원 후보들이 계속 공격수를 자처하고, 정청래 후보는 나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나는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도 연설에는 근데 그건 들어가 있어. 또 배신자. 이건 얘기는 들어가. 의리 배신자. 이거는 그냥 정청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내내 쭉 미는 거고, 송영길 후보는 아무래도 이 역적 뭐 목을 쳐야 된다, 뭐 붕어, 뭐 이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사과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좀 분식회계라는 처음 나오는 이 단어를 썼는데
6: 조금 순화된 표현인가요?
7: 근데 순화된 게 아니라 이것도 엄청 세게 그죠? 한 거거든요. 네. 엄청 센 건데 뭔가 이 단어가 좀 분식회계란 단어가 뭐 어떻게 분식회계란 말을 쓸 수 있어 이 정도의 단어는 아니잖아요. 붕어 IQ나 이런 것들은 에이 그래도 좀 너무 표현이 과했네라는데 분식회계는 그냥 좀 어려운 단어다 보니까 네네.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어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참 송영길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내내 이슈 메이커를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세게 공격 잘하신 것 같고 김미숙 후보 같은 경우는 1등 후보다 보니까 뭔가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번에는 이제 통합 화합 얘기하시는 이번 주에는 이제 네. 호남과 관련된 이 메시지를 던지고 또 이진숙 후보 얘기도 했거든요. 이진숙 의원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전두환 여자 이런 사람들 나와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최근에 있었던 이진숙 그 의원의 그 5.18 관련 그런 망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망언이 쏟아졌던 그 토론회를 언급하면서 호남을 지키겠다 1등 후보다운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연설만 보더라도 누가 지금 승기를 잡았는지가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6: 네. 그 얘기는 뒤쪽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두 번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몰랐던 정청래 후보가 다음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에게 그럼 50호 국정과제는 뭐냐? 이렇게 묻는 것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고요. 칭찬합시다 코너에서는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발언들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TV 토론이 표심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시는지 또 어떤 말이 제일 기억나시는지 두 분 얘기 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윤영 부대부터 하십시오.
8: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1호 과제 묻고 나서 그 다음날 50호 과제 물어봤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물어봤는데 송영길 후보가 그걸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50호 과제가 뭔지를. 물론 찾지는 못하셨지만 준비해왔던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캠프도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청래 후보 이걸 공격할 걸 예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토론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 국가 미래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의 방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의 난타전으로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들 나오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글쎄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격은 전혀 안 맞는 모습이었다. 그런 점은 좀 대단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칭찬합시다 이 코너는 안 하는 게 좀 맞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전당대가 가열돼 있으니까 말은 코너명은 칭찬인데 사실상 우회적으로 공격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더 아팠을 것 같아요. 후보들과끼리 더 감정적으로 상하게 했을 것 같고요. 사실 좋은 말 하라고 했었을 때 좋은 말 안 하고 우회적으로 비꼰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사실 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보다 끝나고 난 뒤가 더 걱정되거든요. 네. 아무리 상대당이지만 집권 여당이니까 국정 운영의 뒷받침을 한 축인데 이 끝나고 나서 진짜 웃으면서 하나의 원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6: 그러니까요. 이 칭찬해보자는 이 질문은 아마도 이게 당 경선인데 나중에 당 봉합이 될까 그 가능성을 좀 가늠해보려고 던진 질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성친 부대는 어땠습니까? 어떤 말이 제일 기억나십니까?
7: 저도 사실 1호 50호 요거 요게 참 1호를 답변을 못했던 것도 그랬지만 50조를 또 물어본 것도 참 헌법 1조들은 다 알고 있지만 헌법 50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1조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를 굳이 50조로 반격하는 게 맞나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전 칭찬하는 코너나 이런 것들은 전 진작에 했었어야 돼서 생각해요. 좀 다른 의견인데 처음부터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은 좀 사실상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이미 너무 과열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비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하지만 순발력이나 재치를 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전대 때 좀 기억나는 게 정확한 질문이 뭔지 기억하는 밸런스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장동혁 후보한테 당시 한동훈이냐 전환길이냐 약간 이런 질문이었는데 전환길 택하는 약간 그런 것처럼 좀 너무 과열된 분위기를 좀 그래도 캄다운 시켜줄 수 있으면서도 재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은 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뒤늦게 들어갔다. 다만 TV 토론은 우리 당내 토론도 그렇고 대통령 그 본선 토론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 TV 토론을 통해서 표심이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보통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누가 큰 실수를 했을 때 큰 뭔가 설화를 일으켰을 때 그게 작동을 하는 건데 세 번의 토론에 있어서 뭔가 큰 설화를 계속 일으킨 분은 사실상 송영길 후보였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는 이슈 메이킹 뭔가 어떻게 보면 트러블 메이킹 같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만 3등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트러블메이킹이나 이슈메이킹이 나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TV토론에서 전 득을 본 거는 송영길 후보였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1, 2등 후보는 그렇게 큰 뭔가 지지율이 뭐 등락을 뭐 거듭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요인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6: 그러면 1호 국정과제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여당의 전 당대표가 1호 국정과제도 몰랐다. 이것도 뭐 큰 저거지만 사실은 이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거기 때문에 호남에는 더 민감한 문제란 말이죠.
7: 그렇죠.
6: 근데 이것도 그러면 이번 그 투표나 호남 당심에 영향을 별로 안 미쳤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7: 뭐 양간의 영향을 미쳤 왜냐하면 이 정도 토론이 왔으면 이미 그 지지자들은 마음을 거의 굳힌 상태일 거예요. 끝까지 고민하던 분들. 근데 말씀하신 1호 국정과제이라는 상징성. 근데 또 호남 분들은 그 내란청산이라고 답한 정청래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뭐 또 어떻게 내란청산을 1호로 생각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호남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또 생각하시기 네. 때문에 다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게 호남 유권자들은 약간 전략적으로 1등과 2등의 격차가 좀 커야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너무 치열하게 아까 김영 대변인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치열하게 가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 이후에 괜찮을까? 그러면 정말 박빙의 승부가 나서 1등 후보 결정되면 이거는 여진이 심할 것 같은데 호남 유권자들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호남에서 격차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뭐 1호 국정과제가 5.18 헌법 전문 수록인 것도 몰라 이런 것들 보고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죠. 어쨌거나 저는 호남 유권자들이 그래서 격차를 벌려줬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6: 근데 이제 불법 전화방 의혹까지 지금 일어났단 말이죠. 정청래 후보 측 주장은 김민석 후보 측이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 근데 반면 김민석 후보 측은 자원봉사자다. 정청래 후보 측이 함정 취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좀 들어보면 정청래 후보 측이 김민석 후보 측 운동원에게 아르바이트냐 일당 안 줄 수도 있으니 일당 꼭 받아라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것도 저희가 알 수는 있어요. 당 선관위는 불법 전화방 의혹은 기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내 문제니까 성친 부대 먼저 말씀 주십시오.
7: 뭐 저는 뭐 그냥 의혹이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유도하는 듯한 야, 너 돈 받아야 되라는 듯한 질문 답변을 유도한 거라서 그래서 선관위도 기각을 한 거라고 보고 사실 이 뭐 이 경선 기간에 뭐 전화를 돌리면서 지지를 독려하는 것들은 모든 캠프가 다 합니다. 거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돈을 뭐 어떻게 했느냐 이게 만약에 증거가 딱 확보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전화를 돌렸다 전화를 돌리도록 독려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저는 해프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 근데 저는 이제 요걸 좀 다르게 보는 게 요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사실이라면요.
6: 네.
8: 그래서 지금 보니 정청래 후보 측에서 뭐 경찰 고발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봐야 될 부분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와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 명부가 제공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무실을 제공돼 사무실은 지금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금품이 제공됐는지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수사나 조사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내 경선에서 특히 호남이라든지 저희로 치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네. 당내 경선이 워낙 치열해서 여전히 이런 전화방이라든지 이런 게 선거 때마다 심심찮게 얘기가 나와요. 물론 사실로 안 드러난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의혹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걸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조사나 수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 양쪽을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 있다고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죠.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공격의 요소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7: 악의적 네거티브로 네.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 경선 때 나 이런 선거 때 전화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보통 이렇게 투표 독려하는 뭔가 이 지지를 독려하는 전화 그건 문제가 거의 안 되고요.
6: 네.
7: 보통 여론조사 전화를 받기 위해서 뭐 핸드폰 한 수백 대를 불법으로 설치해놓고 그거 착신전환해서 받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건 그런 제가 말한 후자 케이스가 아니라 전자 케이스 지지 독려 투표 독려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6: 나올 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 투표 의혹도 나왔어요.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당원이자 전 구의원이 전남 전통시장에서 상인 당원들에게 정청래 해서 투표 바로하기 누르면 된다라고 안내하는 유튜브 영상이 퍼진 겁니다. 당 선관위가 윤리심판원에게 제명 의견으로 제소한 상태인데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친성 무죄고 친청 유죄냐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없어 보이십니까?
8: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네. 보니까 그 민주당 선관위가 이 구의원 후보분에게 소명계를 안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굉장히 가열돼 있었을 때는 절차를 잘 지켜야 잡음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 전당대회는 가열의 범위를 넘어섰거든요. 거의 이제는 전 뭐 이런 표현하면 어떻게 전쟁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절차를 무시했으면 결국에는 어느 쪽은 무조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선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납득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당 뭐 규정이라든지 룰을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했었으면 이런 잡음이 좀 덜 했을 텐데, 아니면 이번에 전당대회가 되게 이렇게 치열할 줄 예상을 못 하셨을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맥락으로 봅니다. 운영의 묘미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 쓸데없는 잡음을 만들었다 네. 봅니다.
6: 서명 얘기 안 주셨다고 했는데 이 영상이 확실한 게 있어버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일단은 당 선관위가 제명 의견으로 제소를 한 상태인 거죠.
7: 아니 뭐 소명을 네. 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영상에 그냥 명백한 증거 A2부터 Z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고, 선관위가 무슨 뭐 특정 후보에게만 야박하고 특정 후보에게 아니다 그 뭔가 관대하다 저는 아니라 보는 게, 지금 이 선관위 구성하는 때 누가 지도부였습니까? 친청 쪽이 지도부의 다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구성 자체가 뭔가 김민석 후보에게 아니면 송영길 후보에게 치우쳐 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선관위는 중립적으로 이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구도고, 오히려 만약에 여기에 뭔가 조금 더 우호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친청계 쪽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관위 자체는 양쪽 다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 정청래 후보가 얘기한 친성 구제, 친청 유제 이 말은 잘못된
7: 거죠.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네. 이 선관위 구성할 때 정청래 지도부가 지금 현 지도부에도 있고 정청래 전 대표였는데,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저게 왜 저렇게 하냐, 지금 자꾸 약자 프레이밍 하는 겁니다. 내가 두들겨 맞고 있다, 뭔가 나에게만 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게 언더독 그 프레임을 잡고 싶은 건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8: 제가 왜 이 말씀을 네. 드렸냐면, 저희도 전당대회 하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에는 당내 인사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립적인 인사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당내 인사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치우쳐졌다 편향자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아무리 영상의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소명의 기회라는 건 절차적인 걸 더 중요시 여겼어야 됐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 이런 의혹들이 호남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성친부대.
7: 큰 영향 없다. 지금 방금 말한 뭐 전화방이나 네. 이런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뭐 호남 민심이 호남이 그걸 보고 이거는 나의 마음을 바꿔야겠다 그럴 정도의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전 없다고 보여집니다.
6: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을 좀 보면은 전남 광주가 37.63%, 전북이 35.22%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는 호남 쪽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그 호남은 조금 연세 많으신 당원분들이 많아가지고 에어리스 투표율이 훨씬 더 높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어떻습니까? 성친부대가 당내 얘기니까 먼저 하시죠.
7: 아 역시 MBC는 작가님들이 이렇게 자료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언론에서는 다른 언론들은 네. 기사가 어떻게 나오면 낮은 호남 투표율 어떤 영향, 낮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 전당대회랑 비교하면 올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전대 때도 2년 전 전대 때도 그때도 호남 온라인 투표율은 매우 낮았고 ARS 투표율이 좀 높아지면서 다른 데보다 훨씬 최종 투표율은 올라가는 그 갭이 훨씬 컸어요. 물론 수도권과 비교하면 1년 전 2년 전에도 수도권이 더 많았고요. 네. 더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표율을 갖고 호남이 이상하다, 호남이 낮다라고 분석하는 언론 기사는 기자분들이 과거 1, 2년 전, 2년 전 거를 찾아보지 않는 불성실함으로 전 쓴 기사라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다 답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RS 투표를 통해서 많이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최종 투표율은 50% 오전 55%도 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갈 겁니다.
6: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후보의 유불리가 좀 있어 보이십니까? 김유영 대표님.
8: 그 제가 요즘에 방송을 나가보면 네네. 민주당 패널 분들 중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를 이제 뭐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약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좀 힘들긴 한데, 지금 또 이번에도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이제 수도권 투표율이 지금 호남보다 좀 10% 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청래 캠프 측에서는 고무가 돼 있다고 저는 뭐 언론도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 개발
4: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5: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4: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6: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이제 8월도 보름 정도만 남았고요. 여름방학 끝나기 직전에 게다가 3일간의 연휴다 보니 흐리고 비오는 날씨에도 나들이 인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속도로 오늘 하루 종일 혼잡한데 지금은 특히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 2터널부터 문경 휴게소 구간 정체가 가장 심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은 좀 풀렸는데요. 서울 방향 옥산부터 독립기념관 구간 정체 심합니다. 정체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 사고도 많습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 서운분기점 진출로 1차로 화물차 사고 여파로 혼잡한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안성분기점 역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윤형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호남 결과 나올 텐데 전망을 두 분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후보 득표율은 각각 어떨지 특히 이제 송영길 후보가 호남이 고향이니까 좀 득표를 좀 더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친 부대 먼저 하시죠.
12: 참 곧 발표가 날 텐데 예측을 하는 건 항상 위험한 행위이긴 합니다.
11: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네.
12: 저는 송영길 후보가 인천에서 생각보다 10 1. 몇 프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호남도

0: 뭐 10%보단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뭐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전 근데 저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차이는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는 과반을 넘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꽤 누적 투표에서 좀 격차를 벌리는 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는 조금 누가 앞설지 뭐 앞서더라도 크게 앞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호남에서 벌려놓은 게 전체 수도권과 합쳤을 때 그래서 누적으로 과반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정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저는 뭐 김민석 후보가 좀 과반 넘길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김윤영 부대도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2: 저는 좀 가반은 못 넘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왜냐하면 성형길 후보가 인천에서 저는 15% 넘길 줄 알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인천에서 시장도 하셨고 거기가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형길 후보가 저는 크게 득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반을 성형길 후보가 한 10% 내외 정도 가져갈 것 같고 그 나머지 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더 우세할 것 같긴 한데 가반은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1: 아주 큰 차이는 벌이지 못할 것 같아요.
2: 차이는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그럼 여기서 큰 차이 못 벌리면 이제 경기 서울로 들어와서 네네. 거기에서도 팽팽하게 되면 끝까지 박빙 승부.
2: 저는 선호 투표제까지는 간다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1: 최고위원 후보 1위부터 5위까지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가 조금 재밌게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0: 저는 뭐 오늘 1등에서 5등은 안 바뀔 거라고 보고요. 네. 5명은 안 바뀔 건데 1등과 2등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선원 후보가 아마 누적 투표 1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3, 4, 5등은 뭐 밑에 6, 7, 8도 그대로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5위 후보가 바뀌느냐가 이제 네. 가장 큰 관심인데 그것도 전, 변함없이 네, 김용 후보가 될 가능성이 네, 높다.
0: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친청계 지지자들은 이성현 후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뭔가 전략적 투표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친명 지지자들도 지금 뭔가 김용 후보를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좀 전략 투표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결국 상수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김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이성윤을 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최민희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1, 2등이 바뀌지 5, 6위는 안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김윤영 부대도 비슷하게 보세요?
2: 저는 이제 1, 2등은 네. 바뀔 거라 예상하는 같은 생각인데 5등은 이번에는 이성윤 후보가 될 것 같은 게 고향이지 않습니까? 전북이 기반이고 본인 현역 국회의원 본인 지역구에서 본인이 여기서 5등 안에 못 들면 그건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도 힘들어질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래도 이성윤 후보가 김용 후보를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 결과는 곧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2: 부담돼요 진짜.
1: 결과 나오면 두 분의 예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 결과 나오는 대로 생중계 또 연결해가지고 현장 분위기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이 광복 81주년이자 이재명 정부가 두 번째로 맞는 광복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환수에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고요. 한일 관계를 두고는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자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을 향해선 오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 시작하자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광복절 축사론 이례적으로 성장과 청년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평가를 좀 들어보죠. 성친부대 먼저 하십시오.
0: 일단 아직도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이런 정리가 네. 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조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변화를 이재명 정부에서 좀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네. 한일 관계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부터 후보 시절부터 계속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얘기하면서도 한일 관계는 과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물론 과거를 그렇다고 아예 덮고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를 분명하게 지적을 할 건 하면서도 일본과 실용적으로 함께 할 건 함께 하겠다. 관계를 개선할 건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셔틀 외교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사실 광복절 명축사라서 네. 이 성장 청년 이게 글쎄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여기서 청년에 대한 이런 지지가 상당히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도 이걸 담아내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1: 김윤영 부대 평가도 들어보죠.
2: 뭐 한일 관계라든지 네. 뭐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뭐 이런 말씀이시라든지 성장 청년 일부분에서는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평가.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북한 대북 관련돼가지고는 좀 실망스럽다는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 보이고 있는 모습이 북한이 최근에 더 이상 저희를 남조선으로 지칭

0: 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지칭하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대한민국을 통일의 국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대 국가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더 나가서 방벽도 세우고 휴전선 근처에 방벽도 세우고 전술도를 세우면서 대남 경계를 군사적 긴장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너무 단순한 게 평안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북 강경 메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장을 네.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했던 시점인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도 좀 더 세게 얘기하셨을 필요가 있는 시점인데 그런 게 좀 빠져서 전 좀 아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북한에 관련된 메시지 좀 아쉽다라는 평가까지 들었네요. 근데 이제 최근 논란이 개헌 언급도 나올까 주목을 했는데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어제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개헌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고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건 역시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에 공감했다라고 얘기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전언에는 선을 좀 그었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성친부대 먼저 하십시오.
2: 일단 뭐 개헌 언급을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네. 얘기를 안 하신 거고 근데 의견은 당연히 워낙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개헌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거기에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한국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상당히 많이 넘겨주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동의한다. 이거는 야당이 정말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 한 문장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연임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 연임은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없는 거고 헌법을 만약에 128조 2항을 뭔가 바꾸는 개헌을 해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국민의힘들 동의할 리도 없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일도 없습니다. 통과될 일도 없고 국민투표까지 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개헌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연임 안 하겠다고 선언해라. 연임하려는 꼼수다. 권력 연장의 꼼수다. 이런 식으로 개헌 논의 방해하는 사람은 진짜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개헌에 대한 생각이 워낙 너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이 오히려 이렇게 개헌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개헌 자 그러면은 권력을 더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이 조항도 꼭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전 야당이라 생각하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있는 한 개헌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이제 개헌을 하셔야 된다 의지를 드러낸 건 환영을 하는데 네. 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개헌하기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많이 얻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가 충분하시다면 그런 지금 일부 국민들께서는 더 나아가서 네.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 가진 분도 많거든요. 그럼 그 의혹도 다 깔끔하게 해소하고 그래야 개헌을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헌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과제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대통령께서 그냥 개헌 안 연임 안 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시면 앞으로 더 많이 개헌에 대해서 진척 나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지니까 그냥 깔끔하게 한마디만 하시라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마도 개헌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자주 하게 될 것 같으니 이거 그때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얘기까지 좀 가겠습니다. 6.25 기념식과 제헌절 경축식에 안 갔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보이는 모습은 뭐 박수치거나 뭐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의도한 모습인가 만약에 의도했다면 어떤 걸 노리고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김윤영 부대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장동혁 대표는 이미 공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 공원을 가시겠다고 오늘. 그러면 광복절 경축식 끝나자마자 올림픽 공원을 가게 됐을 때 만나시는 분들은 강성 보수 지지자들입니다. 그분들 앞에서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박수치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 못 받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저는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야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예의를 보임으로써 그런 어느 정도 파트너, 국정 파트너로서의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장동혁 대표의 메인 행사는 광복절 경축식이 아니라 올림픽 공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조금 전에 이제 올림픽 공원 시위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에 동원령도 내린 거라고 지금들 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식사자리에서 올공 동참을 독려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외 당협위원장 40여 명, 당원 뭐 3천 명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0: 지금 확인된 거는 장동혁 대표하고 박준태 비서실장, 주진우, 이인선, 김대식 의원, 김민수 최고 뭐 이 정도가 지금 참석한 걸로 언론들을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혹시 들은 얘기 좀 있으신가요?
1: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김민전 의원이랑 박충건 의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 때 장애 집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참석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자유한국당 시절 때 저희가 장애 집회를 하면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대표 옆에 많은 의원님들이나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옆에 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즉 황교안 당시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옆에 나가서 눈도장도 찍으려고 하고 같이 사진도 찍히려고 한 건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장동혁 대표 옆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박준태 비서실장 정도 아니면 뭐 박충건 의원 정도 박충건 의원도 자주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0: 네.
1: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과연 현재 장동혁 대표의 위상이 어떤지를 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당내 지금 동원 안 했다고들 또 수석 대변인은 설명을 네네네. 하시던데 최근에 보면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자주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잘 싸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조강특위에서는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연임하는 게 아니라 뭐 선거가 됐든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사실상 이거는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서 현재 지도부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제가 야당으로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저한테는 조류의 기회가 적절하지 않은 편일 수도 있지만 조류의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실패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정당으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를 이렇게 허비한다는 거에서 지금 현재 지도부가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반성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 지도부가 당원들이 자체적으로 참석하는 거다 라면서 동원령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같이 참석한 인원들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친부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지금 권위가 없는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상황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당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당협위원장도 다 바꿀 수도 있다.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건 반협박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너네들 나 올공 나가는데 안 나올 거야? 올공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나의 지금 지지율 올라가는 거 못 봤어? 뭐 아까 뭐 대권 후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수 뭐 대권 후보로서 장동혁 대표 뭐 지지율 뭐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올공 나가서 거기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게 되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 너네들 여기 와서 얼굴 도장 찍어야 될 거야. 그래야 내가 추진하고 있는 당원 주권에 의한 당협위원장 교체나 선거할 때 너네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원외 입장들에서는 그게 공포죠. 와 그러네. 나 이거 나가가지고 얼굴 도장 찍어놔야겠네라고 생각하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글쎄요.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 거기는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그냥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가셔가지고 올공 가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중도층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 당원주권이라는 게 사실상 허울을 좋은 뭐 당원들과 함께하는 거지
0: 네.
2: 국민들로부터는 멀어지는 길을 갖고 있다라고는 좀 봅니다.
0: 실제로 이제 오늘 의원들 몇 명이 여기 참석하느냐 뭐 이것도 관심이긴 했는데 안철수 의원 참석도 좀 관심이었거든요. 자꾸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럼 여기도 같이 참석을 하는 거냐는데 아직까지 안철수 의원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왔다는 얘기도 없고요. 김유영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보이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가
0: 네.
1: 뭐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차기 당대표라든지 대권에 조금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의 정치적 세력 기반을 가지려고 하는 스탠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대표를 같은 강성 지지층에서도 그렇게 인정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은 본인들이 독자 세력을 하려고 하지 장동혁 대표와 같이 뭔가 밑에서 일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다 바라보지 않고 있거든요.
0: 네.
1: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그렇고 저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이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거칠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친한계를 향해서
0: 네네.
1: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비판 충분히 뭐 당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했던 말 중에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게 친한계를 공천 배제된다 얘기를 이렇게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을 배제한다? 그 저희 특정 정치 진영 저희 지를 공격해서
0: 네네.
1: 그런 게 아니라 공천을 주는 거는 국민과

0: 당원이 하시는 거지 개개인 일정 개인의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정치적으로 수가 얕아 보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의미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적 모성을 가져서 네.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가진지 모르는 게 개인한테는 되게 그게 맞다고 표현해요. 국민들이 볼 때나 당원들이 볼 때는 비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저희 당이 워낙 혼란한 상태에서 전략적 모성을 가짐으로써 다음번에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투명하게 다 밝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그 새정치를 내세우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었던 거 그 자산을 네.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방금 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 공천 배제해야 된다. 그렇게는 표현은 안 했어요. 민주당 86운동권의 버금가는 복당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다음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친한계를 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 의원은 왜 이런 발언하고 하신다고 보십니까? 성신부대는 여기서는 이제 차기 당대표나 대권을 노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한쪽 측에서는 분명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도 염두에 두는 행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2: 뭐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일단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지금 우리 당에서 저희까지 가신 거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사실 무소속에서 시작하셨다가 민주당을 거쳐서 제3지대를 거쳐서 국민의힘까지 가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중도적 스탠스였다가 이제 구구까지 가고 있는 건데 오른쪽으로 계속 가신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런 대선 지지율은 오르지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시작할 때 안철수 의원의 대선 지지율이 제일 높았지 지금은 이제 거의 그때와 비교하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본인은 내가 이제 이걸 돌파하려면 팬덤이 있어야 되는구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중도 스탠스는 여기서는 팬덤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강성 지지층이 어디 있습니까? 팬덤 친한 게 아니면은 구군데 저는 또 구구라고 하면 당권파분들은 막 아니라고 하는데 전 구구라고 생각합니다. 극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올림픽공원 오늘 끝날 때까지 안 나오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당에 있었던 분인데 진짜 와 저기까지 가시면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언젠가는 또 나가시지 않을까요? 결국 이 지지층이 있어야 말씀하신 서울시장을 나가든 당권을 도전하든 본인의 지지기반이 될 거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1: 한동훈 의원하고 척을 진 게 안철수 의원뿐이 아니에요. 최근에 윤석열 사단이었던 주진우 의원 한동훈과 같이 못 가는 관계라면서 최근 명확히 손절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순간 나랑 같이 가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한계 쪽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용 대변인.
0: 아무래도 이제 주진우 의원 또 지역구가 한동훈 의원과 같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 네. 부산에서의 주도권 싸움을 하면 주진우 의원은 되게 세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부산시장까지 출마했었고 또 나가서 주진우 의원이 생각보다 이렇게 꿈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나가서 컷오프 돼서 그렇지 컷오프는 아니죠. 경선 1차 경선에 떨어져서 그렇지 네. 당대표 후보까지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정치적인 생각을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하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대척점으로 한동훈 의원을 점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력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강성 장원들한 대로 국한되게 되면 글쎄요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이때까지 보였던 모습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 때 법률위원장으로서 행했던 모습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될 텐데 그 설명을 과연 강성 당원들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 두 사람이 최근에 오찬 회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손 꼭 잡은 사진도 공개했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해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주진우 의원이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 찬성 표결했던 안철수 의원하고는 그럼 같이 갈 수 있나? 앞뒤가 좀 안 맞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모순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당에 탄핵 관련돼가지고 아직 당론이 안 정해진 상황 때 먼저 들어가셔서 계속 탄핵을 주장을 하셨던 투표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끝까지 계셨어요. 1차 탄핵 그 표결 때도 그러면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같이 갈 수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이 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당에 어떻게 보면 저 강성 지지층의 마음만 살려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신념이라든지 정치는 전 이념이라든지 신념이 필요한데 그런 게 다 지금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목표물만 가져가다 보니까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팬덤이라든지 확고한 지지층을 저는 못 만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
2: 전한길 씨가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계몽됐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2: 주진우 의원도 그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그 당시에는 안철수 의원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 지금은 계몽됐기 때문에
1: 만날 수 있다.
2: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 나는 모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근데 이렇게 되면 강선 지지층에게는 네. 한 발 다가갈 수 있지만 공직선거 즉 일반 국민 유권자에겐 두 발 멀어집니다.
2: 저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국민의힘 안에서 바퀴벌레 공방이 나왔습니다. 당권파인 조강한 최고위원이 안철수 의원에 동조하면서 복당 운동권을 근절하고 바퀴벌레들을 퇴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너희가 바퀴벌레라면서 또 맞받아쳤는데 이 상황에 대한 평가를 외부에 계신 우리 성친 부대부터 하시죠.
2: 이런 걸 보면 우리 당에서 붕어 얘기 정도는 그냥 약과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퀴벌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받아치는 분이 조경태 의원이 서로 바퀴벌레라고 해버리니까 우리에서 붕어 얘기가 나왔다가 그걸 들었던 정청래 후보가 그거를 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다라고 말하시고 넘어간 게 오히려 저쪽과 비교하면은 품격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오히려 저 아까 시작할 때부터 김윤영 대변인께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셨는데 네. 본인들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닌가. 지금 바퀴벌레 공방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0: 그러니까 조강한 최고야말로 저는 윤리위원회를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분이. 근데 뭐 지금 현재 저희 당 윤리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그 윤리위의 징계가 효력수도 없으니까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석에서도 못할 얘기지 않습니까? 뭐 저는 조강한 최고가 뭐 민주당에서 넘어오셨으니까 네네. 저희 당에 기존에 이렇게 사석에서 사적으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다 엎어 쌓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 당원 게시판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도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저희가 유튜브로 넘어가서 두 분과 정치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4: 건강기능식품.
5: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현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사이킥 3부는 경제 이야기하고요. 4부엔 국제정치 이야기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 정치대담 틈새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놀러와 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습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에게

0: 취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7시 뉴스입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부당축적 재산을 환수해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오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마주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9: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각별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포상 확대 등을 약속한 이 대통령은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산 환수를 꺼내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 평화 공존을 이뤄가겠다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당사자인 남북이 마주앉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한일관계를 두고는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성장 거점 확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8: 우리나라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에는 매년 8월 15일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이번에는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고이즈미 방위상과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고위 간부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치인들이 광복절인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복납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0: 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협조관계의 근본 초석이라며 숭고한 이념과 전투적 우위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위대한 친선 단결은 굳건히 계승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광복 8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 본부장이 어제 청와대로부터 면직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와 쿠팡 문제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상 책임자가 전격 교체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다며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년간 지속돼온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440억 원에 달하는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어제 자정을 앞두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언론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받고 주가 상승 역시 반영해 둘 사이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겁니다. 지급 시점이 늦어진다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대법원이 파기한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2024년 4월 16일입니다. 재상고심에선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0: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해안에서 현지 시간 오늘 오전 6시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AFP 통신은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이 최소 2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2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이 첫 지진 발생 후 2분 만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면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플로레스 섬 주요 도시 거리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대피하고 일부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이 SNS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3주 연속 하락하면서 휘발유 경유 모두 1,800원대 중반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2.1원 내린 1,864.1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2원 내린 1,847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구매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애플이 텍사스에 만든 첨단 제조 센터를 방문한 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구매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공급 부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업체인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의 반도체를 시험해 왔습니다. 서강대학교

0: 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18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강대는 오늘 통합 로그인 계정 정보에 대해 신원 미상의 외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학번 혹은 사번,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사할 타자였던 백인천 전 감독이 오늘 오전 6시 41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많게는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 부산 등 경남 동부 남해안에도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1: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술 마셨는데 데리고...
6: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7: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반도체주를 흔들었던 AI 버블론을 잠재우는 큰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엔비디아와 코어위브라는 회사인데요. 우리 증시 상황과 함께 이야기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잇는 국제정치에서는 우리는 광복절인데 일본은 패전일이죠. 오늘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 대금을 복납했고요. 추도사에서 반성. 그다음에 부정 반성 표현은 다시 뺐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를 두고 본인 땅이라는 논란에 또 불을 지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고 있는 건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최애 경제 뉴스 크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함께 정리해 주시는 김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좀 의미 있게 보내셨나요?
1: 네, 오늘 아침에 뭐 가족들하고 태극기도 개양하고 뭐 중3짜리 둘째는 무슨 뭐 광복절 지역에서 있는 행사에서 밴드 공연한다 그래서 네. 뭐 그것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광복절 좀 가족들과 의미 있게 좀 다녀왔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경제 얘기하기 전에 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오늘 최대 승부처 호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 네.
1: 생중계 연결을 해서 그거 듣고 온 후에 좀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저희 광복절도
1: 묘미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광복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0: 저희 광복절 말 못하는 줄 알고 지금.
1: 네.
0: 저도 이제 동네를 산책하면서 쭉 보니까 태극기가 예전만큼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1: 그죠. 저도 오늘 태극기 개항하면서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제가 건 것 같은데요.
0: 네. 이제 저도
1: 연결해도 된다는데요?
0: 연결할게요 이제.
1: 네. 그러면 호남권 경선 결과 듣고 와서 저희 얘기 나누겠습니다.
2: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31만 4,184명, 투표자 수 15만 1,756명, 투표율은 48.30%입니다. 당대표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1만 6,874표, 11.12%. 기호 3번 정청래 후보 4만 8,324표, 31.84%.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8만 6,558표, 57.04%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4만 6,298표, 15.25%. 기호 2번 김용 후보 4만 1,147표, 13.56%. 기호 3번 김영호 후보 14,468표, 4.77%.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54,806표, 18.06%.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31,475표, 10.37%.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3만 1,421표, 10.35%.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6만 691표, 20.00%.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2만 3,206표, 7.65%입니다. 이어서 전북입니다.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19만 2,020명, 투표자 수 9만 333명, 투표율은 47.04%입니다. 당대표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6,875표, 득표율 7.61%.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3만 709표, 득표율 34%.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5만 2,749표, 득표율 58.39%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2만 5,297표, 득표율 14%. 기호 2번 김용 후보 24,851표 득표율 13.76% 기호 3번 김영호 후보 6,326표 득표율 3.50%

0: 교사번 서미화 후보 26,845표, 득표율 14.86%. 교5번 한민수 후보 22,979표, 득표율 12.72%. 교6번 이성윤 후보 31,752표, 득표율 17.57%. 교7번 박선원 후보 29,037표, 득표율 16.07%. 교8번 임미애 후보 13,579표, 득표율 7.52%입니다. 이어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전남, 광주, 전북 지역 권리당원 합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권리당원 합산 선거인단 수 50만 6,204명, 투표자 수 24만 2,089명, 당대표 후보자 합산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2만 3,749표,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7만 9,033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13만 9,307표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합산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7만 1,595표, 기호 2번 김용 후보 6만 5,998표, 기호 3번 김영호 후보 2만 794표,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8만 1,651표,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5만 4,454표,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6만 3,173표,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8만 9,728표,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3만 6,785표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남, 광주, 전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개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끝까지 선임.
2: 네, 민주당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저희 듣고 왔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전남, 광주에서 송영길 후보가 11.12, 정청래 후보 31.84, 김민석 후보가 57.04% 네. 나왔어요. 그리고 전북이 송영길 후보 7.61%, 정청래 후보가 34%, 김민석 후보가 58.39% 나왔으니까 김민석 후보가 전남, 광주, 전북 합산도 뭐 당연히 지금 57, 58 나왔으니까요. 네. 1위고 정청래 후보하고도 약 14에서 15%포인트 차이를 벌려서 그러네요. 지금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 쪽에 와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김민석 후보가 올라왔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전남, 광주, 박선원, 서미와 최민희, 김용, 한민수 순서고요. 전북은 이성윤, 박선원, 서미와 최민희, 김용 이렇게 순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본 얘기 할까요?
1: 경제 이야기 이제 해볼까요?
2: 이 시간이 경제 얘기잖아요.
1: 그렇죠. 우리 경제
2: 오늘은 뭐가 궁금하십니까?
1: 이번 주 이 이야기부터 해야죠. 네네. 삼정리스의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 네. 주가 회복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는데 조금 반등을 했어요.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주 전에는 코스닥 시장이 막 불을 뿜었고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네.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희망을 조금 품게 하는 한 주였는데 네.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질문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너무 많이 빠져서 오른 거냐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증시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월가 쪽에서 이게 말 그대로 일종의 가짜 반등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튀어오른다. 뭐 이런 약간
1: 무서운 이야기네요.
2: 냉소가 섞여 있는 월가의 격언인데 네. 꼭 급락 후에 너무

0: 많이 빠져서 오른 거냐 이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반도체 반등에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뒷받침된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6곳하고
1: 네.
0: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10조 원 규모거든요. 이 금융 플랫폼을 추진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코어위브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AI의 인프라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엄청 좋은 실적도 내놨고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의 굉장히 오래된 GPU도 여전히 꽤 비싼 값에 장기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이 두 뉴스가 시장에 팽배했던 AI와 반도체에 대한 부정론을 상당히 좀 누그러뜨리게 만들면서 반등이 좀 나온 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이게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0: 네.
1: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AI와 반도체 시장에 호재가 되는 거죠?
0: 이게 생각보다 큰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야 그때가 이게 뭔가가 바뀌는 순간이었구나
1: 그래요?
0: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잘 모르니까 큰지 작은지 감도 안 와요.
0: 두 뉴스를 제가 좀 풀어서 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조금 너무 버릇없게 얘기한다 하지 마시고 그냥 풀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0: 세상이 AI 투자가 너무 과도하고 돈 잘 못 버는 것 같고 이렇게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자 봐라 AI 투자 그 핵심인 GPU라는 게 어떤 제품에 한번 넣으면 끝나는 소모성 부품이 아니다. 코어위브에서 발표한 거 봤어? 그거 보니까 이거 사서 인프라 깔아놓으면 여기저기서 이거 빌렸을게요 하면서 임대료 주고 오랫동안 쓰는 거 보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6년 전에 출시한 엔비디아 GPU도 2029년까지 쓰겠다는 계약이 막 들어와서 그런 거 생각보다 꽤 비싸게 아직도 임대되고 있어 이런 네.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투자해서 언제 돈 버니 이런 걱정은 좀 내려놔라 이런 신호가 시장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한 단계 더 나가보자. 이렇게 6년 아니 9년까지 임대가 나오는 인프라라면 얼마든지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이걸 금융화하는 일종의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한테 이거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니까 야 나도 너도 막 달려와가지고 돈 줄게 하면서 5천억 달러나 들어왔어. 이게 한국 돈으로 보니까 710조 원이나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시작이야 라고 엔비디아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가지고 이 인프라 담보로 돈도 빌려주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 돈 구해서 AI 인프라 투자하지라고 걱정하는 곳들도 조금은 걱정을 내려놔도 되겠다.
1: 네.
0: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죠.
1: 그러니까 GPU를 담보로 돈 빌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요즘 무슨 용어가 나왔냐면 엔비디아 뱅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엔비디아 그 은행처럼 이 AI 인프라 시장에서 활동하고 네.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 약간 순환금융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부품 팔고 그러면 거기서 돈 쓰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얘네들한테 투자해주고 뭐 이렇게 서로 엮여 있어서 나중에 이 골이 끊어지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인프라 자산을 담보로 돈도 빌려주고 뭔가 금융 일까지 하니까 더 복잡해진 걸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많이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빅테크들의 이런 캐펙스 투자,
1: 네.
0: 그러니까 시설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걸 담보로 해서 뭔가 금융화 상품을 만들고 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자 돈을 또 빌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단순한 비용 지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산을 쌓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위험성을 감안해서 리스크로 주가 계산할 때 조금 빼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에서도 반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준이 달라지면 이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 들으면 재밌는데 아직은 좀 어렵거든요.
0: 네. 근데 여기 하나 더 가미를 해야 될까? 앞서 제가 얘기한 게 조금 네. 이해가 되셨다면 여기다가 최근에 AI 회사들이 최근에 폐쇄에서 개방으로 전략을 좀 바꿔가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AI 플랫폼들이 그거
1: 네.
0: 하거든요. 우리 거 공짜로 써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조금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AI 수요 폭발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
1: 네.
0: 이것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반도체 더 많이 쓰일 것 같아. 이렇게들 해석하면서 이번 주에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의구심들은 계속 나올 거고 시장에서는 이 의구심을 또 증명해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할 거니까 근데 다만 방향성은 여전히 이쪽으로 강하게 가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좀 된 거 아닌가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 네, 엔비디아 그림

0: 높은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오늘 낮 동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자칫 방심하기 쉬운데요. 지금 완도, 해남 등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곧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오늘 밤 12시부터는 통영 등 경남 남해안 지방으로 비가 확대가 될 텐데 이 새벽 시간대 특히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기습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저지대 하천이나 계곡에서 캠핑 중이신 분들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강한 비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 접근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정체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와 서종 일대 남았습니다. 박소영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은 일본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하지는 않았어요.
2: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 취임 전에는 총리를 향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해야 된다. 왜 이웃국가 눈치를 보느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1: 네.
2: 그리고 본인이 강요로 재임하던 시기에도 종전기념일과 춘추계 예대제 때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입장이 달라졌잖아요. 본인이 총리가 되어보니까 뭔가 좀 달라졌나 봅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서 직접 참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대금을 복납했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가 마지막인데
1: 네.
2: 참 공교롭게도 그 주니치로 총리의 아들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비롯해가지고 강요 4명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80여 명도

0: 집단 참배에 나섰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이거 항상 총리들이 이제 여기서 연설을 하거든요.
1: 네.
0: 전쟁의 참화는 결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되풀이 해서는이 아니고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약간 주체를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일본의 전쟁으로 주변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부전의 맹세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전의 맹세가 뭐냐면은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단호한 맹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총리들은 그동안 이 패전일 추도사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지만 아베 전 총리가 2012년에 재집권한 뒤 2013년부터는 이 반성과 부전의 맹세 관련 표현이 추도사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지난해에 13년 만에 이시바 총리가 당시에 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단호한 맹세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를 정치적 스승으로 삼아온 다카이치 총리가 되니까 또 1년 만에 이 표현이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보수 우경화 성향이 오히려 아베 전 총리보다 더 강해졌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나루히토 일왕은 2019년 즉위 이후 매년 패전일 추도사에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를 방문해서 또 일본은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그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은 쿠릴 열도 지역을 방문해서
1: 네.
0: 러시아 태평양 함대 시찰과 훈련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 이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당시 소련입니다. 쿠릴 열도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합법적인 러시아 영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반면에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이른바 북방 4개 섬은 우리가 이 조약에서 포기한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푸틴 대통령은 22년 동안 그러니까 재임을 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쿠릴 열도를 방문하지 않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일본과 영유권 분쟁에 직접적인 불쏘시개를 지피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번에는 굳이 이렇게 문제가 될 걸 알면서 방문을 했느냐. 2차 대전 당시에 전쟁 승리에 따른 전리품격인 쿠릴 열도를 좀 내세워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한
1: 네.
0: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이길 수 있다라는 국내적 메시지를 위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국민들에게 2차 대전 승전이라는 업적을 강조하면서 단결을 끌어내려는 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그 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내각 강요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1: 네.
0: 북방 영토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심지어 이번 방문에 있어서 양국 간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가 대변인 명의로 된 논평에서 아니 우리 러시아 최고 지도자가 국내에서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지 니들이 왜 결정을 하냐 이러면서
1: 네.
0: 아주 오만하게 지시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쪽은 지금 사실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1: 네.
0: 무턱대고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자국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건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물밑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가
1: 네네.
0: 러시아 비판의 전면에 나서면서 오히려 양국 관계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영유권 분쟁과 관련돼서도 눈길이 가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푸틴 대통령의 재임 기간 22년 이것도 22년간
0: 네. 네 맞습니다.
1: 근데 영토 논란이 독도 쿠릴을 이어서 또 다른 곳도 생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0: 네, 마음에 드는 데는 다 여기 미국 땅 할 모양입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4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0: 그렇다. 우리가 그것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면서 해상 봉쇄와 결합한 형태가 될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예고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외무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다 라면서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해협은 오직 이란의 명령에 따라 봉쇄되고 개방될 것이라면서 당신들이 패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이란은 계속 봉쇄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양국이 우리가 봉쇄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팽팽히 맞서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은 전쟁 이전과 비교를 하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을 했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이 선박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일 하루에만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14척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 중에서 11척은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란은 계속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나가라. 그런데 단 우리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항로를 안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쪽에만 이야기하고 우리 몰래 오만 쪽으로 붙어서 나가면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이란 측에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있는 예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란의 동맹 세력이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1: 네.
0: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정유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했고요. 그리고 그 홍해로 이어지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인근에 있는 예멘 정부군 공군 시설을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일단 예멘 쪽으로도 넓어진 상황입니다.
1: 아,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여서 이거 걱정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우리하고 관련 있는 얘기도 좀 해볼까요? 북한이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추진을 비판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사실상 핵동맹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대남 관계를 담당하는
1: 네.
0: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9국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국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하는 보복 공격 능력을 우리가 갖추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4일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UFS를 겨냥해서 핵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공조체제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확충이 훈련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지금 그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통신 등 대내외 매체에 모두 이 대변인 담화가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그 을지자유의 방패에는 야외 기동훈련과 함께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 등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훈련이 포함이 되는데
1: 네.
0: 북한은 이걸 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인 전쟁 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군사 논평원 글도 냈는데요. 여기서는 미국이 전술 핵무기 활용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반도가 미국 핵 전략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 그 북한의 담화라든지 성명을 좀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1: 네.
0: 뭐냐면 외무성이 전면에 등장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적대적 두 국가 구도를 동북아 안보 구도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학적으로 북중로와 네. 묶이면서 북한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한 외교적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충분히 담긴 성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다른 소식도 좀 확인해보죠. 우리에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조선사가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각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급하거든요. 예. 본인들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에 미국 내 조선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해외 조선사에 한해서 네. 최대 두 척의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단 후속 물량은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현지 공급망을 통해서 건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원래 미국은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예외 권한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 행정부는 미국 내에 신규 조선사를 짓거나 또는 네. 기존 미국 조선사의 지분 과반을 보유한 외국 조선사로 대상을 한정을 시켰고요.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 시민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또 기술 훈련도 시켜줘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자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자적 조선 공법과 기술 라이선스를 미국에 이전을 하고요. 현지 공급망을 확충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살짝 고민을 네. 해봐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선박은 수상 전투함과 통합 화물 보급 유조선 그리고 화물 선적 선박 등 3종입니다. 자, 미국이 왜 이렇게 급하냐.
1: 네네.
0: 미국에는 전체 66개 조선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122m 이상 대형 선박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6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1: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조건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 회사가 해당된다라는 거고 그게
0: 그렇죠.
1: 이제 한화오션이라는 얘기죠.
0: 맞습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에 1,400억 원을 투자해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자, 그리고 지난해 50억 달러, 약 7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현지 설비 확충과 인력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네.
0: 또 미 함정 설계 전문 업체인 레이도스 킵스 앤 콕스와 공동 설계 계약 등을 맺은 상태고요. 그리고 델라웨어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와 조선기술 교육 개발 협력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조선사 오스탈의 미 법인인 오스탈 USA를 최대 1조 7천억 원 규모에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다 이미 네네. 선제적으로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될 것이냐. 결국은 실행 시기잖아요. 일단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미 연방정부 예산 계획과 전쟁부 세부 실행 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초가 돼야지 좀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그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에 보면은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에는 쓰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미 전쟁부 예산 사용과 관련한 국방부 세출법도 미 해군 군함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1: 이게 이제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관세 협상에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던 거죠.
0: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잘 되면 좋고 잘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트럼프의 정치적인 쇼다 뭐 이렇게 소리는 지르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될 거야라는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뭔가 각서에 서명이 됐으니까 빨리빨리 현실화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중국 얘기도 좀 이건 미국하고 중국 얘기거든요.
0: 네.
1: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미국이 한 거죠.
0: 그렇습니다.
1: 우리는 지금 그냥 중국에 15% 관세 부과하나요?
0: 아, 우리 드론에는
1: 미국이 15%,
0: 네, 그렇습니다.
1: 중국에는 100%.
0: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 포고문 내용에는 중국이라고 못 박진 않았어요.
1: 네.
0: 그냥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근데 이게 결국은 사실 그 세계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점유율을 중국이 거의 90%, 그리고 미국 내 상업용 시장 80%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뭐냐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출한 무인 항공체계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드론 기업을 가지고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한편 자국 내 무인 항공체계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유럽연합, 일본 같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붙고요. 영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다음 달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서로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대폭 강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지난달 28일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 신규 모델, 그리고 전력원과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인버터의 중국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서 산업 경쟁을 보호주의로 왜곡하고 차등 관세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려는 시도다. 결국 피해는 미국인들이 입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는 미국이 했거든요. 중국을 향해서.
1: 네네.
0: 근데 이제는 서로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1: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요.
0: 그렇습니다.
1: 이게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미국이 해주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는 있습니다. 유럽 얘기도 해볼까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서는 화산이 분화해서 공항까지 폐쇄됐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 분화가 지금 일주일째 네.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의 관문인 카타니아 공항이 폐쇄가 됐는데 700평 가까운 항공편이 취소되고요. 관광객 수천 명이 현재 발이 묶였습니다. 여기가 워낙 유명한 관광지여가지고요.
1: 네.
0: 연간 1200만 명 정도가 이 공항을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화산재가 지중해를 타고 남쪽으로 번지면서 이웃 국가인 몰타에서도 결함과 지연이 잇따르고 있고요. 화산재는 심지어 북아프리카, 리비아까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게다가 이게 좀처럼 멈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분화가 원래는 반나절 정도였는데
1: 네.
0: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이걸 또 구경하러 가는 관광객들이 아이고. 그렇게 많대요.
1: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8: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7: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8: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11: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13: 두루미는 한 번 짝이 되면 평생 함께하는

0: 금슬 좋은 새입니다. 두루미 부부는 매일 춤을 추는데요. 두루미 왈츠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쪽이 날개를 높이 올리면 다른 쪽도 높이 올리고, 한쪽이 고개를 숙이면 다른 쪽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호흡을 맞추죠. 서로의 박자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오래 함께하는 비결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8월 15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인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까지 진행된 순회 경선 누적 투표율과 순위를 좀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52.21%로 1위, 정청래 후보 38.14%로 2위, 송영길 후보 9.65%로 3위입니다. 앞서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 누적 득표율이 단 1.48%포인트로 초박빙이었는데요. 오늘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누적 득표율 차이가 14.07%포인트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누적 순위도 오늘 꽤 변동이 있었는데요. 박선원 후보가 1위, 최민희 후보 2위, 서미화 3위, 김용 4위, 한민수 5위고요. 6위는 이성윤 후보인데 5위 한민수 후보하고 약 1,800표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내일 수도권 경선 결과는 어떨지 내일도 뉴스하이킥 생생한 그 현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끝곡은 윤하의 빗소리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호남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온라인과 ARS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전남 광주에서 김 후보는 86,558표, 득표율 57.04%를 기록해 45,324표, 31.84%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전북에서도 김 후보는 52,749표, 득표율 58.39%로 37,009표, 34%를 얻은 정 후보의 14%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남 광주에서 11.12%, 전북에서는 7.61%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최고위원 누적 득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7.71%로 17.32%를 기록한 최민희 후보의 0.4%포인트 차로 앞서며 1위로 올라섰고 서미화, 김용, 한민수 후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회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며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는가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비전마저 포기 프레임에 가두는 억지 정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광복절이라는 뜻깊은 국가적 경사마저 맹목적인 비난의 무대로 전락시킨 장 대표의 안타까운 궤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치인들이 광복절인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봉납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게 25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다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2월 15일, 오늘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의미 있는 기념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경남 진주에서는 광복절을 맞아서 지역과 인연이 있는 독립유공자 106명의 이름을 새긴 현수막을 주요 도로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독립유공자를 널리 알리고 또 시민들이 일상에서 독립유공자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광복의 의미는 물론이고 숭고한 희생과 애국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현수막에는 진주 농업학교 재학 중에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옥고를 치른 구현욱 선생님, 또 진주 소년의 동료들과 만세 시위를 준비하다가 거사 전날 체포된 임상세 선생님 외에도 수많은 분들의 이름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독립유공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은 오는 30일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소양의 바람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경남 진주에서는 광복절을 맞아서 지역과 인연이 있는 독립유공자 106분의 이름을 새긴 현수막이 주요 도로에 게시했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고 또 나라를 위해 용기를 내고 희생해주신 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만큼은 그 감사한 마음 다시 한번 새겨보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지구 편은 하루 쉬어가고요. 특별히 모여라 우리 동호회를 1시간 확대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동호회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몇몇 동호회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잠시 후에 코너지기 민재영 리포터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3, 4부에서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사람을 놔두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1: 우리 동호회.
0: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자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젠디 보고 네. 싶었어요.
0: 아, 그러니까 저도요.
2: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0: 잘 다녀왔습니다. 어딜 가진 않았지만 딱히 그래도 네.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한번 좀 쉬어가니까 뭔가 다시 또 일할 힘이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오. 이번 한 주 에너지 듬뿍 담아서 오당제 청취자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어떤가요?
2: 에너지 뿜뿜 느껴집니다.
0: 다행입니다.
2: 얼굴 빛이 좀 환해지셨어요.
0: 좋네요. 네,
2: 사실 저도 매주 다양한 취미들을 소개하면서 열심히 일에 빠져있는 것도 참 성취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렇게 잠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면서 일상에 쉼표 한번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0: 맞아요.
2: 모여라 우리 동호회 역시 때가 왔습니다. 이 모당제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모우동에서도 이번 한 주는 잠시 쉼표를 찍으면서요. 그동안 만났던 동호회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0: 오, 좋습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월 첫 주였던 지난주까지 정말 수많은 동호회들을 만난 것 같은데 오당제와 함께 모인 동호회 총 몇 팀 정도 되나요?
2: 통기타 동아리 레인보우를 시작으로 지난주 천체관측 동아리 연세야까지 세어보니까요. 그동안 각기 다른 37개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모임들을 만나봤더라고요.
0: 와, 그렇네요. 37개라니 진짜 그동안 우리 민정 리포터가 열심히 또 초대하고 오고 이렇게나 쌓였네요.
2: 네.
0: 모임마다 또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다 재밌고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줄도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 네,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먹는 것에 진심인 분들부터 뭐 통기타, 해금, 직장인 뮤지컬 등등 이 일상을 벗어나서 내 삶의 멋진 부캐를 꽃피우던 직장인 분들 그리고 또 제2의 새로운 취미에 푹 빠지신 분들
0: 네.
2: 또 지금이 아니면 즐길 수 없는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아 정말 세상에는 재미있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어 이렇게 감탄을 하고 또 하면서 코너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0: 네.
2: 그래서 오늘 모여라 우리 도구에는요 그동안 거쳐갔던 37개의 보물 같은 순간들 중에서 청취자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던 동호회도 다시 한번 만나보고요.
0: 네.
2: 또 취재 이후에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또 없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살짝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0: 네.
2: 그러고 보니까 젠디는 혹시 좀 기억에 남았던 동호회가 있어요?
0: 사실 37개 모두 손에 꼽히지만 우리 동호회 모여라 우리 동호회 코너가 아니었으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이색적인 동호회들을 만나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연어를 남기지 않고 먹는 동아리 있잖아요.
2: 네, 연남동.
0: 너무 기억나고요. 그리고 한동안 열풍이었던 감자튀김만 먹는 동아리.
2: 맞아요.
0: 이 두 동아리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2: 재밌었죠, 또.
0: 재밌었어요.
2: 한때 난리였던 이 감자튀김만 먹고 헤어지는 감튀 동아리. 여기는 저도 만나기 전까지 진짜 어떤 곳일까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0: 네.
2: 1년 정도 모임을 진행했는데 여전히 이름도 서로 모르고 개인적인 사단보다는 흐물거리는 감자튀김이 좋은지
0: 네.
2: 바삭바삭한 스타일이 좋은지를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있던 그 모습. 저 개인적으로 대본을 쓸 때도 한 이 37개의 모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써내려갔던 그런 좀 기억이 나는데요.
0: 진짜 재밌었어요.
2: 정말 재밌었어요.
0: 네.
2: 일단 그래서 감튀 동아리 하연지 회원의 목소리로요. 이 감자튀김을 애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동아리에 나와서 즐길 수 있었던 그 이유 먼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3: 때에 따라 다른데 바삭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짭짤하고 어떨 때는 달달한 게 아주 천의 매력을 가진 완전 식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되게 요즘 막 삶이 되게 팍팍하잖아요. 출퇴근도 힘들고 막 시끄러운 뉴스들도 많고 한데 되게 작은 우리만의 관심사? 기호들로만 모여진 집단이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안정적으로 좀 다가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저는 막 독서 모임, 러닝 모임 이런 거를 나가봤을 때는 되게 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편안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진짜 감자튀김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말투와 목소리잖아요. 네. 그때도 기억에 남는데 완전 식품이다. 천의 매력을 가진 완전 식품이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막 감자칩이 튀김이냐 아니냐로 논의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이분들의 감자튀김에 대한 애정 표현 중에 하나로 단종된 감자튀김 시즌 메뉴를 위한 감자튀김 장례식 이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어요.
2: 맞아요. 이게 케첩을 무덤 삼아서 감자튀김을 마치 향처럼 꽂고 다 같이 단종이 된 감자튀김 메뉴에 인사를 이제 보내줬다라는 그 이야기. 현장에서도 당황도 좀 했지만 그만큼 또 많이 웃으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모여라 우리 동호회 취재 이후에도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져서요. 여기저기 매체에서 소식이 또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0: 아, 그랬어요?
2: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모임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서 모임의 횟수 자체는 줄었지만 네. 그 사이에 또 체계화가 많이 됐다고 해요.
0: 어떻게요?
2: 그래서 먹기 직전에 비누를 활용해서 손을 씻는다라던가 내 앞으로 감자튀김을 몰아놓지 않는다. 한꺼번에 5개 이상 튀김을 먹지 않는다 등등 이 음식 매너에 대한 회칙까지 생길 정도로 여전히 또 야무지게 모임을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비슷한 느낌으로 연어를 남김없이 먹는 동아리 그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동아리도 뭔가 귀엽고 신기했어요.
2: 네, 연남동 여기는 정말 모였다 하면 연어만 먹었던 이 연어 맛집은 거의 다 찾아가 본 그 동아리잖아요.
0: 맞아요. 연어에 대한 사랑만으로 9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온 나름 전통 있는 동아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2: 맞아요. 맞아요. 이 9년간의 역사로 연어에 대한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던 동아리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취재는 제가 얻은 게 좀 많습니다. 이 생 연어가 계속 먹으면 사실 좀 느끼하고 물리잖아요. 네. 그런데 냉몸에 국물에 찍어 먹으면 느끼하지 않고 맛있다 라는 팁까지 알려주셔서 방송 후에 사실 취재를 할 때도 그랬고 네. 저도 연어를 남김없이 먹어 치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2: 이 젠디도 혹시 방송에서 감자튀김이나 연어 이렇게 좀 음식에 대한 거 나오면 내일은 이거 먹을까 이렇게 드시러 가는 편이세요?
0: 완전. 네, 진짜 감자튀김 얘기할 때도 당장 감자튀김 사러 가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고 네. 연어도 마찬가지고.
2: 그럼 내일도?
0: 내일도 감튀? 좀 끌리는데요. 자, 이렇게 음식 외에도 이색적인 활동 이어가는 모임들 자영 리포터는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네. 궁금한데 일단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그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먹는 동호회 연남동이 신청해 준 노래라고 해요. 네. 소개해 주세요. 우리
2: 네, 스테이 씨의 테디베어. 네, 여기가 곰이라고 불러서 요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0: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연어 먹는 동호회 연남동이 신청해 주신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듣고 왔습니다. 자, 또 다른 이색적인 동호회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민정리부터 어떤 게 기억나세요?
1: 저는 25년도 마지막 주말에 방송되었던 끓는 청춘.
0: 아.
1: 일단 여기가 법무부 소속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사내동호회라는 점도 특별했고요.
0: 네.
1: 말 그대로 진짜 피를 위해서 모인 동호회라는 점이 정말 두고두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맞아요. 기억나요.
1: 그렇죠. 네. 24시간 교대 근무로 쉬기만 해도 모자른 이 휴일에도 누군가를 위한 헌혈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서로를 독려하고 따뜻함을 실천하시던 분들이었는데요.
0: 네.
1: 그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 제가 또 설명하는 것보다 잠시 피끓는 청춘을 만든 김지웅 회장의 목소리로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0: 네.
1: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2: 제 주위에서 헌혈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도 한두 번 하고 다 거의 다 그만두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과 이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200번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헌혈 동호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리 쪽 근무를 하고 있고 호송 쪽도 계시고 행정 쪽도 계시고 다 업무가 다 다르셔가지고 이렇게 모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헌혈이란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다양한 직원분들과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이제 몸과 마음만 정신하신 분들만 할 수 있고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때 헌혈 동호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1: 네.
0: 지금도 여전히 헌혈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주변에 좋은 영향력 계속 나누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1: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방송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재 당시만 해도 피끓는 청춘 회원 수가 7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좋은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더 가입을 해주셔서
0: 네.
1: 이제 두 자리입니다.
0: 오.
1: 11명이 함께 이 동호회 활동을 와.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후로도 김지웅 회장의 열정 적인 동호회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0: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 사실 헌혈이 수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1: 네.
0: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 또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헌혈을 더 많이 잘하기 위해서 운동을 또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신체 나이는 더 건강해졌다는 회원들의 찐 후기까지 저도 여기는 정말 가서 이 따뜻함 실천? 나눔?
0: 네.
1: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김지웅 회장은 내년에 헌혈 300회를 해낸 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 명예의 대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0: 네.
1: 지금까지 274회로 진짜 멀지 않았거든요.
0: 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1: 그렇죠. 이제 300회 달성하면 한 번 더 오늘도 당신 편의 소식 전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0: 와.
1: 꼭 문자 주셔야 합니다. 회장님.
0: 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 피끓는 청춘 외에도 아기천사의 합창 봉사 동호회나 홈베이킹하는 사람들의 나눔 활동 등등 따뜻한 울림을 주었던 동호회들 이야기 덕분에 나도 한번 좋은 일 실천해볼까라는 이 선한 계기를 심어줬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2부에서도 이 또 따끈따끈한 동호회 근황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1: 네. 제가 또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더니 반갑게 좋은 소식 전해주신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0: 네.
1: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네 잠시 후에 함께 들어요.
0: 아,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노래를 정말 많이 신청해 주셨다고 해요.
1: 맞아요.
0: 민정 리포터 소개해주세요.
1: 네. 이 노래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최다 신청곡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함께 들어주세요.
0: 네.

0: 해마다 되풀이되는 호우 피해.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호우 발생 시 낙석 위험이 있는 위험한 비탈면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람한 물이 도로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 운행을 삼가야 합니다. 바닷가에 저지대 주민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호우가 예상되거나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호우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의 경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보통 토요일 이 시간대라면 정체가 거의 다 풀렸을 텐데 오늘은 밤에도 교통량이 꽤 많습니다.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춘천 분기점 일대 밀리고요. 또 서종부터 화도 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도 광주 쪽으로 서원주 그리고 동곤지암 일대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 안성 분기점 일대 정체 이어집니다. 그 밖에도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 해운대 터널부터 부산 울산선 시점까지 연휴라 교통량이 몰리면서 정체고요. 반대 울산 쪽은 온양 부근 2, 3차로 장애물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구편은 한 주 쉬어가고요. 우리 민재영 리포터와 함께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그동안 만나봤던 모여라 우리 동호회 중간 결산 함께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온 동호회가 있다고요.
6: 네, 제가 방송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가운 소식을 저 혼자만 전해들었던 터라 네. 기회가 된다면 꼭 모여라 우리 동호회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곳인데요.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나 많이들 배우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멀어지던 e스포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인 태권도 동호회. 이 SID 동호회 젠디 기억나시나요?
5: 그럼요. 기억나죠.
6: 네. 이 세컨드 라운드 태권도라는 의미에 알맞게 어린 시절 1라운드를 거쳐서 성인이 되어 2라운드로 다시 태권도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호회인데요. 네. 취재를 나갔을 때만 해도 이제 만들어진 지 갓 두 달 정도 된 따끈따끈한 신생 동호회였거든요. 네. 그때 방송이 3월이었으니까 이제 반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살짝 전화로 여쭤봤어요.
5: 오, 네. 궁금하네요.
6: 그렇죠. 일단 회원수가 40명 남짓에서 70명까지 크게 늘어났고요. 오. 무엇보다도 이 소식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SRT 유승준 모임장의 반가운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5: 네.
7: 방송이 나간 이후로 라디오 좀 듣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더욱 열정적으로 좀 운동에 참여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걸 토대로 국제대회도 참가를 해서 새로운 경험을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선수 출신들은 또 이제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도 출전을 했고 성인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SIT 동호회가 출전해서 종합 우승을 또 하고 왔습니다. 더 이 SIT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아주고 즐겁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와, 회장님 목소리도 오랜만에 듣는데 회원수도 네. 그 사이에 확 늘어났고 국제대회, 세계대회까지 출전해서 좋은 결과까지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6: 그렇죠. 앞서 한번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이상하게도 이 태권도

0: 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여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태권도인으로서 이런 분위기가 안타까웠던 유승준 모임장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어른들도 쉽게 와서 태권도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고요. 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선수 출신 분들 그리고 또 주변 태권도 관장 분들까지 와서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해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종합 우승이라는 성과까지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성과를 직접 보신 분들이 점점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라면 나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왠지 모를 자신감과 함께 SIT의 무대 두드리는 예비 회원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성장 더 기대가 됩니다.
1: 네. 진짜 더운 여름이지만 또 땀 한번 흘리고 나서 샤워하고 나면 시원하시잖아요.
0: 진짜 시원하죠.
1: 뭔가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도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 제대로 겨루기를 하면요. 2분 사이에도 땀이 흠 날 정도로 운동량이 엄청나고요. 또 기술을 사용하려면 부수적으로 몸을 써야 하다 보니까 네. 체형 교정이나 스트레칭 또 유연성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리가 잘 안 벌어지던 회원들도 나중에는 발차기 때 다리를 쭉 올려서 이 성공을 해낼 정도로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유산소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태권도 관심을 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진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별스타그램 성인 태권도 동호회 SIT 검색하면 바로 또 다양한 훈련 모습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이 취재 당시에 아기를 낳고 도전하신 분도 있는 만큼 처음 동호회를 만들었던 의도 그대로 태권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그리 높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겨루기 대회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네. 성취감도 확실히 더 느끼면서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방송 당시에는 신생 동호회로서의 패기 가득한 모습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진짜 체계가 잘 잡혀가는 안정된 동호회로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선수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 이 성인 태권도의 저변을 넓히는 동호회로서 자리 매김하시길 응원하겠고요. 이쯤에서 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에는 SRT 신청곡인가요?
0: 맞습니다. 에픽콰이아 박봄이 함께 부른 업 신청해 주셨습니다.
1: 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에픽하이 박봄이 함께한 업 듣고 왔습니다. 지나간 동호회 이야기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재밌고 좋은데요.
1: 그쵸.
0: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야외에서 활동하는 동호회들도 진짜 많았잖아요.
1: 네.
0: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만들어진 텃밭 동호회, 사마만사성, 그리고 동력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또 달리기 동호회였죠. 달림까지. 이번 여름이 워낙 덥다 보니까 다들 동호회 활동 잘하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1: 젠디 저 지금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
0: 아, 그럼요. 네. 다 기억하죠.
1: 진짜로 이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힘든 여름이다 보니까 저도 여름나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0: 네.
1: 오늘 바로 이 사마만사성 회장님께는 또 문자가 왔는데 올 여름에 멜론까지 또 수확을 해내서 지금 또 기쁘게 김장철 이제 준비를 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이 백패킹 동호회 오다스거든요.
0: 네.
1: 요즘에는 열대야도 또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밖에서 1박 2일을 생활해야 되는 이분들이 과연 괜찮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 일본으로 또 백패킹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터라서 궁금해서 또 바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과연 잘 다녀왔는지 오다스의 이재 회장 용영식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 네.
2: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산은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라고 하면 일본은 엄청 크고 그리고 곰이 나타났다는 속보가 있어가지고 좀 무서워하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2000m라는 산을 간다는 것 자체가 가방 메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다 초보긴 하지만 가기 전 두 달 전부터 각자 운동도 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래서 체력을 높인 다음에 가가지고 다들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또 해외 백패킹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직 어디 갈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에도 한번 갈 것 같습니다.
0: 와, 그 사이에 일본 백패킹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1: 네.
0: 이렇게 또 다른 도전을 멋지게 해내셨는데 곰이 나타났다는 속보 가운데서도 또 안전하게 성공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이 뜨거운 여름에 그래도 백패킹 하면서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나 봐요.
1: 아, 이분들이 들어보니까요. 또 이 백패킹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0: 네.
1: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만큼 물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뜨거운 여름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이제 계곡 부근으로 이 백패킹의 위치를 잡기도 하고요. 프리다이빙과 결합을 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또 캠핑을 즐기는 식으로 슬기롭게 여름 백패킹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 너무 뜨거울 때는 물 안으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놀고 그래도 밤에는 비교적 기온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자연에 스며들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유로움. 제가 전화로 전해듣는데 뭔가 좀 진짜 저도 같이 신이 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같은 관심사 하나로 더 끈끈해져가는 이들의 이야기 더 듣고 싶고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0: 네, 정말로 자연 속에서 땀 흘리고 또 시원하게 즐기면서 진정한 이 미니멀리즘 실천과 함께 무더위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동호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멋지고 대단하세요.
1: 네, 사실 오다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짚어본 동호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일상의 쉼표를 찍고 내가 목표한 것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도전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나름의 활력을 찾아가는 분들. 제가 그동안 이 취재했던 내용을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니까 아, 이 시간 동안 나도 뭐라도 하나 도전해볼 걸 말만 했다 하는 아쉬움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어 라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0: 그러니까요. 사실 일에 치이고 또 사람에 치이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새로운

0: 사람 만나서 마음을 나누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취미 하나로 뭉쳐서 끈끈해질 수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멋지십니다. 다들.
1: 네, 맞아요. 어렸을 적 떠올려보면 매일 이제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친구들 만나고 같이 웃고 떠들고 이게 일상이었잖아요. 네. 저도 진짜 그래본 게 언제인지. 근데 또 동호회 취재를 하면서 그런 장소가 바로 지금 동호회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약간 사랑방 느낌? 그래서 이 제 마음을 말씀해 주셨던 쌍문동 우드카빙 모임 이선영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시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2: 바쁜 일상 속에서도 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다시금 나의 삶의 활력을 느끼기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공간 자체가 굉장히 귀한 요즘이잖아요. 옆집 아랫집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동네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심지어 오늘 저녁에 뭐 만들 거니 반찬거리 어디서 사니 이런 거 네 우리 동네 앞에 있는 마트에 문을 닫았어 공사를 한대 요 가까운 시장이 어딨니 이런 것들 정말 소소한 흔한 이런 일상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선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쉼도 누리시고 활력도 느끼시고 같이 소소한 일상도 나눌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1: 네, 제가 사실 항상 취재를 할 때마다 가장 마지막 질문이 뭐 나에게 우드카빙이란? 나에게 물속 세상이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딱 두 단어가 있는데 나에게 비타민이다. 나에게 활력소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얘기를 할 때 거짓말이 아니라 눈이 반짝반짝한 게 느껴져서 아 저게 정말 뭘까 나도 다시 느끼고 싶다.
0: 그러니까요.
1: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저도 저만의 비타민을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젠디는 좀 들으시면서 이거 나의 비타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던 거 있어요?
0: 일단 저는 되게 그 사람 만나는 거 어려운 그 편이다 보니까 그냥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재밌고
1: 맞아요.
0: 또 뭐랄까요 그 대리 만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민자영 리포터 말한 것처럼 나도 나만의 비타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근데 또 청취자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새로운 취미를 하나 드린 것 같아요.
0: 맞네.
1: 모여라 우리 동호회 듣기. 이것도 취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네요. 들으시면서 나한테 어떤 취미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요.
1: 네. 이렇게 거창한 목적이 없어도요. 매번 모임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는 마음 맞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위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곳. 이분들에게는요. 동호회는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을 넘어서서 아, 내 삶을 조금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진짜 내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좀 보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 37개의 모임을 하나하나 취재할 때마다 진짜 많이 배웠고 일이 아니라 진짜 그 에너지를 엄청 받아오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 에너지 팍팍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어떤 곳에서 어떤 멋진 분들과 반짝이는 취미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임이 기다리고 있을지 꼭 기대해 주세요.
0: 기대됩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나도 뭔가 시작해볼까 하는 설렘을 가득 느낀 청취자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덕분에 몇 달 동안 매주 토요일이 참 풍성했는데 앞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죠?
1: 네. 앞으로도 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취재해올 테니까 매주 토요일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0: 네.
1: 언제나 동호회 자랑과 제보는 환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취미가 있다 혹은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다 라면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놀러오셔서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동호회 상반기 결산을 이렇게 쭉 해봤는데 듣다 보니까 동호회 분들 그 활동도 쭉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민자영 리포터가 매주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취재해온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편하게 그 다양한 동호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민자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안녕.
0: 안녕. 러브홀릭의 놀러와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1, 2부에서 동호회 상반기 결산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동안 다양한 동호회 이야기 여러분과 많이 나눠봤구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좋아하는 거 하나만 같아도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도 금세 친해지고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호회가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운동이든 아니면 음악이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음식이든 뭐든 여행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행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들으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민자영 리포터와 어떤 동호회 이야기 함께 나누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만한 재밌는 동호회 이야기 소식 또 취재해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BTS의 Permission to Dance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0: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된 데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선제적 통제에 만전을 기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선제적 점검, 통제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며 캠핑장과 야영장 방문객 및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지하차도, 저지대 주택에 대한 사전 점검과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대피 안내를 신속히 하고 해수면 상승을 감안해 해안가와 인접 저지대 안전관리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회 호남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온라인과 ARS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전남 광주에서 김 후보는 86,558표, 득표율 57.04%를 기록해 45,324표, 31.84%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전북에서도 김 후보는 52,749표, 득표율 58.39%로 3,709표, 34%를 얻은 정 후보의 14%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남 광주에서 11.12%, 전북에서는 7.61%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최고위원 누적 득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7.71%로 17.32%를 기록한 최민희 후보의 0.4%포인트 차로 앞서며 1위로 올라섰고 서미화, 김용, 한민수 후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3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현재 시간 15일 동부 소순다 열도에 있는 플로레스 섬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아리안토 국가재난관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상자가 2명이고 11명은 경상이라며 2,000명가량이 스스로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대는 플로레스 섬 곳곳에서 매몰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도로가 차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의 대가로 기업 측은 어떤 효과를 얻게 될까요? 얼마 전 국내 한 필기구 업체가 경영난 속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여서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긴 건데요. 평소 이 회사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돌고 돌아 기업의 힘이 되는 모습.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옛말을 실감케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우효의 민들레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7728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토요일도 여지없이 9시에 퇴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주말에 일하는 건 세월이 흘러도 늘 외로운 일이지만 퇴근은 항상 즐겁네요. 빨리 남편과 귀여운 반려견이 기다리고 있는 집에 가서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겠어요 하면서 우효의 민들레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주말에도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렇게 주말 근무에 외로움을 씩씩하게 이겨내시고 퇴근까지 힘내셨으면 좋겠고 요즘 안 그래도 과일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수박도 맛있고 복숭아도 정말 달고 맛있던데 달콤한 과일 드시면서 피로도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주말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이유의 바이 썸머 478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진짜 여름이 이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바이 썸머를 외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3231님이 재수생 셋째 딸이 힘들다고 해서 픽업하러 가고 있어요. 성적 잘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9일 목요일이 수능이라고 하죠. 이제 오늘 기준으로 96일 남았는데 진짜 우리 수험생 또 재수생을 둔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힘들다고 할 때 그래도 제일 먼저 달려가주는 엄마가 있어서 어머님이시겠죠. 아버님이시려나 어쨌든 이렇게 달려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따님한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만큼 꼭 좋은 결과 나와서 따님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고 있을게요. 우리 어머님도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이렇게 늘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주말 전에 그 수능 100일도 이제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시기에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니까 요즘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컨디션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충분히 잘 자면서 체력 관리도 잘 해주고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해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걸 막 무리하게 공부의 양을 늘린다거나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그 습관과 루틴을 바탕으로 취약한 부분들 보완하고 정리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도 막 옆에서 계속 막 모의고사 보면 몇 점 나왔어? 이렇게 질문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게 힘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처럼 곁에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83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젠디는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저는 시원한 얼음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얼음 씹어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와 우리 4283님은 치아가 튼튼하신가 봐요. 얼음 씹으면 약간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대단하신데요. 확실히 시원한 얼음으로 된 아이스크림이 맛있긴 하죠. 저는 바닐라를 좋아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상표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바닐라 맛으로 된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좋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또 많이 시원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좀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으로 또 더위를 녹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전해드릴 건데요. 3439님이 신청해 주신 노 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 그리고 이어서 0640님의 신청곡이에요. 김석준 피처링 고양이파도 연애편지 전해드릴게요.

노 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 3439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김석준 피처링 고양이 파도 연애 편지 0640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3580님이 휴가 나온 아들이랑 대학생 딸 그리고 남편이랑 통영 여행하고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네 명이 떠나는 가족 여행은 처음인 것 같네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사춘기 때는 사진 안 찍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같이 찍어주네요. 와,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난 첫 여행이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춘기 때는 사실 사진 찍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컸다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거 보면서 또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요즘 휴가철 이제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휴가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사진도 남기시고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오시고 오늘 행복한 기억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이영지 피처링 도경수의 스몰걸 김지윤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지금 곳곳이 빗길이라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산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방향 남사 부근 1차로와 4차로 막고 현재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지금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춘천 분기점 또 설악 그리고 서종부터 화도까지 총 12km가 어렵고요. 미사 부근은 현재 3차로에 고장차가 발생해 그 처리 여파로 혼잡한 모습입니다. 한편 연휴 동안 비가 와서 서울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더위가 다소 누그러들 텐데요. 비 그치면 화요일부터는 다시 33도 안팎의 막바지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4890님, 항상 딸아이 출근길에 함께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무뚝뚝한 딸이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 맡은 바 책임감 있게 해내는 딸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채희야 사랑해. 오, 또 매일 출근길, 따님의 출근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4890님의 문자였습니다. 사회초년생 진짜 쉽지 않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일도 힘들지만 사람도 힘들고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자기 몫을 다 해내고 있는 딸에게 이런 따뜻한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씩씩하게 출근하고 있을 우리 채인님,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0570님, 집 앞에 밤 산책 나왔어요. 오당제 들으면서 걸으니까 더 좋네요. 요즘에 다시 이제 밤 산책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한여름일 때, 너무 더울 때는 또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는 문자가 조금 줄었었는데, 다시 좀 선선해지면서 시원한 밤 공기 느끼면서 걸으면서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계시죠? 그 안부 인사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0570님과 함께 또 좋은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릴리님이 신청해주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백투 블랙, 그리고 5584님이 신청해주신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백투블랙 그리고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710님은요. 젠디 안녕하세요. 생일인데 투잡하러 가고 있습니다. 운 좋게 인별그램을 통해서 소문이 잘 나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기도 하지만 고된 날도 있네요.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잔잔한 위트로 따뜻하게 웃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아, 오늘 생일이신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러 가셔야 되는군요. 일단 우리 1710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별그램을 통해서 소문이 잘 나가지고 일이 막 들어오고 있나 봐요. 좋은 기회 만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멋지시고 대단하신데 재밌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끼는 만큼 당연히 힘든 날들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오당제 놀러 오셔서 잠시나마 마음이라도 쉬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생일이시니까 바쁜 하루 속에서도 우리 1710님만을 위한 뭔가 특별한 일 하나쯤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김경준님, 23년을 쓴 가스레인지를 보내고 인덕션을 샀는데요. 요즘 자석놀이 하는 것 같아요. 냄비를 올리면 삐 안 되고 또 삐 안 되고 이번 참에 안 되는 냄비들과도 이별을 해야겠어요.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신청해 주셨습니다. 23년을 함께한 가스레인지와 이별하시고 새 인덕션을 들이셨군요. 그렇죠.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그 작동이 되는 냄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동안 쓰셨던 냄비들 중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인덕션이랑 잘 맞는 새로운 도구들도 구입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요리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곡 재밌는 또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3690님이 신청해주신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까지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0892님. 젠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이때쯤 듣고 싶은 곡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신청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이 부러운 바람을 느낄 때마다 조금씩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아직 낮에는 덥긴 하지만 그래도 계절이 천천히 가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또 딱 어울리는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0892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다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 인근 해안에서 규모 7.7 강진이 일어난 데 이어 오후 5시 52분쯤에는 북수마트라주 인근에서도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20만 명가량이 사는 페마탕시 안타르에서 북서쪽으로 7km 떨어진 곳이고 지진 발생 깊이는 180km로 깊은 편입니다. 앞서 플로레스섬 인근 강진으로 3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으며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3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된 데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선제적 통제에 만전을 기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선제적 점검, 통제,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며 캠핑장과 야영장 방문객 및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지하차도 저지대 주택에 대한 사전 점검과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대피 안내를 신속히 하고 해수면 상승을 감안해 해안가와 인접 저지대 안전관리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호남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온라인과 ARS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전남 광주에서 김 후보는 86,558표, 득표율 57.04%를 기록해 45,324표, 31.84%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2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전북에서도 김 후보는 52,749표, 득표율 58.39%로 37,009표, 34%를 얻은 정 후보의 24%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남 광주에서 11.12%, 전북에서는 7.61%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최고위원 누적 득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7.71%로 17.32%를 기록한 최민희 후보의 0.4%포인트 차로 앞서며 1위로 올라섰고 서미화, 김용, 한민수 후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다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0: 에스케이프 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이란과 미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란 측은 가짜 정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선박의 대부분은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로 이동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선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한데요.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세계 곳곳에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바다의 경계는 불과 몇 킬로미터만 달라져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폭풍 전야의 해양 분쟁, 그 쟁점은 무엇일지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네, 일주일에 한 번 손경제의 두 진행자가 뭉칩니다. 이진우가 묻고 박정호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이진우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3: 예, 잘 다녀오셨어요. 아유, MBC에 그 형님이 안 계시니까 휑하고 말이죠.
2: 아, 진짜 몇 년 만에 휴가 한번 다녀왔다고 또 일이 여기. 야, 진짜. 네.
3: 아, 다 저 박교수님한테 네. 아유, 우리 형님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고.
2: 박교수님도 뭐 8월 말에 일주일 휴가 가신다면서요.
3: 네, 그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2: 아니야, 이번에 이 박정호 교수님 대신 제가 진행하니까 네. 이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왜요?
2: 박정호 교수님도 좀 네. 긴장을 좀 하시라고 네. 제가 잘하는 분으로 아. 진행 잘하는 분으로
3: 우리들 꽂아달라고. 다른 사람으로.
2: 네. 아. 우리 둘은 하면 서로 짜고 하잖아요.
3: 맞아요.
2: 하여튼 긴장했어요 이번에. 자, 오늘의 주제는 예. 오늘의 주제는 호르무즈 해협은 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다가 이제 거기가 문제가 된 건데요.
3: 네.
2: 생각해보니 자기네 나라 앞바다가 저게 자기 바다야 아니면 남의 같이 쓰는 바다야 이게 어떻게 정하지?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3: 아,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네.
3: 전 세계 해양 국경선이 한 450개 정도 있습니다.
2: 해양 국경선?
3: 예. 그러니까 여긴 우리 영해야 이렇게 구획을 짓고 있는 게 한 450개 정도 되거든요.
2: 예.
3: 월초.
2: 예.
3: 그런데 그중에 명확하게 해양 국경선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이 180개밖에 없어요.
2: 그 말은 한 300개 가까이가
3: 예.
2: 분쟁이다?
3: 아직도 분쟁이고 잠정적 합의 정도만 도출된 수준입니다.
2: 아, 그러니까 우리 땅 앞바다 근처에 걸치적거리는 다른 나라가 없으면
3: 네.
2: 뭐 200해리니 뭐니 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해라고 하면 그러든가 말든가 할 텐데
3: 네.
2: 붙어있는 나라들끼리 붙어있다 보니까
3: 그렇죠.
2: 가운데를 자를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군요.
3: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선진국들이라고 하면요. 이상하게 해양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들이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 때
2: 예.
3: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해리, 20해리 이 정도 할 게 아니라 200해리 정도로 해도 우린 유리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2: 아.
3: 그래서 점점 본인들이 점유를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주를 늘려와 버렸어요.
2: 아.
3: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해양 국경선이 겹치지 않았던 지역마저도
2: 이제 200해리씩 하다 보면 야 겹치잖아 이런
3: 그렇죠.
2: 아.
3: 바로 그 문제도 생겨버린 거예요.
2: 아.
3: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2: 예.
3: 지금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뭐 우리 몇 번 다뤘지만 제7광구를 비롯해서 우리 황해 앞바다에 중국이 부조물을 설치했다라든가
2: 네.
3: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양 국경선, 해양 경계선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들로 분류되는 곳들 중에가 바로 우리 남해, 그다음에 황해입니다.
2: 네.
3: 바로 이런 지역들도 우리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는 곳이기 때문에
2: 예.
3: 오늘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잘 일단락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지, 네, 그걸 좀 말씀도 드리려고
2: 예.
3: 하고요. 해양 국경선과 관련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 네.
3: 자, 호르무즈 문제. 만약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내 앞바다를 내 거라고 주장해도 이제 미국이 못 막네.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중재를 못 하네라고 하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할 지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2: 아, 그래. 야, 이란도 저러는데 우리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3: 그렇죠.
2: 이런 곳이
3: 예.
2: 어디가 그래요?
3: 대표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 순위를 정한
2: 네네.
3: 겁니다.
2: 예.
3: 제 생각에 가장 뜨거워질 수 있는 데가 카스피해입니다.
2: 거기는 어떤 누가 그러는 거예요?
3: 네.
2: 어디쯤 있죠? 그 카스피해가?
3: 이 카스피해는요. 어디에 있냐면 이 내륙해입니다.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다섯 개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해예요.
2: 아,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물은 짜다.
3: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게 당연히 예전에 바다랑 연결이 돼 있어서 소금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내륙해로 바뀌고 난 뒤에 염분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독특한 하여튼 뭐 내륙 예. 해가 됐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 카스피 해를 옛날에 바다였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계속 지금도 바다로 볼 거냐 예. 아니면 이젠 호수잖아 라고 호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적용 규칙이 완전히 달라져요. 바다로 본다라고 하면요. UN 해양법협약 네. 이걸 바탕으로 진짜 다른 영해를 구획하는 그 기준으로 이 카스피해도 근처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 다섯 개가 사용을 해야 되고
2: 그렇겠죠.
3: 예.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됐을 경우 제3세계 국가들도 그 카스피해의 일부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사용 권한에 대해서.
2: 바다니까?
3: 바다니까요.
2: 아. 예. 그러네요.
3: 그렇죠. 그런데 호수를 해버리면 네. 국제 관습법에 따라서 또 나누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나누냐? 호수로 따지게 되면 그냥 아주 속칭 표현하면 엠빵입니다.

0: 5개 국가들이 공동으로 5분의 1로 나눠서 공동 소유를 하는 거예요.
1: 조금이라도 그 호수가에 접하고 있는 그 면, 그 선이 있기만 하면
0: 네.
1: 그 선의 길이나 아니면 국토의 면적이나 이거와 무관하게 네. 나도 하나 다 써 그럼 전부 다 n분의 1이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아,
0: 그래서 다섯 개 국가가 뭐 예를 들어서 호수에는 살짝 접하지만 뒤에 엄청난 영토가 있는 데도
1: 그런
0: 있고,
1: 나라도 있고
0: 호수에 면적이 많이 붙어 있지만 면적이 작은 나라도 있는데
1: 그렇죠.
0: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5분의 1로 균등 분배합니다.
1: 균등 분배한다는 건 그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면서 아무튼 지분이 5분의 1씩 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자, 너희네 나라와 접한 것만 니네 거야 이게 아니라.
0: 예예. 예.
1: 아.
0: 그렇게 되는 게 국제 관습법이에요.
1: 아하.
0: 근데 이제 바다로 보면 뭐 우리 늘 얘기하는 뭐 영해 기준 12해리니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 이 잣대를 이제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1: 예.
0: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이란은 해안선이 짧아요.
1: 네. 카스피해랑 접하는.
0: 예.
1: 네.
0: 그리고 자기 앞바다 쪽에 이 카스피해 바다 밑에 자원이 적어요. 사실 카스피해 주변에 이 다섯 개 국가를 보면
1: 네.
0: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뭐 투르크메니스탄, 저 카자흐스탄 전부 자원 강국이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그게 땅덩어리 다 붙어 있는 건데
1: 네.
0: 그 위에 바닷물이 둥둥 떠 있는 건데 그럼 카스피해 밑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또 매장돼 있겠어요.
1: 있겠어요.
0: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탐사도 했는데 이란이 딱 보니까 자기가 불리한 거예요.
1: 아 하필이면 자원들은 우리 쪽에는 없네.
0: 네, 저쪽 가운데 쪽에 좀 있고 다른 나라 쪽에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호수니까 5등분해서 똑같이 나눠 가지자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하. 이란이 하는 거죠.
1: 아하 그렇겠네. 네. 예.
0: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은 딱 보니까 자기 쪽에 좀 자원이 많아요. 야 이거 바다잖아. 이게 수천 년 전에 바다였어.
1: 근데 그게 바다면
0: 네.
1: 바다면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0: 이 바다는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일단 영해를 나누는 기준이 6해리에서 12해리가 있고
1: 예.
0: 그다음에 그 바깥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영해는 아닌데
1: 아하.
0: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고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 아하. 만약에 배타적 경제 수역인 200해를 여긴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1: 서로 겹칠 테니까.
0: 겹칠 테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적어도 영해라는 걸 가지고 이걸 구획만 해도 이라는 면적이 불리하고 나머지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영해 잣대로 어느 해리까지를 우리가 할지만 협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1: 예.
0: 이게 다른 국가들의 얘기였던 거죠.
1: 그렇겠네요.
0: 자 그래서
1: 예.
0: 이게 카스피해가 정확히 언제 그런 바다였는지 봤더니 5천만 년 전이었어요. 그때 바다였는데 이걸 아직도 바다라고 그러는 게 이란 입장에서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이란은?
0: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요. 이란 국민은 이 바다 영해에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위로는 카스피해.
1: 아래로는 호르무즈.
0: 네. 그러니 이것들만 우리가 영해로 온전히 우리 거라고 주장만 해도
1: 되게 예민한 이해관계가 있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란의 어떤 뭐라고 경제적 이익이 또는 국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1: 전 세계에서 바다 영해 이런 거 공부 제일 열심히 한 나라겠네요.
0: 맞아요. 그래서 30년 가까이 갈등을 빚다가
1: 네.
0: 2018년도에 카자흐스탄에 다섯 개국 정상이 모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고 1달락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결국 이란의 주장 때문에 합의를 봤어요. 카스피해를 바다도 호수도 아닌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진 바다 이렇게 그 협약에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규획을 했냐면요. 각각 연안국의 해안선을 15해리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5해리면 28km 정도를 영해로 인정하기로 했고요.
1: 예.
0: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10해리를 더 더합니다. 여기서 10해리면 또 19km인데 거기까지는 배타적 어업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대신 수면 위 있지 않습니까? 물 자체는 국제수역처럼 배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공동 이용하자. 왜냐하면 카스피해로 진짜 물류가 많아요.
1: 아, 그러니 자기네 맞바다만 다니면 너무 불편하니까.
0: 그렇죠. 네.
1: 물 위에 떠다니는 배들은 서로 공동으로 다니고.
0: 네.
1: 그럼 물 밑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나누고.
0: 물 밑이라기보단 물 안에. 그러니까 아까 영해라고 하면 물고기나
1: 수면 아래에
0: 네, 수면 예. 아래에 있는 그런데 수면 밑에는

0: 최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광물 자원. 이 광물 자원은 각각 자국 영토, 영해라고 구획하기로 했던 네. 아까 15해리 거기까지는 각자 캐다 쓰자. 네. 그건 어차피 자국의 예. 해양 영토가 된 거니까 예예.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1: 아, 15해리. 지금 15해리씩 파다 보면 서로 이마 부딪힐 일은 없나 봐요.
0: 이마 부딪힐 있어요. 이것도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사실 해저로 들어가면 예. 유전이라는 게 이렇게 걸쳐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이 해저 탐사가 명확하게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각자 자기가 빨대 꽂아서 계속 씁시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 완벽한 합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빨대를 꽂았으면 니네 땅에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왜 우리 땅 것까지 뽑아가냐라고 하겠죠.
0: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실질적인 해저 자원에 대한 분할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었을 때 이건 어떻게 할 건데
1: 복잡하네.
0: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요. 또 바다냐 호수냐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궁금한 건 보통 이제 그럼 호수는 그렇게 그냥 관계없이 5분의 1이든 7분의 1이든 한다고 들었고
0: 네.
1: 바다는 이제 자기네 영해가 이제 있겠죠. 12해리든 5해리든 200해리든.
0: 네.
1: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서 12해리로 하면 이게 서로 중간선을 넘어가고 네가 12해리로 오면 나한테 더 넘어오는 이런 서로 좁은 바다를 두고 양쪽을 만나는 그런 나라들도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그거는 그냥 딱 반으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야, 나는 땅이 이렇게 큰 나라고 너는 요만한 나라인데 그 바다를 반반 나누자고 하면 좀 내가 섭하지? 하는 그런 게 좀 작용을 하나요?
0: 네, 그런 게 당연히 작용을 하죠. 국제사회는 우리가 늘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규칙 정한다 했을 때 그 영해를 정하는 그 기준들도
1: 예.
0: 그 원래 당사 국가들 간의 첫 번째 협의가 제일 중요하고 많은 국가들의 통로로 이용되는 영해는 공해로 놔두자. 이게 네. 이제 큰 두 가지인데 예, 예. 그 공해로 놔두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게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강대국 러시아 이런 데는 자기 영해 쪽이 모든 국가들이 자주 이용하는 해로면 아, 이거는 공해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영해라고 주장하기가 먼 곳에 공동 통로가 있으면 아, 그건 공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좀 관계가 없는 그 부분들은 일단 니들끼리 합의해봐 하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1: 아하.
0: 그래서 제가 카스피에 다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가 다른 결론이 났을 때 또 한 번 이슈가 될 만한 곳이 바로 이렇게 서로 영해라고 주장했을 때 겹치는 대표적인 곳이 튀르키예하고 그리스에 둘러싸이는 에게해입니다.
1: 아하, 에게해.
0: 이 에게해는 또 이것도 이란도 민감해하는 지역이에요.
1: 거기서 또 이란이 뭐 겹친 게 있어요?
0: 왜냐하면 호르무즈에서 그 석유나 가스를 캐다가 네.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1: 예.
0: 수에즈나 지나서 에게해 쪽을 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에게해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튀르키예나 그리스가 잠시만요, 여긴 저희 영해입니다. 통행료를 내세요. 라고 해버리면 이란 입장에서 아니 나는 공해인데 쟤는 또 영해고 이거 뭐냐 이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판을 복잡하게 튀겨야 되는 게 다 이란이에요.
1: 하필이면.
0: 그래서 이쪽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설명을 좀 드려보면 1923년에 로잔 조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로잔 조약을 튀르키예에서는 도대체 이걸 왜 이런 조약에 사인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로잔 조약으로 인해서요. 튀르키예 바로 앞바다. 튀르키예 본토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섬들까지 전부 그리스 영토가 돼버렸어요. 혹시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1: 네.
0: 지금 창을 하나 더 띄워서
1: 지도 좀 보면서 봐야 되네요.
0: 예, 에게해 아마 지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튀르키예 본토가 있는데
1: 네.
0: 본토 바로 앞에 섬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전부 색깔이 그리스와 똑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1: 우리로 치면 백령도가 중국 땅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0: 그런 거죠. 네. 백령도 중국 땅이고 거제도 중국 땅이고
1: 홍도가 중국 땅이고.
0: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튀르키 입장에서는 자기 집 바로 앞마당에 이웃나라 땅이 있는 거예요.
1: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이 로잔 조약에 튀르키예는 왜 이런 데 사인을 했는지 물론 예전 오스만 투르크가 네. 되게 어려웠을 때니까
1: 아하.
0: 뭐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른 나라 본토에 바로 앞에 있는 섬까지 그리스가 갖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12해리로는 0해를 정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0: 그러면 트리키에는 내륙 국가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12해리는 좀 과하고 6해리로 좀 해보자 이런 정도로 이제 또 조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양 국가 간에 6해리 그러니까 우리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11km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로 하자라고 했지만 그리스 입장에선 아니 왜 나만 6해리로 하냐 국제사회 룰이 12해리인데 네. 그럼 이거 12해리로 해야지 왜 나만 6해리로 양보합니까? 이걸 당연히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잠깐 거기에서 네. 그리스 섬과 터키 국토가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붙어 있는 사이가 24해리보다 좁다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네. 24해리쯤 되면 야, 딱 맞다. 야, 12해리, 12해리씩 나누면 되겠네가 네. 얘기 됐을 텐데 좁으면 반을 나눠야지. 좁든 말든 무조건 나는 12해리를 한다고 주장하면 상대편도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는데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그래도 12해리 하겠다고?
0: 예, 왜냐하면 바다의 국경을 정할 때는 섬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 나라도 12해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1: 섬으로부터
0: 그다음 그리스도 12해리라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거 아닙니까?
1: 예, 그렇죠.
0: 12해리라고도 해봤을 거고 24해리라고 해도 문제없는 지역들도 있겠죠.
1: 넓으면
0: 섬이
1: 넓으면 네. 네, 예.
0: 다 계산해봤는데 그리스는 12해리라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24해리는 주장을 하기는 애매모호하고
1: 네.
0: 그래서 12해리로 해야지 그리고 국제 룰이 12해리 정도까지는 용인해주지 않았냐.
1: 그럼 그 섬에서 12해리까지가 그리스가 주장하면
0: 네.
1: 터키 본토에서도 12해리를 주장할 텐데
0: 네.
1: 그러면 그 12해리 선이 안 겹쳐요?
0: 겹치는 데도 있고 안 겹치는 데도 있는데
1: 네.
0: 그게 그리스 입장에서 다 그 영토를 그려봐가지고 주판을 튕겼을 거 아니에요.
1: 예.
0: 본인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트리키에보다.
1: 아 겹치는데
0: 예.
1: 그럼 겹치는 거는 반반씩 양보하더라도
0: 예.
1: 유리할 게 뭐가 있어요?
0: 왜냐하면
1: 예.
0: 그 호르무즈를 지나서 에게해에서 지중해로 가는 그 영해를 본인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1: 아, 그 배끼리
0: 그렇죠.
1: 이렇게 주장하면
0: 예.
1: 12L이 일단 우리가 먹고 겹치는 부분은 반반 나누더라도
0: 예.
1: 배가 많이 다니는 라인이 우리 안쪽으로 들어오네.
0: 그렇죠.
1: 아,
0: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1: 아, 그럼 육해리도 서로 양보하면 그게 공해가 되고 배끼리. 아,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1: 예, 예.
0: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그리스 영해는 계산을 그리스가 한 자료를 찾았어요. 어렵게 찾았습니다. 12해리로 확장을 하면 그리스 영해는 현재 43.5%에서 71%로 굉장히 크게 늘어요. 근데 트리키의 영해는 7.5%에서 9%밖에 안 늘어요.
1: 서로 12해리를 주장했는데
0: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1: 네.
0: 해양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 순위 따져보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1: 바다랑 제일 많이 접한 나라가 해양 영토도 제일 높겠죠.
0: 바로 그래서 섬을 가지고 있는 게 해양 영토를 넓히는 데 제일 중요해요.
1: 아,
0: 우리 트리케 같은 경우는 한쪽은 묻히고 한쪽은 바다니까
1: 그렇지.
0: 요만큼만 넓어지는데
1: 반인데 그리스의 그 섬은 360도 뺑돌아서
0: 360도 뺑도니까
1: 아~
0: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네. 그리스 입장에서 12해리를 무조건 주장해야 돼요.
1: 무조건 그 12든 16이든 그 숫자가 클수록 좋네요.
0: 그렇죠.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해양 영토 순위를 보면요 기가 막히실 텐데요 1등이 미국입니다.
1: 아, 하와이, 괌, 사이판 이거에서 많이 먹겠구나.
0: 그런데 2등이 어딘지 아세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했는데 프랑스입니다.
1: 옛날 식민지들?
0: 식민지 섬들을 다 합쳤더니 해양 영토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3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건 섬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륙으로 분류하는 호주.
1: 아, 주변이 다 이제 자기네.
0: 예.
1: 360도가 자기 바다니까.
0: 그리고 4위가 러시아. 그리고 5위가 뉴질랜드, 6위가 영국, 7위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영해를 주장하거나 그럴 때는 섬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1: 섬나라가 유리하겠다. 360도 네. 다 먹으니까.
0: 자, 그러면 에게해에서는 어떤 분쟁이 있는지 2부에서 해야겠네요.
1: 아 이게 의외로 이게 이렇게 재밌을 일입니까? 와 이거 우리랑 아니, 별 관계 없는 것 같은데.
0: 광복절에 알아야 될 얘기입니다.
1: 그런데 네. 우리나라하고도 좀 관계가 좀 있어요. 이제 2부에 듣는 얘기는?
0: 당연히 있죠.
1: 아 얼른 빨리 2부로 들어가서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2부에서 찾아뵐게요.

0: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손경제 두 진행자가 전해드리는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서 들어보죠.
4: 네.
3: 그래서요.
4: 에게를 그래서 트리키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트리키 의회에서 95년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가 6해리를 넘어서 확장을 하면 이건 전쟁 사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3: 터키는 그리스도 조금만 갖고 우리도 조금만 갖고
4: 그렇죠.
3: 가운데는 영해로 두자.
4: 네.
3: 그런 얘기군요.
4: 그래야지만 트리키 입장에서는 배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공해상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겠네요.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쟁점들이 굉장히 커진 건 사실인데 근데 트리키에가 사실 그리스보다 힘이 좀 세잖아요.
3: 네.
4: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면 아래 그냥 묻어놨어요. 그리스도 일단 저는 12해리로 알고는 있을게요. 제 영액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하다가 살짝 양보를 합니다. 그럼 저기요 트리키에 10해리 정도로 우리 절충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트리키에는 이것도 인정 안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실제 공군들끼리 충돌이 생긴 적이 있는데.
3: 그리스랑.
4: 예, 96년도에 이미아라는 무인도가 있어요. 이 에게해. 이 무인도에 그리스가 군대를 배치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독도에 군대 보낸 거죠.
3: 그 그리스 섬이에요?
4: 그리스가 점유하고 있죠. 예, 무인도지만. 예. 그래서 트리키에가.
3: 터키 코앞이겠네 또.
4: 그렇죠. 이거 조약 위반이야. 해서 공군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리스도 아니 그 나도 공군 보내야겠는데 해서 진짜 무력 충돌까지 한번 갔었어요.
3: 아니 그 섬은 원래 그리스 섬이라면서.
4: 그래도 트리키에는 이 섬들에 너 군대는 놓지 마.
3: 아하.
4: 이걸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네가 점유하고 있는 것까지는 나도 조약에 사인을 했으니 하겠는데 군대 놓으면 안 되고 우린 6해리야. 했더니 그리스는 12해리야. 근데 10해리 어떨까요? 그 대답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야 군대라도 놓자. 나중에 또 이거 문제 생길 수 있으니 했다가 유럽 국가들의 살림살이가 요즘 빡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에게 해저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걸로 알려져 버렸어.
3: 야,
4: 이것도
3: 왜 그게 또 알려지고 그래 또 이게.
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은 카스피에도 그렇고 에게에도 그렇고 땅덩어리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3: 또 일 네. 커지네 또.
4: 일 커지는 거죠.
3: 예.
4: 그래서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3: 예.
4: 바로 얼마 안 됐어요. 이 여기 밑에 석유와 가스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나서 그리스 외교 장관이 에게해를 포함해서 영해를 우리 12해리로 넓히겠습니다라를 공식 천명합니다. 그럼 이거 공식 천명했다라가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긴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가져간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 국제 룰에 의거해서 12해리 안에는 우리가 이제 영해입니다.
3: 예.
4: 술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3: 그렇겠네요.
4: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저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하게 끝날 일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 그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은 그럼 이란하고 오만이 서로 관리를 해서 통행료 받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4: 네.
3: 예전에는 그게 공해였을 텐데.
4: 네.
3: 그런 식으로 바꾸면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두 나라가 그냥 공해 두지 말고 우리끼리 나눠 가집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4: 네. 아직까지 전 세계 450개 가까운 해양 영토 국경선에 대해서
3: 네.
4: 180개만 완벽하게 합의가 된 거니까.
3: 그러면 독도하고 일본 사이에도 바다가 있잖아요.
4: 네.
3: 근데 이제 우리의 영해는 독도에서 어느 정도까지일 거고
4: 네.
3: 일본도 일본 본토에서 어느 정도까지일 거고 그럼 중간에 비는 곳은 공해로 놔두고 있을 텐데
4: 네.
3: 한국과 일본이 만나서
4: 네.
3: 당신들도 당신네 바다를 좀 넓히고
4: 네.
3: 우리도 독도로부터 바다를 넓히자라고 하면
4: 예.
3: 공해가 없어지는 것도 괜찮은 건가 봅니다.
4: 그런 사례들도 너무 많아요. 네.
3: 아.
4: 이게 참 그 그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걸 답변을 드리면 육상 국경은 명확해요.

0: 그럼요.
1: 정도.
0: 아, 그럼요. 그거야. 예.
2: 그런데 해상과 하나가 더 있는데 공중이에요.
0: 공중은 참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2: 그게 불분명합니다. 심지어 지하도 문제예요. 먼저 공중 국경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논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 그 땅 위에 어디 위까지가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0: 높이 높이 높이로.
2: 높이, 예. 아. 그래서 이 대기권과 우주 공간을 구분 짓는 그냥 암묵적인 통상적인 선이 카르만 섬이, 선이라는 선이거든요. 네. 예, 예. 이게 고도로 얼마나 됩니까? 여쭤봤더니 1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카르만 선이라는 그 지상에서부터 100km까지 위까지는 그냥 각국의 영공으로 합시다.
0: 그럼 200km 위로 날아다니면 전 세계 어디를 날아다녀도 그 나라가 뭐라고 말 못하는 상황인 거네요.
2: 그것도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놔둔 거지.
0: 또 누가 걸면 또 걸리는.
2: 그렇죠. 걸면 걸리는 거죠. 이제 저궤도 위성부터 해서 별의별 또 이용이 있다 보니 네. 그걸 자꾸 왜 우리 영공에 띄우는데 이 소리도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해안선도 마찬가지예요. 네. 해안선에 대한 국경을 처음 엄밀하게 그었던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포를 포탄을 멀리 쏘게 되면서부터 해안 국경선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원래 공해상이라고 불리우는 원거리 지날 때는 노터치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거기 지나는 걸로 우리 본토를 뭐 위협할 수도 없고
0: 그렇지.
2: 그냥 지나가 했는데 포탄 거리가 길어지면서 잠시만요. 거기 마음대로 지나가다 우리 포 쏘고 도망가면 우리 위협을 받는다.
0: 아, 육지 입장에서 볼
2: 그렇죠.
0: 때 아, 남의 나라 배가 와서 포라도 쏘고 가면 어떡하냐.
2: 네. 그래서 포탄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그때 포탄 거리가 3해리가 최장 거리였대요.
0: 아.
2: 그게 5.5km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거에는 포탄 거리 최대 도달 거리인 3해리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우리 영해예요.
0: 들어오지 마세요.
2: 아. 이걸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현대적으로 영해에 대해서 합의 본 게 이것도 얼마 안 돼요. 1982년도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서도 아니고 1982년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을 했는데 체결은 82년도에 했는데 이거 바로 발효했다가는 또 난리 날 것 같고 발효는 언제 했느냐? 94년도에 했어요.
0: 아.
2: 무려 13년 정도를 두고 다들 여기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 민감해지는 거 아시죠? 아, 한 거예요.
0: 시어토 감축 계획이랑 비슷하네.
2: 그렇죠.
0: 당장은 못 줄이고 2060년부터 줄이자고 하면서 자꾸.
2: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어떤 일들이 이제 결정이 됐냐면 그럼 공해로 결정된 곳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되게 묘한 지역 있잖아요. 호르무즈 같은데.
0: 예.
2: 분명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애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를 우리 무해 통항권을 부여하자. 이렇게 결정을 유엔에서 합니다.
0: 무해 통항권.
2: 예, 무해는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0: 아하.
2: 예, 예. 그러니 그냥 지나가세요라는 뜻이에요.
0: 그거는 그 나라 앞바다를 지나더라도 봐준다?
2: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바다 영토인데 그런데도 다른 나라 배가 편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지역들은
0: 좁은 지역은, 네, 좁은 지역은 당연히 자기는 앞바다겠지만 안 지나가고 어떻게 하냐.
2: 그거는 무해 통행항권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그때 82년도에 체결하고 94년도부터 발효하기로 했는데
0: 아하.
2: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일단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 무해 통항권의 원칙은 어선, 상선, 정부, 성박 등 모든 배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통로는.
0: 군함 빼고.
2: 예. 특이한 게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손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좋은 질문인데.
2: 예. 그랬더니 잠수함은 이렇게 하자. 물 속에 숨어서 지나가는 건 안 돼.
0: 아.
2: 물 위로 떠라.
0: 아, 숨어서 지나가면 어떤 위협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쏴버릴 거다.
2: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무슨 위협적인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해 통항권이 부여된 독특한 지역들은 수면 위에 떠서 지나가야 되고 수면 위에서 뜰 때 깃발도 올려라. 야. 어느 나라 잠수함인지.
0: 횡단보도 지나갈 때 손 들고 지나가세요 하는 거고.
2: 그렇죠.
0: 거구나.
2: 그리고 군함도 지나갈 수 있어요.
0: 예.
2: 근데 군함 지나갈 때는 절대 군사훈련은 안 돼. 그리고 오염물질 버리는 거 안 돼. 그리고 레이더 꺼. 이게 이제 중요한 원칙입니다.
0: 하기야 군함도 지나가야지 안 그러면 희망봉을 돌 수는 없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합의를 봤는데 서명 난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한 나라들이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0: 센 나라들일 것 같다는 느낌이.
2: 그리고 아주 이 뭐랄까요 잔머리 굴린 나라들이 있어요. 서명은 유엔에서 하고 옵니다.
0: 네.
2: 근데 자국 의회에서 비준을 안 해주네요.
0: 아.
2: 이렇게 한 나라들이 또 있어요.
0: 그렇겠지.
2: 일단 서명 안 한 나라는 이거 서명했다간 잃을 거 많은 자원 많은 중진국들.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나라들 거의 다 여기에 속해요. 튀르키예,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0: 그 에스라엘. 에게해 얘기일 거인 것 같은데
2: 다 그 근처죠. 카스피 근처나 에게해라든가 뭐 요 근처.
0: 네.
2: 그쪽은 서명조차 안 했어요. 네.
0: 그 말은 이거 다음에 나라 배 함부로 지나다니는 거 우리 싫어 그 말이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리고 이걸 왜 유엔하고 얘기하는데 카스피에는 원래 우리 다섯 개 국가들 거야. 그걸 왜 유엔에서 우리가 서명을 하고 와.
0: 마침 이런 호르무즈를 이란하고 오만이 결정할 일이지 왜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냐는 얘기와 같군요.
2: 그렇죠. 그리고 에게해 쪽에 가까이 붙어있는 이스라엘도 아니 이거는 우리 영해에 가까운 건데 이걸 왜 유엔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0: 인심을 써도 내가 쓰지.
2: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린 서명조차 안 합니다. 이걸 한 거고. 서명은 하고 옵니다. 유엔에서. 왜냐하면 이건 이제 어깨 큰 형님들이에요. 본인들이 전 세계 항로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무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동생들 모아놓고 야 이거 무해 통항권 부여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놔요.
0: 예.
2: 그래서 다 사인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중진국 이하가 각 국가에 돌아가서 비준하는지도 슬쩍 쳐다봐요.
0: 네.
2: 시간 두면서. 다 사인들도 대부분 했네. 그런데 이 어깨 큰 형님들 중에 가장 대빵인 미국은 아이고 나는 이상하게 우리 의회에서 사인을 안 해준다 야. 이런 황당한.
0: 미국은 왜요? 미국은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려면 그 이 룰이 만들어져야 좋을 텐데.
2: 예. 무해 통항권은 미국에게 유리해요.
0: 네.
2: 그런데 배타적 경제 수역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것들은
0: 세트로 통과가 된 거는
2: 그렇죠. 다른 이 협약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내용은 꼭 미국이 유리하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0: 하기야 미국이 해양 영토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니
2: 그렇죠.
0: 아.
2: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이런 강대국들 때문에 자기 해양 영토를 계속해서 늘려왔잖아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이상한 것까지 만들어서 이 안에 거는 다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캐다 쓸 수 있는 경제적 권한이 있어도 그들이 만든 거잖아요.
0: 네.
2: 이걸 더 늘리려는 움직임이 지금 또 있어요. 200해리가 아니라 350해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 그런 주장하는 나라도 있다.
2: 네. 특히 그게 해양 영토가 많은 프랑스 그리고 미국까지.
0: 그렇겠네요.
2: 이게 바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대륙봉으로 쭉 이어진 곳이라서 여기는 350해리까지 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0: 하와이 반경으로 1000해리가 우리 거야. 그러면 태평양이 자기네 거란 얘기가 되니까 주장하고 싶겠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비준을 하지 않은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인데 상원에서 국가 주권 침해다. 이거는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왜 비준을 해야 되냐.
0: 왜 이런 거 합의 보고 왔냐. 안 돼.
2: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준에 사인을 하지 않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
0: 예.
2: 국제사회에서는 오케이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이 호르무즈는 큰 국가들이 눈 퍼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0: 네.
2: 그래서 사인하고 왔지만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는
0: 거기도?
2: 걸로 예, 꼼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여기도 또 호르무즈 해협과
0: 살짝 걸쳐있죠.
2: 걸쳐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엔에선 사인하고 오고 의회에서는 또 통과 안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국가들 중에 북한도 있어요.
0: 그럼 언제든 야, 우리는 여기에 도장 찍은 바 없어 라고
2: 그렇죠.
0: 하고 그거야 당신들 법이지 우리는 몰라 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2: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단순히 호르무즈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0: 또 그렇고 보니까 그러네. 그 무해통화권이라고 한다는 그 무해라고 하는 게 나한테 해를 안 끼치는 배들은 통과시켜주자라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 석유 실어 나가는 배가 어디로 가나 보면 한국으로 갈 거고, 한국은 그거 항공유 만들어서 미국에 팔잖아.

0: 그럼 그 미군 전투기가 그 항공유 받아서 우리 공격하러 올 텐데 그럼 내 눈앞에 지나가는 한국의 유조선이 과연 우리한테 해를 안 끼치는 무해통항 중인 게 맞아?
1: 그렇죠.
0: 라고 생각하면 네.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1: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0: 야.
1: 그래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합의 보느냐가 자칫 잘못하면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0: 그러네. 거기서 하다 보면 우리도 하자라고 하겠네요. 정말.
1: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른 얘기도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분쟁 중인 그 얘기 다 못해드렸는데요. 제일 황당한 데가 어디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지중해가 내륙해로 바뀌는 게 지브롤트 해협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게 공해가 없어요.
0: 거기도 그렇겠네요. 스페인하고 모로코하고.
1: 스페인, 모로코 그리고 더 특이한 게 영국이 거기 영해가 있어요.
0: 아 거기도?
1: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우리 스페인 이것도 지도 잠깐 펴보십시오. 시청자들, 청취자분들. 스페인의 그 남동쪽 끝에 지브롤터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게 영국 땅이에요.
0: 아, 또 그 점은 또 영국 거예요.
1: 그건 영국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아. 야 이건 우리 줘 했는데 영국이 안 돼. 해서 그건 또 영국 땅이다 보니까 그 근처는 또 영국 영해예요.
0: 그렇겠네요.
1: 그러니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지브롤트 해협이라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그 지역에 지금 세 군데의 국가가 서로 영해가 겹쳐 있어요.
0: 그렇겠네.
1: 겹쳐 있어요.
0: 그렇겠네요.
1: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모로코 들을 또 쳐다보시면 네. 모로코 근처에 프랑스령이 또 있어요. 아, 자, 스페인령이 있어요.
0: 아, 또.
1: 그러니까 이쪽도 북아프리카 지역인데도 스페인령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아사리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아, 합의가 안 돼요.
0: 지금은 우리 모여서 회의도 하지 말자겠군요. 모이면 그때부터 골치 아프니까.
1: 난리가 나죠.
0: 아, 그냥 서로 다 모른 척하자가 되고 있겠군요.
1: 예. 그래서 이게 또 스페인이 영국에 넘긴 지가 오래됐거든요. 야, 1713년에 넘겼어요.
0: 시한폭탄이구나. 누구 하나가 손 들고서 시비 걸기 시작하면 참. 뜨거운 토론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1: 그래서 여기서도 또 다른 영해의 기준점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우리 그럼 삼해리까지만 서로 인정해 보자 했는데 뭐 그냥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유가 이제 제일 여기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0: 그렇겠죠.
1: 이유가 중재를 한 거예요.
0: 아, 유럽이.
1: 예, 이거 막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0: 니네는 모여서 회의도 하지 마.
1: 아, 회의도 하지 마. 그냥 여태까지 잘 지냈는데 왜 그래? 그냥 놔둬.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영국이 또 브렉시트를 해 버렸잖아요.
0: 아, 유럽이 아니구나 또.
1: 이제 이유가 아니에요.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 이유도 아닌데.
0: 아, 또 그게 걸려있네.
1: 그런데 영국도 요즘 재정 상황이 안 좋고 뭔가 스웨즈 운하처럼 우리도 통행료라도 받으면 우리 원래 스웨즈 운하도 우리 영국이 통행료 받았는데 옛날 생각도 야. 나고 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0: 이거는 정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야, 이거는 우리 테이블에 올리지도 말자라고 넣어놨던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세상 아주 끔찍해진 험악해진다고 생각하던 그 주제네요.
1: 그렇죠. 만약에 진짜 댐이 하나씩 무너져서 모든 항로에 아. 돈을 내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또 물가 상승이 크게 기여되는 게 있을까요? 아, 삥 돌아가거나 통행료 내거나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0: 우리나라는 이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워요?
1: 아닙니다.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간조 노출지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0: 예.
1: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국제사회에 그냥 해양 영토 정한 룰은 아직 세팅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더 고압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 있냐면 민물 때는 바다인데 썰물 때는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0: 육지가 되는
1: 이상한 섬 아닌 암초 아닌 뭐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0: 있죠. 우리도 네. 이어동가 뭐 그게 그렇다면서요.
1: 그런 데가 있거든요.
0: 예예. 예.
1: 이제 슬슬 거기다 시멘트를 바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실제
0: 그래.
1: 벌써 하고
0: 있어요. 그래 내 땅에 시멘트 내가 바른다는데.
1: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간조 노출지가 아니라
0: 항상 노출이구나.
1: 항상 노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 우리 영토예요. 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리 다시 긋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0: 지금은 항상 노출된 섬이 아닌 거는 그냥 섬 아닌 걸로 치는데.
1: 네.
0: 아, 그것도 또 말이 되려고 하네.
1: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에서 부표 설치했다는 게
0: 예.
1: 처음에 부표를 아. 딱 설치

0: 꽃이에요. 그리고 한국 간을 보죠. 뜨거워지죠. 그래도 부표를 전부 설치하는 거를 전부 치우진 않고 항상 외교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 그래, 부표잖아. 이건 시멘트 아니라.
0: 그리고 진짜 본인들이 부표를 꼭 설치하고 싶은 지역보다 더 많이 더 우리 서해 앞바다로 깊숙이 설치를 해놔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뜨거워지고 그러면 국민들 여론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 또 욕먹으니 뭐래도 중국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한다? 아, 또 한국 정부가 또 민심 때문에 이렇게 또 찾아오셨네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부표 중에 내가 몇 개는 치워줄게. 원래 거기는 생각도 없었어. 양보용으로 해놓은 거야.
1: 트럼프랑 아주 비슷하구나.
0: 네. 이게 국제 외교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치워놓고 원래 부표 설치하려고 했던 것만 놔둘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시나리오입니다. 진짜 네, 예. 중국 정부가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늘상 그런 일들이 외교사에서 많이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부표를 해놨는데 슬 그 부표 옆에다가 이상한 자갈 쏟아붓고 시멘트 쏟아붓고 이게
1: 간척 사업을 시작해요?
0: 간척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공섬을 만드는 거죠. 이미 남중국해 한두 개입니까?
1: 아...
0: 중국이 그 인공섬 만든 게요. 처음에 그래서 인공섬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공섬도 그 부표 몇 개들을 전부 다 시행을 하다가 또 지적질 하잖아요. 그럼 알았어 알았어. 다는 안 할게.
1: 아.
0: 그리고 또 양보한 척해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에게 모든 백기투항의 양보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표가 인공섬 같은 조형물이 되고
1: 예.
0: 그 위에 우리 등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 등대 하나 놓자.
0: 예. 그리고 뭐 여기 사고가 또 났었어요. 마침 공교롭게 뭐 이런 근거들 들고 와요. 그 등대 하나 딱 놓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1: 야, 등대도 있고 다 섬인데 우리 섬이지.
0: 그렇죠.
1: 아.
0: 그 등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경에서 군인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남중국핵처럼 중국이 만든 모든 인공섬에 활주로가 생겨버려요. 지금 남중국해는 활주로가 다 있어요.
1: 아.
0: 그러면 거기서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1: 그렇죠?
0: 공군기지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황해에 그 활주로를 놓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가까우니까 본토하고. 그렇지만 이게 슬금슬금 중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른 지역을 봤더니 미국이 또는 러시아가
1: 네.
0: 또는 프랑스가 어디에다가 또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한국이나 이런 데 하는 거를 미국이 막아주거나 프랑스가 막아주기도 머쓱할 거 아닙니까?
1: 그 본인들도 하고 있는 걸 중국 보고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0: 그렇죠. 그럼 중국 입장에선 그럼 나도 하는 거 알지. 그럼 사실 우리는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했는데
1: 보고 있네.
0: 서방 국가들이 자기들도 이득이 되고 있는 일을 똑같이 중국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막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1: 야, 또 어디 좀 중요한 이슈 되는 데 없어요?
0: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앞서 해양 영토 국가 순위를 보시면 이게 절대적으로 해양 영토를 자국의 배타적인 이용권으로 확보하는데 이들 국가들이 절대 군소 국가들 또는 중진국들을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드는 게 일단 아까 그 영토 순위 미국 같은 경우, 프랑스로 얘기 드리는 게 더 극적이겠네요. 프랑스 본토 면적은 66만 킬로 제곱킬로미터 정도라서 우리 한국보다 조금 더 클 수준이다 봐도 돼요. 예. 그런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인 200해리 기준으로 왜냐하면 그 안은 경제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네, 국제사회에서 네. 인정된 거니까요. 이걸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그 근처 200해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가 저도 이번에 하나하나 다 찾아봤더니 영토가 없는 대양이 없어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카리브해 연안 심지어 남극 근처에도 프랑스 영토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200해리 근처는 프랑스 영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저 프랑스에게 많이 띄워주긴 하는데 나도 나쁜 게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령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카리브해 근처에는 이게 과들루프라는 서인도 제도에 있는 프랑스 섬이 있는데 그거 근처 다 프랑스 영해고요. 또 인도양에는 어디에 있냐면 레위니옹이라는 프랑스 섬이 있는데 마다가스카르 섬하고 아프리카 본토 사이에 딱 하나 박혀 있어요.

0: 이것도 또 프랑스 섬이고요.
1: 어떡하냐고.
0: 남극 근처에는 게르켈렌 제도라고 있는데 몇 개 섬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또 프랑스 영토예요. 그다음에
1: 아니 그 네. 그냥 프랑스에서 먼저 찜하면 프랑스 영토예요, 그게?
0: 끝까지 안 돌려준 거죠. 옛날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신생 독립국 다 지정해 줄 때 여기 몇 사람 살지도 않고 프랑스인의 후손들이 계속 살고 있으니 불평불만도 없고 또 일부 국가들은 원주민이 살고는 있지만 괜히 우리들끼리 국방 할 수 있겠어? 외교 할 수 있겠어? 그냥 우린 프랑스령으로 남자 스스로 결정한 데도 많고 그리고 뭐 여기가 아주 초대박인데 태평양 한가운데 뉴 칼레도니아라는 섬이 있는데 네. 야 여기가 세계 니켈 매장량의 20%가 확인됐어요.
1: 와
0: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들 섬들에 뭐가 또 나올지 모른다. 영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프랑스도 미국도 러시아도 야. 호주도 영국도 심지어 일본도 절대 영해를 놓지 말자. 더 늘려가자. 아, 이걸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섬 하나만 있으면 그 뺑돌아서 한 500캐리쯤 우리 땅이었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다는 얘기군요.
0: 네. 호르무즈 잘 해결해야 됩니다.
1: 야, 이거 그 거기만 어떻게 대충 덮어서 될 일이 아니네요. 그냥
0: 그렇죠.
1: 달래서.
0: 네.
1: 자,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된 데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선제적인 통제에 만전을 기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선제적 점검, 통제,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며 캠핑장과 야영장 방문객 및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지하차도, 저지대 주택에 대한 사전 점검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대피 안내를 신속히 하고 해수면 상승을 감안해 해안가와 인접 저지대 안전관리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호남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온라인과 ARS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전남 광주에서 김 후보는 86,558표, 득표율 57.04%를 기록해 45,324표, 31.84%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2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전북에서도 김 후보는 52,749표, 득표율 58.39%로 3,709표, 34%를 얻은 정 후보의 24%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남 광주에서 11.12%, 전북에서는 7.61%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최고위원 누적 득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7.71%로 17.32%를 기록한 최민희 후보의 0.4%포인트 차로 앞서며 1위로 올라섰고 서미화, 김용, 한민수 후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회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며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는가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비전마저 포기 프레임에 가두는 억지 정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광복절이라는 뜻깊은 국가적 경사마저 맹목적인 비난의 무대로 전락시킨 장 대표의 안타까운 궤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내린 25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터분하다는 냄새가 신선하지 못하고 구리다는 뜻의 우리말인 구리터분하다의 준말인데요. 이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말이 필요하다면 쿠리터분하다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터분하다가 붙은 우리말이 많은데요. 행동이나 성질이 느리고 답답한 건 느리터분하다. 불쾌할 정도로 무더운 건 후터분하다. 생각이나 기억이 똑똑하지 않고 어렴풋한 건 흐리터분하다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0: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현재 동시대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본인이 기타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연주했던 노래가 바로 이 곡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미국의 밴드 식스펜스 넌더 리처가 발표한 뒤에 그해 전 세계 11개국의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노래였다는 이 곡. 미국에서는 드라마 도슨의 청춘일기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휴대전화 광고에서 잘자 내 꿈꺼라는 멘트와 함께 흘렀던 이 노래. 지금도 식스펜스 넌더 리처의 대표곡으로 남아있는 음악입니다.

0: 8월 15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였어요. 90년대 감성이 살아있는 음악이기도 하고 또 언제 들어도 정말 상큼한 음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기타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연주했던 노래가 이 곡이었다. 상상을 좀 해봤는데 그럴 법할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항상 이제 기타로 곡을 쓰고 무대에서도 기타를 들고 나와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예, 컨트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팝음악으로 확장을 한 그런 가수인데 테일러 스위프트 스타일의 음악하고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죠. 생각해보면 앞서서 뭐 80년대에든 70년대에든 60년대에든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동시대의 스타들하고도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동시대의 음악이 우리 뒤에 나올 음악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술은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골든디스크에서 전해드리는 음악 한 곡이 그냥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아 마음이 좀 편해진다라든가 이 노래 정말 마음에 든다라든가 이 음악은 진짜 완전히 내 음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노래가 그렇게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음악이 한 곡 정도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샵 8001번 눌러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 이용하시든 전부 다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4: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대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조헌호님, 대학 다닐 때 즐겨 듣던 노래예요. Living Next Door to Alice 해주셨는데요. 스모키의 음악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헌호님의 대학 시절 추억에 묻어있는 곡이군요. 이어진 노래는 200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Westlife, Seasons in the Sun. 테리 잭스의 버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죠. 오늘은 Westlife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8542님, 안녕하세요. 제 하루 끝 루틴이 되어준 골든디스크를 들은 지 이제 1년이 더 넘어가네요. 항상 즐겁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맨 처음에 시그널로 나오는 그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곡이 안 나오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우리 골든디스크 처음 시작할 때 흐르는 음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스테판 소나임이 작곡한 어릿광대를 보내줘 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샌드 인 더 클라운즈가 매일 골든디스크 시작할 때 흐르는데요. 뉴욕 스트링 쿼텟 버전으로 이제 항상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버전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MBC에만 있나 봐요. 그 MBC에 등록된 정보로는 1989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Lullaby of New York Volume 2라는 앨범, 아무래도 이제 제목상 컴필레이션 앨범인 것 같죠. 여기에 이제 수록된 뉴욕 스트링 쿼텟 버전의 연주입니다. Send in the Clowns. 아무래도 이제 그때 80년대에 발매가 됐다가 뭐 절판이 됐거나 그래서 이제 현재 음원 시대까지 이 음원이 넘어오지 못해가지고 MBC에는 있는데 다른 음원 사이트라든가 인터넷에서는 이 버전을 찾기가 좀 어려우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요, 제가 8542님 문자를 받고 우리 시그널을 아예 연주음악으로 한번 전해드릴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언제 이걸 전해드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이 문자를 소개하고 이 음악을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2023년 11월 20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전 11시에 시작이 됐었죠. 그랬는데 지난주에 저희 PD님이 팔자가 적힌 초랑 조각 케이크 하나를 사가지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지난주가 이제 방송 횟수로 800회를 맞았었대요. 저는 이제 방송 횟수는 몰랐는데 초기에 이제 오전에 방송할 때는 주말 방송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시작한 이후로 이제 세는 날짜하고 횟수는 좀 차이가 나는데 지난주에 800회를 지나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오늘이 방송 시작일 기준으로 날짜로는 골든디스크 시작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진짜 시간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갔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오전 11시에서 밤 12시에서 이제 밤 11시 5분으로 이렇게 좀 시간도 많이 변동이 됐는데 그래도 그 천일이라는 시간 동안 800회 넘는 방송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사연과 이 음악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든디스크 시작할 때 흐르는 음악 뉴욕 스트링 쿼텟 버전의 Send in the Clowns 제 목소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1588님, 안녕하세요. 제 최애 코너, 처음 그리고 지금의 제 최애 밴드, 펄잼 추천합니다. 깊은 밤에 너무 시끄러울까요? 하셨는데요. 괜찮아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좀 이 락에 이렇게 확 빠져보는 거, 약간 여름에 보양식으로 삼계탕 먹는 거랑 비슷하게 2월, 7월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리고 펄잼, 저는 펄잼의 보컬인 에디 베더 목소리가 아 진짜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목소리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에디 베더 목소리 덕분에 펄잼의 사운드가 원래는 진짜 악기들이 다 자기 주장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운드인데도 에디 베더 목소리로 확 이렇게 예, 중심이 딱 잡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끄럽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었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588님의 최애 밴드니까 펄잼 처음 그리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얼터너티브를 상징한 밴드였죠. 펄잼은 80년대 중반에 미국 시애틀에서 결성이 돼서 1991년 1집에 Alive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바나나 스매싱 펌킨스와 함께 미국 그런지 락을 대표한 그런 밴드였는데요. 이 Alive는 영국에서 싱글 차트 16위에 올랐었고요. 미국에서는 얼터너티브 차트 18위를 하면서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했었던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제렘이라든가 라스트 키스 같은 히트곡을 내면서 이 펄잼은 2024년까지 12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90년대, 2000년대가 지난 이후로 2010년대, 2020년대에는 좀 앨범이 띄엄띄엄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펄잼으로서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펄잼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싱글은 이 2024년에 발표한 12번째 앨범에 수록된 Waiting for Steve라는 곡이에요. 여전한 펄잼만의 사운드와 또 보컬 에디 베더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펄잼의 데뷔곡 Alive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24년에 나왔습니다. Waiting for Steve.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펄잼의 데뷔곡 Alive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24년에 나온 Waiting for Steve였습니다. 1588님 추천으로 펄잼의 음악들 들어봤어요. 9130님 저 모교의 병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방인 같았거든요. Coldplay의 Fix You 신청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전달하는 약과 검체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에 보람이 되네요.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해주셨어요. 야, 멋있습니다. 9130님. 그리고 또 너무 보람된 일을 하시는데 동시에 마음 편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큰 복이잖아요. 예, 다른 곳에서는 좀 이방인 같았다라고 하셨는데 모교로 이번에 아마 가신 모양이에요. 모교로 가셔가지고 훨씬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람과 자부심과 그 성실함에 약간 좀 따뜻함이 더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9130님이 훨씬 더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아마 환자분들도 그런 기운을 충분히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Coldplay의 Fix You도 너무 적절한 음악인데요. 자, 이 노래와 함께 김주원님이 이니그마의 Return to Innocence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15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골든디스크 첫 방송을 시작한 지 오늘이 천일이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천일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천일일이 되는 내일 밤 11시 5분에도 어김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truth?
1: Yes.

0: 안녕하세요.
1: 예, 저 진영인데요. 저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0: 예, 즐거웠어요.
1: 저 그럼 내일 또 만날 수 있어요?
0: 왜요? 또 만나고 싶어요?
1: 네, 저 내일 그럼 어디 갈까요?
0: 63빌드.

0: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주 서귀포시 동부 지역에 호우 경보 발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정신이 막지 못하고 흐리다는 뜻의 형용사 흐리멍덩하다가 있죠. 옳고 그름의 구별이나 하는 일 따위가 아주 흐릿하여 분명하지 않다. 또는 기억이 또렷하지 않고 흐릿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표기를 틀리기 쉬운데요. 흐리멍텅하다가 아니라 흐리멍덩하다가 맞습니다. 우리말에 멍텅하다로 끝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흐리멍덩하다의 북한어가 흐리멍텅하다입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호남권 경선에서 김인석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온라인과 ARS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전남 광주에서 김 후보는 86,558표, 득표율 57.04%를 기록해 45,324표, 31.84%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2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전북에서도 김 후보는 52,749표, 득표율 58.39%로 3만 709표, 34%를 얻은 정 후보의 24%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남 광주에서 11.12%, 전북에서는 7.61%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최고위원 누적 득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7.71%로 17.32%를 기록한 최민희 후보의 0.4%포인트 차로 앞서며 1위로 올라섰고, 서미화, 김용, 한민수 후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회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며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는가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비전마저 포기 프레임에 가두는 억지 정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광복절이라는 뜻깊은 국가적 경사마저 맹목적인 비난의 무대로 전락시킨 장 대표의 안타까운 궤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3주 연속 하락하면서 휘발유 경유 모두 1,800원 중반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2.1원 내린 1,864.1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2원 내린 1,84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 울산, 경남 내륙 50에서 150mm,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제주가 50에서 100mm,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은 20에서 60mm입니다. 특히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동부 남해안과 부산, 경남 중부 남해안, 제주 산지에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24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0: 2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1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3: 라디오 북클럽 고화성입니다. 테일, 러브, 좀비, 트로피컬 나이트 등을 통해 기묘하고도 섬뜩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작품 세계를 그려온 조예은 작가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게 됩니다. 각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영화를 동시에 재생하고 채팅으로 실시간 감상평을 나누는 OTT의 파티 기능을 이용한 건데요. 이날 영화를 고른 기준도 조금 독특했습니다. 바로 4명 모두의 취향이 아닐 것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흐르고 네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뭐야, 이 영화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혼자 봤다면 중간에 꺼버렸을지도 모를 영화가 누군가와 함께 보는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장면에서 웃고 서로 다른 대목에서 놀라며 각자의 감상이 오갈 때 영화는 한 번 더 만들어지는 셈인데요. 어쩌면 책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혼자 읽을 땐 지나쳤을 문장도 누군가와 나누다 보면 미처 몰랐던 재미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문장 하나가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이 책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2026년 8월 16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조예은 작가님의 유쾌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렸는데요.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조예은 작가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한여름에 잘 어울리는 젤리소다 맛 괴담집, 트로피컬 나이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작품 뒤에 숨겨진 작가님의 깊은 이야기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8월 20일 오후 2시.

0: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은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29회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을 개최합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 www.fb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칵테일 러브 좀비를 통해서 기묘하고 섬뜩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며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아온 소설가입니다. 제2회 황금가지 타임리프 소설 공모전에서 오버랩 나이프 나이프로 우수상을, 제4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에서 시프트로 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오늘은 한여름에 어울리는 8편의 젤리소다 맛 괴담들이 담긴 트로피컬 나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셨습니다. 조예은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예은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작가님의 성함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2025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뭔가 한국 문학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싶진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좋은 타이틀을 얻어서 기분이 좋긴 하네요. 부담스럽지만 최대한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2: 네. 저는 책을 먼저 읽고 이 트로피컬 나이트를 읽고 작가님을 처음 뵙는 건데 제가 막연히 그렸던 작가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이런 공포스러운 소설을 어떻게 쓰셨을까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3: 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약간 아무래도 소설 내용이랑 작가랑 연관시켜서 상상하기 마련인데 좀 저는 그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고 듣긴 했습니다.
2: 네. 그런데 처음부터 작가를 꿈꾸셨던 건 아니더라고요. 미술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글을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제 원래 전공은 금속공예인데요. 그 전공도 좋아하는 전공이고 여전히 취미로도 많이 즐기고 있지만 뭔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개인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공예라는 장르보다 좀 더 많은 대중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와중에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이런 글쓰기와 관련된 교양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글쓰기도 하필 그냥 약간 문예창작에서 개설된 강의가 아니라 그냥 보통 인문학 수업에서 기말고사 대신에 장르 소설, 좀비 소설을 쓰는 수업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A4용지 한 장짜리 좀비 소설을 처음 써봤고요. 그때 경험이 되게 즐겁고 재밌어가지고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2: 하필 그 주제가 좀비 소설이었던 게 지금의 이 사랑스러운 작가님을 공포 소설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 작가로 만드셨던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어봤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가운데 흥미로운 소설이 참 많지만 오늘은 여름밤과 특히 잘 어울리는 단편집이죠. 젤리소다 맛 괴담집이라고 불리는 트로피컬 나이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담긴 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3: 네. 트로피컬 나이트는 제 짧은 소설 8개를 모아서 출간한 작품이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무더운

0: 더운 여름날에 더워서 얕게 잠든 꿈에서 꾸는 악몽을 담은 소설입니다. 예, 악몽처럼 조금 불편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키워드 소재들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소설 아래에 깔린 감정은 저는 기본적으로 외로움에 대해서 쓴 소설들을 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여름밤에 홀로 읽었을 때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괴담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책을 전체를 읽은 저로서는 너무너무 완벽한 설명이셨어요. 그리고 흥미로웠던 건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좀 한낮에 한 반 정도 읽었을 때 약간 흥미진진하게 읽는데도 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 모든 게 섞인 꿈을 꿨어요. 공포스러운 꿈을.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나머지 반을 읽었는데 뭐 이 세 등분으로 나뉘어진 공포 스토리가 혼합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 재미난 경험을 청취자분들도 여름이 지나기 전에 겪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단편집은요 수록작 가운데 한 편의 제목을 책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트로피컬 나이트는 어느 수록작에도 없는 새로운 제목이더라고요. 여러 작품을 하나로 묶는 제목으로 이 트로피컬 나이트를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0: 원래는 이제 트로피컬 나이트도 8개의 작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제 표제작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책을 편집해준 이제 편집자님이 이게 아마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각각 다른 시기에 쓴 소설들을 모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정 시기에 제가 다 다른 제가 들어있는데 단 하나의 소설만 그 시기를 대표로 삼는 거는 다른 작품들한테 조금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8개의 작품을 아우를 수 있는 다른 제목 정해보면 어떻겠나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저와 담당 편집자 두 분이 이제 세 명이 각각 제목을 엄청 고심했었어요. 그래서 각자 제목 후보를 10개씩 정해가지고 총 30개의 후보 중에서 이제 소거법으로 지워나갔거든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각각 다르게 10개의 후보를 적었는데 뭔 정말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10개 중에 트로피컬 나이트랑 열대야가 겹치는 거예요. 세 명한테 전부 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제목으로 해야겠다. 이 소설은 한여름에 꾸는 악몽의 느낌이 많이 나니까 딱 트로피컬 나이트라는 제목이 적당한 것 같다. 라고 이제 의견이 취합되어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너무나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연관된 밤에 먹는 과일? 이런 느낌이 드는 소설을 총망라하는 느낌이었고요. 또 밤에 먹는 과일이 이상하게 뭐랄까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과일은 아침에 먹어야 한다 이런 상식인가 싶은 그게 있는데 왠지 밤에 먹을 때 죄책감과 함께 더 상큼하게 느껴지는
0: 맞아요. 네. 죄책감이 있으면 좀 더 달게 느껴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느낌이
1: 네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는 모두 8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진 유치원, 어린 아이의 얼굴을 한 괴물과 함께 사는 노인, 인간에게 악몽을 보여줘야 하지만 곰 인형으로 변해버리는 목마 등 각 작품의 설정만 놓고 보면요. 모두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8편을 하나로 이어주는 좀 중요한 감정이나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네. 저는 그 시기에 쓴 단편 소설은 대부분 비슷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외로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괴담에는 공포가 동반되는데 그 공포도 철저히 개인이 느끼는 감정, 모든 감정이 그렇지만 그 공포를 감당해야 하는 거는 스스로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롯이 혼자 감내해야 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1: 저는 사실 공포 장르 소설에 그렇게 친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단편 소설을 순서대로 읽었거든요. 이 첫 번째 단편, 이 할로우 키즈라는 작품이 이 세계로 진입하게 해주는, 저처럼 이제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너무나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소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좀 시간 순서대로 하셨는지, 혹은 관객이래. 독자분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네. 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0: 네. 저는 단편집을 만들 때, 이제 모을 때 시간 순서대로는 거의 하지 않고요. 독자에 좀 이입해서 하는 편이에요. 내가 독자라면은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더 큰 감정의 굴곡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기와는 상관없이 단편들을 배치했고요. 할로우 키즈는 분량이 짧잖아요. 짧고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뚝 끝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해결되지 않고 끝나는 이야기에서 오는 강렬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로 뭔가 첫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맨 처음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의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요령인데요. 단편집을 모을 때는 맨 첫 단편에 너무 긴 단편보다 짧은 단편을 두는 게 독자들을 계속 읽게 하기에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1: 저는 정말 작가님의 의도대로 정확히 움직인 실험지였던 것 같아요.
0: 되게 뿌듯하네요.
1: 네. 그렇구나.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팁인 것 같지만 혹시 이것을 듣고 계신 작가분들이 계신다면 단편 소설집의 첫 작은 짧은 책으로 네 이런 꿀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할로우 키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작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괴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동안 조금씩 읽어봤던 공포소설의 과정이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낮잠을 자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서스펜스였어요. 뭐랄까, 공포 영화를 보면 폭풍 전야 같은 이 사운드가 절제된 네. 부분이 있다가 그때 관객들은 아 이제 뭔가 나오겠다 싶을 때 큰 사운드와 함께 귀신이 등장한다. 네. 뭐 이게 사실은 아는 장치지만 그럼에도 놀라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아는 장치가 없더라고요, 이 소설에. 그런 부분도 의도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0: 저는 호러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하고 서스펜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소설집에 있는 소설을 쓸 때에는 제가 쓰고 싶은 소설이 서스펜스보다는 그냥 좀 더 섬세한 감정에 치중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저의 취향에 계속 탐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전 여러 가지 장르를 전부 다 좋아하고 쓰거든요. 이제 SF, 판타지, 뭐 추리 미스터리 다 좋아하는데 SF라는 장르를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과학적인 요소가 가져오는 그 설정과 배경이 있고, 그런데 그 설정과 배경을 깔아두고 나서 되게 다양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SF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공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SF의 그 과학적인 설정은 이야기의 배경 그 큰 줄기이고 그 줄기가 어디에 도달하는지는 작가의 뜻에 담겨 있는데, 호러라는 장르는 해야 되는 감정이, 그러니까 다뤄야 하는 감정이 공포로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게 호러의 정체성이긴 한데 그 시절에 저는 그래서 호러적인 요소를 가져와서 무섭지 않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네. 지금은 또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감정을 꺼려 하잖아요. 네. 그만큼 공포와 관련된 이제 소재, 키워드 자체를 꺼리기도 하거든요.

0: 그래서 그때는 이런 사람들이 깨림직해 하는 소재들을 가져와서 오히려 친근하게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먼지 바람이 세상을 지배한 약간의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그런 배경에 아주 현실적인 그 다단계 사업이 등장하기도 하는가 하면 뭐랄까 굉장히 환상적인 요소와 굉장히 현실 지긋지긋할 정도로 현실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배치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고독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어요.
0: 네. 고기와 석류.
1: 네. 이 작품을 쓰시게 된 배경도 조금 궁금해요.
0: 고기와 석류를 썼을 때 제가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 갔었던 시기예요. 이제 외할머니랑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전에는 너무 어렸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그때는 별 아무런 감상을 얻지 못하다가 이제 20대가 넘어가고 좀 뭔가 자의식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주변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처음 장례식장에 가서 그 죽음이 주는 분위기에 저는 좀 압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도되었던 그 감정과 저의 죽음을 계속 상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모든 사람이 고독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가족이 있다고 고독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사람은 죽을 때 늘 언제나 혼자이니까 그때 그 죽음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나 죽음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순간의 불안에 대해서 써보고 싶었습니다.
1: 네. 말씀드린 고기와 석류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장례식장은 굉장히 현실에 맞닿아 있는 장소잖아요. 근데 크리처가 등장합니다. 너무 궁금하죠? 네.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은 트로피컬 나이트를 찾아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번에는 작가님께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작가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제나 인물이 있을까요?
0: 제가 요새
1: 사소한 취미 이런 것도 좋아요.
0: 네. 제가 요새 완전히 빠져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요. 만달로리안과 그로그라는 영화 스타워즈 세계관의 영화에 등장하는 그로그라는 아기 외계인에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1: 몰라요.
0: 그 그로그라는 나이는 인간 기준으로 50살이 넘었지만 그 외계 종족의 기준으로는 완전 한 유치원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기 외계인인데요.
1: 네.
0: 만달로리안이라는 이 투구를 쓰고 다니는 용병 캐릭터와 함께 우주를 누비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완전 아기 캐릭터인데
1: 네. 제가 지금 네. 사진을 찾아봤는데 너무 귀엽네요.
0: 저 너무 귀엽죠? 네. 저의 요새 유일한 낙이에요.
1: 혹시 이런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키우실 의향도 있으세요?
0: 너무 키우고 싶을 것 같은데 아마 작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그로그라는 캐릭터의 부족한 보호자가 될 것 같아요. 그로그라는 캐릭터가 너무 진취적이고 용맹하고 그런 캐릭터여서 오히려 저와 있으면은 심심해서 떠나지 않을까요?
1: 너무 귀엽네요. 고양이 같기도 하고. 1부가 끝나가요. 잠시 광고 듣고 트로피컬 나이트 중에서 저와 조예은 작가님이 직접 고른 책 속 문장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0: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초대석
1: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2: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조예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소설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침입한 방을 보고 느낀 게 한 가지 더 있다. 아주 빼곡하다는 것이다. 은성의 8.5평짜리 집에는 여백이 없었다. LED 등이 달린 천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벽과 바닥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늘어지고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여행지 관광 엽서, 물을 조금 줘도 자라지만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가 큰 차이 없는 덩굴 식물, 철진한 아이돌 포스터, 각종 빵 속 띠부띠부실, 그리 잘 나온 것 같지도 않은 어린 시절 사진, 나온 지 1년이 넘은 잡지의 지면이나 색이 누렇게 바랜 책의 한 페이지. 그 방은 나에게 거대한 미련 덩어리처럼 보였다. 미련이라는 감정이 기이한 형태의 중력으로 작용하는 공간. 나는 은성이 정이 많은 성격일 거라고 추측했다. 정이 너무 많아서 넘쳐 흐를 지경이라 버려야 할 물건 따위에도 정을 붙여버리는 것이다. 정이 많다는 건 오랜 시간 쌓아온 나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 멍청하다는 뜻과 동일했다.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부분은 꽤나 중반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을 읽다가 꿈을 나름 꾸고 다시 일어났을 때 읽은 책인데요. 제목이 나쁜 꿈과 함께였어요. 그런데 이 전까지는 공포를 느끼는 입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다면 이것은 공포를 주는 입장, 즉 귀신의 입장이랄까요?
3: 네.
2: 악몽을 속으로 침입하는 존재의 입장을 드러내는 글이라 정말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악몽이 침입하는 존재가 사람을 고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악몽으로 들어갈까? 그런데 그 은성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깨진 창문으로 들어갔을 때 은성의 방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세한 묘사들이 너무나 현실적이더라고요. 제가 마치 이 8.5평짜리 집에 가본 것이냐,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부분을 골라왔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나쁜 꿈과 함께를 쓰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해요. 이 집은 작가님의 집일까요?
3: 네, 제 집하고도 비슷해서 약간 저조적인 게 묻어있는 묘사이고요.
2: 그렇군요.

0: 동안은 어렸을 적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런 것들을 굳이 이고 다니면서 이사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럴 때 이제 스스로한테 의문이 들죠. 항상 늘 먼지만 쌓여두고 집에 공간만 차지하고 그렇게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집은 인테리어 하기도 어려운데 왜 나는 이것을 이고 지고 버리지 못하는 걸까? 이제 내가 미련이 많은 성격인가? 그리고 어쩌면 이미 이고 다니면서 그것에 그 물건들 자체한테 내가 마음을 내줘버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고요. 여기서 이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목마가 정이 많다는 건 오랜 시간 쌓아온 나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 멍청함과 동일했다. 네, 이 문장은 네,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깨진 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라는 캐릭터는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안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과 추억과 기억과 감정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막상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제대로 가꾸지는 못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해야 되거나 이제 고쳐야 할 때 하지 못하고 늘 때를 놓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1: 맞습니다. 제가 이 낭독한 부분이 소설의 좀 초반에 배치된 단락인데 이 묘사를 통해서 이 소설 속으로 확 진입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골라왔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0: 이 괴물을 잘 보살펴야지. 옥주는 그렇게 되뇌며 야자수가 그려진 아이스박스를 열었다. 한때 남편을 이루었던 팔과 다리가 그 안에서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다. 장갑을 끼고 비닐랩으로 부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감쌌다. 그리고 가파른 계단을 지나 지하실의 냉동고 앞으로 다가갔다. 다시 전원을 켜고 안에 냉기가 돌기를 기다렸다. 성류는 옥주 옆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았다. 냉동고가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1: 네, 저는 최대한 뭐랄까 좀 스포일링을 피하기 위해서 진입 구간에 단락을 골라오셨는데 네. 마지막 단락을 골라오셨어요.
0: 네, 하지만 냅다 마지막
1: 이 부분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0: 네. 제가 이 부분을 고른 이유는요. 아마 이 낭독한 부분만을 읽으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조금 섬찟한 묘사잖아요. 남편의 시체를 이렇게 감쌌다 약간 이런 묘사들이 나와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들었을 때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인데요. 만약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 책의 단편을 전체 처음부터 읽었을 때는 이 장면에서 전혀 다른 공포가 아닌 조금 다정한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갭 차이를 느껴보게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골랐습니다.
1: 그렇군요.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과 책 속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작품 밖에 조예은 작가님은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잔인한 장면을 잘 보지 못한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하는 영화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0: 아, 이게 저는 제가 호러 장르의 매니아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럼 잔인한 것도 잘 보겠네? 라는 질문을 항상 받는데 그런데 저는 무서운 것과 잔인한 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잔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있고 저는 그런 작품에 좀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잔인한 걸 잘 못 본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가끔 정말 무서운 거를 전혀 보지 못하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잘 보는 편이 맞더라고요.
1: 네. 그쵸. 그러니까 야자수가 그려져 있는 아이스박스 남편의 사체를 쓰시겠죠. 그러면 작가님은 글을 쓰지 않을 때, 소설을 쓰지 않을 때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도 궁금해요.
0: 네. 저 너무 이런 재미없게 보내는 것 같아요. 전 도파민 중독자여가지고.

0: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 컨텐츠를 빨아들이면서 보내거든요. 제가 제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만화나 모든 컨텐츠를 즐기고 있고요. 그렇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속에 빠져 사는 게 저의 가장 큰 취미입니다.
1: 작가님께 여러 자극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길 바랍니다.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조혜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0: 네, 제가 추천드릴 책은 올해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책 자체는 이제 좀 써진 건 오래됐지만 아이라 레빈이라는 작가의 이 완벽한 날이라는 SF 고전 소설을 추천드립니다. 이 소설은 양망씨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가 쓴 SF 소설인데요. 네. 아주 서스펜스가 넘치고요. 이 소설 안에서 되게 옛날에 쓰인 SF인데도 요즘 날과 너무 맞닿아 있는 소설이에요. 이 안에 거대한 모든 인간들의 의사와 삶을 통제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적하는 게 소설의 전체적인 큰 줄기예요. 이 작가는 당시에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자율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배받지 않는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AI라는 게 우리 삶의 최대 화두잖아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공상과학으로 다뤄진 설정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즘 날에 읽어보면은 딱 적당한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날 읽으면 더 새로이 다가올 예전에 쓰인 책. 네. 조혜은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은 아이라 레빈의 이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제가 평소에 말을 많이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여름에 어울리는 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니 너무 기쁘고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닿을 생각을 하니 설레고 그러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요즘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0: 네. 지금은 장편 소설 출간을 준비 중에 있고요. 외계인이 등장하는 오컬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1: 너무 어렵습니다.
0: 네, 그래서 여름 안에 출간하는 게 목표여서 열심히 지금 교정을 보고 있어요. 나중에 출간되면은 재밌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조혜연 작가님의 차기작도 기대하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읽고 싶은 단 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0: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강윤정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강윤정입니다.
0: 네, 편집자님, 우리가 알고 지낸지도 참 오래된 것 같아요.
1: 그러면 10년? 진짜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서. 근데 계절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은 게, 아, 계절이 이렇게 여러 번 지났어요 하는 그 감각이 되게 좋지 않나요?
0: 맞습니다.
1: 저희가 처음 뵌 건 가을인데 이제 다시 가을이 오면은 두 번째 같이 맞는 가을이니까.
0: 아, 맞아요. 우리 사계절을
1: 그런
0: 다
1: 게 되게
0: 알고
1: 좋은
0: 지냈어요.
1: 것 같아요.
0: 네. 네. 편집자님은 여름에 꼭 찾아먹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1: 저는 사실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뭐 사계절 다 먹을 수 있지만 여름에 좀 맛있다는 곳들 찾아다니는 것 같고요. 지금 가보고 싶다라고 저장해둔 곳 중에 콩국수 맛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색적인 곳들 그냥 기분 전환으로 네. 가보려고 하는데, 아성님은 어떠세요?
0: 저는 여름에 수박을 한 번 먹어요. 딱 한 통을 사서 먹는데 때를 기다려요.
1: 정말 가장, 맛있을 때. 네.
0: 그리고 가장 갈증이 심할 때까지 기다려서 정말 좋은 수박을 골라서 먹습니다. 이번에는 말복이었어요.
1: 와, 저도 수박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아주 여러 통을 먹기 때문에 해프게 먹기 때문에 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 한 통이.
0: 맞습니다. 네. 때를 기다려서 한 입 확 물었을 때 아, 여름이다. 네. 그런 맛을 매해 느끼려고 합니다.
1: 이제 여름도 가겠죠.
0: 네.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책 GPT. 오늘 편집자님께서 추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입니까?
1: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고전인데요. 아마 제목 많이 들어보셨을 달과 육펜스, 서머신 모음이라는 영국 작가가 쓴 고전 소설입니다. 달과 육펜스.
0: 처음으로 고전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을 골라오신 이유가 네. 있다면요.
1: 제가 이제 책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책 추천해달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그중에 가끔 고전 소설 중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클럽 식구분들 중에서도 좀 가볍게 시작할 만한, 지금 읽어도 잘 넘어가는 그런 고전 소설 찾으시는 분께는 달과 육펜스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이 책을 쓴 서머신 몸이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1: 네, 저는 이제 고전 소설 읽으실 때 뒤에 대부분 작가 연보가 나와요. 근데 작가 연보부터 읽으시기를 권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면은 아무래도 그 시대적인 맥락이 좀 잡히잖아요. 서머신 몸도 그렇게 읽으시기를 권하는데, 이분은 처음에 쓴 소설부터 베스트셀러가 돼서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던,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 인기 있는 작가로 살았던 분이고, 대중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중간에 첩보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소설가로서의 어떤 자양분을 위해서 여행도 하고 첩보 활동도 하고 굉장히 좀 다채로운 삶을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 걸쳐서 1800년대에 태어나서 1965년에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풍성하고 다채롭고 꽉 찬 네. 삶을 산 것으로 보이는 영국의 작가입니다.
0: 완전히 역사로만 배웠던 격동의 시기를 몸소 겪으신 분이네요.
1: 네. 그래서 자전적 소설인 인간의 굴레에서라는 작품이랑 지금 소개해드리는 달과 육펜스, 그리고 뭐 면도날 이런 작품들이 다 인기가 있었는데요. 달과 육펜스는 화가인 폴 고갱의 삶에서 일부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출간된 민음사판의 표지에도 폴 고갱의 자화상이 담겨 있어요. 왜 이 자화상이 담겼냐면은, 달과 육펜스 속에 한 인물이 이제 폴 고갱에게서 따온 그 인물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이 소설이 조금 특별한 것은 액자소설, 그래서 소설 속의 소설이랄까? 이야기 속 이야기가 있는 액자소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의 테두리에 해당하는 바깥의 이야기는 화자가 작가인데 그 화자가 아 내가 젊은 시절에 만났던 되게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 하는 식으로 이제 회상하는 구조가 있고 그 액자 안에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그 특이한 삶을 살았던 찰스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찰스 스트링랜드가 특이한 게 런던에서 되게 잘 나가는 증권 중개인이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고 가족들도 꾸리고 했는데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이 사람이 40대의 어느 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남은 인생을 그림을 그리는 데 바치겠다 하면서 이제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폴 고갱하고 조금 비슷했던 점이죠.
0: 네. 이 책 속에서 함께 읽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요?
1: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찰스 스트링랜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 사람의 눈으로 그려져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린 내용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내가 보기에 늘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이 시기에 그가 로맨틱하게 살았다고 보지만 그 자신은 낭만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게 분명하다. 인생의 낭만을 깨달으려면 무엇보다 배우 기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초연하면서 동시에 몰입하여 자신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스트링랜드보다 더 단일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처럼 자의식이 없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예술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의식 과잉의 별정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거다라고 보았던 한 사람의 의견이에요.
0: 그렇군요. 찰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중에 네. 하나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강윤정 편집자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써모신 몸의 달과 육펜스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고화성의 에필로그. 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짤막한 마음을 담은 엽서를 함께 주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엽서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던 순간을 아시나요? 우편 엽서는요, 19세기 중반 오스트리아의 경제학 교수 임마누엘 헤르만이 편지보다 간결하고 저렴한 통신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했는데요. 당시엔 수많은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요. 봉투도 없이 어떻게 사적인 마음을 노출된 상태로 보낼 수 있느냐 하면서요. 하지만 막상 엽서가 보급되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주 다정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봉투 안에 감춰진 긴 말보다 겉으로 드러난 짤막한 안부와 솔직한 문장이 서로의 마음을 더 빠르게 녹여준 거죠. 정교하고 복잡한 글도 좋지만 때론 아주 간단한 안부 하나로 충분히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북클럽 가족들 모두 엽서 같은 일요일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끝곡 폴 맥카트니의 선샤인 썸타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고화성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고전 1교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사고가 난 승용차를 뒤따르던 1톤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3개 차로가 30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미끄러져 뒤집힌 뒤 뒤따르던 트럭이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가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79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홍 감독은 감독상, 주연 배우 김민희는 모니카 벨루치와 함께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고 눈 둘 데가 없네는 독립상인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눈 둘 데가 없네는 이혼 가정의 딸이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엄마를 찾아 제주도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두 사람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 특정 사진에선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고 적었습니다. 일기 재임 당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엔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5일 새벽 레바논 남부를 공격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 휴전 합의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안사르 마을 외곽의 한 주택에선 이스라엘 전투기 공습으로 어린이 3명 등이 숨졌고 데이르 엘자흐라니 마을에서도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합의를 어기고 안보 구역에서 이스라엘 군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저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7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동래입니다. 소녀상을 모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한 뒤에 역사를 잘 몰랐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역사 교육은 타인의 아픔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고 상처입은 사람 곁에 설 줄 아는 마음까지 배우는 일이 아닐까요? 때로는 영화 한 편, 소설 한 권이 그 마음을 가르치는 가장 깊은 교과서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나를 포함한 누구의 인생도 함부로 대하지 않은 태도를 꼭 배우고 살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영화 파묘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밑도 끝도 없이 부자인 사람들. 누굴 뜻하는 걸까요? 선대가 친일 행위를 했는데도 광복 이후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배우가 친일파 조상 의혹에 휩싸여 다시 떠올려본 장면인데요. 광복 82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는 이 친일 논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 테마 시사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희입니다.
5: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4: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5: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문공동체 책꼬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5: 그리고 방송인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5: 네, 이거는 워낙 뉴스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굳이 다시 복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짧게라도 배우 하영 씨. 자, 증조부하고 조부까지, 조부는 친일은 아니고.
8: 네.
5: 아무튼 증조부 친일 논란이 일단 불거졌습니다. 평가를 좀 하신다면 일단 뭐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8: 그죠? 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들만 봐도 뭐 의심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5: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친일 인명 사전이나 친일 네.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포함이 안 됐다.
8: 안 돼 있었죠. 예.
5: 라는 이유로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던데 그건 좀 너무 형식적으로 좀 접근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8: 네.
5: 그죠?
9: 그 친일 인명 사전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예전에 그 임종국 선생님이 친일 문학론이라는 그 평론집을 내서 그게 기반이 되어서 이제 소위 말 반민족 문제 연구소에서 출발해서 민족 문제 연구소로 1991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2009년에 친일 인명 사전을 편찬을 했는데 총 4,776명이 거기에 친일 인명 사전이 등재가 됐는데 이 안상호 안부호 이런 분들이 친일 논란은 있지만 친일 인명 사전에 그 등재가 되지 않은 이유를 이제 민족 문제 연구소 쪽에서는 어떤 행위의 어떤 지속성, 반복성 그다음에 중대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좀 더 행적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뭐 열어놓고 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뭐 친일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논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황당한 게 경기도 안양시 블로그에 안상우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로 기술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8: 아...
5: 네? 황당
8: 동일 인물인데 네,
5: 똑같은 사람인데
9: 네. 안창호 선생이 아니고
5: 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시민 기자단에서 그렇게 썼다라는 건데 뭐 이제 출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추적을 해보니까 엉뚱한 데서
8: 네.
5: 출처가 어디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제 규정돼서 등재된 사람이 썼던 글
8: 맞아
5: 아. 네. 거기에 있는 글이 근거야 네. 이건 거의 코미디도 아니고
8: 네.
5: 야 정말 참. 아직도 참 허술하다.
8: 네네.
7: 그래서 친일 인명 사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정교한 작업을 거쳐야 했고,
5: 네.
7: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루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모든 친일자의 명단이 다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친일이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5: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 평론 얘기인데 영화 평론은 별 다섯 개인 사람들. 이고 네. 거기 올라간 사람들은 네. 별 네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친일이 네. 아닌 거.
7: 네. 그 이제 별 네 개 중에 누구를 먼저 올리는가를 지금도 토론하고 있거든요.
5: 그러니까
7: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친일파 청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진다면 아 이게 이렇게 쉽게 명단이 나와 있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이해를 한다면 거기 명단이 없잖아요. 이 말은 차마 못했겠죠.
5: 뭐 이건 워낙 지금 뭐 뉴스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조금만 범위를 확장해서 이 하영 씨 말고 이전에도 좀 그 연예인 중에서 비슷한 사례가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7: 뭐 강동원 씨가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이지아 씨도 네.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근데 뭐 본인이 어떤 이렇게 이번에 하영 씨 같은 경우처럼 뭐 이렇게
5: 이른바 자랑
7: 조상 자랑 집안 자랑 게다가 의사 집안 자랑까지 하다가 나타난 케이스라기보다는
5: 네.
7: 이런 사실 알고 있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흘러갔기
5: 그냥 말 그대로
7: 때문에
5: 밝혀진 경우
7: 네, 네. 그리고 깔끔하게 좀 끝났죠. 그래서
9: 또 최근에 그 뭐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뮤지션 전범선 씨가 네. 자기 외증조부가 이완용의 통역 담당을 했다. 을사늑약대 그걸 이인직 씨라고 혈의누라고 왜 우리 최초의 뭐
5: 그 사람이요?
9: 이인직 씨라고 하는 분인데 혈의누라는 작품 교과서에 네.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쓴 분인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밝히면서 그래서 자기는 집안 내에서 엄마의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고 그리고 나는 그 조상에 대해서 절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성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성찰적인 어떤 자기 고백을 해서 또 화제가 근래에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5: 그러면 이전 사례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른바 그 친일파의 후손으로 규정이 됐던 연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몇 분 언급하신 듯이 다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잖아요.
9: 강동원 씨 같은 경우 특별히 그 자기가 그 친일 그 조상에 대한 그 죄책감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화 1987에서 이한열 열사 역을 자청해서 맡고 또 유가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익명으로 2억의 거금을 기탁을 해서 네. 자기 어떤 반성적 태도를 계속 보여서 그 팬들에게 어필을 했고요. 또 그 이미지가 더 추락하지 않는 그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5: 이지아 씨도 입장 밝혔었죠.
9: 이지아 씨 같은 경우는 집안과의 절연을 통해서 나는 이런 집안하고 재산도 나눠 가진 적이 없고 뭐 그렇기 네.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는 자수성가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집안 문제 가지고 나이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일제 때 친일을 해서 얻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환수하는 게 맞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네. 오히려 또 팬들에게 또 어필했던 그런
7: 그 이제 미디어 아트가 백남준 씨가 했던 방식이 이제 저런 식이죠. 뭐 어떤 공개적으로 아버지께서 엄청난 기업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걸 비판하거나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행보, 그러니까 절연 같은 태도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우장춘 박사도 이제 뭐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일본으로 건너가서
5: 그 유명한 예. 네. 그 민비 시해 사건에
7: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가오에 대해서 본인이 성찰하겠다라면서 국가에 봉사를 하겠다라면서 그런 좀 잘 알려져 있죠.
5: 그러니까요.
8: 네.
5: 그러니까 문제는 외국에도 보면은 뭐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죠. 나치 거의 A급 전범의 손자였는데 할아버지가 그랬던 걸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평생을 어떤 그 죄과를 씻는 그런 일에 어떤 헌신했던 이런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7: 그 이제 보통 다른 연예인하고 이번 케이스가 조금은 대중들의 반응이 달랐던 게 그러니까 친일 과거에 누가 친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그 밑에 가문이 다 잘 사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뭐 싸움도 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정말 그 중조부의 그 행동으로 정말 직계적으로 이어져 오는 어떤 뭔가 집안이 안정화된 흐름이 너무나 눈에 잘 보이니까.
5: 근데 상황의 전개 과정이 네. 이전에 다른 연예인과 이번에 하영 씨는 좀 다른 다르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다른 연예인은 뭐 우리 조상님이 이랬다 얘기 안 했고
8: 네.
5: 어떻게든 밝혀졌고 거기서 입장을 냈는데 근데 하영 씨가 자기 증조부가 그런 행적이 있었던 건 전후 사정을 보면 몰랐던 것 같긴 한데
8: 네.
5: 아무튼 집안 자랑 본인이 사실은 촉발을 시켰던
8: 네.
5: 그 점에서 달랐던 거. 그다음에 뭐 집에 냉장고가 네 대라고 했나 다섯 대라고 했나 하면서 아주 그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친일한 집안은 3대가 저기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한 집은 3대가 망한다. 정확히 그 정중앙을 관통해버린 거잖아요.
8: 네네.
5: 요번 케이스는 네. 사실은.
8: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노출됐던 배우 하영 씨의 모습이 대대로 되게 명문가 집안 자제 같은 느낌이 좀 연출이 많이 됐고 뭐 본인이 의도치 않았다고는 할지 모르겠으나 대중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부잣집 규수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타일링도 좀 그렇게 계속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뭐 되게 잘 사는 집의 딸인가 보다 이렇게 참하게 잘 자랐네 정도로 대중은 인식을 하고 있었고 뭐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고 하니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학식도 높은 집안이었구나 라면서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 같고 요즘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냥 부자라고 해서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5: 요즘은 오히려 연예인들이 뭐 자랑 많이 하던데
8: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걸 능력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니 왜냐면 부자라고 해서 그게 뭐 잘못은 아니니까 그게 그 부를 이룬 과정이 정당했다면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 불을 이룬 과정이 정당했다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일 논란으로 그 정당이라는 두 글자가 완벽하게 이제 무너진 것이죠.
5: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떤 뭐 친일이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거를 바라보는 대중의 정서에 한번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그럼 예를 들어서 하영 씨의 경우 이 사례에서 대중이 분노했던 지점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9: 르상띠망이라 그래갖고 누군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감정을 촉발하는 그런 니체가 썼던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5: 이게 사실은. 시기, 질투라고 보세요.
9: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렇게 똥똥거리고 잘 사는 것도 배가 아픈데 화가 나는데 그걸 자랑식이나 해? 하는 그런 분노를 촉발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5: 시기, 질투라는 단어가 들어올 그
9: 그러니까 르상띠망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고 그 이번 그 대중들의 분노가 시기 질투라는 건 아니고요.
7: 그 이제 근데 약간은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대중들이 많이 분노하는 게 중조부가 친일이다 그 자체보다 그것을 후손들이 서사화했다는 거죠.
5: 그러니까
7: 그 엘리트 자본으로 그 덕택이 된 건데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엘리트 가문이다라는 것처럼 후손들이 지녀야 할 어떤 윤리적 영역을 본인들이 파괴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굉장히 성실하게 자란 집안이라는 걸 보여준 측면에서 대중들이 굉장히 화가 난 측면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시기 질투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이렇게 데이터 조사를 해보면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비난을 해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평소에 막 민족적 의식도 강하고 막 친일파 다 청산해야 된다. 뭐 그런 사람이 주로 화를 낼 것 같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면 평소에 약간 극우적 기질이 있는 사람도 막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일이 무슨 상관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막 비난을 비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거냐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잘난 척을 한 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5: 바로 그 지점인데 그냥 말 그대로 역사 의식의 발로 그래서 친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이 비판 정서이냐 아니면 아까 했던 친일로 흥한 집안은 3대가 잘 산다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이제 관통하는 게 뭐냐면 공정 개념이거든요.
7: 맞아요. 네.
5: 공정 개념이 이게 이제 그 여기서 관통을 하면서 네가 그럼 여기까지 오는 자리에 결국은 그 집안 배경이라는 게 작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안 배경이라는 게 친일로 이루어진 배경이네 인정 못해. 이게 오히려 더 컸느냐 사실 이거 좀 가를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7: 섞여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60-70%가 되는데 네. 100%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8: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더하자면 후속 조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로 빠르게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삶을 살겠다 사과드리고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이야기했으면 대중도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을 텐데 시간이 좀 걸렸고 처음에 이 소속사에서는 부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배우 하영 씨의 아버지가 한 인터뷰 내용도 대중들이 납득하기에 충분히 사과하는 느낌은 없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글이었거든요.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도 있었고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에 이제 썼던 편지 내용 같은 것들에도 보면 시간의 흐름이 우리 편이어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꼭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친일을 하고도 시간이 우리 편이어서 이 불을 잘 유지하고 살아왔다라고 대중한테는 읽히는 것이죠.
5: 왜 그 얘기가 갑자기 특정 정치인 생각이랄까. 사람들이 일년지라면 다 까먹어 뭐 그 얘기가.
8: 네네네.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은 받아들인 것이죠. 이게 맥락상 그게 그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5: 그러니까 오늘 초점을 대중 정서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정반대라는 표현을 완전히 다른 경우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최근에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독도 기념 사업을 하거나 독립운동가 기념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무슨 뭐 돈줄을 내주자 이러면서 제품을 사주고 주식을 사주고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는 어떤 정서라고 그 평가를 하십니까?
8: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마움이겠죠.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의 성의를 좀 보여서 지금껏 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과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은 게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9: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억지로 패트리어트 게임이니 뭐 이런 영화도 만들어서 애국심을 막 영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고치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절로 네. 이렇게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 사이에. 네. 그래서 민족의식도 있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던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네. 선한 기업이라든가 그 국가에 어떤 기여를 하는 기업을 보면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네네.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그게 장점일지 단점일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떤 애국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그게 강한 측면이 있지 않나.
7: 조금 한계가 많죠. 원래 소비자 운동이라는 것이 기업의 윤리적 개선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거칠게 요구하는 것이고 굉장히 비판적인데 네. 이게 좀 한국 사회 정서에 쟤 왜 그래 까칠해 이런 게 있죠. 근데 어떤 특정한 제품을 내가 소비하는 거는 약간 착한 소비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훨씬 강해서 여기서 문제가 어떤 거냐면 기업이 고의적으로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것을 뭐 세탁을 하는 용도라든가 혹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더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마케팅에 소비자가 현혹이 되어서 야, 나 좋은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면 그건 사실은 소비자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좀 아쉬운 점이 있죠.
8: 그런 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감정의 기제가 부채감인 것 같아요. 이게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친일을 했던 세력들이 그대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도 권력으로 이어져 내려온 케이스들이 아직까지도 많잖아요, 사실.
7: 정말
8: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7: 가끔 탐사 보도에서 나오잖아요. 네. 후손들 네. 살고 있는 걸 보면 네. 아이고 막.
8: 그래서 친일도 네. 역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오히려 독립 유공자 후손분들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또 포착이 되기도 하고
7: 맞아요.
8: 이런 거에 대한 부채감인 것이죠.
5: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을 대하는 대중들의 태도와
8: 네.
5: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기업들을 그 대하는 대중의 태도에서 저는 공통되게 추출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기업들을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동원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책임 경영이 사회적 책임 경영이니 윤리 경영 얘기로 연결을 지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윤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뽑아봅시다. 기업의 어떤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 대중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친일파 후손들을 대하는 대중들의 정서도 보면 어떤 게 있냐. 아까 그랬잖아요. 강동원 씨의 경우나 이지아 씨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보면 품어 안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친일파 후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당사자가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윤리적 태도.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이 자신의 조상이 친일파였다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는 그 윤리적 태도에 주목을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네. 결국은 이 정반대되는 현상 같지만 결국은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대중들은 무엇을 보냐. 윤리적 태도를 본다.
8: 네.
5: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7: 그래서 하영 씨가 자기 스스로 자필편지로 사과문을 썼는데
5: 네.
7: 그 사과문의 내용 안에 아 그런 지점들이 그래도 잘 드러난 것 같아서
5: 예.
7: 뭐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거냐면 친일을 청산하는 하나의 뭐 작업의 일환, 대중운동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바로 직관적으로 와서 닿는 윤리적 태도에 대한 반감과 아닌 것. 이것이 그냥 바로 표출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7: 그래서 그 지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조금 있겠죠. 왜 그러냐면 친일파 재산 몰수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대중들이 짜증이 나 있고 분노가 나 있다가 한 명 걸리면 거기다 막 공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 좀 느린 아쉬움이 많이 있죠.
5: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하영 씨의 경우에는 첫 출발부터 너무 악성이었던 것이죠.
8: 네.
5: 왜냐하면 속칭 자랑질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8: 네.
5: 여기서는 용납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오래가고 되게 커져버린
8: 네네.
5: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8: 그러니까 대중들도 이제 유출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친일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가족 내에서 그것이 공유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하영 배우에게도 그런 감정들이 전달이 됐을 테니 방송에서는 자랑을 했을 리가 없죠. 근데 집안 내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그냥 묵인하고 잘만 살아왔다고 사람들은 유추가 되는 것이죠.
5: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카테고리로 다른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4: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8: 네, 테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의 첫 시작을 아주 뜬금없는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자신의 증조부가 어떤 분이 혹시 존함을 알고 계십니까?
9: 모릅니다.
8: 알고 계십니까?
10: 모릅니다.
11: 부끄럽지만 모릅니다.
10: 네. 산소가 험한 데 있어가지고 성묘할 때마다 어우.
8: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네. 저 공통의 다 모르니까 또 2차 황당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증조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 증조부가 친일 인사였던 걸 알았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9: 황당하죠.
10: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가족의 입장에서 그냥 평론가의 입장에서야 뭐 들으면 반성하고 성찰한다라고 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들었을 때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도 있겠죠. 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좋은 행동, 좋은 업적도 있다라는 식으로 한다든가. 근데 알고 보니까 미워. 뭐 재산은 좀 벌었지만 다 말아먹었더라 이미. 우리 집안이 더 꼬였더라.
8: 투자는 좀 제가 종종 들은.
10: 우리 많아요. 예, 이런
9: 주변에,
10: 거는.
9: 본인 집안
10: 주변에
9: 얘기,
10: 진짜 본인 많고. 얘기. 그래서 이제 가족적 입장에서는 쿨한 사과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빠져나갈 구멍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8: 제가 이 뜬금없는 질문을 드린 게 하영식으로는 전혀 별개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만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게 상투적인 문제 제기가 연좌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이름도 모르는 증조부가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럼 부당한 거 아니냐. 정말 연좌제 아니냐 이런 얘기 뻔히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10: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을 좋아하시는 분이 전두환이 80년에 신헌법 만들 때 요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직도 이거 가지고 그래도 전두환 좋은 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8: 며칠 전에 국회에서 저기 토론했는데 그 나온 저 극우 인사가 네. 그 얘기하더만 네. 보니까. 네.
10: 그러니까 우리가 갑오개혁을 할 때 이 조항이 사실은 사라졌는데 문화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8: 유신 정권 때까지 슈퍼렇게 네. 살아있었죠. 사실.
9: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 저희 아버지가 그 6.25 때 뭐 좀 인민군 쪽에 뭐 무슨 부역을 좀 했대나 뭐 이런 전력이 좀 있었나 봐요.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번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지 말라고 사법고시 이런 거 엄두도 내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연좌제가 살아있었던 전두환 정권 때 그랬었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1: 저는 이제 증조부는 아니고 저도 이제 노출된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버지하고 증조부까지는 아니고 조부의 행적에 대해서 어,
8: 가계 조사를 하셨어?
11: 가계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서 제가 집중 추궁을 했거든요. 어, 끝까지 그랬더니. 아버지는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이 조부의 연배를 따져보면 친일을 하기엔 너무 어려.
8: 그래서 증조부 물어봤잖아요. 증조부.
11: 네. 근데 이제 조부가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해방하면서 돌아오신 케이스였어요. 어,
8: 그럼 유지 집안이었던 얘기인데.
11: 그렇진 않더라고요.
8: 아니 일본까지가 유학을 했는데.
11: 네네네. 뭐 그래요?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셔서 이제 뭐 장학금을 갔다 이제 저는 하나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추궁을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 끝까지 부인하시면서 내세웠던 증거가 조금 서글프긴 했어요.
8: 뭔데요?
11: 찢어지게 가난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가 아버지가 이제 주장하시는 친일을 했다면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을 리가 없다.
9: 일제시대 때 그 어찌됐건 일본에 유학 갔다 오면 뭐 지주의 자식, 뭐 부잣집 네. 이렇게 지금 그 연상을 하시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오. 너무 가난하고 아예 고아이어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한국에서 이 아이를 키워서 교육을 시켜서. 이게 뭐 무슨 뭐
8: 아, 그런 경우 있어요?
9: 사실은 아까 우리 거론이 됐던 안상호 씨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거든요. 조실 부모 했는데 일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일본에서 국비장학생으로 개념으로 유학을 시킨 예, 그런 예, 케이스들이 예. 있고 그러니까 예. 딱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8: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핏하면 연좌제 얘기를 하는데 연좌제라는 것은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잖아요.
10: 그렇죠. 취업을 못하게 하고.
8: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 누가 그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도 뭐 연좌제라는 카테고리에서 원래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또 없겠지만 한 개인을 과거하고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설명하느냐라는 것은 인류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연좌제라는 것이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나아갈 때 아이는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떳떳하게 사과해야 될 지점에 오히려 당당하게 어떤 해석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도덕적 비판을 할 수 있는
1: 그러니까요.
0: 그거를 연좌제라고 한 다면 그 연좌제는 좀 허용될 수 있는 연좌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어떤 뭐 저기 그 친일 조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지 연좌제라고는 카테고리에서 평할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하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에도 몇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공인이 있어요. 공인 공직자가 그 자신의 가족이나 조상의 친일 논란이 불거진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2: 굉장히 많죠.
1: 아, 굉장히 많습니다.
2: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2: 본인들이 문제가 됐던 경우들. 일단 예전에 그 장면 총리 같은 경우도
1: 일제 거슬러 올라가네요.
2: 예, 예. 그렇게 본인이 문제. 신현학 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뭐 음악가 홍남파 선생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뭐 다양하게 친일 논란에 휩쓸렸던 공인들이 워낙 많은데 저는 이 담론을 조금 키워서 잠깐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친일 논란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거는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또 반대편 지점도 바라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친일을 확실하게 친일을 했던 것을 정확하게 응징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선양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3대가 어쩌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가 비아냥하는 말이 나오는 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선양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또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제 때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대부분 좌익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좌익 인사들을 선양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그동안에 어떤 보수주의 정권에서. 그러니까 친일 청산도 제대로 안 되고 독립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속에서 지금 오랜 세월이 계속 이 상태로 오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그 거사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 명동성당의 뮤텔이라고 하는 그 주교가 안중근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 아니다. 부정해버려요. 그렇게 천주교를 대대로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를 70년이 지나서 김수환 추기경이 안중근 집안에 사과한다. 그분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 맞다. 이렇게 사과를 해서 역사를 바로잡았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을 낳고 있습니다.
1: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공인의 경우를 예를 들었던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이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임명사정 말고 법적으로 천몇 명 그런 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선 환수법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입니다. 제가 이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당시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였던 사람. 의원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런 법안을 만들고 주도했던 사람의 조상이 친일 행정에 나왔어요.
2: 친일도 악질 친일이었죠. 일본 헌병의 5장이라 그래서.
1: 자 그러면 이 의원들도 공인이니까 그러면 이 의원들의 행위를 어떻게 볼 거니 사실 그때 엄청나게 논란이 벌어졌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2: 논란이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뭐 정치를 그만둔다든가 국민적 국민에게 사죄를 한다든가 옛날 천신정이라고 3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그런 게 별로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또 출마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뻔뻔하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게
1: 돼요. 정반대로 이제 그 분들이 저는 복수 여러 명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법안을 만들고 하는데 자기 조상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걸 기만적인 행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자신의 조상의 죄과를 후손이 씻는 행위로 그러니까 평가해 줄 수 있는 것이냐는 사실은 얼마든지 토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화라는 것이 조상 부모의 작용도 있지만 반작용도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1: 오히려 이제 그 선대의 어떤 죄과를 맞아요. 후대가 네. 짊어지고 네. 정반대로 그거를 규명을 하거나 씻는 과정도 있잖아요.
0: 더 강한 그렇죠? 반일 정서를 가질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더 집요하게 파헤칠 수도 있는 거죠.

0: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후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동력으로 이어져서 어떤 결과로 나아갔느냐까지 함께 봐야지만 그 다만, 지점에 대해서 평가할 그렇죠. 수 있겠죠.
1: 다만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죠. 내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우리 조상이 그랬던 거는 인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에 어떤 죄거를 씻는 과정에서 이 작업을 했노라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결과로 그러니까 다시 환류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기억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이게 삐긋돼 버렸던 그것 아니냐.
2: 맞습니다.
1: 사례가.
2: 네, 다른 정당에서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또는 그런 뿐만 아니라 조상을 가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이 독립운동했다. 그거를 뭐 조작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1: 그건 조작이죠.
2: 억지 주장을
1: 지어낸 거니까.
2: 억지 조작.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친일파 조상을 뭐 독립운동가 조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뭐 전후 관계가 이제 자손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겨서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우기는 경우들도 있었고. 정치인들이 조상을 좀 이용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고 또 조상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하거나 어떤 절연의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정치 행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기 선대 조상에 대해서 몰랐을 거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런데 참 후안무치한 거죠. 그걸 숨기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요.
0: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그 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논리도 설득시키고 이겨나가야 나간 다음에 결론을 낼 때 사회적 논란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제 이 어떤 친일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사람도 함께 토론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괜찮은 토론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황청에서도 성인을 인정을 할 때 그 성인을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을 한 명 내세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마더 데레사를 성인으로 정한다 그러면 평소에 마더 데레사를 막 비판했던 작가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1: 쉽게 말하면 레드팀이네.
0: 예, 말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
2: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크리스토프 히친스가 맞아요. 실제로 천주교 가서 그 증언을 합니다.
0: 그러니까 교황청이 그 논리를 이겨내야지만 대중들한테 설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 외부에서 그 사람이 막 자신의 입장에서 이거를 친일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또 다른 논란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들은 거는 조금 당신들 입장이 과하다. 이 지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면서 결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거는 그래도 좀 토론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2: 제가 합니다. 제가 또 김수환 추기경을 그 소환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적극적으로 그 노기남이라든가 장면 총리 이런 분들은 친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일제 때 창씨개명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분들이 한국 천주교 발전에 너무 기여한 게 많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분들은 친일 임명사전에서 넣어서는 안 된다. 홍남파 선생 같은 경우도 말년에 고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병환이 깊은 상태에서 창씨개명을 하고 이렇게 친일 행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변호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래서 그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라 그런 게 일도양단식으로만 딱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에도 원인이 있고 시대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그걸 그 행적 그 자체만 놓고 판단해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 그럼 공인과 우리가 일부에서 연예인과의 접목지점으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면 어떤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가 있어요.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보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상의 친일 행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대 후보는 열심히 공격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사자는 방어를 하겠고, 자 이것이 어떤 표심의 그 표심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0: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검증의 강도가 굉장히 가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가 그 당사자한테 죄를 묻겠다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시대적인 인식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니 저는 거기에 정답과도 같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 정답입니다.
1: 아,
2: 그러니까
1: 그 장인이
2: 빨치산했다고 내 마누라 버리란 말입니까?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들이 친일을 했을 수도 있고 독립운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어떤 주홍글씨가 돼서 그 이후에 그 후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는 그 후손의 태도죠. 아까 말 윤리적 태도가 어떠냐.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고백한 속에서 반성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갖고 나왔다 한다면 우선

0: 수용해줘야죠. 그럼 조상 사태에서 계속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1: 이미 거죠. 그러면 결론이 나온 거랑 마찬가지인 게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방적 어떤 권력을 가진 쪽에서 조상을 문제 삼아가지고 일방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죠.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 과정에서 이것이 검증이 돼가지고 뭐 표심이 어느 쪽으로 작동해서 당선도 될 수 있고 낙선도 될 수 있다면 그건 연좌제가 아니에요. 연좌제가 아닌 거죠. 결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방어가 제대로 안 됐고 윤리적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낙선을 했다면 그것은 또 그 사람에게 귀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착되는 게. 그러면 결국 연예인 케이스도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네네. 동일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2: 죄는 대물림되지 않지만 그렇죠. 문제는 재산과 정치 권력은 대물림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해 충돌의 사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죄는 대물림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지금 잘 살고 혹은 뭐 대대로 물려받은 어떤 사회 기득권 권력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또다시 정치를 하려고 해.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지점이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태도를 가져가겠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중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1: 그러니까 결국은 친일의 자손이라고 하는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네. 조상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보여주는 후손의 태도가 네. 핵심적인 문제다. 결국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토론할 때 과연 하영 씨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런 걸로 막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30년, 50년을 살면서 그 질문을 던질 수 없다면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대가 의사야? 이거는 4대가 이렇게 똑똑해?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도대체 어떤 배경이었길래 이게 가능할까로 나와야 된다라는 네. 것이죠. 거기에서 역사가 들어오면서 성찰할 지점이 들어오는데 진짜 우리 집안 똑똑해. 이 이야기로만 계속 DNA가 흘러간다면 그건 사실상 굉장히 좀 성찰적 질문이 부족했겠죠.
1: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어제가 광복절이었으니까 오늘 주제를 고른 것도 이것도 있지만 어제가 광복절이었으니까 마무리 삼아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계기적으로 유명인의 어떤 사례가 곁들여져서 나올 때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고 논란도 크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친일 청산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라고는 아주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가 활성화된 것 같지도 않고 여론이 많이 작동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0: 우리 현재까지도 친일의 잔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뻗어 있거든요. 뭐 일부 초등학교 교과 같은 경우도 친일 인사가 작곡한 교과들이 아직도 버젓이 불려지고 몇십 년 동안 불려지고 있고요. 음악 교과서에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음악 교과서에 외국곡이라고 나오잖아요. 국가 이름 밝히지 않고 그게 일제 때 삼국동맹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쪽의 노래만 주로 교과서 실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이후에 많이 개정이 됐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익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애국가. 안익태가 네. 일본 명이 에키타이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친일했을 뿐만 아니라 친나치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거고 또 그가 했던 코리아 판타지라고 하는 애국가의 모태가 되는 곡도 사실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한 것이다. 불가리아의 오 도르브 잔스키 뭐 크라이라는 그런 민요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거의 뭐 70% 이상의 음과 음정이 같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절대적 애국가다라고 불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애국가를 국가로 법으로 지정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편의상 국가 행사에서 이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가부터가 우리 바로잡아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어떤 그 친일 잔재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선양 활동도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왔고 뭐 이제 대통령으로 따지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이야기 더 이상 안 한다. 그다음에 윤석열은 계속 미래로 가자. 계속 뭔가 이런 친일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요즘 약간 5.18을 오용하는 정치인이 많은 것처럼 네. 이 어떤 트리거 하나 잡히면 이 친일이라는 것도 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국회 토론회가 열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옛날에 유라이트에서 이런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와 함께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1: 식민지
3: 근대화로 나오는 거죠. 일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발전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희석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친일 인명 사전 같은 것도 약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 그간의 해방 이후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강단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속도를 못 내는 거죠. 뭔가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좌파들이 뭔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징화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번에 5.18에 흐르는 어떤 흐름을 보면서 다시 친일에 대해서도 그런 흐름으로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이 논란이 굉장히 좀 의아했던 측면도 좀 있는 것이 요새 좀 시대적 분위기가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친근감이 굉장히 있어서 일본에 대한 그건 별개의 문제고 역사 청산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좀 그걸 구분짓지 못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피곤해하거나 아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하는 분위기가 약간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묻어두는 것이 저는 걱정되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런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식이 좀 더 다시 또 대두되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은 좀
1: 저는 네.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 네.
1: 다른 나라를 다 둘러보더라도 화폐 속 인물은 대부분이 독립의 아버지
2: 네.
1: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최우선순위예요.
2: 그렇죠.
1: 우리나라만 조선시대 인물이에요. 전부 다. 네? 안중근 의사가 왜 거기에 못 들어갑니까? 백범 김구 선생 왜 못 들어갑니까?
2: 당연히 들어가야죠.
1: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응?
2: 네.
1: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누구도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확립된 역사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백범은 테러리스트다라는 그 책이 버젓이 지금 출판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이래 보니까 어찌 보면 그 반영 아니냐라는 거죠.
3: 맞아요.
0: 이게 돈도 돈이지만 제가 또 애국가 얘기하면 외국의 애국가들은 독립운동 투쟁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가사 속에.
1: 그래서 뭐 가사가 네. 살벌한 게
0: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전혀 무슨 생뚱맞은 뭐 사실 음률의 네. 가사 생뚱맞다고 네. 하긴 그렇지만 네. 전혀 다른
4: 마르고 닳도록. 네.
1: 그러니까 그때가 남아공 월드컵 때인가 보면 이제 경기를 보면 저기 이제 국가 할 때 보면 그 네. 가사 번역을 해서 밑에 자막으로 막 이렇게 쭉 흘려준 걸 제가 보면
2: 아 세발합니다.
1: 오 그거 야
2: 피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1: 그 프랑스 국가가 그렇잖아요. 네.
3: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미군정이 정말 너무 큰 영향을 끼쳤다. 정리를 네.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네.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국가폭력을 용인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런 게 좀 비극이죠.
2: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뿌리 되돌아보기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자, 세 분도 돌아가셔서 네. 증조부가 누구였는지
2: 네.
1: 한번 확인해보고
2: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1: 네. 아버님하고 한번 다시 격렬한 논쟁을 네. 한번 해보시고.
3: 저희는 집안이 네. 한번 망했기 때문에 밤에도 뭐
1: 아무튼 근데 이런 계기적인 사건이라도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도 친일 청산 얘기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1: 그런 점에서 미치는 뭐 사회적 긍정적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3: 권용주
0: 강다솜의
3: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4: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군이 군사분

0: 경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여러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은 군사 분계선 침범 당시 순찰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으며 다른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이 없는 인천대교에서 해상 추락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인천대교 해상 추락자는 13명으로 지난해 1년간 추락자 11명보다 2명이 많았습니다. 바다로 떨어진 13명 가운데 11명이 숨졌고 2명은 생존했는데 지난달에만 3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 13일에도 30대 남성이 인천대교 주탑 부근에 차량을 세워둔 채 바다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계속된 공격으로 홍해 연안의 예멘 모카항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카항 책임자는 현지 시간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티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약 1,600만 달러, 22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항구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카커피 이름의 유래가 된 모카항은 예멘의 대표적인 항구이자 지리적 요충지이지만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뒤 미사일로 모카항에 주둔하는 사우디 병력 집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이란이 올해 3월에 격추된 후 실종된 자국 전투기 조종사 3명이 카타르에 억류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카타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이란군 총참모부의 실종자 위원회는 올해 3월에 실종된 전투기 조종사들 중 3명이 생포돼 6개월째 카타르에 억류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측은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카타르 측이 이란 조종사들의 가족 면담이나 연락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저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22.7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여백의 미, 모자란 듯 여유를 두는 미덕. 어느 작가는 이걸 우리 조상들의 구푼 철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구푼은 약간 덜 피어서 만개의 기대가 남아있는 꽃, 조금 설익어서 생기가 가득한 과일, 배불리 먹지 않는 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말, 남김없이 다 누리지 않는 복,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이 지나도록 다 쓰지 않은 휴가? 하산길을 위해 남겨둔 다리 힘, 질릴 만큼은 자주 안 봐서 만날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 뭐든 꽉 차면 부담되니 살짝 헐렁하게 요즘 날씨에도 어울리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0: 강다솜의
1: 차카
0: 차카.
2: 제가 들어도 반가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권용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용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이동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0: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이동 로봇이 정확히 뭔가요?
2: 그럼 예를 들면 택배 배송이나 주차, 전기차 충전에 일을 하면서 실내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하죠.
0: 우리 집 택배를 로봇이 배송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사실 그동안 이동 로봇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왔는데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주차장 같은 그 이동 로봇이 활동할 공간과 시설에 적용되는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0: 그렇다면 제도를 고쳐야겠네요.
2: 네, 그래서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이나 주차장, 건설 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0: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봇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2: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법에는 그 로봇의 운영과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할 거고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의 책임과 대응체계, 사고조사 체계까지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0: 네, 이동 로봇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내 택배를 배달해주는 그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2: 차카차카의 사연 보내주시는 수많은 청취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당첨자 선물을 저희 이동 로봇이 배송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재미있는 사연 기다리면서 권용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스타일리스틱스 Can't Give You Anything But My Love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섬세한 영업실장 카믈리에 박재용 실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

0: 자동차 구매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1: 차카차카 전담 유용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실로 찾아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차카차카에서는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등 모든 자동차와 관련된 것 다 대환영입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V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9: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0: 수확량 줄어도?
11: 보장.
10: 가격이 내려도?
11: 아이, 그럼.
10: 보험이 든든하구만.
1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용주
1: 강다솜의
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 자동차 구매 계획 있으신가요?
2: 자, 승용차냐 SUV냐 휘발유냐 경유냐 수입차냐 국산차냐 중고차냐 신차냐 고민이시죠?
1: 자동차 구매는 이제 차카차카 카물리에 박 실장이 해결해 드립니다.
2: 메타리버 테크놀로지 박지용 이사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자동차 추천의 소믈리에 미각 담당 박 실장입니다.
2: 자, 11번째 구매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112번님의 구매 상담입니다. 아주 짧아요. 그렇지만 필요한 정보가 다 있는 사연입니다. 차량 구매 상담 요청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 2,500만 원입니다. 국산 SUV 중에서 디젤차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는 국산 SUV 디젤차 추천해 주세요.
2: 깔끔하네요.
3: 네. 우와, 이분 아주 강력합니다. 정말 짧고 강하게 전달하셨어요. 예산 2,500만 원.

0: 싼 SUV 디젤 엔진 끝. 하지만 새차 출고는 이 조건에 맞는 국산차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1: 답변도 간단하네요. 네. 신차는 없다.
0: 없다. 너무 안타깝죠.
2: 끝나나요 오늘 여기서 네. 코너가?
0: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디젤 엔진을 대부분 삭제해버렸습니다. 거기다 2,50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대는 이제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슬픈 현실이죠.
1: 냉정하지만 추천할 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디젤 차는 살 수 없다는 뜻. 주로 봐도 되겠네요.
0: 그죠.
1: 그러면 이제 오늘 카물리에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은 사연자님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0: 하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1: 마트.
0: 네, 마트.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를 통틀어서 2,500만 원대로 새로 출고 가능한 디젤 SUV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제 디젤 엔진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는 좀 한편으로 아쉬움이 너무 큰데. 새 차에서 추천할 수는 없지만 중고차에서는 추천이 가능합니다.
1: 아, 중고로 갑니까?
2: 중고. 네. 아,
1: 현실적인 선택으로 가는군요.
2: 네. 좋습니다. 2,500만 원 국산 SUV 디젤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0112번님 만족시킬 수 있는 중고차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2,500만 원 이내에 구매 가능한 국산 디젤 SUV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네. 2,500만 원은 너무나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1: 자, 그럼 일단 뭐 차종을 좀 골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2,500에 선택 가능한 차종.
0: 네. 차량 가격은 정했는데 막상 구매를 하려면 또 차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 현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디젤차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디젤차를 원하는 욕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디젤차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네. 막상 구매하려면 원하는 모델에는 디젤 엔진이 없는 경우가 또 많죠.
2: 그렇지만 또 카믈리에 박 실장님이시니까 분명히 어떤 선택지를 가져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실 자동차 후보군 말씀해 주세요.
0: 네. 오늘 추천 자동차는 두 대 모두 중고차로 기아 소렌토와 스포티지입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 분께서 국산차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입차도 제외시켰습니다. 사실 2,500만 원 선에서 수입 디젤 SUV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지만
1: 찾을 수는 있어요.
0: 네. 유지 관리 측면에서 국산차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연 주신 대로 국산차로 준비했습니다.
1: 어쨌든 뭐 그 친환경차 전환도 좋지만 아직은 파워트레인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하게 판매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자, 첫 번째 소렌토 디젤 네. SUV
0: 네.
1: 자, 어떻습니까?
0: 네. 중고차는 뭐 수십 수백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연자분께서 중고차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구매 이유까지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중고차를
1: 인증 중고차.
0: 네, 기준으로 찾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 후에 보증이 되는 중고차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선택지에서 가격이 싸고 품질이 더 좋은 차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구매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사연자분이 대처하기에 가장 편리한 선택지가 국산이나 수입차나 인증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인증 중고차를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인증 중고차마저 소비자를 속이게 된다면 이제 이런 사업들은 접어야 되는 거죠.
2: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추천하시는 소렌토 어떤 차량입니까? 이게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무난한 검정, 뭐 흰색이 아닌 빨강. 유채색 이런 색상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다행히 빨간색은 아닙니다. 그 미네랄 블루의 푸른색 계열의 2021년 5월식 소렌토 2.2 디젤 프레스티지 6인승 모델입니다.
1: 아 그럼 이런 차들은 보통 2,500 수준이면
0: 네.
1: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누적돼 있습니까?
0: 87,059km를 주행했습니다.
1: 이 정도가 이제 평균이로군요. 네, 2,500에 맞는.
0: 그런데 가격이 2,080만 원입니다.
2: 확 내려갔어요.
1: 420 남아요.
0: 네. 이 차량의 장점은 6인승이라서 2열에 적용된 독립 시트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타기에도 상당히 편안한 구성이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차량의 장점인데 거기다 실내도 매력 없는 검정색이 아닌 새들 브라운 색상이 적용되어서 밝은 실내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그 지금 보니까 2021년식이니까 네. 5년이 지나서 네. 보증 기간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인증 중고차의 장점은 네. 신차 보증은 끝났지만 기아 인증 중고차 구매 보증으로 1년 또는 2만 킬로까지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색상은 취향이 그렇다 치고 안에 그 편의 품목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0: 아 좋죠. 그 일단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 제가
0: 제가 네. 좋아하는 사양이죠. 내비게이션이나 1년 열선, 통풍 시트 역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첨단 운전자 보조와 하이패스도 기본입니다.
1: 이전에 차주가 처음 살 때 풀옵션을 샀군요.
0: 네. 대신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3: 뭐가 빠졌어요?
0: 썬루프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륜구동은 없습니다.
1: 네, 사실 썬루프는 사용 빈도가 낮아서 없어도 되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야 가려가지고 네. 없어도 되고 네. 올힐 드라이브는 겨울에 쓰긴 좋긴 한데
0: 두 바퀴로도 겨울에 갑니다.
1: 그럼요. 네.
0: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양들이죠.
1: 죄송합니다.
0: 네. 네. 그래서 딱 필요한 사양들이 들어가 있기에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 인증 중고차 사업부에서 외관과 내장에 대해서 4건의 개선 작업을 완료했고 네. 소모품 부분에 4건의 작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고차도 나름 고르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이게 옵션을 맞춤으로 선택하는 새 차와 다르게 원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를 고르는 재미가 있네요.
0: 네, 중고차가 의외로 좋은 매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저희와 같은 자동차 매니아들은 때를 기다렸다가 하이에나처럼 잽싸게 낚아채버리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고차의 상태를 파악할 줄 아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폭탄 돌리기에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 아니에요. 폭탄 돌리기라는 게 정비할 부분이 많아서 전체 정비하게 되면 폭탄처럼 더 많아진다 이런 의미입니까?
0: 네네 그 의미입니다.
1: 그런 차 고르면 정말 답이 없겠네요.
0: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고르는 안목이 없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인증 중고차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점이죠.
1: 근데 본인이 내가 차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0: 그죠. 네. 맞습니다. 네. 1년 2만 킬로의 보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고장 나면 해당 자동차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소렌토의 경우도 인증 중고차에서 점검하는 부분을 점검했기 때문에 고장 관련 부분은 안심하고 구매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추천 차종은 2,080만 원 2021년식 기아 소렌토 2.2 디젤 자동 변속기 프레스티지 사양.
0: 네.
1: 87,059km 주행했어요. 자, 다음 차종 뭡니까?
0: 네, 다음 차종은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오토매틱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1: 같은 프레스티지네요?
0: 네. 2,281만 원이고 2023년 7월 등록입니다.
1: 요거 조금 비싸네.
0: 네, 21,977km.
1: 야, 주행거리 좋다.
0: 네. 살짝 맛만 봤습니다. 새 차. 네. 저도 이제 차량을 찾다 보니까 네. 의외로 현대차와 KGM, 르노는 연식 좋은 디젤 SUV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아 차종들밖에 추천을 못 드리는 상황에 이제 봉착한 것이죠.
1: 아직 그 보증기가 남아 있고.
0: 네. 앞서 추천드린 소렌토보다 연식이 좋고 주행 거리가 짧습니다.
2: 일단 두 차종 모두 가격은 2천만 원대 초반인데 연식은 조금 더 되었지만 고급스러운 6인승 SUV냐 아니면 연식 좋고 주행 거리 짧은 준중형 SUV냐.
1: 중형이냐 준중형이냐.
2: 그러네요. 네. 스포티지의 추천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0: 네. 실제 뭐 둘 다 오너 드라이브 하시겠지만 2열 좌석이 큰 의미가 없고 1열 좌석이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스포티지로도 충분합니다.
1: 네.
0: 스포티지 장점은 이제 차량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의 풍부한 기본 사양들이죠.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이제 예전보다 기본이나 선택 사양의 편의 안전 장비 수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든 중형차든 대형차든 편의 안전 장비의 기본 개념은 다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대형차나 고급차로 갈수록 더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포티지나 소렌토는 대중적인 준중형, 중형 SUV이기 때문에 사양들이 둘 다 좋습니다.
2: 그런데 예산이 2,5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격을 조금 낮춰서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2,500에 딱 맞췄다면 그러면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차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0: 네, 이번 추천은 중고차를 추천해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차량 구매 후에 사연자분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하시라는 의미에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좀 여유를 뒀습니다.
1: 아까 여유를 둔 거예요?
0: 네.
1: 자기 돈도 아니면서?
0: 네.
2: 아니 섬세한 건 섬세한 카밀리에요.
1: 역시 섬세합니다.
2: 그럼요.
0: 뭘 좀 이제 차에 더 해줘야겠다. 혹은 이제 뭐야 나 새 차 사려고 했는데 중고차를 추천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 추천이 조금 더 들어가도록 예, 설명을 드리는 거죠.
1: 자, 그럼 이제 추천해 주신 스포티지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개선해 놨나요? 뭐 중고차를 잘 고쳐서 판매하는 게 어쩌면 새 차 한 대 파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0: 네, 실제 이제.

0: 현대기아 자동차의 장점은 수입차에 비해 합리적인 부품 가격이죠. 거기에 풍부한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잘한 부품들을 새 것으로 교환해버립니다.
1: 아.
0: 네, 그리고 스포티지의 경우는 가니쉬가 교환되어 있고 운전석 뒤 펜더는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2: 도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네. 어디가 긁혔거나 찌그러졌거나 네. 한번 했다는 얘기네요.
0: 네, 근데 찌그러졌다고 말은 안 써 있었습니다.
2: 아, 그래요?
0: 아마 긁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후륜 타이어도 모두 교환되어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소모품인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그리고 공조기 필터죠. 에어컨 필터도 교환되어 있습니다. 뭐 운전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워셔액과 부동액도 보충되어 있습니다.
2: 자, 박재영 실장의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은 사연자님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1: 네, 혹시 방송 듣고 추천차 중에 검색 링크가 필요하시다. 그렇다면 청취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박재영 실장의 추천차 중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자기 돈도 아니면서 여유까지 뒀습니다. 이번에 꼭 팔아보겠다는 의지가 아주 읽혀요.
1: 자,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재영 실장의 추천으로 구매하셨다면 차카차카에 꼭 후기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차카차카 카밀리의 박재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나미입니다. 영원한 친구.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0: 잘 모셨어.
2: 어디로?
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차카차카 법률 상담 시간 돌아왔습니다. 교통 법규는 물론 교통사고 관련 질문도 해결해 드립니다.
1: 차카차카 전담 변호사 유용관 변호사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이 청취자 질문에 앞서서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도로교통법과 이후 처리 과정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소개해 주실 사고 사례는 어떤 걸까요?
2: 예, 두 분 다 휴가는 다녀오셨죠?
1: 휴가는 사치죠.
2: 저희 휴가 가면 또 현장에서 렌트카를 좀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트카 관련된 사고 잠깐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1: 렌트카 관련 분쟁도 많아요. 사고도 많고.
2: 예, 엄청
0: 그럼요.
2: 많아요.
0: 네.
2: 그래서 A라는 분이 이제 휴가지에서 자신을 운전자로 해가지고 2박 3일 단기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하다가 술을 한잔 운전하고 이제 식사할 때 술 한잔 먹고 대리를 부른 거예요. 그 렌트카인데 이제 대리를 불렀죠. 그래서 대리기사가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 다쳤어요. 이럴 때 첫 번째는 이제 상대방 운전자가 좀 크게 다쳐가지고 물어줘야 될 돈이, 손해배상 해줘야 될 돈이 한 2억 정도가 나왔대요. 근데 렌트카 보험에서 전액 처리가 안 된답니다.
0: 안 돼요?
2: 이유는 저희가 렌트를 할 때는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빌리고 제2운전자 이렇게 특정해서 하거든요. 대부분 2명. 그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 종합보험은 안 되는 거예요.
0: 근데 대리기사는 제2의 운전자가 아니었군요.
2: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1: 근데 이 어쨌든 대리기사님이 사고 낸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본인의 보험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는 대부분 이제 자기 보험을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면은 보험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종합보험만 안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보험 넘는 부분을 대리운전자들이 자기 돈으로 보험을 들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사례는 대리운전자가 보험이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험사끼리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 보험을 안 들고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지 가면은 되게 큰데 렌트 회사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시골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좀 소규모로 하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렌트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어줘야 되고 또 나도 동의 안 받고 제 운전자 위의 사람한테 맡겼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억 중에 책임보험 한도로는 그 렌트보험으로는 한 1억 정도는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넘는 거는 둘이 공동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운전을 꼭 자기만 하시고 가급적이면 렌트하면 대리운전 부를 때는 좀 큰 업체 이용하시고
1: 근데 이렇게
2: 좀 체크를 해야 돼요.
1: 2억이 나온 케이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렌트카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다. 뭐 이런 건 어떻게 처리돼요?
2: 이게 사고 났으니까 이제 렌트카도 이제 파손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이제 수리비를 물어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보험이면은 그 자차 보험 다 대부분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처리가 다 되는데 렌트카는 그 자차 보험 제도가 없어요. 대신에 렌트카 자체에서 그 연계된 공업사하고 차량 손해 면책 제도라고 해서 자기네 공업사 가서 고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트카 빌릴 때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를 가입을 할지 말지를 그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0: 맞아요.
1: 이때 어마어마한 갈등이 옵니다.
0: 갈등 오죠.
1: 내가 과연 3일 차를 빌리는데 이 3일 동안 정말 나는 사고 안 낼 자신이 있는데 이 보험료 이거 자차 면책 봤더니
2: 좀 비싸죠.
1: 좀 비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0: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는 하는 편이에요. 무서워서.
1: 했는데 정말 3일 동안 사고 없이 나갔어. 보험료는 그냥 날라간 거야.
0: 그게 조금 아깝죠.
1: 그러니까 그런 경우.
2: 그래서 이 차량 손해 면책 제도를 가입을 할지 말지 선택을 하는데 안 하면은 이제 다 개인 돈으로 물어줘요.
1: 그러니까
2: 수리비를. 그리고 두 번째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또 렌트 회사는 렌트카를 그 대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손해 또 해야
2: 영업 손실이 있죠. 그걸 이제 휴차 손해라고
1: 휴차 손해.
2: 이건 추가되는 거예요.
0: 아, 그건 또 추가가 돼요.
1: 그럼요.
2: 이것도 물어줘야 돼요. 내 과실분만큼. 그리고 또 좀 크게 파손됐으면은 그 렌트카 자체가 중고차 시세 하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경락 손해.
2: 경락 손해입니다. 그것도 이제 청구가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하란 얘기군요. 어지간하면.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입할 때 보면 뭐 일반 자차,
1: 아 맞아 맞아,
2: 완전 자차, 슈퍼 자차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보상 범위를 막 설명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슈퍼 자차는 이제 제일 비싼 건데
1: 이분들이 설명하실 때 예. 상당히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시면 여러여러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라고 예, 예. 한 마지막에 얘기를 들으면 슈퍼 자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0: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슈퍼 자차 합니다. 반납할 때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봐요. 차를. 예.
0: 저도요. 예. 무서우니까.
2: 또 중요한 게 차량 손해 면책제도 할 때 우리가 렌트 회사

0: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드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렌터카도 사고 위험 가능성은 본인이 운전하는 한 운전하는 시간 동안은 존재하는 거니까 가급적 보험을 잘 대비책으로 만들어놓고 운행하는 게 좋겠죠.
1: 그렇죠. 잘 들어놓고 또 교통법규 잘 지키고 안전운전해야겠죠.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한 곡 듣고 와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법률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 정말로 사랑한다면 들었습니다. 차카차카 전담 변호사 유용관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청취자 질문 해결 해볼게요. 0238번님의 질문이에요. 저희가 4년 전쯤 차를 구매하고 몇 달 안 돼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뒤 범퍼를 다 갈았는데요. 차값 하락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0: 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그런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1: 예, 요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요건이 맞으면.
0: 예. 요건이 중요하다.
1: 그래서 경락 손해라고 하죠.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사 하락 손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 보험의 약관상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 법원 판례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약관을 보면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여야 되고, 예. 그다음 수리 비용이 그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그 기준에 대해 중고차 시세가 뭐 천만 원이다. 그러면 수리비가 20% 200, 초과.
2: 200만 원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201만 원 이상. 그래서 초과니까. 그때 한 3단계로 해서 이 차가 만약에 출고 후 1년 이하면 그 수리비용의 20%를 경락손해로 이제 지급을 해줍니다. 약관상. 그리고 뭐 1년 초과 2년 이하면 수리비용이 15%. 2년 초과 5년 이하면 수리비용이 10%. 지금 질문은 4년이잖아요.
2: 예.
1: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돼서 수리비용의 이제 10%를 받을 가능성은 있긴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 판례 기준이 있는데 약관과 상관없이 그냥 소송에서 또 이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원은 약관 기준하고 전혀 이제 틀립니다. 두 가지인데 엔진이나 그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이런 중대한 파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 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뭐 차체가 틀어졌다.
2: 예.
1: 그래서 어디 잘라서 붙였다. 차체에.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 이제 강성이나 이런 게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수리 불능 잔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요건이 있을 때만 법원 가서 받을 수가 있고 그거 아니면 이제 못 받아요.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 보면 범퍼 교체 비용 그 차 가격 20% 초과는 안 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주요 골격 부위가 아니니까 소송에서도 이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그 법원의 판단과 예. 보험사 약관의 판단이 조금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1: 그거는 이제 법원은 사실 법원 기준이 옛날부터 있던 거고 이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최근에 생긴 거예요. 아. 생긴 지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아. 법원이 너무 엄격하니까 소비자가 불만이 많으니까 5년 이하 자동차에 한해서
2: 이 약관을 만들어놨구나.
1: 자동차가 20% 초과 이럴 때만 이제 약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이 받으면 이 약관에서 먼저 받은 건 이제 공제하는 거예요. 총.
2: 그렇지. 유영감 변호사는 이제 교통 관련해서 모르는 게 없군요.
1: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2: 정말 AI입니다. 자, 0455님 질문이 유영관 AI에게 넣어봅니다. 변호사님, 교통사고 가해자가 결정적 증거가 담긴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경찰 제출을 거부합니다. 이 증거 영상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가해자가 영상 제출을 거부해.
0: 어허, 안 되는데 이러면.
2: 이건 실화탐사대에 나와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이거 제보해 주세요.
1: 가장 빠른 방법은 저희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관한테 이제 좀 요청을 하는 거죠. 압수수색 해달라고.
2: 압색을.
1: 예, 법원의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서 입수를 해달라. 이게 제일 빠르고.
2: 예.
1: 근데 이게 뭐 안 될 수도 있죠. 이미 뭐 블랙박스라는 게 보관이 사라지거나 하면 나중에 대상이 없잖아요. 그쵸?
0: 본인이 훼손했을 수도 있잖아요.
2: 증거를 가해서. 훼손할 수 있죠.
1: 네.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고 경찰 통하지 않으려면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민사법원에 직접 증거 보전 청구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사실 관통죄가 폐지됐잖아요.
0: 네. 예.
1: 이혼할 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관의 CCTV 이런 거를 민사법원에다가 판사님한테 가서 좀 입수할 수 있도록 소송 전에 빨리 하려고. 이게 이제 증거보전 청구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에서는 좀 쉽지는 않죠. 가해자 인적 사항도 모르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거든요.
0: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이 가해자 블랙박스 영상 없으면 뭐 주변에 CCTV나 CCTV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든가 경찰한테 얘기해서 또 입수를 해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0: 이게 피해자가 참 힘드네요. 이런 부분들이.
1: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블랙박스 영상 보관 기간이 있어요.
2: 그렇죠. 아~ 계속 덮었으니까.
1: 네. 저희 칩을 보면은 그 저장 용량이 있거든요. 그 32기가, 64기가, 128기가. 그 32 이벤트 녹화면은 영구 보관이 되는데 저희 비접촉 사고라든가 뭐 경미한 사고는 주행 녹화로만 입수가 되거든요.
2: 예.
1: 근데 이제 그거는 32기가나 64기가는 하루만 지나도 다 덮어 써져요.
2: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그 보관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걸 고려해 가지고 반드시 이제 조치를 해야 돼요. CCTV도 30일밖에 안 됩니다.
0: 빨리 확보해야겠군요.
2: 이 가해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결국은 실화탐사대밖에 없네요. 그래, 우리 강나섬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빠르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1803번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북 문경 시골에서 사과 농사를 하는 여성 농부입니다. 택시를 타면 어르신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잘 안 해서 계속 띵띵띵띵띵 소리가 나니까 택시기사가 안전띠에 달린 클립만 빼서 딸깍하고 끼워주면 소리가 안 나요. 이런 것들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1: 일단 신고를 하려면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벨트는 반드시 해야 되고 2018년부터는 이제 전좌석에 고속도로 이외에도 또 좌석도 뒷좌석도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하면은 운전자가 안 하면은 3만 원 범칙금을 부과받고 동승자가 안 하면은 운전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요.
0: 네.
1: 아, 3만 원. 네, 동승자한테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이 여기에 보면 안전띠에 달린 클립이란 게 그 안전벨트 그 끝 뭉치 있잖아요. 쇠 뭉치.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인터넷에 쳐봤더니 그 클립만 팔더라고요. 또.
2: 맞아요. 그것만 딱 꽂아놓는 네. 거야.
1: 그래서 그게 또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전벨트 임산부들이 뭐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했는데 허리 부분이 좀 부담되니까 거기가 이제 안 조여지게 그 중간에 잡는 집게 같은 게 있어요. 예. 또 그것도 클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사항은 그냥 어르신들이 하도 안 하고 소리가 나니까 그 뭉치만 어떻게 껴가지고 소리만 안 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중에 걸리면은 택시 기사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근데 이제 약간 택시 기사는 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하라고 해도
2: 안 하는데
1: 안 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안 하면 승객이 자기는 과태료 부과 안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실내 블랙박스 같은 거 이제 제출하면 되겠죠. 아,
0: 그런 거 잘 보관해 놔야겠네요, 또.
1: 예, 그래서 버스 타면 저희가 기사들이 가끔 안전벨트 착용하라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2: 안내 방송하지.
1: 그게 네. 그 이유예요.
2: 아, 네. 그게 고지의 의무는 다 하는군요.
1: 그렇죠, 그렇죠.
2: 자, 3535님의 질문이에요. 요즘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때 가끔 역주행으로 나오는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요. 이게 사후 유지 역주행 사고도 100대0입니까?
1: 100대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번 질문은 뭐냐면 역주행이면 대부분 도로면은 중앙선 침범해서 역주행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중앙선 침범 사고죠 거의. 100%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주차장도 그대로 적용이 되냐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예, 주차장 진입로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예, 예. 오토바이가 진입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 주차장 쪽은 사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판례를 보더라도 그 주차장 진입로에 그 통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중앙선 같은 거 그어놨지 않습니까?
0: 예. 네.
1: 그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으로 안 보고 그냥 차선 구분선 정도로만 봅니다. 그래서 그 중앙선이 있을 때 도로에 그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중앙선 침범을 안 하고 역주행 안 하리라고 믿는 정도가 도로보다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좀 신뢰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100%인지 아닌지는 그냥 사고를 봐야죠. 아예 뭐 보이지도 않고 나 서행했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봤을 때 내가 피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러면은 역주행한 그 차가 100%고 그게 아니고 저기서 역주행이 오는데 아이 다시 또 원위치 하겠지 하면서 나도 천천히 가다가 뭐 사고가 나면 또 내 과실도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2: 역주행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0: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정말 선 넘은 거죠. 8334번님의 질문이에요. 터널에서는 차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차로 변경하는 차들이 예전에 비해 정말 많아졌어요. 이래도 괜찮나요? 법이 바뀐 건가요?
1: 터널 내 백색 실선이 있잖아요.
2: 네.
1: 그럼 그거는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2: 하지 말란 얘기죠.
0: 예. 그렇죠. 하지 말란
1: 그 조항은 바뀐 게 없습니다. 아직.
2: 걸리면 제가 다 찍어서 신고합니다. 하지 마세요.
1: 그리고 법에는 또 터널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돼 있어요.
2: 금지돼 있습니다.
1: 진로 변경하고 앞지르기 차이 혹시 강다솜 아나운서님 아시나요?
0: 진로 변경 제가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볼게요. 진로 변경은 그냥
1: 차선을 바꾼다. 거.
0: 예. 앞지르기는 내 앞에 차가 답답하다. 예. 그래서 오른쪽 차선으로 예를 들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1: 그쵸, 그 앞에 차로. 네. 아 정확합니다.
0: 맞아요?
1: 예예 예, 맞습니다.
0: 딩동댕동 빨리 딩동댕동 이런 거 해주세요.
1: 앞지르기 그 앞에까지 지르는 거. 그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는 12대 중과실 사고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요. 형사 처벌 사고가 나면. 근데 이제 단순히 진로 변경하는 거는 예전에는 백색 실선 진로 변경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12대 중과실로 이제 처벌을 했거든요.
2: 네.
1: 근데 2024년도에 대법원이 그 통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시 위반 사고로 안 봤어요.
2: 응?
1: 12대 중과실로 안 본 겁니다.
2: 왜요?
1: 판례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2: 왜 안 봤어요?
1: 이유는 판결문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제가요? 예, 직접? 예.
1: 너무 많습니다.
2: 아니, AI가 아,
1: 시간 잘 있어가지고
2: 알겠습니다.
1: 제가
2: 알겠습니다. 예.
0: 원래 그래서, AI도 더 길고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하잖아요. 출연료를 좀 올려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아, 네, 저기 저 유상을 썼어야 되는데 자꾸 무료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1: 그래서 일단 조문은 안 바뀌었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 판례 때문에 혹시 진로 변경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0: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관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 보내주세요. 교통사고 상담의 경우 이 사고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정확한 상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성취자 게시판이나 샵 8001번 무료인 미니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2: 자, 유용관 변호사님 AI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네. 또 만나요.
1: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착하착하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2: 저희가 매월 주제 한 가지씩 정해서 캠페인하고 있죠. 8월 주제 장거리 운전 안전수칙입니다.
1: 네, 이번 주가 올여름 마지막 휴가 절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론가 떠나시거나 혹은 여행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2: 가는 길이든 오는 길이든 앞에 앉았든 뒤에 앉았든 일단 차에 탔다면 가장 먼저 안전띠 하세요.
1: 네, 아이는 카시트 안전벨트 채워주는데 엄마들은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보호자도 꼭 해야 합니다.
2: 지난주에 쉬어야 받을 수 있는 휴식 포인트 알려드렸죠. 장거리 운행 중에 잠이 쏟아지면 커피 쿠폰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도 받을 겸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제발 쉬어가세요.
1: 네, 빨리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끝곡 듀란듀란의 올드나리 월드예요.
2: 아, 듀란듀란 오랜만에 들어보는군요.
1: 좋죠.
2: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지금까지 권용주
1: 강다솜의
2: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문이 열립니다.
3: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4: 예.
3: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1: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 몇 층 가세요?
4: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1: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4: 예.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압도적인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3: 1670-1932 볼트 1932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9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부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호우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 목포, 해남, 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 광주, 경남, 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까지 도로 침수와 가로수 전도 등 총 1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인명과 시설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환석 의원